0: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1: Well, it's time to review Wednesday's news coverage.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른 와중에 왜 디젤 연료가 휘발유보다 더 오른 폭이 큰지에 대한 내용 다시 듣겠습니다.
2: Karen, what's the title?
3: Why diesel has become a much bigger economic problem than gasoline.
1: 디젤이 휘발유보다 경제에서 훨씬 더 큰 문제가 된 이유. 이게 제목입니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 보통은 gasoline, 휘발유를 넣죠. 그리고 이제 디젤은 우리가 흔히 경유라고 부르는데 휘발유는 gasoline engine, 경유는 diesel engine을 돌리게 됩니다. 또 참고로 이 gasoline이랑 똑같은 말이 영국에서는 petrol이에요. 그래서 주유소를 미국에서는 gas station이라고 하죠. 근데 영국에서는 petrol station이라고 합니다.
2: Yeah. 예,
1: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경유와 휘발유를 조금 더 비교를 해보자면 경유는 휘발유에 비해서 엔진 소음이 크지만 연비가 좋아서 좀 더 무거운 차나 중장비, 트랙터 등 산업 수요에 많이 쓰이고 이번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기름값도 덩달아 뛰고 우리 살림도 그만큼 힘들어졌는데 이 기름값 상승폭이 휘발유보다 경유, 즉 디젤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왜 그런 가격 역전이 일어난 건지 디젤은 과연 어떤 연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 The price of diesel has risen much more quickly than gasoline as the U.S.-Israeli war with Iran has choked global oil supplies. That could have severe consequences for the diesel-dependent transportation industry. Prices have gone down modestly in the past week on hopes for a peace deal, but the gap between diesel and gasoline remains yawning.
1: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석유 공급이 위축되면서 디젤 가격은 휘발유보다 훨씬 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디젤 연료에 의존하는 운송업계와 운수업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지난주에는 가격이 소폭 하락했지만 디젤과 휘발유 간의 가격 격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 Yeah.
1: 마지막 문장인데 The gap between diesel and gasoline remains yawning.
2: Yawning.
1: 갑자기
2: yeah.
1: 왜 하품이 여기서 나올까요? Yawning은 하품 아니에요?
3: Yeah, so you can use it that way. But it's also used when we're talking about a gap or a difference. So it's used to describe a difference or amount that is extremely

0: Yeah.
1: 그래서 메이크업이라는 게 그런 이제 보충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만회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여기서는 make up for the loss of fuel. 이 연료 공급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벌충할 만한, 그것을 이제 대체하고 채워줄 만한 것이 지금 없는 거죠. That is the current situation that we're in. It also goes on to say China actually could have picked up some of the slack, but it decided to restrict exports because it wants to protect its
0: Its own
1: own
0: supply.
1: supply.
0: Yeah,
1: Yeah.
0: yeah.
1: Okay, so pick up the slack.
0: Pick up the slack. So you can say pick up the slack or take up the slack, and that means to do extra work or provide support or improve a situation by handling tasks that someone else has left undone or someone else has neglected or is unable to complete.
1: 다른 사람이 만든 좀 공백이나 부족한 상황을 다른 누군가가 메워주는 거, 보충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영어로는 pick up the slac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이 연료 부족 문제를 좀 메울 수도 있기는 했었을 텐데, 전쟁이 발발하자 자국 내의 부족 상태를 더 걱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수출 제한합니다 하고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전 세계 공급에는 뭐 계속해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죠. Let's continue reading.
0: In addition, much of the oil produced in Gulf countries is especially suited for making diesel. The oil produced in Texas and New Mexico, by comparison, is better suited for making gasoline. There is another problem. Truckers, farmers, and other users of diesel may not be able to cut back easily, whereas individuals buying gasoline can. For example, carpool or forgo some trips. Gasoline, referred to as petrol in much of the world, is mainly used in passenger cars. It has less energy per gallon or liter than diesel, which typically powers trucks, tractors, and other heavy equipment.
1: 게다가 걸프 지역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은 디젤 연료 제조에 특히 적합한데요. 이에 비해서 미국 텍사스와 뉴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휘발유 제조에 더 적합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휘발유를 구매하는 개인은 예를 들어서 카풀을 한다든지 일부 외출을 자제하는 방법으로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지만, 트럭 운전사나 농부 같은 디젤 연료 사용자들은 그런 식으로 소비를 그렇게 쉽게 줄일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페트롤이라고도 불리는 이 가솔린, 휘발유는 주로 일반 승용차에 사용이 되고, 휘발유는 갤런 혹은 리터당 에너지 밀도가 디젤보다 낮으며, 반면 디젤은 주로 트럭과 트랙터, 또 기타 중장비에 동력을 공급하는 산업용 연료입니다. Okay, it's not easy for truckers and farmers to cut back. What's cutting back?
0: Cut back. So this means to reduce the amount, size, or cost of something, and it's commonly used to mean cutting down expenses, or cutting down production, or cutting down consumption.
1: 줄인다, 축소한다, to cut back. on something 보통 이렇게 하죠. 근데 뒤에 여기서는 on이 나와 있진 않지만 뭔지 우리가 아니까 truckers, farmers and other users of diesel may not be able to cut back easily. 쉽게 그 디젤 사용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But individuals, 개인은 어떻죠? We can carpool. We can even forgo some trips.
0: So forgo, it's spelled forgo. Sometimes it's spelled with an e in there, so forego. And this means to give up the enjoyment or advantage of something or do without something.
1: 그렇죠. Forgo라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차를 뭐 원래 여행 갈때차 타려고 했었는데, 그냥 뭐 하지 말자. 그러면서 포기할 수 있고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이 trip라는 거는요. 그냥 이동한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0: So it means we have more options.
1: 맞아요. 차 대신에 대중교통 이용하지 뭐.
0: Or we can
1: buy.
0: 할 수 있죠. We can walk.
1: 뭐 여러 가지 다른 대체 수단들이 있죠. 개인은. So we can just forego making trips in our cars. But truckers and farmers, they have
0: it's
1: harder for them to do that. Yeah. They can't just forego their vehicles or using their vehicles. 자, 그다음에 gasoline is referred to as petrol in much of the world.
0: Yeah, petrol. So we talked about this earlier, but when something is referred to as something, it's a phrasal verb phrase, and it's used to describe, label, or call someone or something by a specific name, title, or description.
1: To be referred to as something, 뭐뭐라고 불린다. In much of the world. 세계 많은 곳에서는 petrol이라고 부르죠. 유럽에서는 아마 다 petrol이라고 부를 거예요.
0: Yeah.
1: 미국에서는 gas, 아니면 gasoline이라고 하고 또 미국이 워낙 크고 영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국가 수로 보면은 아마 petrol 쓰는 나라의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린다. Gasoline, referred to as petrol in much of the world, is mainly used in 승용차, passenger cars.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이란 전쟁으로 디젤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오르면서 그로 인해 산업 전반과 우리 삶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 쓴 뉴욕타임스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이 디젤 경유가 늘 휘발유보다 싼 연료였어요. 한동안은. 근데 원래 디젤은 휘발유보다 그 제조 과정이, 정제 과정이 까다로워서 가격이 더 높은 연료고 그랬던 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최근에는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점점 가격 차를 좁혀가더니 이제는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에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지거나 혹은 거의 대등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디젤을 자체 생산하기는 합니다만 원유 정제 과정의 특성상 생산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고 그나마도 거의 대부분 외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엄연한 디젤 생산국임에도 고공행진하는 디젤 가격을 마음껏 잡지 못하는 미국의 속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0: Many U.S. refineries were set up to produce certain amounts of diesel, much of which is exported. As a result, U.S. diesel prices tend to more closely reflect the global supply and demand for the fuel than the price of gasoline. The more that leaves this country, the more that diesel prices are impacted, DeHaan said. Kenneth Gillingham, a professor of energy economics at Yale University, said it was also harder to transport diesel because of a lack of pipeline capacity. As a result, prices for the fuel can vary a lot from place to place.
1: 미국의 많은 정유소는 일정량의 디젤을 생산하도록 설계됐고 생산 물량 중 상당량은 수출됩니다. 그 결과 미국의 디젤 가격은 전 세계 수급 상황을 휘발유 가격보다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를 두고 주유소 찾기 앱인 GasBuddy의 분석 담당 Patrick DeHaan은 미국을 떠나는 이런 수출 물량이 많을수록 디젤 가격이 받는 영향도 커진다라고 말했고요. 예일대학교 에너지 경제학 교수인 Gillingham에 따르면 성유관, 파이프라인 용량 부족으로 디젤을 운송하는 것도 더 어려워졌다. 그 결과 디젤 가격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Alright, so diesel prices are impacted.
0: Mm-hmm.
1: What does that mean?
0: Yeah, when something is impacted, it means that it's strongly affected or strongly or directed affected by something. It's usually used when something is impacted, especially in a negative way.
1: Mm-hmm. 강력한 영향을 준다, to impact. 수동태로 쓰면은 강력한 영향을 받다가 되겠네요. So diesel prices are heavily impacted, or it doesn't say heavily here, but they are impacted. The more diesel leaves America. 미국이 디젤을 생산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의 디젤 가격도 전 세계의 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0: Yeah.
1: All All right.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단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0: If the Strait of Hormuz reopens to ships, energy prices will fall and shortages will be resolved over time. But diesel prices may not quickly return to pre-war levels because the supply has been disrupted so much. Getting enough of the fuel to every place that needs it could take months. It's diesel that really runs the economy, Delora said, and kinds of runs the world.
1: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이 재개된다면 에너지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디젤 가격은 지금까지 공급 차질 정도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전쟁 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디젤 연료가 필요한 모든 곳에 충분한 양을 공급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금융회사 라버뱅크의 글로벌 에너지 전략가인 Delora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젤이야말로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죠. 어쩌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Right, so over time, shortages will be resolved once the Strait of Hormuz reopens.
0: Yeah. When something occurs over time, this refers to something occurring or changing gradually throughout a long period. So it describes a process where effects, changes, or developments accumulate over time rather than happening all at once.
1: Over time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거겠죠. What about it's diesel that really runs the world?
0: You know that song, Beyonce song?
1: Yeah.
0: Who runs the world?
1: Yeah.
0: So it means to be in charge, to operate or to manage or to control.
1: 세상을 누가 지배해? 세상을 누가 이끌어? 이런 노래죠.
0: Yeah.
1: Beyonce의 노래.
0: 그죠.
1: 결론은 그거예요. 뭐 women 여자가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한다 그런 노래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run the world라는 것은 세계를 컨트롤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로 돌아와서 diesel runs the world라고 했어요. kind of라고 넣었기 때문에 뭐 거의 디젤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running이라는 게 운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0: Yep.
1: Al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news coverage.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Seal with Kiss from a Rose.

0: The trucks, right?
1: Yeah. Mm. Well, I mean, there can be bigger versions as well. So there's different sizes. Mm-hmm. But the thing being, it has a flat bed in the back of it so that you can carry a lot of cargo. Because a lot of people, you know, North America has a lot of do-it-yourself people that like to do their own constructions and mm-hmm. renovations at home and stuff.
2: Oh,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좀 확실히 그려졌어요. 스포팅 이벤트. 스포츠 경기가 있기 전에 미국에서는 뭐 너도 나도 다 일단 운전을 해서 가는데 트럭을 모는 사람들도 많고요. 트럭이 아니더라도 각자 먹을 것들 조금씩 챙겨서 뭐 바베큐까지 할 수 있으면 바베큐 세트도 준비해 가서 경기 전에 주차장에서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사 속에도 나오겠지만 이게 너무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팀을 지지하느냐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다 하나가 되는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결집 어떤 그런 이제 becoming one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파티라면서요?
1: Yeah, absolutely.
2: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에?
1: I've been to games where I've seen it, but I haven't participated in it.
2: Interesting. Yeah. All right. So now that we know what tailgating is, this is very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article. We're going to get right to it. 자, 그러면은 이번에 월드컵 때는 이걸 볼 수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기사 읽겠습니다.
1: How this came to be is somewhat understandable. Security concerns are always paramount. And anyway, only some 5,000 parking spaces will be available for the 7 matches scheduled for Gillette Stadium, which FIFA is rebranding as Boston Stadium during the World Cup. Boston Stadium, while we're at it, is just another example of how generic the World Cup tries to be. It sounds like a made-up name from an old-fashioned made-for-TV movie. The betting here is that many a Gillette Stadium reference will be accidentally, on purpose, slipped into media accounts. The same with MetLife.
2: 자, 이렇게 테일게이팅 파티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안 문제는 언제나 최우선 과제며 어쨌든 Gillette Stadium에서 열리는 7개의 경기에 제공될 주차 공간은 약 5천 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FIFA는 이번 월드컵 기간 동 Gillette Stadium을 Boston Stadium이라고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내친 김에 말하자면 이 보스턴 스테디움이라는 이름은 월드컵이 얼마나 평범한 노선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인데요. 마치 저 옛날 TV용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급조한 이름처럼 들립니다. 내 생각에는 월드컵 기간 중 언론 보도에 Gillette Stadium이라는 이름이 일부러 실수인 척 섞여서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점은 뉴저지의 MetLife Stadium도 마찬가지겠죠.
0: All right. What is something that's paramount?
1: Something paramount is something that is very, very, very important.
0: Yes. It's paramount to be on time for our radio show.
1: Absolutely.
0: So that's why I'm constantly looking at the clock.
2: 자,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하다. Paramount고요.
0: While we're at it. What does that mean?
1: While we're at it is a phrase that we use when we're talking about a subject. And, well, since we're talking about that subject, let me bring up this as well. So while we're on the subject matter, or since we're talking about this anyways, I wasn't going to talk about this, but let me bring it up.
2: 말이 나온 김에, while we're at it, 이렇게 표현합니다.
0: And the betting is?
1: The betting is what we expect. Yeah. What the most likely outcome or the likely situation, this is what we're expecting to happen.
2: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럴 것 같아. The betting is blah, blah, blah.
1: The one other thing I'll quickly mention in the title, they are saying about something being very Americana.
2: Yeah.
1: And when we say that, it could be like Canadiana as well or Coreana, then it's something that goes with that culture, that's very much something that that country or that culture is known for. So tailgating is very Americana. You could say going to a 포장마차 is very Coreana. Canadiana. Mm-hmm. You know, like enjoying a hockey game is very Canadiana.
2: Okay.
1: So when you have the

0: FIFA에서는 경기장 주변 주차된 차량에서 음식과 음료를 즐기는 행위인 이 테일게이팅을 제한하는 공식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경기장의 경우 현지 규정에 따라 개최 도시의 공공 안전 당국과 협의해 장소별 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자 보스턴 개최위원회 웹사이트에 적혀있던 FIFA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두 단체 모두 테일게이트를 단순히 주차된 차 주변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묘사해서 그 의미를 격하시키는 데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Alright, so they both dumbed down what tailgating is.
1: And yeah, if you dumb something down, then you're explaining something that might seem complicated to its simplest possible form. And sometimes it could be done in a derogatory way where you're thinking, oh, okay, you're not going to understand this, so let me just make it as simple as possible. Mm. And you might, dumb it down for someone, meaning basically what you're saying is, look, you're not smart enough to understand this. So let me say this in simpler ways so someone as dumb as you can understand what I'm now saying.
0: Mm. To dumb something down, D-U-M-B. Dumb down이라는 것은요, 원래 설명보다 지나치게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뭐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이 테일게이팅 파티가 뭔지를 그냥 양측 다 너무 단순하게 표현했어요. 주차장에서 밥 먹기. 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길게 설명했던 거를 이렇게만 말하면 주차장에서 밥 먹지 마세요. 그게 테일게이팅인가? 다른 사람들, 미국에서 이런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저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dumbdown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둘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미국의 스포츠 이벤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반 시민들의 독특한 테일게이팅 문화를 올해 월드컵에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현한 한 뉴욕타임스 스포츠 칼럼니스트의 글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필자는 영국의 축구 문화 중 하나로 경기 전에 관객들이 다들 펍에 들러서 맥주 한 잔 걸치며 다른 관객들과 만나고 서로 인사 나누는 문화를 소개하는데 그러면서 영국에 그런 경기 전 문화가 있다면 테일게이팅은 말하자면 거기에 대응하는 미국식 축구 문화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락 들어볼까요?
1: The beauty of tailgates is that they have changed very little over the years, except maybe for the flat screens people put up to watch the early game or the pregame shows. It's Thanksgiving Day meets add name of your team here with beloved family members and dear friends getting together for burgers, beer, and Nerf footballs flying through the air. Team gear and jeans make up the official uniform of the tailgate, though cargo shorts are acceptable in warm weather. Tailgate parties sound bro-y, but based on my observations, that's rarely the case. Plenty of women are involved and lots of children.
0: 테일게이트 파티의 매력은 이른 시간에 경기나 경기 전 공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설치하는 스크린 정도를 제외하면 오랜 세월 동안 그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는 마치 추수감사절과 내가 응원하는 팀이 합쳐진 것 같은 이벤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햄버거를 먹고 맥주를 마시며 너프볼로 캐치볼을 하면서 다 함께 즐기는 자리인데요. 응원팀 유니폼과 청바지가 테일게이트 참석자들의 공식 복장이나 날씨가 따뜻할 때는 카고 반바지 차림으로도 참석 가능합니다. 테일게이트 파티라고 하면은 남성들만 모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본 바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성들도 많이 참여하고 아이들도 아주 많습니다. Jason, when we say the beauty of something is, what does that mean?
1: The beauty of something is the great thing about something. Here's the positive about thing, or here's what I love about this.
0: Mm-hmm. The beauty of hosting a live show is that we can correct ourselves on the spot. We can interact with the listeners as we go. And that's what I love about it.
1: Yeah, there's a certain rush as well as like the adrenaline because you can't make mistakes or you

0: try not to.
1: And
0: so,
1: even if we do, we can just say, oops, you know, that was a mistake.
0: Exactly.
1: 그래요. The beauty of something. 뭔가의 묘미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락 가볼 텐데요. 필자는 경제적인 셈법 혹은 정치적인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정말 순수하게 경기 자체를 즐기는 의식에 해당하는 이 테일게이팅 파티가 어쩌면은 미국 외의 국가 사람들에게 미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기회였는데 이번 조치로 그걸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말을 합니다. 마지막 단락 들어볼게요.
0: Tailgates are the exact opposite of what takes place inside those fancy stadium suites. You generally do not take business clients to your tailgate party. You do not close deals at a tailgate party. They aren't the province of Republicans or Democrats. They are neither red nor blue, left nor right. Many people outside the United States have come to believe we're all at each other's throats all the time. What a shame, then, and I'm being totally serious here, that visitors from other countries won't see our tailgate parties.
1: Tailgate party는 호화로운 축구 경기장의 스위트룸 안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테일게이트 파티에서는 사업상의 고객을 데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테일게이트 파티에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테일게이트 파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전유물이 전혀 아니고 빨간색도 파란색도 좌파도 우파도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 밖에 많은 사람들은 요즘 미국인들이 서로 이렇게 늘 갈라져서 엄청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온 방문객들이 이 테일게이트 파티 문화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다. 진심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가요. 그죠? Alright, so the people that attend these tailgate parties, they aren't the province of Republicans or Democrats. Province?
0: Yeah. So, I mean, when we think of a province, the first thing we think of is like a territory or like a state, right? Like in Canada, we have 10 provinces. In Korea, what is it, 8 provinces or different regions, right? Mm-hmm. So in the same sort of way, you can think of it as like a space. So in this particular space, it doesn't matter if you're a Republican or Democrat or if you're left wing or right wing. So they're basically saying the space here that they're talking about is not political. It doesn't matter which views you have in politics. It's just kind of like a safe, open space of thoughts and beliefs.
1: 그렇죠. 자, 원래 province 하면은 큰 이제 지역, 캐나다에서는 어떤 뭐 도나 주에 해당되는 것을 province라고 하죠. 우리도 이제 뭐 전라 province, 강원 province 하는 것처럼 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And just to add about the number of provinces, because there have been a few changes along the way, we have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n we have certain other names as well. So it's slightly different the way we count it these days. But nonetheless, that's the traditional meaning of a province. 여기서는 뭐냐면은 개인의 특정 관심 분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0: Yeah.
1: They aren't the province of Republicans or Democrats. 그래서 이 테일게이트 파티가 사람들이 정치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nd you know, many people outside the US think that they're all at each other's throats.
0: if you're at each other's throats, then it means that you're fighting and you'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trying to kill each other, basically, or hurt or harm each other. So if you think of at each other's throat, then literally think of someone that is trying to choke another person while that person is trying to choke you as well. So you both have your hands on the other person's throat, trying to choke them, meaning that you're fighting.
1: 정말 심하게 다툰다라는 뜻이죠. If you are all at each other's throats, 이 표현이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영국의 작곡가 알버트 케틀비는 유럽인이 상상한 동양의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음악으로 그려내는데 뛰어난 재능을 보인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 중 가장 널리 사랑받는 곡은 페르시아의 시장에서입니다. 오래전 페르시아 시장의 풍경을 눈앞에 펼쳐 보이듯 들려주는 곡인데요. 음악이 시작되면 낙타를 탄 상인들이 멀리서 다가오고 흥겨운 리듬 속에 시장은 금세 활기를 띱니다. 그러다 첼로의 부드럽고 우아한 선율이로 페르시아 공주가 모습을 드러내면 순간 화려하고도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죠. 공주와 상인들의 행렬이 차례로 멀어지면서 북적이는 시장도 어느새 고요해집니다. 이 장면 상상하면서 음악 들어보실까요? 케텔비,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존 렌치베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싱어즈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5월 3일 일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쾌트의 비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존 렌치베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싱어즈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거시인이 1932년에 작곡한 쿠바 서곡입니다. 이 곡은 봉고, 마라카스, 귀로, 클라베 같은 다양한 라틴 타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생동감 있는 리듬이 무척 인상적인 작품인데요. 쿠바 특유의

뜨겁고 경쾌한 리듬 위에 거시인의 세련된 제조법이 더해져 이국적인 매력을 한층 더합니다. 거시인은 직접 쿠바를 여행하며 그곳에서 들은 소리와 분위기에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햇살 가득한 거리와 흥겨운 춤, 활기찬 축제의 풍경까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잠시 쿠바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 함께 느껴보실까요? 거시인의 쿠바 서곡을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고시인의 쿠바 서곡을 앙드레 프레브린시 시아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입니다. 용감한 소년 피터가 오리를 잡아먹은 늑대와 맞서 싸워 끝내 이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음악 동화인데요. 줄거리, 내레이션, 음악 모두 프로코피에프가 직접 썼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동물들이 저마다 다른 악기로 표현된다는 점인데요. 피터는 현악기로, 새는 플루트로, 오리는 오보에, 고양이는 클라리넷, 할아버지는 바순, 무시무시한 늑대는 호른으로 등장하고요. 사냥꾼의 총소리는 팀파니와 큰북으로 묘사됩니다. 프로코피에프의 음악 동화 피터와 늑대를 레너드 번스타인의 해설과 그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This is Leonard Bernstein, and I'm going to tell you the story of Peter and the Wolf. Now, usually before this piece begins, the speaker explains how each person or animal in the story is described by a certain instrument of the orchestra. But I'm sure you know all that already, don't you? Well, all right, let's see if you do. For instance, who's being represented by these three French horns?

프로코피에프의 음악 동화 피터와 늑대를 레너드 번스타인의 해설과 그가 지시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크럼볼츠 하프 협주곡 5번 B플랫 장조 작품으로 7중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자비에르 드 메스트레 하프 윌리엄 크리스트가 지시하는 레자르 플로리상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 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2: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3: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2: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0: over here.
1: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0: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1: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0: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1: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0: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 라이팅에서 만나요.

5월 3일 일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에릭 사티의 쥐어드브 그대로 원해요. 소프라노 제시 노먼의 음성과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앙리 파구리의 시에 곡을 붙인 이 노래는 부드럽게 흐르는 왈츠 리듬 위에 사랑을 향한 달콤한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사티가 사랑했던 여인 수잔 발라동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배어있다고 전해집니다. 르누아르, 드가와 같은 화가들의 뮤즈였던 수잔 발라동은 자유롭고 강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인데요. 사티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지만 그 인연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고 이후 사티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다른 여성은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바흐 작품으로 1049를 펠릭스 코우가 지휘하는 노이마이어 콘서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바흐작품으로 1049를 펠릭스 코흐가 지휘하는 노이마이어 콘서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자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 서주 일출입니다. 니체의 동명 철학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쓴 작품인데요. 어둠을 상징하는 파이프 오르간의 깊은 저음과 현에 떨리는 효과를 주는 더블 베이스의 트레몰로이로 해가 떠오르듯 장엄하게 연주되는 트럼펫 선율은 듣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인류가 도구를 발명하는 장면에 사용돼 유명한 곡이기도 하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자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작품으로 30중 서주 1출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리아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자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작품으로 30중 서주 1출.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북유럽의 맑고 서늘한 정치를 담은 작품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입니다. 노르웨이의 국민음악 작곡가로 불리는 그리그는 서정적인 선율과 북유럽 특유의 자연과 정서를 음악 속에 섬세하게 담아냈는데요. 이 곡은 1868년에 작곡되어 이듬해 코펜하겐에서 초연된 뒤 큰 성공을 거뒀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으로 16 전악장을 레이프 오베 한스네스의 피아노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으로 16 전악장을 레이프 오브 얀스네스의 피아노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 감상은 다음 주에도 이어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핸델의 유쾌한 대장장이 변주곡을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이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세상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는다는 건요. 아마도 그건 가족을 만들고 든든한 사회 울타리 안에서 한 대 어울려 살아간다는 걸 텐데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선 이런 삶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인구 교육 교사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총 40개 학교 5천 명의 학생을 만나 다양한 가족 형태와 양성 평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꿈꾸게 되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오전 10시쯤부터 친지, 지인들에게서 카톡이며 전화가 오기 시작한다. 봄이 소설 신문에서 잘 봤다. 축하한다.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오인하는 분이 적지 않다. 고교 동문 AMP 과정의 단톡방에는 총무가 착각을 했는지 공지사항으로 오보를 올렸다. 강기수 동문의 따님 강봄 작가, 신춘문예 당선 축하합니다. 그 아래에 수많은 축하 댓글이 달렸다. 너무 민망해서 내가 수정문을 올렸다. 동문 재현께 혼란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제 여식 강봄의 작품이 신문에 실린 것은 당선작이 아니라 광고입니다. 내 수정문에도 아랑곳 없이 축하 댓글이 자꾸 이어졌다. 부산에 계신 아버지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소설집 접속인류에 수록된 고승철 작가의 단편소설 신춘문예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담소네 공방이 부른 오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생각의 창에서 펴낸 중견소설가 7명이 함께 쓴 책입니다. 접속 인류, 거기 수록된 고승철 작가의 단편소설 신춘문예로 깔아봤습니다. 이 아버지가 신춘문예의 그 공모한 딸을 위해서 신문에 지면 광고를 낸 거예요. 딸의 소설로.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그 딸이 신춘문예 당선 된 줄 알고 곳곳에서 아버지 지인, 딸 지인 다 일가친척 막 동창 곳곳에서 축하 전화 메시지가 오는 거죠. 그리고 신춘문예 당선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막 그 오보가 단톡방에 떡하니 공지사항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해서 거기서 지금 막 소동이 벌어지는 그 장면을 살짝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재미나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되려나 이게 좀 궁금해서 한 달음에 읽었던 소설이었고요. 뭐 당신이 문학을 조롱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시도가 신선하고 멋졌다. 오히려 그 딸의 소설을 더 읽고 싶어졌다. 궁금하다. 원고를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 때 상의 없이 한 거잖아요. 딸의 상의 없이 했을 때 그 딸 강봄 이 봄이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다가갈까 그게 궁금해서 쭉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 책에서 직접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견소설가들의 작품 7편이 이 책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 삶을 이루는 그 수많은 어떤 작은 시도들 거기서 벌어지는 오해와 소동들 이런 게 좀 재밌게 다가왔어요. 9150 쓰시는 카페이님, 카페에서 책 읽고 방송 들으러 집 가요. 날씨도 좋고 바람이 시원하네요. 푸릇푸릇 하셨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 기온은 좀 오락가락 하긴 해도, 요즘 이 푸릇푸릇한 그 벚꽃이 진 자리에 도달한 그 초록으로 막 이렇게 오래된 그, 나무들은 막 터널을 이룰 것처럼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몸을 굽히기도 하잖아요. 그 초록 터널을 지나가는데, 진짜 와, 너무 좋은 날이다. 날씨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봄이 꽃이 졌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8745 쓰신 카페이님, 오늘 오전 근무는 제가 좋아하는 흐린 하늘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어려워하는 시데이네요. 어려워도 열심히 들어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화요일은 무리하는 시인들이 오는 날이죠. 시데이. 이거 재밌는데요. 시데이, 우리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은 또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 그냥 귀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거기 함께 있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으로 쏙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작품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어려운 듯한데 노크를 하는 그런 작품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김태형님, 연차 쓰고

헌혈을 하고 북카페 시작부터 함께 하네요. 모두 고운 하루라고 하셨습니다. 아, 연차 쓰고 오늘도 휴일이신데 또 헌혈도 하시고요. 소중한 행위도 하시고 북카페 또 오프닝부터 문장 카펫부터 치려 받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네요. 좋습니다. 고운 하루 만드세요. 얘기할 때까지 오늘도 2시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하승성님,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4월 28일. 딸아이 하늘의 22번째 생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몇 차례 생일 축하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또그 아버지가, 딸을, 여기 지금 오늘도 문장 카펫에도 아버지의 그 딸에 대한 마음이, 여기 이제 뭐 지명 광고로 나서 이제 혼동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또 승성님은 우리 단골 카페, 단골 라디오 프로그램에 생일 축하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이행시와 함께 해주셨거든요. 하. 하늘, 아빤 엄마가 1순위라고 투정 부리는데, 늘 말하지만 넌 0순위야. 늘 행복하길 바래. 생일 축하해. 하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와, 이 이행시에 또 재치도 느껴지기도 하고, 반말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하늘아, 늘아, 진짜, 아빠가 이 생일 축하 사연을 보내준 거 나도 지금 처음 읽는 게 아닌 것 같거든. 아, 그래서 이볼 때마다 항상 좀 감탄하게 되고 참 다정한 아빠다. 진짜 달콤한 아빠의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이런 사랑 받고 자란 느리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오늘 재미나게 보냈으면 좋겠어. 이번 한주 5월로 넘어가는 이 주도 더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아, 이 생일, 반말 생일 축하 좀 오랜만에 한것 같아요. 네, 생일 축하 사연이 좀 계속 온 것도 같은데, 타이밍 맞춰서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흐름에 따라서 이번 생일 못하면 다음 생일 또 오겠거니 생각하시면서, 네, 다음 생일에 또 축하드릴 타이밍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그렇게 계속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정바스 진동욱이 함께한 곡, 오렌지 스플래시, 그리고 아울시트 헨슨이 함께한 곡, 언빌리버블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카페만의 이야기 큐레이션이죠. 일간 카페인. 이번 주제는 시간 속으로입니다. 우리를 재촉하는 시계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찾아가자. 네, 이런 외침,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타인의 시계를 보지 않고 묵묵히 달리는 법, 장거리 달리기가 알려주는 나만의 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봄이 되면 강변이나 공원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납니다. 장거리 달리기에 처음 도전하는 초보 러너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서 달리는 다른 사람의 속도를 의식하거나 소목에 찬 스마트워치의 기록에 집착하다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 무리하게 달리는 오버페이스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앞질러 갈 때 불안한 마음에 무작정 속도를 높이거나 목표한 시간 기록을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결국 호흡이 엉키고 근육이 굳어버려 결승선에 닿기도 전에 주저앉고 맙니다. 마라톤 같은 긴 거리를 부상 없이 무사히 완주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의 시계나 타인의 등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 귀를 스치는 바람 소리, 일정하게 땅을 구르는 두 발의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심장 박동과 호흡이 알려주는 고유한 리듬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내 숨이 차지 않는 가장 편안한 보폭.

즉 나만의 페이스를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장거리 달리기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세상이 정해놓은 거대한 시계의 눈금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나이쯤이면 취업을 해야지. 친구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하며 사회의 기준표와 타인의 속도에 끊임없이 나를 견주어 보죠. 불안한 마음에 남들을 따라 무작정 속도를 높이다 보면 결국 내 삶의 궤도는 흔들리고 몸과 마음에 깊은 번아웃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속도와 시간표가 존재합니다. 남들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과 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손목에 찬 시계와 앞서가는 타인의 뒷모습에서 눈을 돌려보십시오. 대신 가만히 눈을 감고 내 안에서 뛰고 있는 정직한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숨이 차지 않는 나만의 다정한 보폭으로 묵묵히 걷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가장 나다운 결승선에 무사히 닿아 있을 것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이문세, 잔나비, 김윤희가 함께 부른 곡 길을 걷다 보면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일간 카페인인 것 같습니다. 타인의 시계, 타인의 등, 아, 나 너무 뒤처진 거 아닌가? 도태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그 생각이 우리를 사실 갉아먹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되죠. 그런데 가끔 또 이런 단골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에세이, 일간 카페인 통해서 또 아 그래 내가 너무 또 고삐를 또 옥죄고 이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약간 좀 마음의 여유를 품어보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아영님은 그래서 저도 스마트워치 사용 중단하고 앱을 삭제했어요 하셨습니다. 진짜요? 아 이렇게 이미 나를 너무 세상의 기준에 두지 맞추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리 카페인 분들 보면. 이 스마트워치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도 그 내용을 전달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실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여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목표점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 몸이 그것을 따라가는 진짜 주객전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면 안 됩니다. 도구입니다.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수미님 천천히든 빨리든 본인 살던 대로 네, 뱁새 가랑이 찢어진단 말도 맞아요. 이만큼 사니 옛날 말은 다 진리더만요 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수미님이 달관하신 듯한 네, 그래 본인 살던 대로 요거 여섯 글자 이게 또 핵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의 그냥 맞는 속도가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거 그쵸. 알아서 그쵸. 나 스스로 나를 믿어보세요.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 맞춰서 살았을까. 내가 했는데 안 된 거는 그냥 나에게 안 맞는 거고 내가 했는데 이건 좀 되더라 하면 나에게 잘 맞는 거고 나를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오늘 일카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작가 데뷔하기 전에 20대 소설 쓰기 시작한 20대 한 중반 정도 그 정도의 저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냥 그 책에, 책 날개에 이게 나와 있는 작가 소개들 있잖아요. 특히 소설가, 저는 소설 쓰고 싶었었으니까 소설가들의 그 작가 소개 이력, 양력 이런 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제 방에 있는 책들을 딱 보면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스콧 피츠제럴드 이런 사람들, 프랑스와즈 4강 이 20살 언저리, 뭐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 요럴 때 이제 데뷔해서 세계사의 거장으로 남은 이런 사람들 보면 아유 이게 뭔가 이게 약간 뭐랄까요 에너지가 좀 꺾이고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많지만 요런 이력 가진 정말 다양한 일을 거쳐서 좀 느지막히 이렇게 그 작가 데뷔를 한 케이스들 예를 들면 보우밀 흐라발이라는 소설가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체코 소설가인데요. 그 사람 그 작가 소개 보고서 굉장히 그래 무릇 작가라 한 분 이러면서 좀 숨통이 튀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남의 나이에 신경 썼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조바심이 났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아, 그 또한 그냥 나만의 재미난 의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별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데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김태형님, 북카페는 인생의 페이스메이커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북카페 인생의 페이스메이커처럼 잘 옆에서 달려드릴게요. 근데 페이스메이커들은 보통 이제 그 시간을 잘 지키잖아요. 인간 시계처럼 그렇게. 근데 우리 북카페는 또 흐르는 대로 가끔은 또 이렇게 느리게 흘러가기도 하고 빠르게 달려가기도 하는데 그냥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처럼 말고 그냥 우리 함께 친구처럼 그렇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그리고 짙은의 필 올라이트 두 곡 듣고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시죠.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이 4월의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5월이에요. 왜요? 5월 우리 다음 주에 어린이날에 만나는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1: 뭔가 작품 선정을 할 때 또 아이의 마음으로?
0: 네, 네, 그러려고 조금 소연 시인님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다음 주에는 우리 카페인님들 그러면 또 함께 들으셔도 되겠네요. 네네. 가족분들과 함께.
0: 네, 아이와 함께.
1: 그렇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네 편의 작품 골라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상혁 시인님이 고르신 것부터 먼저 볼까요?
0: 네, 켄 리우의 책, 길을 찾는 책 도덕경에서 한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노자의 도덕경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다 소개하는 건 아니고 몇 개를 그냥 인용하는 것도 있어요. 별다른 코멘트를 붙이지 않고. 근데 중간중간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 작가가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서만 좀 긴 코멘트를 붙여둔 책이어서 재밌었어요. 이런 건 그냥 넘어가네, 이런 것도 재밌게 읽을 수 있었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왕과 백정의 대화 중에 일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소를 가르는, 소를 처리하는 백정과 그의 솜씨를 보고 감탄한 문해군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1: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문해군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대는 어찌 이런 능숙한 기술을 지니게 되었는가? 포정이 동작을 멈추고 문해군을 향해 돌아섰다. 도제 시절에 처음 소를 가르기 시작했을 때는 소 한 마리가 그저 구분되지 않는 한 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그 뒤 도제 시절이 끝나자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복잡한 기계의 부품들처럼 조화로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이제는 수많은 세월 동안 쌓인 경험 덕에 더 이상 눈에 의지하지 않고 손끝으로 느끼며 소를 가릅니다. 몸통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따라 칼끝을 움직이며 뼈와 살의 사이의 틈과 이음매를 찾고 힘을 들이지 않고서 그 둘을 가르죠. 뼈를 자르기는커녕 힘줄을 자를 일도 없습니다. 평범한 도살업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꾸는데 종종 억지로 뼈를 자르기 때문이죠. 반면에 숙련된 도살업자는 살만 자르니 칼을 1년에 한 번만 바꾸면 됩니다. 그대는 어떠한가? 문해군이 물었다. 그대는 칼을 얼마나 자주 바꾸는가? 저는 이 칼을, 포정이 자신의 도구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19년째 쓰고 있습니다.

이 칼로 소를 수천 마리나 갈랐지만 칼날은 마지막으로 숫돌에 갈았던 그날과 마찬가지로 예리합니다. 힘줄과 뼈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부위에 이르면 신중히 움직이며 정신을 집중합니다. 아주 작은 틈을 더듬어 찾아 칼끝을 쑤셔놓고 그럼으로써 틈을 넓힌 다음 그 사이로 칼날을 미끄러지듯 움직여서 이쪽과 저쪽을 분리합니다. 마침내 칼을 뽑으면 흙더미가 무너지듯이 살이 뼈에서 떨어져 나오죠. 그러고서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살면서 그때보다 기분 좋을 때는 없죠. 저는 곧장 칼을 닫고 치워버립니다. 고맙네. 왕이 말했다. 이제야 나는 좋은 삶의 비밀을 깨달았다네.

이 이야기는 종종 도의 흐름 자체를 보여주는 예시로 해석되곤 한다. 포정의 칼처럼 도는 물의 성질을 띠고 틈과 이음매를 찾으며 세상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따라 도가 있는 자리에서 도가 없는 자리로 흘러간다. 중요한 것은 대립이나 힘, 지배, 평범한 도살자의 기술이 그러하듯 문제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인내와 통찰, 수용, 다툼 없이 이겨내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당신이 마지막 구절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고서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살면서 그때보다 기분 좋을 때는 없죠. 저는 곧장 칼을 닦아 치워버립니다. 포정은 이를 훌륭히 마친 후에 기쁨을 인정한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다. 그는 곧장 칼을 닦고 치워버리는데 이는 칼날을 보호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끝마친 일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내 생각의 장자가 이 이야기를 끝맺는 방식은 지나치게 적은 주목을 받아온 것 같다. 그 부분이 왕을 포함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0: 마지막 황제 OST 메인 테마곡 띄워드렸고요. 윌북에서 펴낸 켄 리우 산문집, 길을 찾는 책, 도덕경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지금 들려주신 얘기에 큰 울림을 느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좀 볼까요? 네.
1: 네, 정경희님, 뿌리 깊은 나무에서도 백정과 세종이 만난 장면이 있어서 인상적이었는데 오늘의 대화도 깜짝 놀랐어요.
0: 깜짝 놀라셨다고 하고요. 지금 1867 쓰시는 카페인님은 듣던 우리 아빠가 감탄과 감동을 연달아 하고 지금 정신이 멍하니 나가셨습니다. 이거 뭐 큰 울림을 받았을 때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2: 네네. 아, 저도 이거 보고 이 이야기를 예전에도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읽고 조금 약간 싫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이 에피소드 자체가, 백정이 얘기를 했더니 왕이, 이제야
0: 네.
2: 나는 좋은 삶의 비밀을 깨달았다네 라고 말하잖아요.
0: 네.
2: 근데 요 대답이 약간 선문답처럼 느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그냥 백정이 힘줄과 뼈를 잘 갈라서 능숙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왕이 삶의 비밀까지 말할까라고 대답이 조금 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0: 네.
2: 그냥 능숙함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 켄리우가 해석한 곳, 이 마지막을 보라라는 부분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겠다. 즉, 삶에 대한 깨달음은 힘줄과 뼈를 가르는 이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모든 일을 하다가 얼른 치워버리는 그 행위가
0: 네.
2: 그것은 삶의 어떤 비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이걸 읽으며 감탄과 감동을 연발했습니다.
0: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악 나가는 사이에 저도 지금 처음 이 상혁 씨님 가지고 오셔서 처음 알게 된 책이기도 한데 그 보면서 이거는 언제 나온 책인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1: 네. 읽어보고
0: 그러니까
1: 싶다.
0: 소연 씨님도 읽어보고 싶다고
1: 네.
0: 우리 뭔가 지금 어떤 면에서 특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소연 씨님은?
1: 일단 전체적으로 이야기 자체가 오히려 낯설고
0: 오히려 낯설고
1: 너무 우리한테 익숙하다면 익숙한 이야기라서 낯선 대목이 있는
0: 네.
1: 데다가 이켄 리우가 주목하고 있는 대목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고요.
0: 그쵸.
1: 네.
0: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장자가 이야기를 끝맺는 방식은 지나치게 적은 주목을 받아온 것 같다 하면서
1: 그러니까요.
0: 이 얘기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라고
1: 네.
0: 하잖아요.
1: 그리고 사실 살면서 그때보다 기분 좋은 때는 없죠. 저는 곧장 칼을 닦아 치워버립니다. 이 말이 저한테 너무 익숙한 말인데 제가 소중하게 안 다룬 거예요. 저도 시를 쓸 때, 뭐이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0: 네.
1: 비슷하거든요.
0: 아.
1: 근데 그걸 제가 제 스스로 주목을 안한 거죠.
0: 그쵸.
1: 예, 그냥 너무 뭔가 큰걸 놓쳤다 이런 생각이 뒤통수를 박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0: 진짜 지금 유영주님은요 고수의 고요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마무리라고 하시면서 상혁 시인님의 낭독 감상 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뭔가 행동을 하게끔
2: 저는
0: 만드는.
2: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걸 하고 말씀드릴까 했는데 시 쓰는 행위랑 너무 아니 혹은 글 쓰는 행위랑 너무 연관돼서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쓰고 나면은 막 좋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0: 네.
2: 좋은 시 쓰고 나면은 막 설레고 왠지 서성대게 되고 그러거든요. 밖에 괜히 나가서 산책도 조금 하게 되고
0: 네.
2: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오히려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다음 작품을 쓸 때는 한번 깨끗이 잊어버리는 게
1: 맞아요.
2: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저번 작품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또 비슷하게 쓰려고 하고 또 연작시 쓰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또 시간이 필요해서
0: 네.
2: 요 지금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자꾸 대입하게 됐습니다.
0: 그래서 곧장 칼을 닦아 치워버립니다가 두 분께는 마음을 다루는 일과 비슷한 거네요. 펜을 닦아 치워버리듯이 예를 들자면 그런 거.
2: 그래서 물론 살면서 그때보다 기분 좋을 때는 없죠. 일을 마치고 나서 기분 좋게 그걸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 기분 좋아해도 돼. 하지만 곧장 칼을 닦고 치워버려라. 요 부분이 뒤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0: 네.
2: 너무 야박하게, 아니 너무 도취하지 마. 그냥 다 하는 일이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책도 아니고 그걸 인정하면서도 그 후에 얼른 다음 일을 준비하자라는 뜻이어서 너무 위로가 됐어요. 아, 나도 이렇게 꼭 해야겠다.
0: 그러니까 이 장자의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탄생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2026년 지금 4월 28일에 오늘 또 이 얘기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울림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요즘에는 너무 성과 그렇죠. 결과물, 효율 이런 것들을 또 스스로 홍보하고 많이 과시하고 이런 걸 권장하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네. 일 수도 있죠.
2: 이 마지막을 그래서 주목하라라는 이 구조를 보시면은 이 마지막에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을 나중에 밝히듯 비밀 밝히듯 말하고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용할 때 어디를 좀 끊어서 뒷부분만 읽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켄 리우가 그 앞을 대단히 섬세하게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고 소가 어떻게 갈라지고 이 사람이 내가 작업할 때 얼마나 능숙한지를 길게 말하기 때문에
0: 네.
2: 어떻게 보면 이걸 읽다 보면 착시가 있어서 지금 이 도덕경이 말하는 가장 중심 부분은 이 뒤가 아니라 이 중간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해서 약간 속이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0: 그쵸.
2: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툭 마지막 줄 한두 줄로 이렇게 만약에 도덕경이 이거를 일부러 심어놨다면 그것도 대단히 글쓰기 기술로는 멋지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약간 속이고 여기 집중해 한 다음에 진짜 메시지는 맨 끝에 이렇게 살짝 뭐 장식 놔두듯이 그렇게 두어서 숨겨두는 기술이 정말 그랬다면 너무 내가 기분 좋게 속았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0: 기분 좋게 속았다. 함의경님 치워버린다. 아무 일도 일어난 적 없는 것처럼 이걸 설거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잘 치워지지 않는 흔적들은 어떻게 하죠? 뭐 설거지일 수도 있고 청소일 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뛰어들어서 해낸 어떤 그 결과물일 수도 있고 치워지지 않는 흔적들 어떻게 우리 해야
2: 아니, 근데 설거지는 이렇게 기분 좋은 느낌을 받기가 너무 반복되고 자주 되는데 그냥 온몸이 아프니까요.
0: 네.
2: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는 그냥 식세기를 사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0: 아 근데 설거지 진짜로 그 깨끗해지는 그 뽀드득 되는 맞아요. 그 감각을 그 손으로 누리는 게 좋아서 고무장갑도 안 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2: 네네.
0: 직접 하는 게 좋다.
2: 어.
0: 무슨 얘기인가 지금 이런 표정이신
2: 말도 같은데요. 안 되는 소리다라고
0: 아니 왜요 그런 감각을
2: 왜냐하면은 식세기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훨씬 뽀도독함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만졌을 때 괜찮습니다. 뽀도독은 초벌로 느끼시고 어려운 일은 기계에게 맡기시는 것도 그러면 포정 같은 그런 개운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0: 미경님께서 지금 식세기를 권유하셨으면서 상혁씨님이 결과적으로
1: 근데 미경님이 잘 치워지지 않는 흔적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뭔가 너무 오래된 그런 흔적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뭐든지 이 백종처럼 곧장 칼을 닦아 치워버리면 그러면은 이렇게 잘 치워지지 않는 흔적들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0: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곧장 바로 치우는
1: 그러니까요.
0: 거.
1: 그게 너무 중요한
0: 그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거네요.
2: 너무 힘든 일인데.
1: 맞아요.
0: 근데 이 포장은 이게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지금 이 사람은 인터뷰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도 처음부터 딱 하고 나서 바로 칼을 닦아서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이걸 좀 뭐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2: 저는 도제 시절 때는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해요. 일에 그죠. 능숙하고 나니까 그걸 칼을 이제 치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예전을 자꾸 복기하거나 이걸 더 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내가 내 일에 너무나 능숙해지면 그 일을 마치고 개운함을 느낄 수 있고 따로 뭔가를 복기하지 않고 딱 칼을 도구를 치워버리는 그 맞아요. 경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다른 백종들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1년에 한 번씩 칼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19년째 쓰고 있다고 그쵸. 하니까 아마 1년과 19년 사이 어디쯤
2: 그러니까요.
0: 그때 이제 깨닫게 된 어떤
1: 그렇겠죠.
0: 지점이 아닐까. 너무 흥미로운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책 안에 또 다른 얘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펼쳐보고 싶어졌어요.
2: 근데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고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쓱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켄 리우가 별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왠지 혼자 뭐 어떤 말을 붙여보기도 하고 이런 무슨 뜻일까 왜 말을 안 해주지? 그래서 궁금해서 더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0: 네. 아니 지금 이 포정의 얘기에 귀 기울이다가 지금 김우주님

0: 웃음이 터지셨습니다. 지금 키역키역키역 쭉 있고 그 사이에 식세기가 있어요. 지금 너무 강한 어떤 이미지로 지금 식세기 얘기로 좀 넘어가서 지금 주영님도 박주영님도 식세기로 하면 더 뽀드득합니다 하셨고요.
1: 전현식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도덕경은 노자의 책이고 이 포정은 이거를 설명하면서 장자책에서 가져온 책이에요. 네 맞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잘 아시는 또 우리 카페인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야기 2부로 건너가서 또 새로운 책으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찰리 푸스의 곡 체인지스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멀리 가시지 마시고요. 2부로 건너가서 금방 다시 만나요. 화장실 가셔도 이 어플 반디 앱으로 접속 가능하니까 들고 가시고요. 금방 다시 만나요.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3: 난 입으로 하는데.
2: Listening부터 speaking까지
3: All in one
2: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1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책, 켄 리우 산문집 길을 찾는 책 도덕경이었습니다. 들으시면서 8405 쓰시는 카페인님이 일상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이 글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적용될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펴든 책에서 과거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집착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이 말을 만났고 해답을 얻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을 얻으려 하면 집착에 사로잡힌다.
1: 예전에 그렇죠. 이런 거 근데 친구들끼리도 했었는데 책 이렇게 펼쳐서. 펼쳐가지고 그 구절 막 얘기하고 이것이 어떤 운명을 말해주는 것 같은
0: 나의 운명을?
1: 네, 문장으로. 재밌었던 거.
2: 책점 보는 것처럼.
1: 네, 책점.
0: 아, 책점.
1: 맞아요.
0: 저 그냥 아무 책인 아무 페이지나 펼쳐보는 건 좋아하는데 네. 저는 그냥 그 순간에 만나는 어떤 위로의 문장 혹은 어떤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걸 책점이라고 생각 못했네요.
1: 책점.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했어요. 책점이라고 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0: 재미나네요. 근데 이거 약간 전체가 어디가 앞뒤인지도 모르고 펼쳐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제목이나 이렇게 알면 사실 어떤 지점을 펼쳐야
2: 그렇죠.
0: 어떤 네. 내용이 나올지도 약간 좀
1: 저는 이게 왜 기억이 나냐면 책점이라고는 말 안 했지만 네. 예전에 읽었던 소크라테스의 명언들이라는 되게 문고판에 그냥 좋은 책은 아니고 그냥 모아둔 거예요. 출처도 불분명하게. 근데 그게 한 페이지 한 문장밖에 안 들어있는 책이었어요. 오. 두껍기만 하고. 그래서 그걸 잘못 사가지고 친구들끼리 그때는 그게 너무 대단한 책처럼 여겨져가지고 그걸 중간중간 펴면서 점을 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0: 저는 그런 경우는 한 적 있어요. 어딘가로 여행을 갈 때, 예전에 여행 갈 때 그냥 그 여행 회화책을 사서 친구랑 그냥 한 문장씩만 외우자 하고서 아무 데나 펼쳐보는 거예요. 펼쳤는데 제가 일본을 갈 때 펼쳤는데 하필 뭐 그런 문장이나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제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속이 울렁거려요. 그런 문장이 나와서 이게 뭐지 하면서 열심히 달달 외워서 써먹지는 못했고요. 네. 뭐 그랬던 기억이 나기도
1: 책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0: 아무 페이지나 네. 펼쳐서 하나만 하는 거. 네, 지금 하미경님은 상혁 시인님 식세기 시 한 편 써주세요 하셨습니다.
1: 저희가 이 얘기를 읽고 그러고 보니까 시에 식세기가 등장하는 일이 못 본 것 같네. 그런 경우를 해서 써보려고 했는데 진짜 쉽지 않겠다고 느낀 게 너무 네.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2: 그쵸.
1: 식세기는.
2: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엄청 어려울 그래요? 것 같아요. 네.
2: 그러니까 네. 너무 예찬하고 계시잖아요.
1: 네, 그냥 내 네. 마음은 갈등이 없어요. 식세기에 대해서는. 옳고 너무 정의로운 것이야.
0: 식세계 배반이라든지 뭐
1: 없어요,
0: 이런 것들
1: 거.
0: 없어진 거 거의 차단하시는데 그 생활 가전 뭐 소형 가전도 좋고 대형 가전도 좋고 그렇다면 약간 시적 되게 시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네. 거 뭐 있나요? 지금 갑자기 드리는 질문인데
1: 뭐 냉장고 같은 거는 꽤 냉장고, 많이 들여다 보거든요.
2: 네. 옛날부터 냉장고 가지고 시 쓴 거는 많이 본 것 같아요.
0: 네. 냉장고가 네. 많이 사랑받는 거였군요.
1: 식세계는 못 봤는데 누군가 보면 제가 만약에 읽게 되면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진 못해도.
0: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작품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얼마 전에 이영주 시인이 그 선집을 출간을 했어요. 이게 지훈 문학상을 수상을 하면 나남출

0: 출판사에서 나남 문학선이 이제 출간이 되는 걸로
1: 네.
0: 됐는데, 그래서 아름다워지기 전에 뒤를 돌아보면 안 돼라는 제목의 문학선이 출간됐는데, 저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일단 나남 문학선 제가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1: 네.
0: 그러니까 약간 소설에 입문하기 위해서 나남 문학선을 먼저 사보고, 그게 마음에 들면 이제 한권한 권씩 이제
1: 네.
0: 전작 읽기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 역할을 해줬던 그런 선집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다시 이어지고 있구나 싶어서, 그래서 그 중에 한편 골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게 선집이다 보니까 이미 다른 데 발표된
1: 아,
0: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기 운동본부라는 시집 속에 있는 시입니다.
1: 그러면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작업실 이영주.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슬픈 마음은 언제나 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광희는 시 안에서 혼자 아름다워지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외로움도 폭력의 일부가 될 수 있으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인간을 낳은 이후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했으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인간이 아닌 자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과거는 불태워져 신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인간의 삶은 실패가 없다고 너 없는 바깥에서 말해주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절벽에 앉아 죽은 자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절벽에서 떨어져서 파토스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척추가 부러져서 고통이 사라졌으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바닥에 뭉개진 살점에서 우주의 무질서로 나아가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다. 너는 괜찮을 것 같다.

0: 김뜻돌의 미카엘 띄워드렸어요. 나남에서 펴낸 이영주 문학선. 아름다워지기 전에 뒤를 돌아보면 안 돼에 담긴 시, 작업실 낭독 통해 만나봤습니다. 들으시면서 장자유님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감탄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시 백일장 이후로 주제어를 중심으로 계속 제출하지 않을 후속 시를 짓고 있는데요. 방금 낭독해 주신 시, 연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프게 공감되는 시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출하지 않을 후속 시라는 표현도 지금 계속 시를 쓰고
1: 그러게요.
0: 계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훅 들어오신 거죠. 지금 이 시가.
1: 그렇죠. 이 시가 뭔가 시 쓰겠다라는 어떤 태도에서 조금 이탈한 사람의 그 묘한 자유 속에서 혹은 묘한 포기 속에서 쓰여진 시라는 점이 저는 좀 와닿았고, 그리고 너는 괜찮을 것 같다 뭐 하면서 이렇게 한줄한 줄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인 분들도 혹시 어디서 누군가를 떠올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일단 가지고 왔는데요. 이영주 시인이 제가 기억하는 한은 우리나라에서 다크한 시를 쓰는 약간 거의 최고 오래 고집스럽게 다크한 시를 쓰고 있는 그런 시인인 건데, 그 철학이 여기에 잘 담겨 있는 것도 같아서 그게 좀 저한테는 친절해 보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2: 저는 장자연님이 아프게 공감되는 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괜찮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시예요. 그럼에도 이제 느끼시는 거죠. 아, 이게 정말로 괜찮지 않다. 시에서는 괜찮다라고 해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괜찮을 것 같다는 제가 보기에 안 괜찮은 겁니다.
1: 맞아요.
2: 그래서 이렇게 이런 느낌을 은근히 줄수 있는 이 뒤에 붙는, 따라 붙는, 이 반복 뒤에 따라 붙는 이 말들이 너무나 절묘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1: 맞아요.
2: 제목이 작업실인 게 너무 좋았는데, 이게 작업실이 아니고 너무

0: 이렇게 큰 제목, 예를 들어 뭐 고통, 존재 이런 거였으면 읽기가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작업실에 앉아서 그리고 첫 줄에 슬픈 마음은 언제나 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라고 시작하니까
1: 네.
0: 배경과 공간이 눈에 그려져요. 이게 그렇게
1: 그러네요. 예.
0: 대단히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시가 아닌데도 이미 배경으로 한번 명확하게 잡아주니까 요 과정 자체가 그냥 시 쓰는 과정 혹은 시를 생각하다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서 매우 선명하게 들어와서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1: 근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괜찮다가 아니라 너는 괜찮을
2: 괜찮을
1: 것
2: 것
1: 같다.
2: 같다.
1: 이렇게 굉장히 약간 유보적인 느낌도 좀
0: 네.
1: 들기도 하면서도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 뒤에 붙은 문장들은
2: 네.
1: 대체로 좀 확신에 가득 찬 말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예를
2: 그쵸.
1: 들면 절벽에서 떨어져서 파토스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2: 네.
1: 이거는 왜 앞에는 그렇게 괜찮다는 얘기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주고 뒤엔 왜 이렇게 척추가 부러져서 고통이 사라졌으니까.
2: 그러니까요. 이 앞문장과 뒷문장의 이 톤의 매너가
1: 네.
2: 이렇게 유격이 생기면서 그 묘하게 우리를 좀 부러뜨려요. 한줄한
1: 맞아요.
2: 줄.
1: 근데
2: 네.
0: 앞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챌수 있는 게 광희는 시 안에서 아름다워지면 되는데 혼자 아름다워지잖아요. 이미
2: 그러니까요.
0: 외롭고
1: 아,
0: 슬프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 필요 없어지는 어떤 상태로 나아가고 있구나.
1: 네.
0: 이렇게 좀 같이 따라서 읽을 수 있게 조금씩 독자를 매혹하는 조금 꾀는 그런 매력이 있는 문장들입니다.
2: 네. 한줄한줄 어쨌든 저는 이거는 시숙이와 관련된 시임이 좀 분명해 보이잖아요,
1: 네.
2: 컨셉상. 그랬을 때, 동료 시인들 중에서 지나치게 낙담하고 있는 어떤 시인들 한명한 명, 뭐 혹은 이미 2승에 살고 있지 않은 시인 이렇게
1: 네.
2: 부르고 있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김소월의 뭐죠? 초혼
0: 초원.
2: 초혼처럼 초혼 같이도 느껴지기도
1: 그러네요,
2: 하고 되게
1: 진짜.
2: 묘했습니다.
1: 그렇게 접근하면 이 마지막 두 줄은 두 행은 지금 너는 괜찮을 것 같다 하고 뒤에가 없잖아요.
2: 네.
1: 이 너는 괜찮을 것 같다의 반복만 나와 있으니까
2: 네.
1: 뭔가 이 또한 어떤 의도였을까? 여기에 뭔가 더 붙여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이대로 또 그냥 마음에 계속 이걸 반복하게 될것 같기도 하고.
2: 저는 이게 하나의 세레머니 의식을 치르는 아주 다크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이두 개가 이제 의식의 무대에서
1: 네.
2: 내려오는 계단 두 칸처럼 느껴졌어요. 퇴장하는.
0: 저는 무대에 암전되는 것처럼 마지막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목소리가.
1: 네,
0: 그런
1: 그쵸.
0: 느낌이고, 기도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똑같이 두 번을 반복하니까.
1: 읊조리면서
0: 네네.
1: 마음으로.
0: 그리고, 소연 씨님이 말해 준 것처럼, 요게 순차적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어떤 작업을 해나가는? 근데 요게 또한줄한줄 어떤 사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읽으면 조금 더또 풍부하게 또 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는 것 같습니다.
1: 두 분이 지금 의식 같다, 무대 같다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이것은 한줄한줄 여러 이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같이 낭독하면서 읽을 때의 그 울림도
2: 네.
1: 엄청나겠다는 생각이
2: 네.
1: 드네요.
2: 벌써 상상만 해도 눈물
0: 그러니까.
2: 날것 같아요.
1: 아주 그쵸, 몰입돼가지고.
0: 그러니까
2: 네.
0: 너는 괜찮을 것 같다 누가 읽고 그 뒤를
2: 같이.
0: 좀 따로따로 읽거나 아니면 관객들이 읽어주거나 이런
2: 네.
0: 식으로 해도 멋질 것 같다라는 생각
2: 네.
0: 듭니다.
2: 너무 웅장하고 멋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 약간 정말 식긴 것처럼
1: 그렇죠.
2: 그런 식으로
1: 맞아요.
2: 진행될 것 같아요.
1: 마지막 두 줄은 어떻게 읽을까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0: 크게 관객이 다 같이 읽고
1: 예.
0: 작게 마지막에 낭독자가 읽고 끝내고 무대 내려가면
1: 거의
0: 멋질 것
1: 연출을
0: 같아요.
1: 지금
2: 저희
1: 이렇게 시를 감상하는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시를 지면에서 옮겨서 다른 곳에 두는 거기도 하네요. 그 상상해 보는 거기도 하네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0: 네.
1: 많이 들었습니다. 자, 권성실님 작업실 시 너무 멋져요. 위로 같기도 하고 경고 같기도 하고 엄마가
2: 엄마가
1: 하는
0: 하는
1: 말
0: 말
1: 같기도
0: 같기도
1: 하고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른데요?
2: 그쵸, 엄마가 약간 그런 눈빛으로 잘 산다 이런 눈빛으로 말하는 그런 느낌.
1: 잘 산다. 그럼 잘 산다가 거의 지금 뒤에 두줄 반복되는 느낌으로. 세상에.
0: 안잘 사는 건데 그럼.
1: 네. 자, 권수현님 사연 좀 볼까요?
0: 네, 시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깊이 공감되는 게 두려워서 감정이입이 미리 두려워서 읽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들려주신 시가 그랬어요. 대신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아픈 감정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2: 맞아요.
0: 네, 그렇죠. 네.
1: 와, 이 대신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말도 훅 들어와요.
2: 네. 네. 사실 이렇게 읽어드리지 않으면은 그 뭔가 이렇게 통으로 읽고 아 뭔가 너무 괴로워하고 페이지 넘기기가 참 쉽죠.
1: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우리가 또 한 줄 한 줄 이렇게 소리통해서 만날 때 그때 또 달리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에이버리 린치의 라운드 앤 라운드 듣고 그 다음 작품도 만나러 갈게요. I told you, you bring your ties and even need you.

0: Bonita.
1: 울타오랑주리 봉봉 미라클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2: 네, 이수명 시인이 새 시집 정어의 총알을 냈는데요. 그 중에서 시내로 나가면 어떠니라는 제목의 시를 가져왔어요. 이 시는 이렇게 긴 시는 아니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냥 웬만하면 외출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서성이거나 청소하는 어떤 화자가 등장하고 그 화자에게 환청처럼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상황만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들으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2: 시내로 나가면 어떠니? 이수명. 한참 동안 있었다. 너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낙엽을 쓸고 있었는데 차창에 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 잎들을 손으로 모두 떼어냈는데 보닛을 가득 덮고 있는 낙엽을 쓸어내고 낙엽 속에 벌레까지 몰아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낙엽들이 땅에서 날아올랐다. 거기 서서 뭐 하는 거냐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머리카락이 마구 날아올랐다. 너는 어리둥절해서 서둘러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고 낙엽을 한쪽으로 치웠다.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치워도 낙엽이 다시 흩어졌다. 아까 그 목소리가 이번에는 뭐라 할지 몰랐다. 시내로 나가면 어떠니? 라고 할지도 몰랐다. 차를 몰아보면 어떠니? 그런 소리는 들려오지 않고 날아오른 낙엽들이 허공을 빙빙 돌며 다가왔다. 너는 낙엽에서 낙엽으로 휩쓸리다가 휩쓸리고 말면 그뿐. 그러다 실증이 나버려서 네가 낙엽 회오리를 빠져나갈 때 너는 얼굴에 노란색 빨간

0: 엘리엇 스미스의 비트윈 더 바스 듣고 왔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이수명 시인의 시집 정우의 총알에 담긴 시 시내로 나가면 어떠니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와, 이런 순간 일상에서 많이 겪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진짜 되게 일상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너무 특별하잖아요.
1: 저는 이런 소리를 큰 소리로 느껴지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 네.
1: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막 잔무를 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내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은 시 쓰기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큰 소리로 상혁아, 너뭐 하니? 라고 제가 저에게 말하는, 너 지금 거기서 뭐 해? 라고 말하는 거. 이런 소리가 되게 영화적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아니면 혼자 뭐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데 아니면 일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냐 하고 여기도 똑같이 말하죠. 거기 서서 뭐 하는 거냐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목소리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화자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막 낙엽을 더 열심히 치우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그 목소리가 이번에는 뭐라 할지 몰랐다라고 말하고 나서 시내로 나가면 어떠니라고 할지도 모르고 차를 몰아보면 어떠니라고 말할지도 몰라서 그걸 혼자 생각해보는 이 장면이 고은 작가님이 말씀한 것처럼 뭔가 일상적이면서도 환상적이기도 하고 내가
0: 그렇죠.
1: 나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0: 어떠셨어요?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제 문학 작품 속에서 인간의 이야기를 주도하고 배경에 이제 이 자연물들, 낙엽

0: 등장하고 주차장도 등장 이런 네. 식이잖아. 요. 근데 이 수명 시인의 이 시는 어쩐지 낙엽이 너무 주인공 같아서.
1: 그러게요.
0: 예, 인물은 약간 이 낙엽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배경처럼 네. 느껴졌어요. 풍경.
2: 낙엽이 주인공이다 오히려. 네.
0: 그래서 혹시 그렇게 보일 수 있을 때까지 낙엽 이야기를 계속 바스락거리면서 하고 있는 바스락거림의 문장이 아닐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2: 저는 이 낙엽 회오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낙엽 회오리라는 표현 잘 쓰나요? 저는 이 낙엽 회오리가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정도가 아니라 저에게는 지금 거의 오지에마 법사에 나오는 토네이도급으로 맞아요. 지금 느껴져서.
3: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 게 휩쓸리고 말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이고 낙엽 회오리를 사람이 빠져나가서 그게 노란색 빨간색 낙엽들이 얼굴에 붙어 있을 정도면
2: 네.
3: 어쨌든 얼굴 정도까지 회오리가 치는 모습이 그렇죠.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화자가 들었던 이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마법적이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연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낙엽이 주인공처럼도 느껴지는 게 이게 화자가 또 나가 아니라 너잖아요. 다른 사람인데다가 내가 관찰자로 오히려 네. 지금 말하는 사람 관찰자고 그리고 결국 붙어있는 게 얼굴 위에 붙어있는 그 노란색 빨간색 낙엽들로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만큼 큰 낙엽 회오리 그리고 사람 얼굴을 덮고 있는 빨간색 노란색 낙엽들 이거 너무 아 정말 낙엽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처럼 보이게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2: 맞아요. 그리고 쭉 따라 읽으면 이게 순서대로 이제 듣잖아요. 읽게 되는데 따라 읽을 때는 이 지금 3년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 낙엽들이 땅에서 날아올랐다 거기서부터 아 어떻게 지금 다 치웠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낙엽 회오리에 휘발이 네. 이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수명 시인이 만약에 그런 인간 중심으로 여기서 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반응 하나 그다음에 낙엽의 편에 섰어요. 그러면은 네. 날아올랐다 그러면 아 신나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아,
2: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반응 하나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이 시를 썼을 수도 있겠다 하니까 너무 쓰는 사람 너무 재밌었겠다. 부럽다. 그런 느낌 드네요.
2: 진짜 소연 씨 얘기 들으니까 여기 날아오른 낙엽들이 허공을 빙빙 돌며 다가왔다 이런 표현들도 네. 진짜 낙엽의 주도권을 그쵸. 느껴지잖아요.
0: 예, 예. 저도 그렇게 아무래도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왜 얼굴에 낙엽이 떡 붙은 것을 굳이 표현하면서 끝냈을까 생각하면은 내 의도는 이거란다 막 이렇게 한 건 아닐까 저 혼자 막 생각해봤습니다.
3: 네. 저는 이게 또 어떤 부분에서 재밌었냐면은 보통 이제 일상에서 그냥 반성 없이 그 일상에 그냥 어디 아파트 단지에 있고 외출을 싫어하는 우울한 당신 너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마지막엔 약간 발랄한 느낌도 나고 그리고 실증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우다가 그냥 문득 아니면 시적으로 아니면 뭔가 되게 멋진 감정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나한테 뭐라 할지 몰라서 어떤 큰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가 나한테 뭐라 할지 몰라. 그래서 열심히 치우다가 그냥 문득 거기서 실증이 나서 빠져나와 버리는 이 느낌이
2: 네.
3: 그래 사람은 정말 이럴 때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2: 문소라님 낙엽이 주인공이라니 너무 좋네요. 인간 너무 비대해라고 네. 하셨습니다.
3: 자아가 너무 비대할 때가
0: 그쵸?
3: 있죠.
0: 네.
2: 진짜요. 만약에 여기서 이 낙엽 이걸 내가 겪은 일이고 여기서 낙엽이 뭐라고 시내로 나가면 어떠니 뭐 차를 몰아보면 어떠니 이런 식의 대사를 계속 친다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으세요? 소연 시인님?
3: 저는 이게 너무 절묘했어요. 시내로 나가면 어떠니가 너무 뭐라 그럴까 아파트 단지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긴 한데 차를 치우고 있는 거니까 본인

0: 영어로 빠지지도 않고 대단히 멋진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너무 좋은 정답이어서 차를 몰아보면 어떠니? 시내로 나가면 어떠니?
1: 이게 딱 마음에 드시는
0: 네,
1: 거죠?
0: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1: 그래서 그런지 지금 4835 쓰시는 카페님은 저는 왜
0: 자동차가
1: 자동차가 주인공으로 느껴졌죠? 우리 자동차 읽고
2: 재밌다.
1: 있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인가? 자동차가 산책을 갈수
0: 그러니까요.
1: 있도록?
0: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어쨌든 딱 퉁치는 어떤 이거 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심심해 보일 수도 있는 요 장면을 하나의 감정으로 어떻게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까 좀 궁금해하면서 읽었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저였다면은 저라면 쓰지 않았을 단어가 실증이어서 이걸 찾고 보게 됩니다.
1: 실증. 정차식이 부른 팔로우미 듣고 다음 작품 만나러 가겠습니다.

0: 하셨습니다.
1: 처음 오셨어요.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와, 좋습니다. 내일 또 오세요. 그리고 김지현님, 소연 시인님, 상혁 시인님 북 앞에서 시를 접하다 보니 저도 시를 한번 써볼까라는 무모한 느낌이 드는데 꼭 붙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시 초심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시 창작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의 내적 친밀감 최고인 시인이자 매주 화요일 시 선생님 두 분께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2: 네. 저는 일단 책으로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시 창작 방법이 네. 어디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지 마시고 뭐 노래를 부르듯이
1: 네.
2: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해서 혼자 쓴 게 조금 몇 노트 한 권 이렇게 쟁여가면 도서관이나 그런 데서 시민 강좌들 무료로 하는 그런 강좌들 많잖아요.
1: 네.
2: 그런 데서 이제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면 더 가장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1: 노트 한 권은 채운 다음에 찾아볼까요?
2: 예, 누구한테 보여줄 게 있은 다음에 보여줘야 되니까요.
1: 한 편 쓰고 마음 막 너무 지금
3: 너무 좋아서
1: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잠깐 참아볼까요?
2: 네.
3: 네.
2: 칼을 깨끗이 씻고 네. 딱 치워놓고
1: 아 좋습니다. 네, 일단 노트 한 권을 기준으로
3: 저는 똑같고 그냥 무모한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읽다 보면은 쓰고 싶어지는데 저는 시집, 그러니까 창작론 읽지 말고 저 똑같습니다. 창작론 읽지 말고 시집 읽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노래 연습하면 한 가수 노래 하나 잡아가지고 계속 그 노래 될 때까지 연습하잖아요.
1: 네.
3: 그런 것처럼 좋아하는 시인 한 명 찾는 게 큰 어떤 처음에 시작, 좋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인 조금 따라해보고 그 시인처럼 아 이렇게 한번 네. 써보고 싶다라는 욕망.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떻게 보면 나의 그 내가 쓰고 싶은 글의 방향, 취향을 좀 알아가는 거죠.
2: 맞아요.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작품 만나볼게요.
2: 네, 웹진 비유에서 재미있는 시를 한 편 발견을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임소라 시인의 허허 웃는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1: 허허 웃는 사람? 네,
2: 이야기시고 내용이 선연해서 그냥 읽어드리면 딱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1: 네, 낭독 만나보시죠.
2: 허허 웃는 사람 임솔아. 아버지는 아버지의 개와 나는 나의 개와 함께 걷고 있는데 블루베리 밭을 내려가자 선착장이 나오고 아버지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건너편에는 아버지가 10년 동안 직접 만들어둔 32기의 무덤이 있다는데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내게 그 무덤들을 꼭 보여주고 싶어해 왔는데 그곳에는 종중이니 문중이니 내가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묻혀 있다는데 첩으로 살아온 할머니도 묻혀 있고 아직 살아있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비도 있다는데 선착장 매표소의 직원이 작은 창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는 개는 배에 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들으려고 나는 굳이 개들을 데리고 왔지. 내 개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믿었지. 내 예상대로 우리가 타지 못한 채로 배는 출발을 하고 아버지는 배가 멀어져 가는 방향으로 걷고 싶어 하고 이 길을 따라가면 앉은뱅이 우물이 나온다면서 거기까지 가서 물을 한 잔만 같이 마시자고 아버지의 개는 나의 개를 물고 싶어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개가 튀어오를 때마다 아버지는 목줄을 당기며 허허 웃고 나는 아버지와 떨어진 채 걷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만든 그 멋진 무덤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제 죽어도 걱정이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나는 아버지에게 엄마의 뱃살을 그만 놀리라고 엄마가 아빠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한다고 엄마가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제발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앉은뱅이 우물에서 물을 한 잔 마신 후에 말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지만 아버지와 조금 더 멀어지면 적어도 그만큼은 아버지의 말이 안 들릴 것 같지만 32 기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우물은 나오지 않고 여우비 구리니 호랑이 구리니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아버지는 그 굴에 들어가 보라고 하고 갑작스런 소나기나 호랑이를 만날 때에 숨기 딱 좋은 곳이라고 그 굴들은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큼 관만큼이나 자그마하고 나는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나의 개만 쓰다듬고 안진뱅이 우물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플라스틱 바가지를 집어들 때 우물이 아니라 우물 옆 웅덩이에 고인 물을 떠마실 때 이 물이 저 물이야 이게 더 깨끗할걸 아버지가 바가지를 내게 내밀 때 크 시원하다 마셔봐 마셔보거라 아버지는 두 다리를 크게 벌리고 목을 쭉 내밀고 입가가 축축해지고 나는 웅덩이를 들여다보고 아버지의 신발코가 빠져있는 그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혜은님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첫날입니다. 꾸준한 카페인에 합류하고 싶어요.

0: 웹진 비유 78호에 담긴 임소라 시인의 시 허허 웃는 사람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아, 베티쌤 리님, 어머, 그 내용이 팔순 아버지 어머니 똑같아서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이야기 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그 속에 훅 빠져서 따라가게 됐어요.
1: 너무 너무 재밌어요.
0: 그러니까요. 저왜전 아직도 시를 보면서 이렇게 별표를 하는가. 이게 교과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데, 별표한 부분이 특히 여기서는 이 위트에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웃어버린 부분에 별표를 하게 됐거든요.
2: 네. 너무 평범하게, 태연하게 우리가 늘 겪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면서
0: 네.
2: 되게 어쩐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분의 묘비까지 있을 정도니까 뭔가 좀 환상적인 면들도 좀 있기도 하고
0: 네.
2: 되게 묘했어요.
0: 그쵸.
2: 어쨌든 술술 읽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0: 맞아요. 이 산책. 아니, 이런,
1: 저는
0: 네.
1: 이걸 보면서 원래 그 임소라 시인이 이야기가 많긴 했지만 더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더 읽히고 너무 재밌게 읽혀서 좋았던 게 보통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거나 어쨌든 그 거리감을 표현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시가 좀 우울하거나 슬퍼지게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 건강한 거리감은 뭐예요?
0: 그러니까 맞아. 그런 요소. 거기서
1: 부모랑 떨어지기 위해서 개를 가져오고 어디 가기 싫은 데를 개를 핑계로 안 가게 되고
2: 네.
1: 그리고 아버지의 개가 내 개를 물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산책도 약간 떨어져서 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거를 막 우울하고 진지하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너무나 건강하고 이게 맞아라고. 아, 요렇게 원래 이 정도 관계가 되게 건강한 거야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말투나 이런 게 너무 재밌고요. 저도 별표 동그라미표 많이 하는데 이거 교정자가 교정하고 싶었는데 교정 안 해서 다행이다라고 한 게,
0: 네.
1: 우리가 타지 못한 채로 배는 출발을 하고, 이거 출발을 하면 을꼭 빼거든요. 교정
0: 그쵸. 네.
1: 편집부에서.
0: 출발하고
1: 근데
0: 이렇게.
1: 요거 안 빼니까 되게 발랄하고 좋다. 이런 느낌도
2: 맞아요.
1: 들었어요.
2: 그러네요.
0: 맞아요. 지금 상혁 씨님이 얘기하신 그 바로 윗줄에도 저는 별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그거죠. 그 말을 들으려고 나는 굳이 걔는 배에 탈수 없다.
2: 네.
0: 굳이 걔들을 데리고
2: 데리고
0: 왔지.
2: 왔지.
0: 내 걔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믿었지. 이런 나의 걔가
1: 무덤 보기 싫은 거지, 가서.
0: 그러니까 나를
1: 굳이.
0: 보호해 준다고 표현한 것도 그렇고요.
2: 네.
0: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그 웅덩이에 고인 물 얘기하면서 이게 더 깨끗할 걸 했는데 맨 마지막 줄
2: 네,
0: 별표 안할수 없잖아요.
2: 신발코.
0: 아버지의 신발코가 그 웅덩이에도 빠져 있고
2: 네.
1: 이런 게
0: 이런
1: 너무
0: 부분들.
1: 디테일이 너무 좋은 게요. 보통
0: 아.
1: 이제 우물물 마시려다 잘못 마시면 어이구 하고 저걸 마시면 되는데
0: 네.
1: 지금 아버지의 반응이 에이
2: 그게
1: 이물이나
2: 그거야.
1: 저물이나
2: 네.
1: 비슷해 이게 더 깨끗할 걸 이렇게
0: 네,
1: 말하는
0: 그렇죠.
1: 게 너무 생동감 있어요.

0: 사람이 정말 눈앞에서 막
1: 맞아요.
0: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이그 굴들 나오잖아요. 여우비굴, 호랑이굴 이런
2: 네.
1: 것도 이제 사람 한 명이 들어갈 그
2: 관만
1: 관만한
2: 안,
1: 그게 있고, 사실 지금 무덤엔 가지 않았지만 여기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겹쳐지는 이미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2: 네.
1: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재밌고요.
2: 그쵸.
0: 그러니까 이걸 굳이 또 들어가 보려고 하고 들어가지 않으려는 또 내가 있고요.
2: 맞아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1: 아,
2: 그 느낌?
1: 네,
2: 너무
1: 진짜.
2: 재밌었습니다.
0: 저는 이 플라스틱 바가지를 집어드시잖아요. 근데
1: 네.
0: 저도 그 약수터나 아니면 우물가 가면은 플라스틱 바가지가 있으면 잘못 마시거든요, 그걸로. 너무 많은 사람이 그걸로
1: 그렇죠.
0: 마셨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1: 네.
0: 분명히 빨간색일 거란 말이죠. 분홍색이나 색바랜.
1: 그렇죠.
2: 아,
1: 플라스틱
2: 때가 꼬질
1: 바가지.
2: 꼬질 껴있고.
0: 그러니까요.
1: 이 플라스틱 바가지가 시에 등장한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산책이나 약수터 이런
2: 그럼요.
0: 그럼,
2: 되게 많을
0: 예.
2: 것 같은데요.
1: 몇 개나
0: 엄청 많을 것
1: 등장했을까
0: 같아.
1: 싶을 정도.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 바가지에 대해서도 이상한 향수가 느껴지고,
2: 네,
1: 지금.
2: 그쵸.
1: 최준호님, 신기한 시네요. 뭔가 죽음이 탁 다가올까봐 무섭기도 해요.
2: 네.
1: 꿈의 내용을 쓴것 같기도 하고요. 깨고 나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현실이 있는, 아, 이렇게 또.
2: 와.
1: 아, 지금 이게 무덤이 나오고, 관이
2: 그쵸.
1: 나오고 하니까.
2: 네. 묘하게 환상적인 면이 있어요.
0: 네.
2: 맞아요.
0: 그런데 요 시가 저는 더막 마음에 들었던 게 너무 재밌게 계속 읽혀서 지켜보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노려보고 있고요.
1: 네.
0: 근데 이게 보통 어떤 시를 읽으면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를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래서 이 시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이런 게 궁금해야 되는데 그냥
1: 네.
0: 이야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냥
1: 그쵸.
0: 읽고 아 즐겼다 끝. 이걸로 충분한 시여가지고 더 좋았습니다.
1: 그냥 그쵸. 이 아버지와 걸었던
0: 네,
1: 건데, 그쵸. 이
0: 걸었다.
1: 산책, 아버지와 걸었다가 우린 너무 좋은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디테일도 너무 그거 읽는 맛이 그냥 있는 시였어요.
1: 맞아요. 3861 쓰시는 하페이님, 너무 슬퍼서 이 아버지가 마셔봐, 마셔봐 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붓을 내려놓고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카페님도 지금 이 재밌긴 하지만 이 안에서 그 슬픔이
2: 그렇죠.
1: 있는 것을
2: 네.
1: 다 감지를 하시네요.
0: 이런
1: 붓을 내려놓고.
0: 마지막도 너무 잘 끝냈고 사실 이거는 어디서 끝내도 좀 괜찮았겠다 싶은데도 요 마지막 이 신발코 빠져 있는 웅덩이 이게 너무 재밌고 그냥 재밌게 그 이거 자체로 재밌게 읽히고 이 웅덩이가 막뭐 존재의 웅덩이, 죽음의 웅덩이 아니면 자신을 성찰하는 웅덩이 이렇게 안 보여서 너무 가벼운 웅덩이여서 더 좋습니다.
1: 맞아요. 어쩐지 이 마지막 줄까지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아버지의 차림새까지 다알 것만 같은 느낌이 다 그릴 수, 우리 좀 그린다면 좀 비슷하게 그릴 수 있을 것
0: 네네.
1: 같은 느낌까지도 드는
0: 아, 되게
1: 거예요.
0: 막그좀 많이 걸어서
1: 네.
0: 눅눅해진 PK 셔츠라 그러잖아요. 여기 두개 정도
1: 이게
0: 열고
1: 단추 있고
0: 단추
1: 한,
0: 있고
1: 네.
0: 그런 거 입고 돌아다니실 것 같은 그런
1: 전뭐 주머니가
0: 느낌.
1: 되게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아요.
2: 네, 조끼
1: 아버지한테.
2: 같은 거.
1: 예, 네, 맞아요. 많이 있을 것 같고, 우리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2: 네.
1: 다.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자, 예윤주님, 시 제목과 시인 한번더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한
2: 네,
1: 번 더, 네.
2: 임소라 시인의 시 허허 웃는 사람이고요. 웹진 비유에 78호에 수록되어 있는데 웹진 비유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금방 찾아서 읽어보실 수
0: 네.
2: 있습니다.
1: 아, 들어가셔서 또 가신 김에 그 세계를 산책하셔도
0: 네.
1: 좋겠네요.
0: 허허 웃는 아버지 아니고 또 허허 웃는 사람이어가지고
1: 아, 그렇죠.
0: 재밌습니다.
1: 맞아요. 자,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작품, 네 작품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더 어린이날 특집처럼,
0: 특집으로
1: 네,
0: 네.
1: 특집처럼 그렇게 또 가족의 의미, 또 동심을 다시 또 찾을 수 있는 작품들 고르시겠죠?
0: 네.
1: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랑의 가족을 찾아서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 이어서 어린이를 위한 노래로 플리를 꾸몄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 어른과 아이가 함께 부른 노래,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프랑스 샹송의 수호자로 불리는 싱어송라이터죠. 이브 디데이의 1977년 노래 From the Enfant, 아이를 안아주세요. 일요일 세계음악경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이비디데이의 Fondre l'enfant, 아이를 안아주세요. 일요일 세계음악갱 첫 곡이었습니다. 프랑스의 1970년대를 대표하는 샹송이자 20세기 최고의 아름다운 샹송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어린이 찬가죠. 프랑스어권, 특히 캐나다 퀘벡에서는 아이의 세례식에서도 자주 불려지는 그런 의미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어린이를 위한 노래. 이번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코러스가 함께하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보사노바 가수 리사 오노가 리메이크한 앙드레 부빌의 샹송이네요. 살라드 드 브리, 과일 샐러드. 우리나라 아티스트 김정범의 프로젝트 푸딩의 노래 스마일도 준비했는데요. 보컬 그룹 빅마마의 멤버인 신연아, 이지영,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탈리아로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코미디언 갤제로와 어린이들이 함께 부른 쿠바 노래 리코 바실론까지 세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超贝尔。

0: Rosetta.
1: Mira come sei bella, el cha cha cha.
2: 광고나 영상 프로그램의 배경음악으로도 자주 사용됐던 세 곡이었죠. 리사 오노의 살라드 드 프리, 과일 샐러드. 푸딩, 신현아, 이지영이 함께한 스마일. 그리고 갤르제로의 리코 바실론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어린이를 위한 노래. 이번에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어린이의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앰브로시안 주니어 콰이어의 노래로 웨일즈 민요, 수호강, 자장가 준비했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태양의 제국에 사용되면서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노래가 됐죠. 이어지는 곡은 프랑스 영화 코러스의 삽입곡입니다. 작곡가 브루노 꿀레가 만든 Voici ton chemin, 너의 길을 봐라. 당시 합창 단원으로 출연하고 노래도 불렀던 장바티스트 모니에크의 노래입니다. 세 번째 노래는 1968년에 나온 프랑스의 TV 시리즈 벨 앤 세바스찬의 노래인데요. 에릭 드막샹이 작곡하고 소년 합창단 레프트 샹테르 다니에크의 솔리스트 브루노 폴리우스가 노래를 맡았네요. 루아조, 새라는 노래도 보내드립니다. 귀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정화되는 것 같은 어린이들의 순수한 노래 세 곡에 귀 기울여 보시죠.

앰브로시안 주니어 콰이어의 수호강 자장가, 브루노 꿀레의 와스유 똥슈망 너의 길을 봐라, 그리고 에릭 드막샹의 루아조 새였습니다. 종교적이고 성스러운 느낌까지 드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노래였는데요. 이런 분위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Children of Europe for UNICEF, 유럽 유니세프 어린이 합창단이 들려주는 스웨덴 민요 Love Conquers Everything 들으시고요. 프랑스의 또마 기비치와 윅 드 꿀송이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를 엮은 앨범 Songs of Innocence에서 라틴 아메리카 민요 El Vuelo, 비행, 스페인 뮤지션 나초 카노의 앨범에 들어있는 Al Encuentro de la Alma, 영혼의 만남, 그리고 스페인의 엘보스코 수도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니르바나까지 네 곡 전해드립니다.

어린이의 목소리로 들어본 노래 네 곡이었습니다. Children of Europe for UNICEF 합창단의 노래로 Love Conquers Everything, 또마기비치와 윅드굴송이 엮은 앨범 중에서 남미 민요 엘 부엘로 비행, 스페인 뮤지션 나초카노의 앨범에서요 Al Encuentro de la Alma 영혼의 만남, 그리고 스페인 엘보스코 수도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니르바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가 노래한 프랑스 영화의 삽입곡입니다. 1990년 영화 La Vue Les Femmes, C'est la Vie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영화의 삽입곡인데요. 영화 음악 작곡가 필립 사르트가 작곡하고 영화에 출연했던 당시 아역 배우 줄리 바타이가 노래한 La Bouche Pleine de Sable, 모래로 가득한 입 들으시고요. 나비 수집가인 할아버지와 엄마에게 버림받은 이웃집 소녀의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과 인생에 관한 로드무비죠. 남프랑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흘러나오는 버터플라이라는 영화의 주제곡, 주연 배우 미셸 쉐로와 클레어 부아니크가 함께 부른 노래 르 파피용, 나비까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영화 음악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미셸 사르트가 작곡한 La Bouche Pleine de Sable, 모래로 가득한 입. 이어진 곡은 영화 버터플라이의 노래였죠. 미셸 쉐로 그리고 클레르 바니크, 주연 배우가 함께 노래한 Le Papillon, 나비였습니다. 이제 세계음악갱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에서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세계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세계음악갱 2부에서는 이승열 DJ의 가사 낭독과 해설이 함께하는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 전해드립니다. 1부를 마무리하는 어린이를 위한 노래 역시 프랑스 샹송인데요. 출산율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프랑스에 어린이에 관한 노래가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줄리안 클레르의 1979년 곡 Scomong Scomong Have Don Fong, 아이의 꿈처럼 시작된다. 그리고 프랑시스 가브리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1987년 노래 Il faudra leur dire, 그들에게 말해야 해요. 어른들에게는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해주고 아이들에겐 동심을 잃지 않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샹송 두 곡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천재 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상대성 이론을 만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의 천재성을 보였지만 학교 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늘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출간된 무수히 많은 물리학 책을 차례차례 읽어나갔고 입문 고전에도 심취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다 보니 자신만의 독서법을 가지게 됐는데요. 걸러읽기 독서법입니다. 책의 모든 부분을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유익한 부분은 취하고 무관한 내용은 빠르게 걸러읽는 것.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산적인 독서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물리학 이론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독서법 아닐까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해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카탈루냐의 루이스 라크가 부르던 아브릴 세탄타 쿠아트라, 1974년 4월입니다. 루이스 라크의 1975년 앨범 위아제아 이타카, 이타카로의 여행 수록곡인데요. 곡 제목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974년 4월 25일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이른바 카네이션 혁명에 바친 노래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프랑코 정권, 독재 정권 치하에서 신음하던 터였습니다. 그때 이웃나라 포르투갈 소식을 듣게 되었죠. 파시즘 체제에서 억압받던 포르투갈이 유혈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거였습니다. 혁명에 참여한 군인들의 총구에 시민들이 카네이션 꽃을 꽂아준 일화로 이 사건에 카네이션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루이스 라크는 이 사건에 큰 감동을 받았고요.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민주화 투쟁에 영감을 주기 위해서 이듬해 이 곡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노랫말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쿠바니스, 동지들이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지칭하죠. 그리고 후렴부에는 플로르시 벨마이에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붉은 꽃이라는 뜻으로 이 포르투갈 민주화 혁명을 상징하는 카네이션을 암시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동지들이여, 하얀 달이 잠드는 곳을 알고 있다면 가서 그녀에게 말해주길. 내가 그녀를 원한다고. 그럼에도 그녀에게 갈 수 없다고. 우리의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에. 동지들이여, 바다 요정들이 잠드는 바다를 알고 있다면 내 기꺼이 그녀들을 보러 갈 것이나 그럴 수가 없다네. 우리의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에. 동지들이여, 자유로운 봄이 그리운가? 나 역시 그대들과 함께 봄을 찾아가고 싶다네. 그런 봄을 누리며 살기 위해 기꺼이 군인이 된 거라네. 만약 슬픈 운명이 날 꺾어 땅에 던져버린다면 동지들이여, 내 노래를 빠짐없이 가져가 주게. 그리고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는 날 붉은 꽃다발을 내가 사랑했던 이들에게 갖다 주게.

그런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카탈루냐의 루이스 리아크가 부르는 텐드레자, 다정함입니다. 카탈루냐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1998년 발표곡, 사랑 노래고요. 사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인간을, 나아가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이 처음이자 마지막 동아줄 같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여리고 약하지만 삶과 이 세상의 악함을 견디게 해주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떠나온 길은 멀지만 멀어질수록 무거워진 짐을 이젠 덜고 싶다. 우연의 일치, 오래도록 걸어온 길, 바다의 푸르름, 그 어떤 곳도 그 깊은 곳에서 뛰는 맥박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 그 맥박은 여리지만 다정함으로 헤아려주는 힘이기 때문이다. 너의 사랑이 있어 나는 모든 것을 기다린다. 그 마음이 끝까지 차오르는 저녁이면 나는 노래를 만든다. 너의 눈동자에 담긴 열망을 사랑한다. 어떤 것도 걸치지 않은 너의 몸이 당당하게 그리는 곡선을 사랑한다. 너는 다정함의 노예임을 나는 안다. 내 사랑, 그런 너이기에 나는 너를 더 사랑하고 늘 사랑한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다정한 맥박, 기다려주는 다정함, 우리를 숭고함으로 끌어올려주는 다정함, 외로움이 두려움으로 깊어질 때 제 품에 안아주는 다정함.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 거부감엔 이유가 있다. 비참, 전쟁, 기아, 죽음, 파시즘, 증오, 광기.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울고 있는 세상을 나는 거부한다. 그런 내게 홀연히 다가오는 것은 다정함이다. 다정함이라는 감정이 남아있기에 견뎌낸다. 다정함이 있기에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다. 우리를 보다 높은 곳으로 데려가주는 숭고함이 있다. 외로움이 두려움이 될 때 제 품에 안아주는 다정함이 아직은 남아있다.

0: Regardez-moi. Je suis le plus beau du quartier. Je suis le bien-aimé. Dès qu'on me voit.
1: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칼라 브루니가 부르는 Le plus beau du quartier. 이 동네 최고 미남입니다. 2002년 칼라 브루니가 모델이 아닌 싱어송라이터로 자신의 이름을 처음 새긴 해주. 그녀의 데뷔 앨범 Quelqu'un m'a dit 수록곡이자 자작곡입니다. 화자는 곡 제목에서 명시한 대로 남자인데요. 여자 싱어송라이터가 스스로를 남자로 지칭하고 있는 거죠. 젠더 경계를 일부러 흐리면서 자신의 매력에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까지 매혹된다라고 큰소리 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Je suis le roi. 날 봐. 난 이 동네 최고 미남이야. 모두 날 사랑해. 모두 날 보면 곧장 사랑에 빠져.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내가 나타나면 여자들은 날 스치듯 지나가며 곁눈질해. 난 죄 없어.

동네 제일 미남일 뿐이야. 내 얼굴이 그리 잘생겼나? 피부가 아기처럼 고와서 그런가? 내 태도가 멋진가? 영국 남자의 멋진 허리선을 가져서인가? 미소가 아름다운가? 고급 캐시미어 옷이 잘 어울려서인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난 이 동네 최고 미남이야. 방심해선 안 돼. 내 아름다움은 절묘하게 혼란스러워. 여자도 남자도 모두 원하는 유형이야. 하지만 누구도 날 벗길 수 없어. 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어봐. 어디에서도 나 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을 거야. 이 동네 숙녀들도 그들의 남편들도 모두 살아가는 멋진 존재가 바로 나야. 나의 기특한 희생양들은 나의 신발끈이라도 부여잡으려고 안달이지. 날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망쳐놨어. 콧대 높은 신사들은 날 벗기고 싶어 애가 닳지.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야. 난 죄 없어. 이 동네 제일 미남일 뿐이야. Regardez-moi.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카를라 브루니가 부르는 Je suis un enfant, 난 어린애야 입니다. 2008년 발표곡이죠. 화자는 피터팬 신드롬이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이와 젠더에 부과된 사회적 통념에 신나게 저항하고 있죠.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난 어린애야. 나이는 마흔, 애인은 서른 명인데 난 여전히 어린애야. 난 어린 여자애야. 종달새의 털을 뽑는 어린 족제비야. 내가 어리다는 말에 내 아들은 발끈하고 어머니는 화내지만 난 굽히지 않아. 난 앞으로도 어린애로 살 거야. 큰소리치지.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고통 따위는 장난감 취급할 거야. 어린애라는 말에 내 영혼은 발끈하고 내 몸은 환해지만 난 지금 이 순간을 꿈꾸며 살 거야. 난 어린애니까 흐르는 시간에게 등을 돌린 채 치맛자락을 나부끼는 바람을 만끽할 거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무빌, 이 부르는 La Tendresse, 다정함입니다. 앙드레 무빌이라고 말하면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60년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코미디 배우죠. 파리 대탈출의 주연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는 가수이기도 했는데 예명으로 무빌이라고 줄여서 썼습니다. La Tendresse, 다정함은 무빌의 1964년 발표곡이죠. 참된 인생의 가치는 다정함에 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Qui nous vient en naissant vraiment vraiment 부유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정함이 없다면 살 수 없어요.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정함이 없다면 살 수 없어요. 살려면 일을 해야죠. 하지만 다정함이 없다면 일하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거예요. 가슴 뜨거운 젊은 시절 사랑이 온갖 묘기를 부리겠지만 그 사랑에 다정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모질게 굴 때 다정하게 응원하는 마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거예요. 아이의 입맞춤이 행복을 주고 슬픔을 몰아내듯 이 노래가 거센 비가 멈추길 바라며 우리 마음에 다정함을 불어넣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사랑이 우릴 지탱해 주면 좋겠네요.

0: Quand j'étais gosse, haut comme trois pommes, je parlais bien fort pour être un homme. Je disais je sais, je sais, je sais, je sais.
1: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장 가방이 부르는 Maintenant je sais, 이제 난 알아 입니다. 배우이자 가수 장 가뱅, 그가 1974년에 발표한 곡이죠. Spoken word 장르, 즉 낭독풍으로 부르는 노래고요. 인생 무상이라는 내용, 작년에 남자 배우가 읊조리듯 전해줍니다. 그래서 더 슬퍼지죠. 노랫말 함께 감상하시죠.
0: Vers 25 ans, je savais tout. L'amour, les roses, la vie, les sous. Tiens oui, l'amour. J'en avais fait tout le tour.
1: 나 어릴 적 내 키가 사과 세 개 세워놓은 것만큼 작았던 시절, 난 큰 소리로 말했어. 난 남자야, 난 다 알아. 인생의 첫 걸음마를 뗀 시절, 인생의 봄이었지. 18살이 됐을 때 난 말했어. 이거야, 이제 정말 알겠어. 25살에 난 세상을 다 안다고 믿었어. 사랑, 장미꽃, 인생, 돈. 그래, 사랑. 사랑이라면 안 해본 게 없었어. 인생의 절반을 살고도 살아남았으니 난 운이 좋았어. 중년이 되어서야 깨닫게 된 게 있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깨달음이란 이거야. 누군가 날 사랑해 줄 때 인생에도 볕이 든다. 젊었을 땐 나도 알아, 이렇게 말하지 못해 안달이었지. 하지만 해답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지. 인생의 시계가 60번 울리는 지금 난 여전히 창가에 서서 관찰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어. 이제야 알겠어. 정말로 알게 되는 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겠어. 인생, 장미꽃, 돈, 친구, 또 장미꽃. 이 되풀이 되어도 우리 진실의 소리나 색깔을 절대 깨닫지 못해. 내가 아는 건 이게 전부야. 하지만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사실 하나는 알게 됐어.
0: Je parlais bien fort pour être un homme. Je disais je sais, je sais, je sais, je sais. C'était le début, c'était le printemps. Mais quand j'ai eu mes 18 ans, j'ai dit je sais. Ça y est, cette fois je sais. 25 ans, je savais tout. L'amour, les roses, la vie, les sous. Tiens oui, l'amour. J'en avais fait tout le tour. Mais heureusement, comme les copains, j'avais pas mangé tout mon pain. Au milieu de ma vie, j'ai encore appris. 3-4 mots. Le jour quelqu'un vous aime, il fait très beau. Je peux pas mieux dire, il fait très beau.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밀동 나우시멘뚜가 부르는 일마우지세, 믿음의 형제여입니다. 밀동 나우시멘뚜의 1967년 데뷔 앨범 따라베시아 수록곡입니다. 제목이 종교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실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을 위해 일어설 것을 촉구하는 노래죠. 낭독하겠습니다. Sangue que brilha e para força que vai mudar. Vê no chão tua esperança. 내 형제가 삶을 이야기한다. 형제여, 나도 삶의 소중함을 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난 고독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단련하려 한다. 난 은으로 칼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람들이 결국 날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나의 형제는 결국 날 따를 것이다. 그가 바라는 것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래야 한다. 사륙이 빛 번들거리는 손으로 세상을 바꿀 힘을 꺾지 못하게 하려면 너의 희망이 땅에 팽개쳐진 것을 보지 않으려면 너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을 떠나라. 지금 네가 선 모래 언덕은 서서히 널 삼키며 너의 심장에서 평화를 앗아가고 있다. 와라. 모래 언덕은 이미 불타고 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라. 너의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멈추지 말고 가라. 새로운 날은 이미 시작되었다. 자유가 이미 여기 와 있다. 우리는 안다. 우리의 노래가, 평화의 노래가 오고 있음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끝내 행복해질 것이다. 그때 너는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삶의 시간 속에서 고통마저도 너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여명이 전한 노래, 오늘은 브라질의 이반 린스가 노래하는 Velas Isadas, 높이 올린 돛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높이 올린 돛, 시간의 바다에서도 정염에 찬 파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네. 그대의 마음은 높이 올린 돛, 안개도 폭풍우도 알지 못하며 좌절한 기억조차 없네. 그대의 마음은 한 번도 바다에 나간 적이 없는 배, 누구도 들인 적 없는 그대라는 배에는 지하실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네. 그대의 마음은 정박한 채 살아가는 배, 열정의 바람에 길을 잃더라도 몸을 맡겨본 적이 없네. 배를 고정한 밧줄을 풀어본 적도, 흐르는 대로 배를 띄운 적도 없는 그대라는 배는 난파의 기억조차 없지, 해적과 마주친 적도 없고 모험을 한번 해본 적도 없는 그대는 배가 타고난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겠지.

노랫말 통해선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에로스 라마조티가 부르는 밤비노 넬 템포, 시간 속의 아이입니다. 2005년 발표한 10번째 앨범 라 노스트라 비타의 타이틀곡입니다. 여행을 하던 화자가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죠. 동화가 환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 아이는 이제 없죠. 그래서일까요?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랫말 낭독하죠.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 생각이 날개를 달고 다른 시간의 위도를 향해 날아간다. 동화의 세계를 믿었던 시절, 나의 머리는 하늘에 잠겨 있었다. 환상의 동화 속에선 꿈도 소망도 현실이 되었다. 그 시절 서글픈 상념 같은 건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이제 고뇌 가득한 이 시간에 갇혀 있으니 더 이상은 날 속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지나와서도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날 보면 순진하다는 생각도 든다. 지치는 법 없이 왜? 라고 질문하며 계속 나아가 보고 싶다고 바라다니. 가는 길에 세상을 여러 색깔로 칠해본다. 언제나 호기심에 차 있던 시간 속에 그 아이처럼 날 여기서 날아오르게 하는 건 본능. 포기할 줄 모르고 행복을 구하는 시간 속의 아이. 짭짤한 바다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고독을 벗삼아 간다. 이곳은 마치 마법처럼 날 사로잡아 유년의 시절로 데려간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때의 나처럼 존재하지 않는 해답을 찾고 있다.

두 가지 길이 있고 그 차이를 나는 알지 못한다. 여기 그대로 있으면서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이곳을 떠나야 할까?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마감은 가까워지는데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건가 자책하기 쉽지만 대체로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럴 땐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눈앞에 딱 붙여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순위, 지금 해야 할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건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아니든 이 시간엔 이것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나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3: Traditional Korean homes had a space called 사랑방.
2: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3: The 사랑방 was where guests or neighbors gathered to chat and relax.
2: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3: Welcome to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Come on in and make yourselves at home.
2: Welcome, I'm Camden, the host of this 사랑방.
3: This is Mikhail, the co-host, and...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 DJ 나캠든
1: DJ 마카야입니다.
0: Yeah.
1: Yes, sir.
0: 자, 우선 첫 곡으로 제이창 하이얼 듣고 왔고요. 이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다는데요.
1: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분을 저희가 섭외할 줄 몰랐어요.
0: 네.
1: 아, 그
0: 섭외가
1: 남다른,
0: 좀 어려웠죠.
1: 맞아요. 네. 남다른 보컬 실력과 퍼포먼스를 뽐내는 분이십니다.
0: 퍼포먼스.
1: 네, 싱어 송라이터 제이창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싱어 송라이터 제이창입니다.
1: 예.
2: 반갑습니다.
1: 제이창.
0: 어, 되게 열정이 에너지. 오늘 좋으시네요.
1: 그러니까요.
2: 어, 당연하지.
0: 네, 오늘의 손님 제이창님은요. 바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최종 10위를 기록하며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었고요. 이후 그룹 원팩트의 멤버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1: 오.
0: 그리고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또 솔로 가수로도 열심히 활동 중인데요.
1: 네, 사실 제이창님은 캠는 씨와 인연이 되게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두 분 어떻게 친해지셨죠?
0: 어떻게 친해졌어요? 어,
2: 저희는 네. 이제 3년 전에 같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1: 네.
2: 첫 무대를 같이 했어가지고
0: 네.
2: 예, 사실 전부터 그냥 지내버렸죠.
1: 엄청 잘 맞았나
0: 사실,
1: 보네요.
0: 맞아요. 사실 저는 그 프로그램 전에는 되게 친했잖아요.
1: 네.
0: 프로그램 들어가서는 아 뭔가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저희가 뭔가 그러지 않았어요?
2: 나는 완전 반대했어요. 완전 반대였습니다.
0: 아, 저는 뭔가 어떻게 하다 또 갈라질 것 같았어요.
1: 아이고.
0: 너무 어쨌든 많은 사람들 있다 보니까.

0: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붙게 된 거죠.
1: 그럼 캠니 씨는 가서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제이창은 그래도 캠니 씨를 잡으려고.
2: 맞습니다.
1: 아이고 이 사람 어떡해요. 아니 사실 저도 제이창 씨를 연습생 때 봤어요.
0: 그래요?
1: 왜냐면
0: 어떻게 어떻게?
1: 우리 회사에 연습하러 왔어요 두 분이서.
0: 맞아요. 맞아요. 저희 회사 때 가끔 놀러 오셔가지고
2: 맞아요.
0: 네 저희 그 러시아어라는
1: 맞아요. 역삼 연습실.
0: 맞아요.
1: 그래서 거기 작은 창문이 있거든요.
0: 그러네.
1: 네, 그래서 사실 두 분이서 연습할 때 저희가 안무실 딱 비웠는데 이게 몰래 몰래 창문으로 한번 봤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때 딱 봤던 기억이 있네요.
0: 그래도 막
2: 마카야
0: 딱 차.
2: 씨도 있었구나.
0: 맞아요. 마카야 씨 그때 엄청 애기였죠.
1: 맞아요. 그때 완전 애기였습니다. 혹시 뭐 아이돌 한국어 오기 전에 캠린 씨가 방송 조언 같은 거 해줬나요? 뭐 아이돌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너는 이런 걸 잘하니까 이런 걸 해야 된다.
2: 네.
0: 제대로 말해.
2: 제대로 말할게요. 네. 제이 씨, 우리 라디오에 나왔으면 너무 좋겠는데 나오면
0: 재밌을 거다.
2: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조언을 내주셨습니다.
1: 뭔가 되게
2: 네.
1: 스토리가 바뀐 것 같은데.
0: 전 전혀 안
1: 바꿨어요. 진짜요?
0: 네, 저는 그냥
2: 아니요.
0: 진짜 제가 이 아이돌 한국에 꼭 제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네,
1: 오.
0: 뭔가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아이돌 한국어에. 아이돌이고 또 한국어도 하니까.
1: 이야,
2: 완벽하네요.
1: 이야. 아니, 두분 되게, 일단 되게 친한 것 같아요.
2: 그래요?
1: 우정이 되게 깊은 것 같은데.
0: 네,
1: 여기서 잠깐, 캠든 씨와 제이 씨의 우정 테스트 한번 하도록
0: 좋아요,
1: 하겠습니다.
0: 좋아요.
2: 우정 테스트?
0: 오케이.
1: 네, 자, 여기서 자,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0: 네.
1: 확인을 할수 있는 시간인데요.
0: 네.
2: 확인합시다.
1: 자, 이렇게 제가 뭐 질문을 물어보고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2: 네.
1: 자, 그럼 첫 번째 들어가 볼게요.
2: 네, 좋습니다.
1: 서로의 첫인상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 자, 하나, 둘, 셋!
0: 8점.
1: 10점!
0: 오!
2: 8점!
0: 아니, 진짜?
1: 캠든 씨가 8점이라
0: 잠시만요,
1: 얘기했고요.
0: 진짜?
1: 제이창 씨가 10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 네, 저는 10점인 그 이유 있습니다.
1: 이유
2: 네,
1: 말해주세요.
2: 이유가 있습니다.
0: 언제 저희 처음 만났죠? 저희 진짜 딱 처음 만난 게요?
2: 처음 만난 게 언제였죠?
0: 연습실에서 같이 연습했을
1: 지금 서로 처음 만날 때를
2: 네.
1: 기억
0: 맞죠,
1: 못
0: 맞죠?
1: 하고
2: 맞아요.
0: 막 각자 파트 연습하고 막 이랬을 때
2: 근데
0: 있었는데.
2: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저때 제가 약간 좀 약간 항상 매 순간에 신나는 그런 장난꾸러기였거든요.
0: 네, 맞아요.
2: 그리고 켄 씨
0: 네,
2: 아주 약간 반대였습니다.
0: 부끄러웠어요. 맞아요. 되게 낯가리고.
2: 근데 그거 저한테는 너무 재밌는 거였어요.
1: 아, 그쵸.
2: 약간
1: 놀리기도 좋고.
2: 놀리는 것도 재밌었고.
0: 그래서 제가 왜 10점이에요?
2: 잘 받아들였어.
1: 놀리는 걸.
0: 뭐 멋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1: 뭐 비주얼 체크는 아니니까.
2: 지금은 많이 멋있으셨어요.
1: 아, 그때는 뭐 not bad.
2: Not bad.
1: No, not bad, not bad.
2: 귀여웠어.
0: 저는 제이창 씨에게 8점을 준 이유가
1: 네.
0: 제가 사실 미리 검색을 했어요. 제이창 분이 어떤 분이신지 좀
1: 아, 만나기
0: 미리 좀 누군지 알아야
1: check.
0: 되니까.
2: 오케이.
0: 네, 그래서 보고 이제 실물 봤는데 실물이 훨씬 나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리고 되게 생각한 것보다 되게 조그맣어요. 그러니까 이게 키가 작다는 게 아니라 되게 아답 뭐라 해야 되게 되게 귀여 아 귀엽다는 건 아닌데
2: 감사합니다.
0: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2: 괜찮아요.
0: 제가 챙겨주고 싶은
1: 약간 동생 같은.
0: 네, 약간 동생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1: 근데 왜냐하면 캠네 씨는 좀 조용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2: 맞아요.
0: 네.
1: 제이 씨는 되게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장난 많이 치고 말을 좀 많이 하고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케어해주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네요.
0: 네.
1: 혹시 이 점은 어디로 날아갔나요?
0: 2점이요?
1: 네.
0: 앞으로 제이 씨가 노력해 보세요.
2: 아 예.
0: 다시
2: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첫인상인데 어떻게 노력해요?
1: 오케이, 그러면 요 정도 하고. 다음 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 좋아요.
1: 새벽 2시에 나와! 라고 연락을 한다면, 자, 나간다, 안 나간다. 자, 새벽 2시에 한 명이 이렇게 나오라고 했어요.
0: 네.
1: 자, 하나, 둘, 셋!
2: 안 나간다. 절대 안 나간다.
1: 나 이거 좀 제가 예상이랑 좀 다른데, 일단 캠눈 씨가 나간다고 했어요.
0: 왜냐면 저는 분명히 제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오.
0: 새벽 2시면 좀
2: 그럴 리 없겠긴
0: 늦은 시간
2: 해요.
0: 되잖아요.
2: 그렇죠. 맞아요.
0: 얘가 무슨 고민이 있나? 아니면 뭐, 야, 갑자기 나랑 뭐, 농구를 하고 싶나? 그럴 수도 있고.
2: 2시에? 좋아요.
0: 네, 뭐, 사실 제이창이랑 막 자주 노는 건 또 아니에요. 그쵸. 왜 저희가 또 각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네. 자주 못 노는데 맞아요. 그래도 만약에 제이창 씨가 새벽

0: 2시에 나와라 하면 뭐 피곤하더라도 좀 같이
1: 잠깐이라도
0: 네, 잠깐이라도 할것
2: 감동이네요.
0: 같아요. 네,
2: 아,
0: 제 장실 왜 안 나간다 했어요?
2: 2시니까요.
0: 아.
2: 전 자고
0: 딱
2: 싶어요.
0: 그것만.
2: 네. 만약에 저 개든 씨랑 별로 친하지 않았으면은 나갔을 텐데 약간 그냥
1: 아, 어쩔
2: 약간
1: 수
2: 부탁하는
1: 없이.
2: 거구나. 예. 근데
0: 아,
2: 약간
0: 잘
2: 서로 잘
0: 말하네.
2: 아니
0: 어떻게 잘
2: 아니까.
0: 한번 지금 잘 뭐라 그 뭐라 하지?
1: 잘
0: 약간
1: 넘어갔네.
0: 잘
2: 핑계.
0: 넘어가네. 그러니까 잘 넘어가. 핑계 잘 해야 된다.
1: 아, 근데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0: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1: 왜냐면 이게 또 친한 사이다 보니까 야, 2시에 나와야 되는데 야, 나 자야 된다고.
0: 그러니까 아, 이게 찐친.
1: 약간 그쵸.
0: 네, 맞아요.
1: 아, 제이 씨는 좀 일찍 자는 편이세요?
0: 잠이 많아요. 네,
1: 진짜요?
0: 잠이 많아요.
2: 되게 많이 자는 스타일이라서.
1: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좋으시군요. 근데 가까이서 보는데 피부가 되게 좋더라고요. 최근에 음악 방송에서도 한번 봤는데,
2: 네.
1: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0: 피부 좋다고?
1: 좀 놀랐어요. 둘이 만난다고 치면
0: 네.
1: 보통 무슨 얘기예요? 약간 그런 얘기 많이
0: 별의별
1: 해요?
0: 얘기를 다 해요.
1: 약간 그때는 그랬지, 약간 이런 얘기 하나요?
0: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고요. 예, 추억 얘기 되게 많이 하고요.
2: 맞습니다.
0: 사실 요즘 근황 때뭐 힘든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고 어쩌다 보니까 친구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동갑내 얘기가 전제 주변에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이창 씨한테 되게 뭐랄까 팁도 많이 받고 고민 상담도 많이 해요.
2: 맞아요. 저는 약간 실제로 자주 못 보긴 한데,
0: 맞아요. 진짜
2: 네. 근데
0: 항상
2: 볼
0: 안 돼.
2: 때마다 진짜 약간 어제 본것 같은 그런 느낌?
0: 네, 볼 때마다 그리고 딱 하는 질문이 요즘 힘든 거 없어? 요즘 잘 지내고 있지가 먼저예요.
1: 아우, 좋네요.
0: 네.
1: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주아주 아주 아끼는 비싼 옷을 빌려줄 수 있다, 없다.
0: 오케이.
1: 자, 이거는 내 옷장에서 내가 진짜 중요한 날에 한 번씩 진짜 메이크업 절대 안 묻게 조심하게 입는 옷이에요.
0: 네네,
1: 근데
0: 알겠습니다.
1: 한 번만 빌려달래요.
0: 오케이, 오케이. 고.
1: 자, 빌려줄 수 있을 수 없다. 하나, 둘, 셋!
0: 있다.
1: 있다. 와우!
0: 있다. 왜냐면 저는 제이창 씨의 패션 그걸 알아요.
1: 오!
0: 정말 프로그램 때부터
1: 네.
0: 옷 입는 걸 별로 관심이 없어.
1: 아.
0: 되게 항상 편안한 추리닝. 그리고 새로운 옷을 살 때마다 저한테 자랑을 했는데
1: 네.
0: 자랑할 수준이.
1: 아, 약간 추구미가 다르군요.
0: 그래서 저는 뭔가 제이창 씨가 또 되게 멋진 옷 입으면 되게 잘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깝기 때문에
1: 네.
0: 제 멋진 옷을 이렇게 입혀주고 싶어요.
1: 아, 한번 그 아까운 얼굴 한번 살려주자.
0: 네, 맞아요. 항상 너무 편안한 추리닝 너무 많이 입어.
2: 힘든 옷 아주 이쁜 편이죠.
1: 맞아요.
2: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비싸고 아끼는 옷이 없어가지고
0: 네.
2: 그냥 뭐 원하는 대로 그냥
0: 저는
2: 빌리면
0: 안
2: 되죠.
0: 빌리겠습니다.
1: 아,
0: 네.
1: 예. 아, 진짜 웃기네요.
0: 되게
1: 약간
0: 편안한 느낌이에요.
1: 옷장에 어차피 그렇게 비싼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가져가라. 아, 오케이. 그래서 혹시나 걔는 그 저희 옷장 보고 마음에 든거 있으면 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오히려. 패셔니스타 캠든 씨가 여기서 좋다 좋다
2: 같이 가라고 해도 되고.
0: 좋아요. 자, 그럼 일단 제이창 씨와 저희 우정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제이창님을 모신 이유가 있죠. 바로 제이창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오,
1: 와우.
0: 축하드립니다. 네, 되게 길죠?
1: Just for you.
0: Just for you.
2: Thank you, 합니다.
0: 네, 오프닝 곡으로 들려드린 Higher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일단 하이어라는 곡이 저희 약간 좀 시크하고 섹시한 곡이고요.
0: 아, 네.
2: 팝 베이스에 락 영향 조금 들어있는 그런 곡입니다. Yes,
1: Oh.
2: Higher is a very sexy song.
1: So
2: That has a very low, a little bit of a slower tempo,
0: true. Uh-huh.
2: pop bass, and there's a lot of rock
0: So
2: elements in it
0: do you
2: too.
0: think you're sexy?
2: Yeah, that's my MBTI.
1: Oh,
0: okay, that's your MBTI.
1: Okay.
2: Yeah.
1: 사실 이곡 저랑 캠든 씨가 음악 방송에서 한번 들어봤잖아요.
2: 맞아요.
1: 무대를. 오늘 되게 옷도 되게 멋있는 제복을 입고
0: 맞아요.
1: 노래를 하시는데 확실히 너무
0: 그리고
1: 좋더라고요.
0: 진짜 제이창 씨의 노래는 끝내줍니다. 네, 진짜.
2: 진짜 영광입니다.
0: 네.
1: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higher 한 소절
0: 한
1: 가능하신가요?
0: 소절
2: 들려드릴까요?
0: 제일 하이한
1: 옥타브 한 4개만 올려서
0: 자, 더 하이
1: 장난 이거 우리 제이창 씨의
0: 편안한
1: higher
0: 편안한 거 없어요.
2: 네,
1: 한 소절
2: 알겠습니다.
1: 부탁드립니다.
0: 들어보자.
2: 거저가 devil inside me 황홀한 perfect crime I got you burning like fire 휘몰아쳐 now it's time 널 원해 너는 you know it 더 커지는 심장 소리 너 느끼려

0: come down and you'll feel it closer and closer 난 내게 취해 higher.
1: 와,
2: 야,
1: 야 이거
2: 야, 이거 진짜,
1: 진짜
2: 박수가 절로 나온다 이거는.
1: 이거 심지어 대본에 없던 거거든요.
2: 와,
1: 저희가 그냥 듣고 싶어서 불러달라고 했는데.
2: 진짜 제이창 씨는 가수네요.
1: 아 진짜.
3: 그렇네.
2: 아 진짜. 아,
3: 감사합니다.
1: 어 아, 일단 아 스킬이 아, 방금 스킬을 몇 개나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2: 아야.
1: 어 아, 진짜. 아 이게 좋은데요? 이게 가성을 쓰다가 갑자기 진성으로 엄청 높게 갔다가 아,
2: 그러니까.
1: 막
2: 왜 왔다 갔다 아, 엄청 하시네.
1: 아, 너무 좋습니다.
3: 아닙니다.
2: 네.
1: 네. 어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3: 아닙니다.
1: 우리 항공이들이 SNS로 미리 질문을 또 남겨주셨어요. 네 마레사님께서 노래를 쓸 때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나요?라고 물어봤는데 또 저희 제이 씨가 직접 작사를 하시잖아요.
2: 맞아요.
3: 맞습니다.
1: 네 너무 너무 멋있는데 혹시 어디서 영감을 얻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3: 어 사실 저는 작사할 때 그냥 작업실 안에서 그냥 혼자서 쓰긴 한데
1: 네.
3: 그냥 그날 그 순간에. 제일 세게 느끼는 감정을 집중해서
1: 오.
3: 조금 약간 그냥 마음
1: 표현하는
3: 마음 표현하는 거 제일 베스트죠.
2: 어.
3: 그래야 조금 더 약간 영혼 있는 가사를 쓸 수 있는 거지 않을까.
2: 맞아요. 사실 제가 이제 러시 아워 저희가 이제 이라는 곡을 준비하면서
1: 네.
2: 제이 씨가 작업하는 모습도 봤고 사실 제이 씨도 제가 작업하는 모습 옆에서 봤잖아요. 네. 랩 메이킹 하는 거.
3: 맞아요.
2: 그런 걸 보고 나서 제이 씨랑 꼭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1: 네. 네.
2: 그래서 되게 제이 씨 작업할 때 굉장히 멋있습니다.
1: 아, 완전 이건 멋있을 것 같아.
3: 캠든님도 아주 멋있었습니다. 저희 그 러시아워 스테이지 때 캠든님 그
2: 네.
3: 랩도 그 직접 쓰셨잖아요.
1: 랩 메이킹.
2: 네. 네.
1: 저 그때 딱 기억나는데 아니, 두 분의 콤비네이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이 씨는 보컬 실력이 네. 진짜 너무 너무 좋고
2: 네.
1: 캠든 씨도 랩 메이킹으로 한 거면 좀 특별하잖아요.
2: 맞아요.
1: 네. 그래서 둘의 조합이 너무 좋았는데 네. 아, 이렇게 다시 보니까 좋네요.
3: 근데 마카엘 씨 제 보컬을 따라하는 게
1: 네.
3: 너무 잘해서 노래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1: 아 맞아요. 사실 제가 사실 저희 팀에 약간 밈이 있어요. 사실 제이 창 씨가 그 러시 아워를 캠든 씨랑 같이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따라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 하거든요.
2: 잘해요. 진짜 잘해요.
1: 저는 약간 소울을 담아서
2: 제이창 소울을 담았어요. 네, 제이창 소울.
1: 제이창 소울이
2: 그냥 소울이 아니야.
1: 너무 느껴져서 아 그럼 저도 그러면 아 쑥스럽지만 한번
2: 너무
1: 해보겠습니다.
2: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딱 제이창이 생각날 거예요.
1: 아 오케이. 아 이거 소울이가 좀 네, 갈아 넣어야 돼.
3: 여러분 눈 감고 드세요.
1: 네. We gotta celebrate. Oh, what you trying to do, baby?
2: 어때요?
3: 와 진짜 그냥 제 음원 그냥 들어주신 줄 알았어요.
2: 그렇죠.
1: 아우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제이창 씨 기분 네. 좋게 해주네요.
2: 아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제이창님과 함께 아이돌 한국어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1: 글로벌 항공이들 아이돌 한국어는 한국어를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 EBS FM 코리안을 팔로우해 주세요.
3: 네, 글로벌 한국인들, please follow us on the EBS FM Korean YouTube channel and on our social media.
2: 그리고 아이돌 한국어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디 메시지로 참여해주세요.
1: 네,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아이돌 한국어의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섹션인데
2: 네.
1: 선곡 요정 타임!
2: 예, 자 제이창님 바로 저처럼 하시면 되는데요. 저처럼 안 하면 하지 마세요.
1: 단호하군요.
3: 네.
2: 무조건 저처럼 해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4: 안녕하세요. 성유정 김눈이에요.
1: 오, 네, 이거지.
2: 네,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1: 이게 약간 아이돌 한국어의 시그니처입니다. 자, 제이청 씨.
3: 네.
1: 많이 당황하셨는데요.
2: 자, 꼭 해주세요.
1: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캠든 씨가 베이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베이스를 토대로
3: 네.
1: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바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요정 제창입니다.
1: 야! 아, 너무 잘하는데?
4: 내 창이지. 내 창이야.
1: 어, 네. 성공 요정 제창님.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3: 저 오늘 M%1의 갓 추천하고 싶습니다.
2: 이거 그냥 급하게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니요? DJ라서 딱 준비한 거죠.
3: 아니요 며칠 전에도 골랐는데.
2: 그래요. 그래 거기 제일 좋아하는 파트 한번 불러봐요.
3: 오케이. 갓갓갓갓갓갓갓 제일 좋아요.
1: 혹시 이거 말고 다른 파트
2: 한번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 인정.

0: 인정.
1: 네, 혹시
0: 자,
1: 이 곡을
0: 급하게 정했네.
1: 이 곡을 왜 추천했는지 한번 저는 물어봐도
2: 될까요? 사실 저는 이 노래 이번 활동 시작하기 전에 처음 들었는데.
1: 아, 맞아요.
2: 음방에서 같이
0: 네, 겹쳤잖아요.
2: 활동. 겹쳤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네. 되게 계속
0: 머릿속에
2: 맴돌았나? 머릿속에 꽂혔더라고요.
0: 아~ 혹시 그럼 재판길에도 그냥 파트 한 소절만
2: 불러. 그건 너무 어렵더라. 너무 어렵잖아요.
1: 아무리 그 보컬이시다 보니까
0: 네네. 네, 랩 파트는 안 하는 걸로.
2: 네, 네 그거는. 근데 퍼포먼스도 그렇고 네. 노래 자체를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서 네. 추천까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 오, 영광입니다.
0: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노래 듣고 저희는 빈칸 보고서로 돌아올게요.

0: 네, 여러분은 지금 제이창 씨에게 푹 빠진 DJ 캠디 나캠 등과
1: Celebrate 하고 싶은 DJ 막디 마카야 그리고
2: 너무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한 제이창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0: 오. 네, 이번에는 제이창님의 빈칸을 채우는 시간인데요. 바로 빈칸 보고서. 에이.
1: 네, 빈칸 보고서. 저희가 제시한 문장을 듣고 땡땡땡 빈칸을 완성하면 되는 코너인데요. 예를 들어서 캠느 씨, 친구 제이창의 매력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0: 보컬력.
1: 보컬력. 아, 영어를 쓰면 맞아요, 안 됩니다, 캠느 씨.
0: 진짜 안 좋은 예시를 보이는 거예요.
1: 일부러 한 거죠?
0: 네, 네, 어차피 제가 안 한 거라서.
1: 네? 네, 근데 이렇게 3초 안에 대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0: 네. 자, 단 주의점이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이 아이돌 한국어잖아요.
1: 맞습니다.
0: 방금 저처럼 이 땡땡땡이 들어갈 단어는 오직 한국어만 가능하고 외국어 외래어는 쓸 수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규칙을 어길 때는 야 벌칙이 있습니다.
0: 네.
1: 뿅망치 등장.
0: 저가 더 셀 예정이에요.
1: 네. 어, 예. 저기 사실 계속 맞으면 아파요.
0: 네, 네. 진짜 아파요.
1: 예. 자, 3초 안에 대답을 못하거나 외래어나 외국어가 나오면 뿅망치가

0: 출동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1: 네, 제이 시장님 준비됐나요?
2: 준비됐습니다.
1: 오케이, 바로 시작합니다.
2: 예.
0: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습생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땡땡땡이다. 자, 하나, 둘, 셋.
2: 노래 잘 부르네.
0: 오. 자, 그럼 무대 오르기 전 꼭 하는 루틴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아무 말 안 하기.
0: 자, 그럼 방송 후 캠든과 같이 먹고 싶은 음식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순대국.
0: 순대국. 자,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우리 아들은 너무 뿌듯하다.
0: 오, 오케이, 오케이.
1: 이해했어.
0: 팬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3: 잘생겼다.
0: 오, 오, 이거 되게 오, 잘하는데?
1: 잘하네. 자, 자, 그러면 방금 질문과 대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1: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연습생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노래 잘 부르네 였죠? 아, 근데 이건 네. 그랬을 것 같아요.
0: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1: 연습생 때 이제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있나요?
2: 아, 연습생 때? 저는 연습생 시절에 잘한 것까지 아니었지만
1: 네, 어떤 노래?
2: 박효신 선배님의 야생화 제일 약간 그것만 듣고 약간 아, 이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죠.
1: 그럼 노래 잘 부르잖아요.
2: 감사합니다.
1: 아니, 노래 잘 부르잖아요.
2: 아, 네네.
1: 노래 한 소절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야생화.
1: 야생화.
0: 가능해요?
2: 지금이요?
1: 네. 아니면 다른 뭐 팝송.
0: 너무 오래전인가?
2: 가사
1: 아니면 했어요. 뭐 팝송 그때 연습했던 거 없어요? 좀 팝송도 들어보고 싶은데.
2: 팝송이요?
1: 네.
2: 그때 아마 아 연습생 시절에 그 샘 스미스님의 Lay Me Down 제일 많이 했어요.
1: 불러줘.
0: 오케이,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0: 이야,
1: 야,
0: 바로 나오네?
2: 귀가 간지럽다.
0: 근데 앉아서 저 발성이, 와, 말이 되나요? 아, 역시, 아, 이 소리 들을 만하네요.
3: 감사합니다.
2: 진짜 제 친구지만
0: 네.
2: 이럴 때마다 진짜
0: 멋있네요.
2: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너무 잘해서.
3: 좀 멀긴 해요.
2: 그러면 연생 시절 제이창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뭐,
3: 제가 저를
2: 네. 지금 상태, 지금의 제이창 씨가.
3: 아무 말안할것 같아요.
2: 어?
3: 아무 말
2: 너무
3: 안할것 같아요.
2: 잘했어요, 그때?
3: 그냥
2: 그냥 그대로?
3: 지금 제가 그대로 있으면 저는 지금 약간
0: 네. 지금의 내가 되니까.
2: 아,
3: 되는 거니까
2: 지금의 나가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3: 약간 잘 이제까지 잘 왔다고 생각해요.
0: 이거 멋있다.
2: 오늘 되게 잘
0: 이거 멋있다.
2: 들려주시네요.
0: 오늘 닥터 스트레인지가 말하긴 했어요. 그 시간에 그 관여하면 안 된다고.
3: 네, 맞아요.
0: 그래서 아주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2: 오, 오케이.
0: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무대 오르기 전꼭 하는 루틴은 아무 말안 하기라고 하셨는데요.
3: 네.
0: 진짜 아무 말안 하시나요?
3: 저는 오히려 약간 보컬 상태는 약간 벨커브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 그 제일 베스트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을 쓰도록 계속 안
0: 아,
3: 좋아지니까.
0: 쓰면 쓸수록 목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3: 네.
0: 그럼 뭐목 푸는 루틴 같은 거 있나요? 뭐뭐
3: 없어요, 없어요.
0: 립트리 이런 것도 안 하고.
3: 네, 그냥
0: 와우.
3: 뭐 스태프분들이나 뭐 팬들이 계시면 그냥 얘기를 하는 게
0: 제일 나아요.
3: 제일 잘 나와요.
0: 그럼 이건 진짜 그러면
2: 타고났다.
0: 성대가 진짜 타고난 거네요.
3: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야,
3: 근데
0: 그러면 사실 라디오에서는 한국어 토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3: 그쵸?
0: 네, 그러면 이거 라디오 앞두고 우리 제이창 씨의 마음이 좀 어땠나요? 약간 한국어가 first language는 아니잖아요.
3: 네.
0: 혹시 한국어 완전 편하세요?
3: 편합니다. 말하는
0: 완전.
3: 것보다는 듣는 게좀더 편하죠.
0: 아, 그럼 뭐 혹시 라디오 같은 스케줄 가기 전에 뭐
3: 네.
0: 루틴 같은 거 있나요? 뭐 대본을 한 번씩 다 보거나
3: 맞아요.
0: 아니면
3: 저 이동하면서 그쭉 봤어요. 유튜브.
0: 오.
3: 그냥 내용 잘알수 있게.
0: 근데 대본에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이 없었잖아요.
3: 맞아요.
0: 근데 이걸 이렇게 능숙하게 잘 대답하셔서
2: 네.
0: 참 놀랍네요.
3: 네, 땡땡땡이라고 써 있습니다.
2: 좋습니다. 그럼 다음

0: 질문도 한번 볼게요. 방송 후 캠든과 같이 먹고 싶은 음식은 순댓국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1: 뭔가요? 아니,
0: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네. 저희가 딱 첫 촬영하고 제이창 씨랑 저랑 같이 룸메이트였어요.
1: 네.
0: 그때 브라운 씨도 있었고요.
2: 오,
0: 셋이 이렇게 룸메이트였어요.
3: 맞습니다.
0: 근데 저희 셋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딱 그때 이제 하루 종일 얘기했던 게 여기 나가서 먹을 음식들을 얘기했어요.
2: 아 진짜요?
0: 뭐 셋이서 맞아요. 꼭 나가서 이거 꼭 먹자. 왜냐하면 그때 밥을 잘 못 먹어가지고
2: 아.
0: 네, 나가서 이거 꼭 먹자고 했는데 네. 그때 나온 게 되게 막 김치찌개도 있었고
3: 맞아요.
0: 막 순댓국도 있었고 막 있었는데
2: 되게 한국
0: 네, 저 한국 음식이세요. 네. 저희 외국인 이렇게 세 명에서
2: 지금 캐나다 미국 이렇게 합쳐가지고 네. 뭐 김치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0: 그런 얘기하는데 그 너무 기억이 나요. 요즘 맞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있으세요?
3: 있습니다.
0: 뭐예요? 오.
3: 저는 순두부찌개 제일 좋아합니다.
2: 와,
3: 네,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0: 혹시 그냥 순두부 아니면
3: 그냥 순두부요. 네, 그냥 순두부.
0: 뭐 해물 순두부 아니면 뭐
3: 게 들어가 있는 것도 좋아하고
0: 꽃게.
3: 네. 그리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돼지고기 들어가는 것도 사실 그냥
0: 다 좋아하네요.
3: 아무거나 좋아요.
2: 네. 밥 말아 먹는 게 진짜 행복하죠. 순두부찌개는.
3: 예.
2: 아우 상상만 해도 맛있는데 다음에 캠드 씨가 저희 셋이서 가면
0: 네.
2: 사주는 거 어떠십니까?
0: 아 제가 무조건 살게요.
2: 무조건.
0: 예.
2: 자
3: 여러분
2: 자,
3: 들으셨죠?
2: 네. 봤죠. 이건 다 지금 라이브이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건가요?
0: 네네네. 언제 갈까요?
3: 뭐 약속하다는 말씀 약속 부탁드릴게요.
2: 약속?
3: 약속.
2: 아 캠든 씨 똑똑하시네요. 네. 아 역시.
0: 자 다음 질문 넘어가볼까요?
3: 네.
2: 오케이. 자 계속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우리 아들 너무 뿌듯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듣고 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3: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 다 맞다고 약간 그런 인정보다는 그냥
2: 응원.
0: 약간 안심되나요?
3: 안심이 돼요.
0: 아~ 네.
3: 약간 그냥 잘 알고 있구나.
0: 그러면 혹시 부모님한테 음성 편지 한 번만 남겨주시죠.
3: Hi mom and dad. I hope you're doing well. Thank you for watching. And see you later.
2: No.
3: Love you.
2: Yeah, love you. Shout out mom and dad.
3: Yeah.
0: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거였죠. 팬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잘생겼다. 근데요 이유가 있나요?
3: 3초 안에 대답해야 했어서 저 잘생겼다고 했는데 솔직히 하면은 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그냥 무대하는 거나 뭐 노래 부르는 거나 그냥 있는 모습이 제일 예뻐서 앞으로도 노래 더 오래오래 해주세요. 약간 이런 말 몇 번 듣긴 했는데 조금 더 자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 와. 아니 그러면 이 말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팬분들이 많이 많이 해주실 거예요.
3: 감사합니다.
2: 네, 팬분들의 또 다 이미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3: 네.
2: 네. 네.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이창의 빈칸 보고서 채워봤고요. 열심히 빈칸을 채웠으니까 잠시 한번 쉬어갈까요?
2: 네. 추천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저는 이번에 언차일드님의 언차일드라는 곡을 추천드리겠습니다.
0: 오, 네. 이유는 뭘까요?
3: 네, 최근에 나오는 곡이기도 하고요. 저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약간 그 사운드? 저랑 너무 잘 맞는 그 듣기 좋은 사운드라서 네,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0: 오케이, 맞아요. 좋습니다. 그럼 네. 노래 듣겠습니다. Unchild, Unchild
2: 그리고 원팩트의 기다려왔어 널까지 들려드릴게요. We

0: 나도 빈과 예준이 나랑 얘랑은 꿈을 향해 달리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듯 아이돌이 되는 길도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증명해온 제이창의 인터뷰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1: 미국 뉴저지에서 드럼을 치던 소년이 BTS 무대 하나를 보고 한국행을 결심했다니, 힘든 시간도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 진심이 참 멋있더라고요.
0: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제이창,
1: 그 멋진 도전을 저희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인들, 제이창과 함께할 준비 됐죠?

0: The Monito Baby.
1: 이거 아까 마카야가 못 창했던 부분인가요?
2: 네. 아, 비슷하죠?
1: 아예 다른 파트인 줄 알았어요.
2: 아, 비슷한 똑같은 파트예요.
3: 방금 제가 부르는 거 아니었는데요?
2: 방금 제가 불렀어요. 속았죠?
1: 아, 그랬어요?
3: 네. 오,
1: 좋아요. 자, 나두빈과 예준이의 나랑이랑은 오늘은 제이창님의 인터뷰를 읽고 생각해보았는데요.
2: 네, 마지막에 제이창님이 부른 노래가 크러쉬의 Rush Hour.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캠니씨랑 같이 부른 곡이죠. 그때 기억나시나요?
3: 기억 잘.
2: Rush Hour?
3: 근데 그 무대 한 거 그 기억 못 하는데
2: 네.
3: 그날 너무 잘 기억해요.
2: 오.
3: 네. 약간 무대 하면서 되게 약간 블랭크 진짜, 됐어서.
1: 나도. 아, 진짜 나도. 긴장해서 너무 순식간에 날아갔고. 와, 진짜.
2: 이거 사실 저희 회사 FNC 연습생들이 그 다 같이 모여서 이 무대를 봤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 저희 회사에서 뭐 캠든 씨와 또 지효 씨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 연습생들끼리 다 모여서 이렇게 애들 다 모여 이제 이거 형들 나오는 거 봐야 돼 해가지고 다 앉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좀 제이창 씨를 제대로 봤죠 저는. 근데 그때 좀 어우 이 사람 좀 멋있네, 좀 노래 잘하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캠든 씨의 랩도 그때 되게 멋있어가지고 되게 둘이 잘 만났다고 느꼈어요.
4: 네.
2: 그래서 이 무대 저는 되게 기억에 잘 남아요.
3: 맞아요.
2: 저 연습생 때 무대를 본 것 중에 이게 좀 기억에 좀 잘 남는 편인 것 같아요.
1: 오. 네.
2: 캠든 씨 기억나세요?
1: 네, 저도 기억 엄청 나죠. 네.
3: 근데 저랑 캠든 씨의 약간 캐릭터 완전 반대인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2: 아웃핏도 좋았어. 아웃핏.
1: 그러니까 브라운 색깔.
2: 맞아요, 맞아요. 두 분 다 브라운 바스리 재킷 입었는데 오,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1: 저 그거 아직 집에 있어요.
2: 아, 진짜요?
1: 네.
3: 진짜요?
1: Yeah, I got it.
3: 오.
1: 아론 징암가라 왜?
3: 오케이. 제가 반납해야겠어요.
2: 오케이.
1: 자, 그럼 여러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제이창님 스스로 가장 많이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
3: 아, 근데
1: 보컬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갔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 이제 경쟁
3: 아티스트로서 네.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뭐 무대 위에서든 뭐 작곡할 때든. 그래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통해서 제일 성장하는 부분은 아마 그냥 어떤 퍼포먼스를 관객분들께 제대로 전달하는 거.
2: 아~
3: 그 모습, 그 감정 아니면 뭐 약간 그냥 노래 부르는 건 아니고 약간 메시지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3: 어차피 무대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 좀 성장한 것 같아요. 약간 노래를 소화해서 관객분들께 보여드리는 거 제일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1: 오, 좋아요.
2: 자, 그러면 가수 제이창으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곧 미국 투어도 있는 것 같던데.
3: 맞아요.
2: 제이창 US Fnac Tour.
3: 네.
2: 네, 6월에 토론토, 뉴저지, 애틀랜타, 시애틀 등.
1: 야, 여기 시애틀. 오,
2: yeah. 많이 가시는데.
1: Yeah, I'll some,
3: hometown.
1: Yeah, I'll recommend you some.
3: Okay. You should.
1: Something to eat.
3: Good.
2: 이번에 미국 투어도 뭐 목표 중에 하나였나요?
3: 어, 그쵸. 저는 그 우리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저희 노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서 일단 올해의 목표는 그 이번 US 팬 투어도 그렇고 그리고 나머진 활동을 잘 하는 거.
1: 그럼 부모님도 오시겠네요, 뉴저지.
3: 맞아요.
2: 어. 오, 맞아요. 너무 좋다.
3: 저 미국에서 투어할 때마다 항상 막 우리 가족이랑 뭐 삼촌들, 사촌들 항상
2: 다 오는, 네, 오는군요.
3: 오셔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우면서 행복해요.
2: 아,
3: 볼 수 있는 게
2: 아름답습니다.
1: 좋습니다.
3: 네.
2: 오케이. 자, 그러면 노래를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네. 자, 그러면 노래 Crush의 Rush Hour 듣고 올게요.

0: 아니 근데 진짜 한국 애들이 제이창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잖아.
1: At no, but I mean really, we are going to read some messages that 한국이들 sent us. We have collected questions for Jae-chang through our idol 한국어 social media channels.
0: 네, 우리 Jae-chang님부터 메시지 읽어주시죠.
2: 네, 이번 메시지 Mel 씨한테 받은 질문인데 아니, 근데 진짜 제이는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배우기 어려웠던 한국어 단어는 무엇이었나요?
0: 아, 발음 어려운 거 있었어요?
2: 네, 뭐, 아직도 뭐죠? 어려워요.
0: 뭐 뭐죠?
2: 두 개까지 있어요.
0: 오케이.
2: 뭐야, 하나는 뭐예요? 명령력이요.
0: 면역력.
3: 아,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워.
0: 이거 나한테 이게
3: 면역력. 어려워.
0: 그리고
2: 두 번째는 뭐 어려운 것보다는 그냥 천천히 말하지 않으면 좀 잘 안 나온 단어이긴 한데 효율적입니다.
0: 아, 효율적.
2: 효율적.
0: 아, 약간 이런 느낌의
2: 효율적.
0: 효율적.
2: 효율.
0: 효율적.
2: 효율적.
0: 면역력. 뭐 이런 거 만약에 모르면 새벽 2시에 전화도 되니까 제가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1: 오케이, 그러면 캠든 씨.
0: 네, 그리고 넷다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Who's your biggest inspiration recently? 누구한테 제일 영감을 받나요, 여러분들?
2: 아, 저희 다.
0: 네, 뭐 다 얘기해도 돼요.
2: 캠든 뭐?
0: 요즘이요? 요즘 P1.
1: 어, P1 하모니.
0: 네, 네. 아무래도 네, 계속 회사에서 너무 잘 마주치다 보니까 P1 선배님들.
2: 네.
0: 네.
1: 저는 네, 저도 뭐 이번에 음악 방송하면서 그냥 다른 아티스트분들의 무대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두 잘하는 게 또 하나씩은 또 이게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 하나씩을 내가 가져오면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제이창 씨는 인스피레이션 있으신가요?
2: 저 뭐 최근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컴백 두 달 안에 컴백 두 개 했어가지고 그 음방 가면서 되게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이랑 다양한 무대를 많이 볼 수 있었어가지고 되게 약간 그걸 보고 아 약간 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아.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약간 멋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0: 네.
1: 네. 그러면 타티아나님의 메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밝은 컨셉을 더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어두운 컨셉을

0: 컨셉을 더 선호하시나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장르나 컨셉이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우리 제이 씨는 뭐 밝은 컨셉, bright 컨셉 or more dark 컨셉, what do you reckon?
1: For me, 아마 3년 전에 저 밝은 컨셉이라고 말을 할수 있었을 텐데 요즘은 조금 더 약간 다크하는 거더 재밌어요, 저는. 네.
0: 아, 좀더
2: 다크한 거?
1: Yeah.
2: 근데 머리 왜 이렇게 밝아요?
1: 그러니까요. 왜지? 아, 여름이라서 그래요. 네, 여름이라서.
0: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
1: 네.
0: 해보고 싶은 장르 있으세요? A
1: 아,
0: genre?
1: 근데 해보고 싶은 장르 꽤 있어요.
2: 뭐예요?
1: 그 중에 하나는 2000
0: 응?
1: 10년의 R&B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2: 오, 그러니까 니요?
1: Girl, I need a girl. 약간 그런 노래 같은 니오.
2: 아,
1: 태양
0: 추억의.
1: 선배님. 예.
2: 잘하겠다.
1: 약간, 예.
0: 혹시
1: 약간
0: 뭐,
1: 그 사운드 다시 2026년에
0: 네.
1: 다시 돌아오면 어떨까.
2: 오, 그런 사운드.
1: 많이 해서. 예.
2: Oh, I like it.
0: 혹시 뭐한 소절 제대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무 노래나 2010년 정도. 아니,
1: 김치볶음밥은 내가 잘 만들어 대신 잘 먹을 수 있는 여자 여러분.
0: 에이,
2: 잘하네.
0: 랩도 잘하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김치볶음밥은 내가 잘 만들어.
0: 오케이, 그럼 제이님께서 다음 메시지 읽어주세요.
1: 예, 캠카리오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세 사람 케미스트리 너무 좋아요. 재밌었어요. 히히. 감사합니다.
0: 저 히히 좀 기대하게
2: 근데
0: 됐어요.
2: 저는 이렇게 세 명에서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0: 맞아.
2: 그냥 밖에서도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같이 라디오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나도
0: 맞아요.
2: 이렇게 잘 맞을 거라고 난 생각을 했어.
1: 네.
2: 이게 안 맞을 수가 없는 조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두 분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0: 네.
2: 이게 절대 뭔가
1: 네, 솔직히 하면 저는
2: 네.
1: 오늘 마이카야님이랑 첫 제대로 얘기를
2: 맞아요.
1: 하는
2: 네,
1: 그런
2: 맞아요.
1: 분이라서. 네.
2: 어땠어요?
1: 너무 재밌어요. 편해요.
0: 야, 아우 좋아요,
2: 이따
0: 좋아요.
2: 이렇게 연락처 교환도 해요.
1: 예, 알겠습니다. 네.
2: 같이 셀카도 찍고 이따가 또 뭐
0: 여행도
2: 서로
0: 가고,
2: 여행도 가고
0: 결혼도 하고,
2: 결혼도 하고 이따가 네
0: 그럼.
2: 이따가
0: 좋습니다.
2: 제 결혼식 사회 받아드릴게요.
1: 좋습니다.
2: 네. 네,
0: 오늘 아이돌 한국어 제이창님과 함께한 시간,
2: 와우,
0: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1: 벌써요?
2: 네.
1: 안 돼.
2: 너무 영혼이 없는 거 아니에요?
1: 안 돼.
2: 저희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아,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생각보다 약간 시간이 빨리 지나간 그런 느낌이
2: 왠지
1: 느껴가지고
2: 알죠?
1: 재밌어서
2: 너무
1: 그래요.
2: 재밌었어.
0: 맞아요.
2: 맞아요. 너무
0: 우리가
2: 재밌었어.
0: 좋아하는 말이에요.
2: 네.
1: 그래서 캠드님이랑
2: 네.
1: 마카야님
2: 네.
1: 저를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 네. 다음에 놀 건가요?
1: 저는 너무 좋아요.
2: 내일
1: 네.
2: 오세요?
1: 내일이요?
2: 네.
1: 그래서 다음에도 네. 이렇게 재밌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1: 네.
2: 자, 그럼 마지막 곡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이창의 I'll Do Anything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2: 네.
0: 그럼 항공인들아, 잘 먹고 잘 살자.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마침내 올게 왔습니다. 5월이죠. 계절의 여왕이라고 누가 말했는지 행사로 가득한 부담 왕창 있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일 근로자의 날부터 곧 다가오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부처님 오신 날, 31일 바다의 날까지 혹시 5월에 배우자 생일, 결혼기념일, 아이 생일까지 겹치신 분들은 건투를 빕니다. 네, 아무튼 특별한 날로 꽉 채운 5월 한 달, 사랑도 가득하지만 금융 부담도 가득한 한 달, 우리 모두 잘 살아남을 수 있겠죠. 네,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Jason Mraz, You and I Both.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5월 1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즐거운 휴일 보내고 계신가요? 연차 내가지고 오늘부터 쉬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 저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 운전하실 때 이브닝 스페셜 꼭 들으시는 거 약속해 주세요. 자, 한 분 모셔야죠. 1년 내내 왠지 5월처럼 돈 나갈 때 많다고 하시는 분 계신데요. 바로 크리스틴 쌤 되겠습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Hello. Yeah.
0: Hello, hello. 굉장히.
1: I am getting addicted to these intros.
0: 왠지.
1: 왠지.
0: 왠지 그럴 것 같은 왠지. 그런 분입니다. 아. 네. 아유, 어떻게 올해 뭐 계획 많이 있으세요?
1: Well, it is true. When you have a family mm-hmm. and you've got kids right. and then you've got your mom with you, mm-hmm. it's like, it's a lot of celebrations.
0: 5월에 굉장히 그 방송할 때만 빼고 거의 못 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 Completely.
0: 아. 그러니까.
1: Yeah. A lot of days 거죠? off. Yeah. But of course, we will continue our live show.
0: That's right.
1: That's right.
0: All right.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그리고 하루 한 문장.

0: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Nearly 160,000 cases of fare dodging have been recorded on the Seoul subway over the past 3 years, with most offenders gaming the system by using someone else's discounted transit cards. Seoul Metro is stepping up enforcement, warning of fines up to 30 times the fare and possible criminal prosecution.
0: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부정 승차가 최근 3년간 16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운임의 30배 부과금과 형사 고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 As AI becomes increasingly embedded in daily life, electricity demand and carbon emissions are steadily climbing. Training a single cutting-edge model can leave a carbon footprint comparable to the annual emissions of 17,000 cars.
0: AI가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전기 사용과 탄소 배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신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킬 때 배출되는 탄소가 자동차 1만 7천 대의 1년치 매연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After 20 years, badminton is getting a scoring overhaul. The 21-point system will give way to a 15-point format starting next year, putting a premium on fast starts and early control of the shuttlecock over drawn-out tactical battles.
0: 배드민턴의 경기 득점 방식이 20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현재의 21점제는 내년부터 15점제로 바뀌며 긴 호흡의 전술보다 초반 흐름을 빠르게 가져오고 경기 주도권을 얼마나 빨리 잡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1: Italian chefs in London have whipped up a Guinness World Record-breaking tiramisu, stretching longer than 4 football fields. The record-breaking dessert was built with indulgent layers of mascarpone cheese amounting to 2 tons, along with large quantities of eggs and ladyfinger biscuits.
0: 이탈리아 셰프들이 영국 런던에서 축구장 4개를 합친 길이보다 긴 초대형 티라미수를 완성하며 기네스 세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번 티라미수 제작에는 마스카포네 치즈 2톤을 포함해 계란, 레이디핑거 비스킷 등의 재료가 대량 투입됐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첫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Nearly 160,000 cases of fare dodging have been recorded on the Seoul subway over the past 3 years, with most offenders gaming the system by using someone else's discounted transit cards. Seoul Metro is stepping up enforcement, warning of fines up to 30 times the fare and possible criminal prosecution.
0: 네,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부정 승차가 최근 3년간 16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운임의 30배 부과금과 형사 고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연평균 약 5만 3천 건의 부정 승차가 발생한 셈이네요.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지하철 부정 승차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적발되면 엄청난 대가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1: Well, just over the past 3 years, fines totaled around 7.7 billion won.
0: Wow.
1: So a lot of people have been practicing this.
0: 징수액이 77억 원 수준이면 정말 이 문제가 많았던 거잖아요.
1: Yes, that's right. And interestingly, about 80% involved the misuse of someone else's discounted transit card.
0: Wow.
1: cards. So especially like seniors get discounts. So we see young people using their grandmother's card and stuff like that. Yeah.
0: 그러니까 타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쓰는 거니까 뭐 할머니 거를 뭐 어린 친구가 쓰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게 무려 8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볍게 생각했다가 큰 비용 그리고 법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좀 유의하셔야

0: 시작했습니다. 자, 단속도 더 강화될 거라고 하니까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Nearly 160,000 cases of fare dodging have been recorded on the Seoul subway over the past three years.
0: 네,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부정 승차가 최근 3년간 16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6만 건의 fare dodging 이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Fair dodging.
1: And we've talked about fair dodging. Mm-hmm. Actually, when we started out at Evening Special, we talked about people dodging fares.
0: Right.
1: Not paying up. Mm-hmm. So fare, of course, is the fare for the public transportation, the fee that you pay.
0: Right.
1: Now, dodging is the key word here. Mm-hmm. So to dodge means to quickly move originally to avoid something, like a ball. Mm-hmm. You know, like 피구, dodgeball.
0: Dodgeball처럼.
1: Yes, that's right.
0: 그러니까 fair가 날아오니까 그거를 dodge 하는 그런 피하는 느낌이네요.
1: That's it. 그러면 this way, to the left. Yeah.
0: 안 맞아야 돼. 그러면서 fair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교통요금을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dodge한다는 거는 빠르게 움직여서 피하려고 하는 거니까 fair dodging이 무임승차나 뭐 요금 회피?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That's 그렇죠? right. And of course, it's nothing to laugh about. As we're just explaining, we can think of it this way.
0: Right.
1: But, you know, you are supposed to pay a certain amount and you're not. So this is criminal.
0: 네.
1: Right.
0: 이거는 not... 간단한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1: No.
0: 실제로. Right. 자, 다음 문장으로 이어가 볼게요.
1: With most offenders gaming the system by using someone else's discounted transit cards, Seoul Metro is stepping up enforcement, warning of fines up to 30 times the fare and possible criminal prosecution.
0: 네,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운임의 30배 부과금과 형사고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With most offenders gaming the syste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Gaming the system. 무슨 게임이 갑자기 나왔어요?
1: Yeah, isn't it interesting? Gaming the system. Mm-hmm. Well, are you playing a game?
0: Right.
1: Well, that's what the original like you can think of it that way.
0: Uh-huh.
1: That you are you're acting like you're playing a game.
0: 아, 게임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1: The system. Ugh. Yeah. So in some ways instead of like abiding or following the rules, mm-hmm. you're kind of trying to beat and kind of avoid and doing these strategic things.
0: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1: Yeah, like a game.
0: 아, okay. So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따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게임하듯이 행동한다는 것은 악용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1: That is true. So you're manipulating and you're kind of like you're working around a certain rule. You're cheating a little bit here.
0: Okay.
1: So it'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outright like this is illegal activity as in something that's very kind of serious. It is serious, but you're kind of trying to avoid and cheat a little and do all of those things so that it is not noticeable.
0: 아, 오케이.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옆으로 피해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cheat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악용을 하는 것. So gaming the system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동 때문에 Seoul Metro가 is stepping up enforcement라고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1: That's right. If you step up, it just means to increase or intensify enforcement. So they were enforcing this before, but now they're stepping it up means that they are really going to be strict about these regulations.
0: 아,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Enforcement라고 하는 게 법의 시행이나 집행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step up 시킨다는 거는 그걸 강화시킨다라는 뜻이고 왜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Step up your game, right?
1: Yeah.
0: Right?
1: That's right. You step up your game, step up security, step up efforts, make it stronger.
0: 강화시키는 거. Okay.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었기 때문에 이런 법의 시행이나 집행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그런 여기서 나오는 fines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I'm fine 이게 아니라 벌금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 최대 30배까지의 벌금.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까요?
1: As AI becomes increasingly embedded in daily life, electricity demand and carbon emissions are steadily climbing. Training a single cutting-edge model can leave a carbon footprint comparable to the annual emissions of 17,000 cars.
0: 네, AI가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전기 사용과 탄소 배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신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킬 때 배출되는 탄소가 자동차 1만 7천 대의 1년치 매연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도로 위에 자동차들이 배출하는 매연은 이제 당연히 이제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인공지능도 사실상 매연을 내뿜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1: Right. This is based on an analysis by Stanford University, human-centered AI. Institute, and they found that training a single advanced AI model emits around 70,000 tons of carbon. And so we think, okay, 70,000 car. I don't know. It doesn't hit you, right? But it made a comparison. It is almost the same as the annual emissions of 17,000 cars.
0: 와,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는 탄소 배출량인데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건가 싶을 수 있는데 자동차 1만 7천 대가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내뿜는 매연의 양이랑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1: Incredible.
0: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1: And also too, Sam, they are also consuming a ton of electricity.
0: Right.
1: And then because of kind of the power and the heat that is emanated from this, they have these massive water use for cooling data centers. And that's also a big problem. So water, electricity, emissions.
0: 와, 지금 그러니까 AI한테 질문 한 번 할 때마다 전기 쓰이고 뭐 탄소도 나오고 그리고 그걸 또 식히기 위해서 시스템을 식히기 위해서 또 뭐 물이 또 들어가고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언제까지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을지 진짜 모를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경쟁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문제도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As AI becomes increasingly embedded in daily life, electricity demand and carbon emissions are steadily climbing.
0: 네, AI가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전기 사용과 탄소 배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AI가 굉장히 increasingly embedded in daily life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생활에 embedded in 되면서라고 했거든요.
1: So when you see this word, I want you to think embedded, E-M-B-E-D-D-E-D. If something is embedded, think of a fossil.
0: Right.
1: In a rock.
0: Right.
1: Right? It's like inside.
0: 박혀 있는 거잖아요.
1: It's there.
0: 화석이
1: right?
0: 쑥 들어가 있어요.
1: Also, think of like a gashi in your finger.
0: Okay.
1: Okay.
0: Right?
1: That's embedded. In your skin.
0: 들어가 있는 거네요.
1: Yeah, that's right.
0: 아.
1: So the idea that is embedded, this AI is embedded in our daily life, is that it is absolutely a part of our life, and it's everywhere.
0: 아, okay.
1: Phones, apps, home devices.
0: 거의 박혀 있는 수준이네요. So something is embedded in something else. 이러면은 내장된, 완전히 깊이 박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안 쓰려고 해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 정도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electricity demand, 전기 수요라든가 아니면은 뭐 carbon emissions, 뭐 탄소 배출량 이런 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1: Yes,
0: right.
1: Yes.
0: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Training a single cutting-edge model can leave a carbon footprint comparable to the annual emissions of 17,000 cars.
0: 네, 최신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킬 때 배출되는 탄소가 자동차 1만 7천 대의 1년치 매연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cutting-edge model 하나 트레이닝하는 거가, 그러니까 cutting-edg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2: After 20 years, badminton is getting a scoring overhaul. The 21-point system will give way to a 15-point format starting next year, putting a premium on fast starts and early control of the shuttlecock over drawn-out tactical battles.
1: 배드민턴의 경기 득점 방식이 20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현재 21점제는 내년부터 15점제로 바뀌며 긴 호흡의 전술보다 초반 흐름을 빠르게 가져오고 경기 주도권을 얼마나 빨리 잡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배드민턴 한 세트가 21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굳어온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체계가 바뀐다고요?
2: Yeah, so it's going to going from 21 points to 15 points. And so the reason behind this is that they want to kind of change the way the game is played. So the first 15 points per game wins under the new format, and this is going to emphasize on fast starts.
1: 아, 이게 그러니까 완전 전략 자체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 승부에 좀 많이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2: 그러니까. Right, right. And so they're hoping that these sort of shorter games will reduce player fatigue. So if they play for too long, it just gets really hard.
1: That's true.
2: So just like hurry, you know, and you know, do your best at the beginning, and hopefully you win.
1: 초반에 확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2: Yes.
1: 네. 특히 그 우리 안세영 선수처럼 후반에 뒷심 발휘하는 선수들은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중요한 건 경기 방식이 아니라 뭐 또 실력이지만 아무튼 우리 선수들 충분히 또 빠르게 적응해 낼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2: After 20 years, badminton is getting a scoring overhaul.
1: 배드민턴의 경기 득점 방식이 20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라는 한 문장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단어가 여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배드민턴이 is getting a scoring overhaul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Scoring overhaul.
2: Yeah, we did talk about this word overhaul.
1: We did.
2: And an overhaul is just like completely changing it. Just like rebuilding, redesigning.
1: 맞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그때 엔진 오버하ul 하는 거 얘기를 해서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싹 다 바꿔버리는 거.
2: That's right. So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scoring. So the scoring system. And that means basically the set of rules that determine how the points are earned and awarded in a game.
1: Right. 득점 방식.

0: 자체가 완전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거. 이것을 scoring overhaul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Right. Mm-hmm. 자, 두 번째 문장 가볼까요?
1: The 21-point system will give way to a 15-point format starting next year, putting a premium on

0: 가져오고 경기 주도권을 얼마나 빨리 잡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돼 있습니다. 자, 21점 이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15점 포맷에다가 giveaway를 하게 된다고 해요.
1: Yeah. So it's kind of like the 21-point system is going away and it is making way for the 15-point system.
0: 아.
1: It is being replaced.
0: 오.
1: And the idea is that one thing, maybe because of technology, like film cameras giving away to digital cameras, they disappear. They're gone. And then comes something else.
0: 아, 뭔가 새로운 것이 등장을 했을 때 그 이전 것이 이렇게 길을 터주면서 나 이제 갈게. 이런 정도로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Goodbye.
0: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좋은 뜻으로도 좀 쓸 수 있을까요? 뭐
1: sure.
0: 예를 들어서 뭐 예전 generation이 새로운 generation을 위해서 give way를 한다라든가.
1: Sure, you can actually. So it's kind of like, yeah, the idea, the nuance is that it's not so negative. It is just because of the environment or because of a new generation or because of technology, you're giving away to something else.
0: Right. 그러니까 무조건 너무 좀 싸늘하게 대체되다. 이것보다는 그냥 자리를 내주다. 이렇게 부드럽게도 가능하겠네요.
1: Very good.
0: Right. So give way to 뭐 someone or something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주다 혹은 뭐 상황에 따라 대체되다가 되겠고요. Putting a premium on fast start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 변하는 것 자체가 it puts a premium on fast starts라고 얘기를 해요.
1: Yeah, this is to make it a little bit more dynamic. Anytime we hear the word premium, we think, oh, high quality, good,
0: yes.
1: you know, top quality. So if you put a premium on something, you are making something more valuable. It is more important. So in this context, doing this puts a premium on fast starts. It's focusing on the fact that fast starts is going to be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0: 그게 더 중요하다.
1: Yes.
0: 아,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어디에다 얻는다라는 얘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 이것이 가치가 있다. 진짜 큰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여긴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반에 빨리 움직이는 거.
1: Yes.
0: Right?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Drawn out tactical battles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Drawn out tactical battles.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Okay. So if something, let's break this down. If something is drawn out, it happens for a long time. But the idea, it is... It's taking too long. It should have stopped, but it just is extending for a long time. So usually wars or battles are drawn out means it just keeps going.
0: 아,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좀 질질 끈다? 이렇게
1: yeah.
0: 생각하면 되겠네요.
1: Okay. That's
0: 그래서
1: right.
0: 너무너무 길게 이어지는 그런 tactical battles,
1: yeah.
0: 뭐 전술 싸움. 뭐 이것보다는 초반에 빠르게 하는 것이 더 프리미엄을 가진다? 이렇게
1: That's
0: 생각할
1: right.
0: 수 있겠네요.
1: That's good.
0: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After 20 years, badminton is getting a scoring overhaul. The 21-point system will give way to a 15-point format starting next year, putting a premium on fast starts and early control of the shuttlecock over drawn-out tactical battles.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A-Teens with Upside Down.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Italian chefs in London have whipped up a Guinness World Record-breaking tiramisu stretching longer than four football fields. The record-breaking dessert was built with indulgent layers of mascarpone cheese amounting to 2 tons, along with large quantities of eggs and ladyfinger biscuits.
0: 이탈리아 셰프들이 영국 런던에서 축구장 4개를 합친 길이보다 긴 초대형 티라미수를 완성하며 기네스 세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번 티라미수 제작에는 마스카포네 치즈 2톤을 포함해 계란, 레이디핑거 비스킷 등의 재료가 대량 투입됐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 잠시 런던 갔다 오면 안 될까요?
1: Okay, me too.
0: 잠깐 멈췄다가.
1: Okay, we'll be right back.
0: 그러니까요.
1: We would like to have a taste of this tiramisu.
0: 아니, 깜짝 놀란 게 영상을 봤는데 이게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얼마나 크겠어 했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막 붙이는데 거의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공사장에서 벽돌 붙이는 것 같은
1: 느낌. It's serious.
0: 와 엄청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티라미수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하거든요.
1: Okay, so at Chelsea Town Hall in London, 100 Italian chefs came together to build this giant tiramisu. And you wonder why?
0: Okay. 그게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
1: Why are they doing this? Because it's basically to highlight cultural ties between Italy and the UK. So it took about 5 hours.
0: 와, 5시간이요?
1: 5 hours.
0: 근데 5시간이면 그래도 좀 not 빠른
1: bad.
0: 편 아니에요?
1: Yeah, not, okay, not bad. And wow. there's 100 chefs.
0: Uh-huh.
1: And it was 440.6 meters long.
0: 그러니까 이게 이 초대형 티라미수를 제작한 게 이탈리아하고 영국 간의 문화적 유대를 좀 강조하자는 취지로 좀 진행된 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티라미수 좋아하지만 제가 좀 추천을 드릴 것은 소개팅에서 절대 티라미수 시키면 안 됩니다. 해맑게 웃었다가 아, 참사 벌어져요. 진짜 이에 다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정말 금지예요. 금지. 제가 금지시키겠습니다.
1: That is true. Right? That chocolate powder could get on your teeth. Oh, that could be embarrassing.
0: 다시는 그분 못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That is funny.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talian chefs in London have whipped up a Guinness World Record-breaking tiramisu stretching longer than four football fields.
0: 네, 이탈리아 셰프들이 영국 런던에서 축구장 4개를 합친 길이보다 긴 초대형 티라미수를 완성하며 기네스 세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이 Italian chefs들이 Guinness World Record Breaking Tiramisu를 whip up 했대요.
1: Right. So the idea of whipping up something, especially when it comes to food, it means to prepare food quickly and just very casually and spontaneously. Now, in this case, I don't know if you can really whip up a 446-meter tiramisu, but the idea is that it was very successful, and they did it in a pretty, you know, decent amount of time.
0: 그래도 뭐 5시간? 뭐 이거면 진짜 whip-up한 거죠, whip-up.
1: Sure.
0: Right. So whip-up한다는 거는 음식을 만들긴 만드는데 좀 빠르게 만들다. 진짜 뭐 이렇게 whip-한다는 거가 음식할 때 막 휘젓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만든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문장 가보
1: The record-breaking dessert was built with indulgent layers of mascarpone cheese amounting to 2 tons, along with large quantities of eggs and ladyfinger biscuits.
0: 이번 티라미수 제작에는 마스카포네 치즈 2톤을 포함해 계란, 레이디핑거 비스킷 등의 재료가 대량 투입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침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이 record breaking 한 그 디저트가 was built with all these, you know, ingredients and stuff.
1: Yes.
0: 자, 이게 built를 썼네요.
1: Yeah, that's right. So built with So they really did build something
0: right.
1: of this long, you know, tiramisu, right? So it is, they did literally stack it up. And tiramisu, as most of you may know, it is layer upon layer upon layer.
0: Right.
1: It's like one layer of ladyfingers, mm-hmm. one layer of cream, mm-hmm. one layer. So it is the idea of building.
0: 아, 그 생각을 못 했네요.
1: Building layers.
0: 저는 그냥 먹을 때 한 번에 떠서 먹으니까 레이어가 돼 있는지 아닌지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빌트 된 게 맞네요. 일단 음식은 메이크 한다고 쓰는 게 뭐 거의 99%겠지만
1: yes.
0: 여기서는 약간의 위트를 주는 것도 있고 그만큼 구조적으로 또 쌓아 올렸다라는 얘기를 주기 위해서 그게 built with all these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built with indulgent layers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1: Yeah, I think this is the key here. Indulgent is the word that we want to focus on. If something is indulgent, it means that it's creamy, it's rich, it's very satisfying,
0: uh-huh.
1: and sometimes it does feel a little luxurious. It's like a real treat.
0: Okay.
1: Yeah, these are not the things that we eat every day.
0: Mm-hmm. 그냥 layers가 아니라
1: no.
0: 굉장히 뭔가 맛이 풍부하고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 층을 말할 때 쓸 수 있을까요?
1: Yeah, okay. it's like it's that sort of kind of we say decadent, luxurious,
0: 네.
1: rich. That is the feeling of something that is indulgent.
0: 아,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indulge라고 하는 동사가 있잖아요.
1: Mm-hmm.
0: 그게 막 흥청망청 마음껏 하는 거잖아요. 그걸 좀 생각하면서 아, 그 layers에 진짜 맛있는 걸 아끼지 않고 팍팍 넣구나. 이런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Mm-hmm.
0: 자, 그리고 뭐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은요. 뭐 mascarpone cheese라든가 그거 마스카르포네 치즈가 되겠고요. Lady finger biscuits. 이것도 lady finger biscuits인데 사실은 치즈보다 저는 lady finger biscuits 어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진짜 fingers처럼 생겼나요?
1: Well, it kind of. Yeah, they're like sponge-like biscuits and they're commonly used in tiramisu. And you soak them in like espresso or coffee. That's where you get that taste of coffee, too. And mascarpone cheese is soft Italian cream cheese. And this is a key component.
0: Okay.
1: Like, if you don't have mascarpone cheese in tiramisu, then it's not a tiramisu.
0: 더 이상 그게 아니다.
1: 아니에요.
0: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찾아서 먹어보고 싶네요.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talian chefs in London have whipped up a Guinness World Record-breaking tiramisu stretching longer than four football fields. The record-breaking dessert was built with indulgent layers of mascarpone cheese amounting to 2 tons, along with large quantities of eggs and ladyfinger biscuits.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gaming the system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죠? 무슨 게임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다.
1: Some users are gaming the system to get free benefits.
0: 일부 사용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무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시스템을 마치 게임 플레이 하듯이 막 쓰는 거예요. 자, comparable to something. 뭔가와 비교할 만한 아니면 뭔가에 필적하는
1: The cost is comparable to buying a new car.
0: 아, 그 비용은 새 차를 한 대 사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fair dodging이라는 단어 뭐 전에도 나왔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피해가는 느낌. fair가 막 나오는데 요금이 나오는데 그래서 무임승차나 요금 회피 정도로 해석이 되겠고요. 문장 어떤 게 있을까요?
1: Mayu was fined for fare dodging on the subway.
0: 아니에요. 이거는 this is not true. Okay. 그냥 example이죠. 그렇죠?
1: Oh, absolutely.
0: 깜짝이야. Okay. 자, 그리고 whip up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들긴 하는데 빠르게 만들다라는 뜻이었죠.
1: Kristen whipped up a quick dinner.
0: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Kristen은 간단하게 저녁을 빨리 만들었어요.
1: 김치볶음밥.
0: 오,
1: I can whip it up real good.
0: Don't make me hungry now. Okay. 자, 그리고 indulgent라는 것은 뭔가 음식 등이 풍부하고 사치스러운 정도가 되겠죠?
1: Mayu enjoys indulgent desserts after dinner.
0: Of course.
1: Is that right? What is your favorite dessert?
0: 디저트로 저는 음식도 먹어요. 김치볶음밥도 먹고요. 빙수, 빙수가 저의 that's my favorite dessert.
1: Oh, actually. I have to agree with you. In the summer, 빙수 is the best.
0: 저는 윈터도 상관 안 합니다.
1: Okay.
0: 네. 자, give way to.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자리를 내주다.
1: The storm gave way to clear skies.
0: 폭풍이 맑은 하늘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길을 내준 거죠. 오,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 완성이 됐는데요.
1: Very poetic.
0: Right.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Step up 하는 것이 뭔가 책임을 더 맡고 역할을 더 강화하다라는 뜻이었죠.
1: Kristen stepped up when the team needed help.
0: 팀이 도움이 필요할 때 크리스틴이 나섰습니다.
1: I'm there for you.
0: 그럴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표현 리뷰까지 이브닝 헤드라인 삼겠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1: Let's go ahead and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Justin Timberlake. It's Can't Stop the Feeling.
0: 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아하, 상태. 근데 그 건물이랑 그 모든 거가 이제 조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와 기분이 좋았었어요.
1: It was like a dreamland. It was like in a dream.
0: 근데 오는데 차가 막혔어요.
1: Yeah, we don't want New York traffic.
0: 맞아요. Uh-huh.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Bringing the Flatiron Building's showpiece door back to life.
0: 플랫아이언 빌딩을 상징하는 문, 다시 살아나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뉴욕의 브로드웨이, 그리고 5th Avenue, 그리고 23rd Street의 거리 세 곳이 이제 교차하는 지점에 희한하게 생긴 삼각형 모양의 빌딩이 있어요. 이 자투리 땅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은 플랫아이언 빌딩인데요. 건물의 생김새가 다리미 모양을 진짜 닮아가지고 플랫아이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제 기억에는 그 정말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Empire State Building이랑 그 Greenwich Village 그 어딘가 사이에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말 다리미 닮긴 닮았어요. 그래서 1902년에 완공된 뉴욕 최초의 마천루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 찍힌 빌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그 빌딩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회전문을 원형 그대로 살리려는 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기사 내용 일부를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합니다.
1: At the headquarters of the International Revolving Door Company in Evansville, Indiana, tens of thousands of hand-drawn specifications rendered on onion skin paper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preserve the early history of a once novel invention. These are the archives of the Van Cannell Revolving Door Company, which held the original 1888 revolving door patent from the inventor Theophilus Van Cannell.
0: 네, 인디애나주 에반스빌에 있는 인터내셔널 리볼빙 도어 본사에는 20세기 초에 얇은 종이에 손으로 그린 수만 장의 설계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꽤 혁신적이었던 회전문의 초기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자료들이죠. 이 자료들은 1888년 처음 회전문 특허를 낸 벤 카넬 리볼빙 도어 컴퍼니의 기록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Revolving doo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회전문.
1: Oh yeah. We see them in every building.
0: I know, right? 근데 뭔가 언제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했는데 그 얘기를 오늘 좀 접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Yeah.
0: 회전문 갈 때 이상하게 한 명씩 가게 되지 않아요?
1: That is true. I don't like to be crowded in that door.
0: I know.
1: Yeah.
0: 특히나 이제 여자분이 계시면 이상하게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1: Like,
0: 그래서 기다렸다가 하고
1: go ahead.
0: 기다렸다가
1: yeah, that's
0: 하고
1: right.
0: 네,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1: At the headquarters of the International Revolving Door Company in Evansville, Indiana, tens of thousands of hand-drawn specifications rendered on onion skin paper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preserve the early history of a once novel invention.
0: 네, 인디애나주 에반스빌에 있는 인터내셔널 리볼빙 도어 본사에는 20세기 초에 양피지처럼 얇은 종이에 손으로 그린 수만 장의 설계도가 보관 돼 있습니다. 당시에는 꽤 혁신적이었던 회전문의 초기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자료들이죠.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리볼빙 도어 본사에 있는 것이 tens of thousands of 엄청 엄청 많은 수의 hand-drawn specifications라고 얘기를 했어요.
1: Mm-hmm.
0: 자, 요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1: Okay. Well, if it's hand-drawn, mm-hmm. it simply means that you draw by hand.
0: Right.
1: Of course, at that time, they didn't have computers.
0: Mm-hmm.
1: So, of course, it was drawn by hand.
0: 그거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1: Oh,
0: right.
1: That, those were good. They're the good old days,
0: yes.
1: right? And then specifications. This is usually used when we talk about like drawings or blueprints mm-hmm. or, you know, when you're building a building. building. You got to have the specifications for machines. Mm-hmm. These are kind of the blueprints, basically the technical drawings showing the exact measurements, materials, construction materials, details, things like that.
0: 아, 그러니까 이게 specifications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설계도가 되겠지만 그 안에 자세한 사양, 뭐 이런 길이, 높이, 뭐 무게라든가 기타 등등들이 다 들어간 것을 specifications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거를 컴퓨터로 만든 것도 아니라 hand drawn이라고 하는 건 손으로 그린 이 되겠네요.
1: Oh yes.
0: 와 이거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어딘가에 그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rendered on onion skin paper이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1: Okay, so you're probably thinking onion. Why is onion here?
0: 왜 이 양파가 왜
1: 양파?
0: 들어가 있을까?
1: Okay, that's right. Basically, so first of all, to be rendered on something means to be drawn on something. Rendered just is a more formal and elevated, more kind of a
0: drawable.
1: Sophisticated, yes.
0: Okay.
1: Because drawing can just be anything. Okay. Now, onion skin paper is basically very thin, semi-transparent paper.
0: Oh.
1: Now, you probably, these days you might not see it so much, but like when you're making copies, you put that paper over
0: 네.
1: and you can draw over it. That's the onion skin paper.
0: 우리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어렸을 때 그림 있으면 나 이거 똑같이 그리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onion skin paper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대로 따라한 다음에 친구한테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이렇게 했던 거.
1: I did it.
0: 그게 바로 onion skin paper네요. 그러면 onion skin이라고 쓴 거가 진짜 onion skin을 쓴 게 아니라 그만큼 얇다는 뜻에서 나온 건가요?
1: That's right.
0: Oh, okay.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거에서는 뭐 parchment paper?
1: Yeah.
0: 이런 것도 이제 쓰잖아요.
1: Well, we do have that kind of paper, but there was specific paper during those times because they had to make copies. So they didn't have a copy machine.
0: Right.
1: What do you do? Well, you use this onion skin paper to make copies of the specification so everybody can see it.
0: 와, 진짜 대단하네요. 와.
1: Well, that's how they used to do it.
0: I know, right?
1: Yeah.
0: 자, 그래서 여기서 render 됐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려졌다라는 뜻이지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면은 좀 시각적으로 구현이 됐다. 그렇죠? 어디에? On onion skin paper에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preserve를 하게 돼요. 그렇죠? 보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preserve what? The early history of a once novel invention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 So, invention is something that we invent, that we create, right? And it's once novel is what we want to focus on.
0: Right.
1: And the word novel has two meanings. Novel, 소설, okay?
0: Yeah.
1: But it also means new. Okay. So at that time, these revolving doors was the first time.
0: 아, 그렇죠.
1: Yeah.
0: 그때는 뭐 지금이야 당연하지만 그때
1: What?
0: 완전 혁신적이다.
1: That's right. 네. So that's why it's a once novel invention.
0: 그래서 once가 들어감으로써 뭐 더 이상 그렇진 않지만 한때는 그랬다.
1: Yeah,
0: right? So once novel invention 한때 굉장히 새롭던 혹은 뭐 혁신적이었던 발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가 볼까요?
1: These are the archives of the Van Cannell Revolving Door Company, which held the original 1888 revolving door patent from the inventor Theophilus Van Cannell.
0: 네. 이 자료들은 발명가 세오필러스 벤 캐널이 1888년에 처음 특허를 낸 회전문의 원조 기업 벤 캔널 회전문 회사의 기록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Revolving door가 이제 회전문인 거는 알게 됐는데 그 뒤에 patent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 That's right. And Americans usually say, you could say patent, but we usually say patent.
0: 아, 그렇죠. 거의 T가 약화가 되어 있겠네요. Right?
1: Yeah. So these are required, or these is if you are an inventor, if you have a new machine or you invented something, you have to register this with the government so that people don't steal your ideas.
0: Right. 남이 훔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아 이거 내가 만든 거고 나만 쓸 수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거는 것이 바로 patent 한마디로 특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Right? 그래서 여기서는 revolving door patent 회전문 특허 되겠습니다. 자, part 1 다시 듣겠습니다.
1: At the headquarters of the International Revolving Door Company in Evansville, Indiana, tens of thousands of hand-drawn specifications rendered on onion skin paper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preserve the early history of a once-novel invention. These are the archives of the Van Cannell Revolving Door Company, which held the original 1888 revolving door patent from the inventor,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오늘은요, Bringing the Flatiron Building's Showpiece Door Back to Life. 플랫아이언 빌딩을 상징하는 문, 다시 살아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전문 특허를 처음 낸 회사의 자료들 중에는 플랫아이언 빌딩의 나무 회전문 설계도도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는데 하지만 문제가 있었대요. 그 자료를 현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복원 작업을 맡은 업체는 상당히 난감해했고요. 왜냐하면 이 회전문은 고급 콘도 건물로 리모델링되는 플랫아이언 빌딩의 메인 출입구로 쓸 예정 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개발사 관계자는 그 회전문이 건물의 시각적 역사적 상징성에 있어서 워낙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이거 꼭 원형을 살리고 싶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자, 이야기 계속 만나볼게요.
1: When the door was first installed, it represented the height of modernity and cutting-edge engineering. The design allowed for better temperature control and also helped to equalize air pressure in the skyscraper. By the time the developers from the Brodsky Organization and the Sorgenta Group began the project, however, the wood revolving door was worn down by use and marked by graffiti. It required a full-scale restoration to return it to its original craftsmanship.
0: 네, 처음 설치됐을 당시 이 회전문이 최신 기술의 상

0: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실내의 온도 유지에도 도움이 됐고 건물 내부 공기 압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도 했죠. 하지만 개발사가 작업에 들어가는 시점엔 오랜 사용으로 많이 낡았고 낙서까지 남아있어서 완전히 새로 복원해야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 예전에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걸 어떻게 그 당시에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When the door was first installed, it represented the height of modernity and cutting-edge engineering.
0: 네, 이 문이 처음 설치됐을 때만 해도 당시 기준으로는 최첨단 기술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처음에 install 됐을 때 it represented, 이게 대표하다 아니면 상징하다가 되겠죠. 무엇을? The height of modernity and cutting-edge engineering 이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The height of modernity, right? Modern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1: Yes, that's right. So you have that word modern. So at that time, if it is the height of modernity, it is the most modern, most advanced thing at the time.
0: Mm-hmm. Height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정말 절정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높이에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height of modernity 이러면 최첨단의 뭐 절정, 상징 정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nd cutting edge. Engineering, right? Mm-hmm. 이거는 cutting-edge 전에도 나왔었지만 최첨단의 완전 최신의라는 뜻 정도가 되겠죠. 자, 이어가 볼게요.
1: The design allowed for better temperature control and also helped to equalize air pressure in the skyscraper.
0: 네, 실내 온도 조절이 훨씬 효율적으로 가능했고 고층 건물 내부의 공기 압력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했죠.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So, 이 design이 allowed for 했다는 거는 결국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For better temperature control and also help to equalize air pressure 이라고 했는데요.
1: Mm-hmm. Okay. So equalize air pressure. If you're equalizing something, you're kind of balancing out.
0: Okay.
1: So here air pressure meaning that inside the building and outside the building, this door helped to balance that air pressure in and outside of the building.
0: Right. Mm-hmm. 와, 이게 별거 아니라 문일 뿐이다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1: Yeah, so basically these doors, if you opened it, there's a lot of air coming in, but with revolving doors, it maintained a nice balance.
0: Right.
1: Mm-hmm. And then with tall buildings, there's a lot of pressure. And so it did a lot more than just open the door.
0: 그냥 문 단순하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압력이 굉장히 강할 수 있는데 그 공기 압력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equalize 시킨다. So equalize 하는 거는 make something equal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Okay.
0: 그래서 air pressure를 equalize 한다는 건 공기 압력을 균형 있게 맞추다가 되겠고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By the time the developers from the Brodsky organization and the Sorgenta group began the project, however, the wood revolving door was worn down by use and marked by graffiti.
0: 네, 브로드스키 오거나이제이션과 소르젠테 그룹이 개발에 참여할 무렵에는 나무로 된 회전문이 오랜 사용으로 많이 낡았고 낙서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The wood revolving door was worn down by use. 라고 돼 있고
1: Mm-hmm. So anytime you use something, it gets worn down, which means that it gets damaged. It becomes not as shiny. There's a lot of physical wear, as we say, meaning you can tell like, you know, you've got the wood and it's starting to chip and you see signs of it being coming old.
0: 아, 맞아요. 나무 재질로 돼 있는 건 특히나 많이 쓰면 이게 칩이 발생한다는 게 조금씩 까지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Right. 그런 식으로 by use, 여기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사용에 의해서 worn down 됐다는 거. 뭐 완전히 닳아버린 이런 다른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worn out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Yeah, I mean in some ways it's worn out, worn down. Mm-hmm. But I do feel like worn down is that you used it so much. Imagine how many people use that door.
0: 상당히 안 거죠. 진짜
1: Can you imagine?
0: 1초에 뭐 한 명씩 아닐까요, 거의?
1: No, seriously. Right. In you know the maybe over 100 years.
0: Right. 그래서 완전히 worn 돼 가지고 이 바닥으로 다 내려간 거예요. Yeah.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It required a full-scale restoration to return it to its original craftsmanship.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Bringing the Flatiron Building's Showpiece Door Back to Life 플랫아이언 빌딩을 상징하는 문 다시 살아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복원 작업의 핵심은 외형은 원래와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현대 기준에 맞는 기능을 갖춘 회전문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이건 뉴욕의 랜드마크를 관리하는 문화재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이기도 했대요. 예산도 수억 원대에 이르는 프로젝트였다고 하네요. 자,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 Figuring out exactly what the door looked like in the early 20th century without the guidance of the original specifications came down to sourcing archival photographs and a bit of luck. William Sofield, whose Studio Sofield is designing the building's residential interiors, found a piece of the door's original wood canopy, the cylindrical ceiling structure in the building's basement.
0: 네, 20세기 초 모습을 정확히 복원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원본 설계도가 없어 당시 사진 자료와 운에 의존해야 했죠. 실내 디자인을 맡은 디자이너는 건물 지하에서 원래 회전문 일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흩어져 있는 퍼즐들을 맞춰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1: Yeah, I mean, that's the whole point. Like, restoration is a very difficult thing.
0: No.
1: Because you really have to see the original.
0: Right. 왜냐면 그거에 맞춰줘야 되니까.
1: Yes, you gotta restore it exactly so.
0: That's right. 저는 그게 오히려 처음부터 아예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있던 거를 다시 restore 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1: Absolutely agree. Right? Absolutely. Okay.
0: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Figuring out exactly what the door looked like in the early 20th century without the guidance of the original specifications came down to sourcing archival photographs and a bit of luck.
0: 네. 자, 보면요. 사실 figure out 하는 거가 이게 알아내는 거예요. 정답을 알아내거나 생각해내거나. So figuring out exactly what the door looked like 진짜 그 문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었을까라고 이것을 figure out 하는 것은 came down to sourcing archival photographs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디로 내려가나요? 왜 갑자기 come down to인가요?
1: Yeah, come down to. Yeah. Okay. So these people did try to find so many ways to restore this. And how do we do this? They've used many methods, but finally, ultimately, it depended on this. That is the idea of comes down to something. Like, you've done this and this and that and all, you tried this and it didn't work or it was not the answer you're looking for. And then finally, you narrowed it down. It comes down to this. It depends on this.
0: Ah, okay. So, 뭐 제가 A, B를 좀 써볼게요. 그럼 뭐 A comes down to B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A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 점점 내려가면서 좁혀지는 거죠, 방법들이.
1: Yeah.
0: 그러다 결국엔 아, B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좁혀졌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1: Yes.
0: So, right.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it all comes down to practice.
1: Oh.

0: Right?
1: Perfect.
0: 연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Right. 그래서 come down to 한다는 건 결국 뭐뭐에 달려있다, 뭐가 가장 결국에는 중요하다, 핵심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came down to what? Sourcing archival photographs 라고 나오네요.
1: Okay, so they figured it out. Okay, what do they need to do? They need to source archival photographs. Okay, now to source something just means find. But it is more professional. It's there's a method. There's a process.
0: Okay.
1: It is not simply just find, you know, something.
0: Oh, I got it right here. 이런 느낌이
1: right.
0: 아니라.
1: It's like systematically searching and identifying and things like that. And archival comes from the word archive. An archive is a collection of historical documents and records.
0: 맞아요.
1: So this is not an easy process.
0: 오래된 그런 뭔가 archive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형용사로 archival이 되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있었던 정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archival 한 것들이. 근데 그게 이제 photographs의 형태로 있겠죠.
1: Yeah.
0: 그거를 source 해내는 거. 결국에는 찾아가지고 가져오는 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예전에 뭐 사진들을 모아놓은 뭐 어디 가가지고 찾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일반 사람들도 그런 사진 있는 거 아닐까? 여기 왔다가 사진 찍은 거? 뭐 이런 거죠.
1: Sure, right? that's true too. And at this time, this is hard because cameras, not everyone had cameras
0: oh,
1: at
0: right.
1: that time. So like, how do you get these photos, the original photos?
0: 와, 저는 그 생각을 못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진을 찍는, 사진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흔치 않았을 거잖아요.
1: My Sam, this is over 100 years old.
0: Oh my.
1: So you can't, it's hard to imagine. But so that's why it was really hard.
0: Okay.
1: And then that's why they say, and a bit of luck. So they need some good fortune.
0: 아, 약간 럭이 필요했다, 운이 필요했다. So 여기서 source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find처럼 간단하게 찾아내는 느낌보다는 정말 힘들게 힘들게 수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William Sofield, whose studio Sofield is designing the building's residential interiors, found a piece of the door's original wood canopy, the cylindrical ceiling structure in the building's basement.
0: 네, 실내 디자인을 맡은 윌리엄 소필드는 지하에서 원래 회전문의 나무 캐노피, 즉 원통형 천장 구조의 일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나무 캐노피라고 하는 부분, original wood canop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Original이라는 단어는 원래 있었던 거다. 이게 진짜다. 카피가 아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카피에.
1: Yeah.
0: Right?
1: So in this way, this is the original. This was the first one that they used. So it's not a copy. Yes, it was the one that they made at the very beginning.
0: 와, 그것을 지하에 이게 있네? 이렇게 찾아낸 거네요.
1: That's it.
0: Right.
1: And of course, canopy is just a decorative like overhead structure.
0: 아하. 그러면서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요. The cylindrical ceiling structure이라고 조금 더 보충이 됩니다.
1: Yes.
0: Right.
1: Okay.
0: 이 cylindrical이라고 하는 거는 cylinder에서 온 단어 아닌가요?
1: Yes, that's right. So basically it's round. And it's a revolving door.
0: Right.
1: So if you look at on the you know on the internet this revolving door this door you'll see it so of course it is cylindrical ceiling structure so
0: right.
1: it's like a round thing at the top
0: okay 아 그러니까 원통형 구조를 갖고 있는 천장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찾아냈다
1: yes.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Okay, part 3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Figuring out exactly what the door looked like in the early 20th century without the guidance of the original specifications came down to sourcing archival photographs and a bit of luck. William Sofield, whose studio Sofield is designing the building's residential interiors, found a piece of the door's original wood canopy, the cylindrical ceiling structure in the building's basement.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Jack and Jack with Daydreaming.

0: Deep Dive Daily, Bringing the Flatiron Building's Showpiece Door Back to Lif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작업자들은 건물 지하 공간에서 회전문 장식 조각을 비롯해 여러 부품들을 찾아냈다고 해요. 이 손상된 부분은 3D 스캔으로 형태를 정밀하게 복원해서 새 목재로 복제품을 만들고요. 세부 장식도 하나하나 손으로 깎아내가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장인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The rounded wood enclosure and the doors, which both date to 2000, were repaired, sanded, and restained along with the canopy to match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door. The original ornamental cast bronze push bars were stripped, refinished, and reinstalled. Mechanisms placed in 2000 and new safety glass make it code compliant for the 21st century.
0: 네, 문과 구조물은 수리와 사포질, 재도장을 거쳐 초기 디자인에 맞게 복원됐습니다. 원래 있던 청동 손잡이도 다시 손질해서 재설치했고요. 내부 장치와 안전 유리는 현대 기준에 맞게 교체됐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한땀 한땀 과정을 거쳐서 복원된 회전문은요. 원래 자리인 플랫 아이언 빌딩에 다시 설치됐다고 해요. 와, 뭔가 완성된 기분이 듭니다.
1: 아, wonderful.
0: 네.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The rounded wood enclosure and the doors, which both date to 2000, were repaired, sanded, and restained along with the canopy to match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door.
0: 네, 2000년에 만들어진 둥근 나무 구조물과 문은 캐노피와 함께 수리되고 샌딩되고 다시 염색 처리되어 20세기 초의 회전문과 맞도록 복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The rounded wood enclosure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enclosure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뭔가를 감싸고 있는 구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클로즈되게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And the doors, 그리고 그 문들, which both date 2000으로 가는 게 결국에는 repair 됐다. 그리고 sanded 되었고 and restained이 되었대요. repair 된 거는 수리된 건 알겠는데 sand가 나오고요. 그리고 stain은 뭔가 이렇게 얼룩 만드는 거 아닌가요?
1: Okay, I feel like we are woodworkers here. Because these are the words that are used in woodworking.
0: Okay.
1: Okay, so if you sand the wood, basically you are making it smooth. Mm-hmm. And that's why we have something called the sandpaper.
0: Right.
1: It's really like rough and you kind of rub it you make the wood very smooth. And then restained. Now the idea of staining wood means to put color in the wood, to apply color. So if you restain it, it means to color it again.
0: 아, 그러니까 다시 색을 입히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 sand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뭐 저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자동차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1: Yeah.
0: 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리페인팅을 하면 그것도 샌딩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포질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균일하게 서피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샌디드도 되고 여기서 리스테인 됐다는 거는 얼룩을 다시 묻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리페인티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아무래도 나무이다 보니까 막 밋밋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염색제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결을 살리면

0: 해서
1: That's right.
0: 다시 재도장을 하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가 사실은 그 이제 20세기 가 이제 turn 되면서 막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의 노를 매치하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turn of the century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Okay, so right. turn of the century. Remember, this is the late 19th century, mm-hmm. and then like 1900, it becomes the 20th century.
0: Right.
1: So it refers to the transition from one century mm-hmm. to another century. Ah. That is turn of the century.
0: Oh, 이건 마치 약간 I just turned 20.
1: Okay.
0: 제가 숫자를 많이 낮췄지만
1: yeah.
0: 이거나 마찬가지네요. 전환이 되는 시점을 얘기를 하네요.
1: Yeah. Right. So we mm-hmm. witnessed right. 20th century and then we went into the 21st century.
0: Wow.
1: That was turn of the century.
0: 오, yeah. Okay. So 하나의 century라는 게 한 세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전환기를 표현할 때 turn, 뭔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turn of the century는 세기 전환기에 근데 이 여기에는 20th century가 나왔으니까 20세기의 전환기 이거 분위기의 도어와 매치시키려고 뭐 심지어 캐노피까지 이제 함께 해서 만들었다 yeah. 뭐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Mm-hmm.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The original ornamental cast bronze push bars were stripped, refinished and reinstalled. Mechanisms placed in 2000 and new safety glass make it code compliant for the 21st century.
0: 네, 원래 있던 청동 손잡이도 다시 손질해서 재설치했고 기존 기계 장치와 새 안전 유리를 더해 21세기 기준에도 맞게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앞부분 그러니까 뭔가 긴 게 나와요. The original ornamental cast bronze push bars. 얘기가 나왔습니다.
1: Okay.
0: Ornamental 한 거는 뭘까요?
1: Oh, just ornamental means it's designed for decoration rather than function.
0: Uh-huh. 아, 그러니까 뭔가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꾸며놓은
1: decorative,
0: 거네요.
1: Yes, that's right.
0: So 장식용이네요.
1: Mm-hmm. And cast bronze push bars. Basically, cast bronze, this is made from bronze.
0: Mm-hmm. Mm-hmm. 동으로 만든 거죠?
1: Yes.
0: yes.
1: And then they were stripped, refinished, and reinstalled.
0: Right.
1: It's, you know, I feel like I can start... You know, helping.
0: 나무 만들고 막 하는 거.
1: I can do it. Get into carpentry.
0: Okay.
1: Okay. Now you strip it, and mm-hmm. that means to remove it.
0: Okay.
1: Okay. Then refinish means basically to kind of polish,
0: mm-hmm.
1: and then reinstall means to put it back where it was originally. Placed.
0: 아, 그래도 우리가 무슨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reinstall 한다, 뭔가 잘 안 돌아가면 재설치한다라는 거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So cast bronze는 일단 청동을 녹여서 틀에 부어서 만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그것들 그걸 만든 push bars 손잡이거든요. So 이게 strip 되고 refinish 되고 reinstall 됐다는 거는 strip 됐다는 거는 벗겨냄을 당한 거고요, 그렇죠? 벗겨내고 그리고 벗겨진 그리고 refinished 그러면 재가공이 된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reinstalled 그러면 당연히 재설치가 된이 되겠네요. 오케이, okay, 자, part 4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The rounded wood enclosure and the doors, which both date to 2000, were repaired, sanded, and restained, along with the canopy to match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door. The original ornamental cast bronze push bars were stripped, refinished, and reinstalled. Mechanisms placed in 2000 and new safety glass make it code compliant for the 21st century.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Inner Circle with Games People Play.

0: 하루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마이쌤, 플랫아이언 빌딩에 봉헌된 회전문 얘기 들었어?
0: 처음부터 다시 맞추느라 노력이 엄청 들었대.
1: 대단하네. 그런 걸 다시 살려내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0: 난 레고 블록도 설명서 없으면 조립 못하는데 진짜 리스펙.
1: 와.
0: You know what I mean? 네,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블록 조립도 어려운 마유의 이야기였고요. 저 어렸을 땐 잘했어요. 근데 나이 들면서 요게 이제 인스트럭션스를 팔로우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1: Yeah, it's so true. I mean, those things are impossible. My son, I bought my son a huge like Lord of the Rings set.
0: Yes.
1: And I was like watching him. There's no way I could do
0: 거의 복원하는 일 아닐까요?
1: 네. It was like restoration.
0: All right.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마유의 대사였잖아요. 자, 처음부터 다시 맞추느라 노력이 엄청 들었대. 이것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They had to piece everything together from scratch.
0: From scratch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됐습니다.
1: Yeah.
0: 자, 이거는 처음부터 라는 뜻 아닐까요? 그쵸?
1: Yes, that is true. And the idea is that you completely, there's nothing already made. Rather than using something that's already there, it really just means that you build something yourself from ground zero.
0: 와,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막 제로 베이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을 해버리는 그런 느낌. 거의 you're almost inventing it.
1: Well, that is true. And that's why some businesses, you know, some businesses, people, entrepreneurs, they start from scratch. They've got nothing.
0: 아.
1: And then they build a business. But for me, Sam, because you know,

0: I like to cook.
1: Yeah.
0: I like to cook from scratch often.
1: 뭔가 만들어져 있는 걸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0: right.
1: 그냥 하나하나 한땀 한땀 해가지고 요리를 하시는군요.
0: Right. So, for example, like you can buy pizza, but you can make pizza from scratch.
1: Right.
0: I don't know how many people do that.
1: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죠?
0: You make the dough. And then you put the tomato sauce and you bake it in the oven.
1: 보통은 그냥 박스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그냥 땡 돌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 from scratch부터 했다는 거는 진짜 반죽도 직접 만들고 치즈도 직접 올리고.
0: True.
1: 아, 대단합니다. Yes. 자, 그래서 from scratch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라는 뜻이 되겠고요. 원래 스포츠에서 경주 시작할 때 땅에 선을 긋고 그 선에서 출발하는 거, 그거를 이제 scratch라고 한 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표현이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크리스틴 쌤의 대사 중에 그런 걸 다시 살려내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bringing something like that back to life isn't a walk in the park 나왔는데 이 walk in the park 전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0: Yes, that's right. A walk in the park, a piece of cake.
1: 아.
0: All of those things are very similar.
1: Right, right.
0: And like we said, you know, it isn't a walk in the park. We like to put it in the negative and emphasize that it really is hard.
1: Right. 그래서 공원에서 걷는 거는 그래도 엄청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해서 쉬운 일을 표현할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They had to piece everything together from scratch. 처음부터 다시 맞추느라 노력 엄청 들었대. 자,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0: Did you hear about the restored revolving door in the Flatiron building?
2: Yeah, I heard it took a ton of effort. They had to piece everything together from scratch.
0: Oof, that's impressive. Bringing something like that back to life isn't a walk in the park.
2: I can't even put together Lego sets without the instructions. Mad respect.
0: Oh, yeah.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어요.
0: And likewise, yes. Mayu Sam. Thanks everyone for being with us this week.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and the week. So take care, and we're going to wrap it up with a song by Queen. It is Under Pressure.
1: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w.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Yeah, and a great weekend. Yes. We'll see you next week. Bye-bye.
1: 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눈으로 직접 뭘 살펴본다든가 직접 가서 몸소 체험한다는 이야기 영어로 어떻게 하십니까? 호텔에 투숙하다가 여러분이 다 숙박을 마치고 호텔을 떠날 때 데스크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 연상되는 그런 구동사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체크아웃은 이렇게 호텔에서 많이 써보셨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한 그런 구동사인데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유용한 그런 동사입니다. 눈으로 직접 살펴보다라고 할 때 check it out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뜻부터 먼저 예문으로 만들어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아래층에 새로운 식당이 생겼는데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동료한테 너 가서 한번 먹어봐라 그런 의미로 추천을 한번 해봅시다. 문장 만들어 볼게요. You should check out the new restaurant downstairs. 그렇죠? Check out은 무슨 말이에요? 가서 직접 보고 몸소 체험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새로 생긴 식당 한번 가봐. 가로 열고 되게 괜찮아. 가로 닫고 약간 이런 어감이에요. You should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the new restaurant downstair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 그럼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도 만들어 볼까요? Let's go check it out. 이렇게 많이 쓰죠. It은 중간으로 들어와야 되죠. 대명사는 항상 구동사 중간에 쓰여야 되기 때문에 check it out, check it out, let's go check it out.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말이 되겠죠. 같이 가자는 얘기죠. Let's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let's go check it out, check it out. 자, 이렇게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경험하다라는 의미로 check out을 일단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상적으로는요. 호텔 투숙에서도 당연히 쓰겠죠. 체크아웃 자체를. 물론 어디 숙박시설에 이제 머물렀을 때만 쓰는 표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문장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11시까지는 체크아웃을 해야 된다. We need to check out by 11 a.m. 그렇죠? 11시 즈음에서는 체크아웃을 해야 된다. We need to check out by 11 a.m. 그렇죠. 호텔에 투숙해 있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가기 전에 체크아웃 시간 확인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We need to check out by 11 a.m. 좋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곧장 공항으로 향했다. 이거 만들어 볼게요. We checked out, 과거형 연습, checked out, checked out and went straight to the airport. 그러면 공항으로 곧장 갔다라는 말이 되겠죠. Go straight to 어디 어디 그러면 바로 거기로 직행을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We checked out and went straight to the airport. We checked out and went straight to the airport.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체크아웃이 이 두 가지 뜻으로 가장 일단 많이 쓰이니까 활용을 해보시고 참고로 뭐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책을 대여하다 이럴 때도 I want to check out some books from the library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건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했었던 예문들 그러면 강세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힘을 줘야 되죠. check out, K가 경마되면서 까 느낌이 납니다. check out, check out. You should check out the new restaurant downstairs. You should check out the new restaurant downstairs. 그렇죠? Check out the new restaurant. 자, 그 다음에 Let's go check it out. Let's go check it out. Let's go check it out. Check it out.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Check it out. Check it out.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11시 즈음에서 체크아웃 해야 된다는 문장. We need to check out by 11 a.m. We need to check out by 11 a.m. We need to check out by 11 a.m. 다음, We checked out and went straight to the airport. We checked out and went straight to the airport. Checked out. D 발음이 뒤에 옮겨가면서 checked out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입영작 연습 좀 해볼게요.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아래층에 새로 생긴 식당에 한번 가봐. 해보세요. You should check out the new restaurant downstairs. 우리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Let's go check it out. 우리는 오전 11시까지 체크아웃을 해야 된다. We need to check out by 11 a.m. 우리는 체크아웃을 하고 바로 공항으로 갔다. We checked out and went straight to the airport. 좋습니다. 자, 체크아웃 구동사 의미 잘 파악하셔서 일상적으로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뭔가 과제나 신청서 혹은 서류 같은 것을 어디에 제출한다는 말,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로 손으로 건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기억하기 되게 쉬운데요. hand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건네다라는 의미로 hand in 이렇게 만들면 제출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과제라든가 서류 이런 걸 제출할 때도 쓰고요. 뭔가를 공식 기관에 넘긴다라는 의미로도 자주 쓰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살짝 구분을

해서 이제 제출하다의 성향은 비슷하지만 구분해서 예문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제출하다. 과제 제출에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 I need to hand in my assignment라고 하면 과제 자체를 assignment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과제도 assignment고 그 과제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 자체도 assignment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나는 과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다면 I need to hand in my assignment. 이내 힘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I need to hand in my assignment.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사직서라든가 이런 걸 제출할 때도 씁니다. She handed in her resignation letter라고 하면 사표를 제출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어떤 서류 성격의 문서나 서한 같은 것을 hand in 한다고 많이 합니다. So she handed in, ed 붙여볼게요. She handed in her resignation letter. Her resignation letter. 그러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hand in 자체가 이렇게 단순하게 제출이나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공식 기관에 뭘 넘긴다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사실 제출의 의미가 살아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 쓰는지 한번 잘 보세요. 공식 기관이 어딘지 명시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여권을 어디에 제출해야 된다. 뭐 공식 기관이라든가 여행사 같은데 막 제출을 한다면 You must hand in your passport. You must hand in your passport. 결국엔 제출한다는 얘기와 비슷하지만 그 뒤에 어떤 성격이 이제 그 맥락의 어떤 성격 자체가 공식 기관에 넘긴다의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길 가다 지갑을 주었는데 뭐 신분증 이런 게 없어서 경찰서에 이렇게 건넸다라고 할 때도 공식 기관이잖아요, 경찰서가. 그래서 I handed in the wallet I found to the police. 그래서 경찰서에 넘겼다라는 의미로 to를 붙여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I handed in, 과거형 발음 다시. I handed in the wallet I found, 내가 찾은 지갑, 어디로? To the polic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문장들 그럼 강세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어디에 힘을 주면 좋을까요? I need to hand in my assignment. Hand in. I need to hand in my assignment. 뒤쪽에 강세 연음해서 잘 주시고, 그 다음에. She handed in her resignation letter. Handed in. She handed in her resignation letter. She handed in her resignation letter. 그다음에요. You must hand in your passport. You must hand in your passport. I handed in the wallet I found to the police. I handed in the wallet I found to the police. Wallet 발음 잘하시고 the wallet I found to the police 그렇게 강세 주시면 되겠습니다. Handed in 두 가지 과거형 발음과 현재형 발음.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말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명작 연습입니다. 첫 번째, 나는 과제를 제출해야 된다. I need to hand in my assignment.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She handed in her resignation letter. 여권을 제출해야 됩니다. You must hand in your passport. Okay? 난 주운 지갑을 경찰서에 넘겼다. I handed in the wallet I found to the police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손으로 건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hand in 구동사 만나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찾아뵐게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여러분은 무엇인가에 항복한다든가 굴복한다든가 하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십니까? 뭐 상대방 의견이 있는데 워낙 강해서 내가 져줬다라든가 특정 요구에 좀 응했다는 이야기. 자, 혹은 원치는 않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동의하거나 허락했다는 이야기. 결국에는 어떤 타협이나 양보를 의미하는 그런 말인데요.
자, 구동사 하나로 이 모든 게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영어로는요, given이라고 하는 구동사 씁니다. given. 사실 given은 뭘 준다는 얘기니까 뭐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걸 쓰기가 상당히 좀 힘들죠. 그래서 given, 항복하다, 굴복하다, 마지못해 동의하다. 자, 이렇게 결이 좀 비슷한 어떤 의미들인데 예문으로 만들어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굴복하다의 의미는 계속해서 어떤 논쟁 끝에 결국에는 굴복했다. 이렇게 만들어볼게요. After hours of debate, he finally gave in. 자, 우리 쪽에서 뭐 설득을 하고 그랬는데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저쪽에서 굴복을 했다, 받아들였다라고 할 때, After hours of debate, he finally gave in. So, he finally 같은 부사와 자주 쓰이겠죠. 결국에는 굴복했다 이런 뜻으로 he finally gave in 과거형 gave in 힘은 뒤에 주시고 자 그다음에 무엇에 이제 굴복을 했다라는 의미로 뒤에 뭘 붙이려면 to 전치사를 또 갖다 써야 됩니다. 자 그들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만들어 볼까요? They refused to give in to our demands. 우리 즉 요구가 좀 있었어요. 그걸 demands라고 받고 그것에 굴복을 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they refused to give in to our demands. They refused to give in to our demands. to로 붙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굴복의 의미로도 쓰이고요. 비슷한 뜻입니다. 마지못해 동의하다. 결국엔 이것도 굴복의 성향이 있긴 있겠죠. 자, 이런 예문을 또 만들어 볼게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가기로 동의했다. 이럴 때도 I didn't want to go, but I eventually gave in. 가고 싶지 않았다. 다시 I didn't want to go, but I eventually gave in. 누구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마지못해 가겠다고 동의를 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되겠죠. 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워낙 그 친구가 강하게 요구해서 난 결국 마지못해 동의하고 말았다. She insisted very strongly, so I gave in the end. 자, 이 문장은 제가 또왜 만들어 봤냐면요. I gave in에 in이 있죠. 그쵸? 근데 이 in은 동사의 일부입니다. give in 자체가 덩어리로 하나의 동사고, 바로 뒤에 전치사고 in the end의 in은 전치사로 in the end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in이 두번 나왔지만, 이게 딱 봤을 때는, in이 왜두번 나왔지? 이게 하나는 동사, 하나는 전치사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붙였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법상 전혀 문제가 없어요. I gave in the end. 그래서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She insisted very strongly, so I gave in the end.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구동사가 전치사고와 이렇게 특히 붙었을 때 강세를 정확하게 주고 끊어읽기도 중요한데 읽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강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After hours of debate, he finally gave in. gave in. 뒤에 잘 주시고. 그다음에요. They refused to give in to our demands. give in to our demands. 붙여볼게요. They refused to give in to our demands. 그다음에 I didn't want to go, but I eventually gave in. But I eventually gave in. But I eventually gave in. 그렇죠. Finally와 비슷하게 결국에 가서는이라는 eventually도 giving과 상당히 자주 쓰이는 부사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In the end 붙여볼게요. 끊어 읽기 잘 들어보고 강세 잘 줘보세요. She insisted very strongly, so I gave in the end. I gave in 힘주고 in the end. I gave in the end. 이렇게 꼭 읽어주셔야 돼요. 이걸 만약에 I gave in the end, I gave in the end 이런 식으로 다 꼬여요. 힘을 줬다 빼고 읽어야만 in이 구분이 됩니다. I gave in the end, I gave in the end 이렇게 붙여도 앞에 in에 힘을 줘야 give의 일부가 되겠죠. She insisted very strongly, so I gave in the end. So I gave in the end. 이렇게 잘 읽어주세요. 자, 오늘은 given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ᄀ 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0: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뭔가가 시작돼요. 뭐 예를 들어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폭동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큰 사건이 막 터지는 거죠. 자, 감옥에 갇혀있던 그 죄수가 탈옥을 합니다. 탈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 스트레스 때문에 얼굴에 막 뭐가 올라옵니다. 여드름일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동사로 해결된다는 거. 이것이 참 영어의 하나의 매력이자 묘미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구동사 breakout 하나만 알면 모든 게다 일소에 해결됩니다. breakout, breakout. 저랑 두 번만 읽어보세요. breakout, breakout, breakout. 자, 갑작스럽게 이제 사건이 터질 때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 화재가 발생했다 이럴 때도 씁니다. 보세요. 화재가 뭐 천천히가 아니라 갑자기 막 불길이 번지잖아요. 그래서 a fire broke out in the middle of the night 라고 한다면 한밤중에 화재가 발생했어. 이것도 이제 갑작스러운 발발의 의미로 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A fire broke out in the middle of the night. A fire broke out in the middle of the night. 오케이? 전쟁 발발 쪽에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라는 말을 할 때 War broke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하면 두 국가 간의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break out의 과거는 broke out, broke out, broke out이 되겠죠. War broke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전쟁 발발에 이렇게 또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밖에도 이 이제 사건 발발에도 쓰는데 뭐 저희 교환에 예문으로 드리진 않았지만 얼굴에 막 뭐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드름 나고 뭐 이렇게 막 올라오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것도 약간 뭐가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My face is breaking out. My face is breaking out 하면 약간 얼굴에 이머전시가 터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도 break out을 실제 쓰긴 써요. 그건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Two countries. 한번 더. War broke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뒤에 힘 주는 거, broke out. 그 다음에, the prisoners managed to break out. The prisoners managed to break out. Okay. 그 다음에, he plans to break out of prison. He plans to break out of prison. 그렇죠. 탈옥할 계획이 있다. 자, 힘을 뒤에다 break out, broke out 주는 연습 잘 해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영어 문장으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 명작 연습입니다. 첫 번째, 한밤중에 화재가 발생했다. A fire broke out in the middle of the night.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 War broke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죄수들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The prisoners managed to break out. 그는 탈옥 계획을 갖고 있다. He plans to break out of prison.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break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 일상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Bye everyone.
1: Today, we have a new one. Today, reaction English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Today, reaction English.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Reaction English. Exactly. Oh, exactly. Exactly. 무슨 뜻일까요? exact 하면 정확하다, 완전히 그렇다, 그런 이런 뜻인데 exact하게, 정확하게 딱 맞게 뭐뭐뭐 하라고 할 때 do it exactly this way, exactly that way, 100% this way, 100% that way. 부사로 exact, E-X-A-C-T-L-Y, exactly, exactly 하면 맞아, 바로 그거야, 정말 그래, 그렇지, 완전 맞아, 이런 뜻으로 exactly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무언가가 뭐 완전히 정확하다거나 뭐 딱 맞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exactly, exactly, 딱 그거야, exactly. 그렇지.

물론이지. Exactly. For example, 아이리스가 교통체증을 피하려면 오전 7시 전에 떠나야 한다고 하네요. Iris says we should leave before 7 a.m., 7 in the morning, to avoid traffic. Iris says we should leave the house, leave your company before 7 a.m. to avoid traffic. Avoid traffic 하면 교통체증을 피하려면, 피하려고 라는 뜻이 되겠죠. 7 a.m. 오전 7시 전에, before 7 a.m.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Leave, 떠나는 거죠. She says we should leave before 7 a.m. in the morning to avoid traffic. 맞아, 바로 그거야. 그 말이 맞다라고 할 때 exactly, exactly. Rush hour starts around 7. 러시아어가 7시쯤 시작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떠나는 게 지혜롭다, 현명하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맞아, 7시 전에 꼭 떠나야 돼. Exactly. Rush hour starts around 7. Next situation. We should always focus on quality over quantity. Quality over quantity.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항상 양보다 질의 질, quality에 집중해야 합니다. We should always focus on, 뭐뭐에 집중하다. Focus on quality, 질이죠. Over quantity, 양. 질보다 양이 아니라 해석할 때는 quality over quantity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항상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We should always focus on quality over quantity. 더 중요한 거를 앞에 써야 됩니다. Quality over quantity. 그 말이 맞다. 바로 그거야. Exactly. Exactly. I agree with you. You are correct. Exactly. Quality always matters more. Quality always matters more. 질이 항상 더 중요하죠. Quality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항상 언제나 더 중요하다. Quality always matters more. 여기서 matter, M-A-T-T-E-R 하면 important란 뜻이에요. Matter, important. It always matters more. Quality always matters more. Exactly. Right? Next situation. 오늘 오후 3시까지 배송된다고 했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They said the package will arrive by 3 p.m. today. Right? 그랬지? 맞지?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오후 3시까지 배송한다고 했는데 오는 거 맞지? 확실하지? They said the package will arrive by 3 p.m. Right? 아이, 물론이죠. 당연하죠. 꼭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Exactly. Exactly. Yes, you are correct. 그때까지 안 오면 고객 서비스에 환불 요청할 수 있어요. If it doesn't arrive by 3 p.m., contact customer service for a refund. 네, 환불, refund, refund 할 수 있습니다. 3시까지 안 오면. 네, 그러기 위해서 contact customer service. 고객 서비스에 띠르릉 전화해서 연락해서 네, 그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So contact customer service for a refund. So anybody ask you a question. 언제나 누가 질문했을 때 정확하다, 맞다, 물론이죠 라는 답변을 exactly, exactly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열쇠는 꾸준함, consistency 입니다. The key to success is consistency. The key to success in studying English is consistency. 성공의 열쇠는 꾸준함입니다. Consistency죠? 그렇지, 맞아요. 그 말이 너무나 맞아. Exactly, exactly. 네, 이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Small, steady efforts over time, 결국에는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 will lead to big results. Small, steady efforts over time will lead to big results.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표현입니다. All right, exactly, exactly. 맞아, 바로 그거야. 정말 그래, 그렇지, 완전 맞아요 라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Exactly.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연기할 시간이 왔습니다. It's time for your acting skills. Reaction, action.

Reaction English.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Oh,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Wow,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과연 무슨 뜻일까요?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머리에 못을 정확히 쳤다. 네, 그렇죠. Nail 하면 못이고요. 그 못의 머리를 말 그대로 머리, head라고 표현하는데 너는 그 nail, 못, 머리에 꽝꽝꽝 hit했다. 쳤다란 뜻인데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하면 어떤 뜻이냐면 정확히 딱 맞는 말을 했어. 핵심을 제대로 짚었다. 정곡을 찔렀다라는 뜻으로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are exactly right. You are completely correct.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하거나 뭐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완전히 그거야. 오, 대박. 100% 바로 그거야. 정확했어 라는 표현을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약간 긴 표현인데요. 세트로 그냥 외우세요. 이 문장 자체를 외우세요. 바로 그거야.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이런 상황에서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마케팅이 부실하기 때문인 것 같아. I think the reason our sales are dropping, 떨어지다, dropping, is because of poor marketing. Poor marketing. 마케팅이 너무 약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못해서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poor, P-O-O-R, 뭐 가난한, poor이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족하고 부실하고 또는 약한. 아, 마케팅이 부실해서, 마케팅을 너무 못해가지고 Because of poor marketing, 우리의 세일즈는, 우리의 매출은 뚜루루루루루 떨어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reason our sales are dropping, 그 이유는, 떨어지는 이유는 because of poor marketing. 맞아, 바로 그거야. 정곡을 찔렀어. 좀, 네, 찔리네요, 저도.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조금 강하게 표현하셔도 돼요.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We need to improve our marketing strategy. 마케팅 전략을 개선해야 할 것 같다. We need to improve. 개선하는 거죠. Improve 하는 거죠. Our marketing strategy. 딱 그거야.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바로 그거야. 라는 표현이죠. Next. 우리 팀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 Our team is not motivated. Not motivated because there is no clear direction. Our team is not motivated because there's no clear direction.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좀 일하기 싫어, 답답해. 이런 이유는 명확한 방향성, clear direction이 없기 때문이다. 맞아, 정확히 맞췄어.

I see what you mean. Oh, I see what you mean. Ah,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이게 무슨 말일까요? I see what you mean. I see 하면 나는 무엇을 본다라는 뜻도 있고 아, 그렇구나. 아, 이해합니다. 이해한다. I understand라는 뜻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I see. 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I see, I see. 그거를 좀 이렇게 풀어서 표현하면 I see 해도 되고 I see what you mean. 그 말이 그런 뜻이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I understand 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뉘앙스를 가진 뉘앙스를 가진 표현인데요. 네 말이 뭔지 이해가 돼.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런 말이구나.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네. 이런 뜻으로도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I understand what you are saying. 이런 표현입니다. 난 너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야. 아, 오해하지 마. I'm not mad at you. I'm not upset at you. I was just really stressed out. Oh, you know, I'm not mad at you. I was just really stressed out.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할 때 stressed out. Stressed out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해하지 마. 너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I see what you mean. 아, 네 말이 뭔지 이해가 돼. 그때 그랬었구나. 충분히 이해해. I understand.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You had a lot going on at the time. 네, 너가 많이 좀 힘들었겠다. 아, 그때 좀 많이 바빴지. 정신없었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지. 이해해 주는 마음으로 I see what you mean. Oh, I see what you mea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Next situation. 이 책은 this book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발견에 대한 이야기야. 자기 발견. Self discovery. 나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에요. It's about self discovery. It's about finding yourself. This book is not just about adventure, it's about finding yourself. I see what you mean.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I see what you mean. 여기서 이게 감정이 나오죠. Oh, I see what you mean. That actually makes a lot of sense. 생각해보니까 그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 That actually makes a lot of sense. It makes a lot of sense.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네. 그런 뜻이었구나.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Next. 한국에서는 무언가 받을 때 누군가 선물을 줄 때 두 손으로 two hands로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의야. 예의입니다. Good manner입니다. 네, in Korea, it's polite to receive something with both hands. 매너를 polite라고 표현하거든요. It's polite to. 이게 예의다. 저게 예의다라고 할 때 It's polite to. It's the right manner, right? In Korea, it's polite to receive something, get something with both hands.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의다. 아, 그렇군요. 아,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I understand what you mean. It shows respect. It shows respect. 그게 존중을 표현하는 거구나. It shows respect. 네, I see what you mean. Last situation. This restaurant isn't about the food. It's about the experience. 식당 하면 음식이 더 우선이 아닐까요? 이 레스토랑은 음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험이 중요해. 아, 둘 다 중요하죠? 네. This restaurant is not just about food. It's not just about eating. It's about the entire experience. 이 레스토랑은 음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험이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맥락이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런 더 깊은 의미가, 깊은 뜻이 있었구나. I see what you mean. Oh, I see what you mean. The atmosphere really adds to it. 분위기가 확실히 한몫하네요. 네, 분위기 보니까 딱 그런 것 같아. The atmosphere, 분위기, atmosphere really adds to the experience. Okay? I see what you mean.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가 무슨 말하는지 다 이해가 된다. 그렇게 보니까.

0: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네라는 뜻도 있고요. I see what you mean. 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Are you ready to act? Reaction, action. I'm not mad at you. I was just really stressed out. Action. I see what you mean. You had a lot going on. I see what you mean. Good job. This book is not just about adventure. It's about self-discovery. Action. I see what you mean. That actually makes a lot of sense. Good job. In Korea, it's polite to receive something with both hands. Action.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It shows respect. All right, last one. This restaurant isn't about the food. It's about the experience. Action.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The atmosphere really adds to it. Good job, everyone. That was fantastic.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런 말이구나.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I understand what you mean 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All right. Please remember that context is really important, but emotion is also very, very important when you're studying English. Keep that in mind. Reaction English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1: Today,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2: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영어의 뼈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영어의 단단한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번엔 이런 말 좀 만들어 볼까요?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뭐뭐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진행형의 부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난 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라는 식의 문장을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자, 이때는요. I 다음에 해당하는 비동사 am을 붙여서 I am을 일단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라고요. 라는 부정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 하나 있죠? 그렇죠. 바로 not, not을 여기에 붙이게 됩니다. I am not. I am not. 그 다음에 하고 있지 않다라는 바로 그 동사에다가 ing을 붙여 말하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들리나요? 알고 보면 간단한데. 자, 쉬다라고 할 때 rest. rest. R-E-S-T를 쓰게 되죠. 쉬고 있는 중이라고 할 때 뒤에 ing를 붙이니까 resting이 되거든요. 나는 쉬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I am not resting. I'm not rest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요. 라고 하려면 I am not 다음에 ing 이렇게 말한다는 걸 알면 되겠군요. I am not resting. 나는 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라고 덧붙여 말하자면 I am working. I am working.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일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건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 아니, 일 안 하세요? 라고 말할 때 발끈해서 아니, 제가 쉬는 것처럼 보이세요? 저 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모두 현재 진행형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I'm not resting, I'm working 이렇게 I am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걸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말하다라는 동사를 영어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하다, talk, talk라고 하잖아요. Talk to me, talk to me 하면 나에게 말을 해, 나한테 말을 해봐 이런 말이 되죠. 우리가 talking about 한다는 말을 마치 콩글리시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바로 그 talk가 됩니다. 나는 말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한다면 I am not talking. I'm not talking 당신에게 to you. I am not talking to you. I'm not talking to you. 나는 당신이 아닌 바로 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한다면 I am not talking to you. I am talking to them. I am not talking to you. I am talking to them.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분명히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하고 있는 중인 일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I'm 혹은 you are 혹은 they are, we are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엔 이거 어떨까요? 나는 당신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라고 한다면 일단 거짓말을 하다라는 말을 알아야 이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Tell a lie 혹은 그냥 lie라고도 하지만 tell a lie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I am not telling you a lie. I'm not telling you a lie. 나는 지금 당신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I am telling you the truth. I'm telling you the truth. 자, 이렇게 대조되는 의미이지만 그러나 비슷한데 이 not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이 맥락 안에서 문장 만들어 보니까 훨씬 좀 잘 와닿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영어의 뼈대 정리합니다. 나는 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I am not resting. 전 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I am working. 아시겠죠? 자, 비동사 그리고 not 그리고 동사 ing으로 문장 만들 수 있다는 거 많이 연습해 보세요. Have a good day!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여러분, welcome back to 영어의 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혹시 지금 뭐 하시는 중이신가요? 아, 지금 잘 듣고 계시는 중이시라고요? 혹시 옆으로 휴대폰의 어떤 다른 화면 보고 계신 중인 건 아닌가요? 자, 제가 계속 이렇게 막 꼬치꼬치 여쭙고 있죠? 이번에는요, 이렇게 혹시 뭐뭐 하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진행형의 의문문을 만드는 걸 함께 해보겠습니다. 도전 문장 드립니다. 지금 너 혹시 일하고 있는 중이니? 이거 어떻게 물어볼까요? 우리는 늘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영어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자, 저는 뭐뭘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뭐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식의 문장을 참 열심히 익혀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좀 남이 뭘 하고 있는 건지 물어본다거나 너 이거 맞아? 라고 물어본다거나 이것도 참 중요한 영어의 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선을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질문을 잘하게 되면.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혹시 당신은 지금 뭐뭐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신은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물으려면 먼저 Are you? 이렇게 비동사, 그다음에 주어의 순서로 문장을 시작할 수 있어요. Are you? 우리가 왜 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로구나 라고 할 때 I am, you are 라고 시작했잖아요. I am speaking, you are listening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이걸 묻는 말로 그런 중이 맞나요? 라고 한다면 you are를 바꿔서 are you? 라고 하면 됩니다. Are you? 다음에 진행형 만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렇죠. 동사의 뒤에 ing이 붙는 응응 ing 이 형태를 이어붙이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지금

그럼 너 혹시 일하고 있는 중이니? 하자면 Are you? 그 다음에 일하고 있는 중. Working. Are you working? Are you working? 다음에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해서 right now를 이어 말하면 됩니다. Are you working right now? Are you working right now? 라고 말이죠. Right now. 자, 이 표현은 우리말 대화에서도 참 많이 쓰이는 걸 특히 미디어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 보면은 자막에 right now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쓰여 있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쓴 건데요. Right now라고 하지 right now라고 하지 않습니다. Right now. Are you working right now? 지금 너 혹시 일하고 있는 중이니? 이렇게 are you 다음에 동사의 ing을 이어 말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응용해 볼 수 있겠죠? 혹시 너 지금 저녁 먹는 중이니? 라고 하자면 are you 다음에 먹고 있는 중 having 이어서 are you having dinner right now? Are you having dinner right now? 라고 물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왜 물어볼까요? 혹시 지금 바쁘지 않으면 나랑 같이 얘기 좀 하자고 라고 하려거나 너 혹시 일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 나랑 같이 커피 잠깐 마실 수 있나 해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묻는 것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제 3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해가 저렇게 중천에 떴는데 John은 아직도 자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한다면 자, John은 제 3자 한 사람이죠. 그래서 is로 시작해요. Is John? 그 다음에 sleeping. Is John sleeping? John이 지금 자고 있는 중인가요? Is John sleeping?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라는 말을 넣고 싶다면 still. 자, 짧게 발음합니다. still. 중간에 넣어 발음하면 돼요. Is John still sleeping? Is John still sleeping? 이런 식으로요. 날씨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도 비가 오는 중인가요? 라고 한다면 Is it raining? Is it raining? 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still 넣어서 Is it still raining? Is it still rain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지금 너 혹시 일하고 있는 중이니? Are you working right now? Are you working right now? 혹시 지금 저녁 먹는 중이니? Are you having dinner right now? Are you having dinner right now? 자, 바로 옆에 계신 분께 혹시 너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문장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큰 소리로 연습해 보세요. Bye everyon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

0: 못하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초록 신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고 동그랬어요. 마치 작은 조약돌 같았죠. 신사는 조약돌을 움푹 파인 구멍 속에 떨어뜨렸어요. 그러고는 재빨리 걸어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분명 하루 전까지만 해도 주차장이 있던 곳, 움푹 파인 구멍이 있던 곳에 나무 한 그루가 자라 있었어요. 참나무네. 할아버지가 나무를 올려다 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나무와 풀의 이름을 잘 알거든요. 그 다음 날, 도시의 다른 나무들도 자라났어요. 귤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보리수나무, 그리고 유칼립투스도요.

다비드 칼리 글, 이레네 페나치 그림의 책, 초록의 마법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아는 선이 부른 우리는 저마다의 나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노는 날 출판사에서 나온 그림책입니다. 다비드 칼리 글, 이레네 페나치 그림, 양혜경 번역으로 만나게 된 초록의 마법의 그 글밥 부분을 모아서 일부만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좀 짐작이 가시죠? 어떤 내용일지. 이 초록 코트를 입은 그 신사가 조약돌을 수상하게 뚝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다음날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고요. 이게 이런 짓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이 나무는 멋있지만 쓸모는 없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어른들이 이 도시에 있죠. 주차장은 멋은 없지만 쓸모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화자의 아빠도 주차할 자리가 없어. 아, 나무들은 뭐 쓸모가 없잖아. 이렇게 투덜대고요. 그렇지만 이 불법 행위이긴 한데요. 몰래 나무를 심는 행위들을 계속하면서 도시는 초록나무로 가득 채워지는 얘기입니다. 초록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 작가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 함께 보면 여기서 얻어지는 어떤 그 초록 기운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 카페인 분들께 4월 마지막 날 이제 5월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연지님.

초록 기운이 무성한 문장 카펫이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런 카펫으로 깔아드리니까 가볍게 이렇게 지려밟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초록 기운을 우리가 밟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서우님, 창밖으로 보이는 초록이 더 싱그럽게 느껴지는 날이네요. 초록을 눈에 가득 담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정말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이 날씨 예찬을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으로 접어들고 하면 또 우리 덥고 또 비 오고 예측 불가의 그런 날씨들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봄이라고 다 예측 가능한 날씨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 눈앞에 초록이 보일 때 봄꽃 잡던 그 순발력으로 지금을 딱 이렇게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집하시길 바랄게요. 정현숙님, 5월이면 초록의 향연이 펼쳐지겠죠?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곧 시작되고요. 그리고 0686 쓰시는 카페인님, 오랜만에 오전 방송 함께 시작합니다. 하셨습니다. 주로 다시 듣기나 재방 함께 하시나 봐요. 0686 쓰시는 카페인님, 오랜만에 오전 방송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쵸, 정오에 시작해서 오후로 넘어가는 2시간. 북카페 단골카페에서 편히 쉬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김아림님, 반짝고님, 안녕하세요. 오늘 쉬는 날이라 2시간 꽉 채워서 다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4월 마지막 날이 그래서 더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언제나 고운 목소리로 고운 마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님 최고, EBS 북카페 최고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쉬시는 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이게 또 내일 노동절로 이어지는 연휴일까요? 우리 카페인 분들 어떻게 오늘 보내시고 계신지, 어디서 북카페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지금 편안하게 혹은 아주 그 다급한 노동 현장에서 몰래 북카페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도로 위에 계신 분들도 있겠고요. 어디서 북카페 지금 접속 중인지 사연으로 많이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그리고 아론의 테이블 포 투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선영님, 반짝 햇살도 반짝, 햇살의 나뭇잎도 반짝, 제 마음도 반짝반짝. 시처럼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선영님 사연에서 느껴집니다. 아, 안정숙님은 반짝반짝 이말 들을 때마다 지금 16살이 된 저희 딸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요. 3살 때. 엄마, 발이 반짝반짝해 하면서 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몇 번을 물으니 발이 저린 거였어요. 너무 귀여워서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 지금은 16살 딸인데, 이 3살 때 이런 표현을 했었군요. 발이 반짝반짝해. 근데 이게 발이 저리다는 표현을 이렇게 아름다워.

아름답게 귀엽게 표현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너무 사연이 귀여워서 웃게 되는데요. 이 안정수님 그러고 보니까 또 우리 북카페로 월요일인가요?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사과가 한 박스 도착해가지고 우리 수뇌부 너무너무 맛있게 다들 그 비타민 가득한 사과를 정말 신나게 먹고 또 수뇌부 우리 게스트분들도 함께 나눴는데 그 감사 인사를 우리 북카페 그 인스타그램에는 올려뒀어요. 제가 선물 오면 찍어서 간식 같은 걸 올려주기도 하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감사합니다. 0877 쓰시는 카페인님, 싱싱한 봄길을 걷고 왔어요. 느티나무와 향나무가 멋진 길입니다. 어느새 녹음이 짙어졌어요 하셨습니다. 아, 이 0877 쓰시는 카페인님, 이 사연 보니까, 나가서 걷고 싶습니다. 진짜 요즘은, 뭔가 이게 그 날씨가 너무 좋고, 하늘이 파랗고, 또 잎이 초록초록하고 이러니까, 그냥 집에 좀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고, 이렇게 산책을 좀 괜히, 목적 없이 좀 한 바퀴 더 돌고 들어가고 싶고 이렇더라고요. 8245 쓰시는 카페인님, 도서관 사서라고 하시네요. 우리 북카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도서관 사서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그쵸? 8245 쓰시는 카페인님은 북카페 들으면서 점심을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꿀맛 같은 휴식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게 슬퍼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 빨리 지나가고 있긴 하지만 또 동시에 북카페 듣는 시간, 북카페에 머무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또 도서관 정말 우리 카페인분들도 많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찾아오는 사람들께 또 많이 전파해 주시길 바랄게요.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시간 속으로입니다. 오늘은 음악과 시간에 얽힌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가 즐겨 듣는 대중음악이라 부르는 곡의 길이는 보면 보통 3분 내외입니다. 어쩌다 노래는 3분이라는 시간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을까요? 그 기원은 19세기 말 축음기의 등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축음기가 발명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음악은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악가를 초청하거나 극장으로 찾아가 들어야만 했죠. 축음기와 레코드판이 만들어지면서 음반을 녹음해 듣는 시대가 열립니다. 하지만 동물성 수지인 셀락으로 만들어진 SP 레코드판의 물리적 저장 용량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10인치짜리 SP 레코드의 재생시간은 3분에 불과했습니다. 12인치 레코드도 4분 30초를 넘기지 못했죠. 교향곡 하나를 녹음하려면 10개 디스크 앞뒤로 20면에 나누어 담아야 했습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진득하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곡을 다 들으려면 계속 음반을 바꿔줘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공연장이 아닌 공간에서 녹음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니 기적처럼 느껴졌죠. 오페라나 교향곡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클래식 소품들은 음반의 저장 용량에 맞춰 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관객들 역시 그 길이에 익숙해져 짧은 길이의 음악을 원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3분 내외의 음악이 탄생한 건 작곡자들의 의도였다기보다는 레코드가 담을 수 있는 녹음 시간의 한계로 인해 생겨난 현상인 거죠. 1948년 한 면당 20분 이상의 음악을 담을 수 있는 레코드판이 개발됐는데요. 그것이 롱플레이 레코드, LP판의 탄생입니다. 더 많은 곡을 넣을 수 있는 음반이 만들어졌지만 이미 3분 정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 길이가 일반적인 한 곡의 시간이 됩니다. 이제는 LP도 CD도 아닌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시대죠. 곡의 길이는 더 짧아졌습니다. 여기에는 산업의 변화가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쉽게 노래를 건너뛸 수 있게 되면서 창작자들은 노래가 시작되고

몇 초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고요. 여러 번 재생될수록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이니 긴 노래보다는 짧은 노래가 많아지게 된 거죠. 어쩌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춰 살다 보니 긴 노래를 듣고 있을 여유가 사라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간 카페인에 이어서 비틀스의 Here, There and Everywhere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음악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 전달을 했습니다. 음반 한 장에 녹음할 수 있는 용량이 3, 4분 정도였기 때문에 긴 곡을 녹음하려면 음반이 여러 장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그 음반 용량에 맞춰서 거기 맞게 곡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요즘 이제 스트리밍 시대의 음악들은 2분 정도로 더 짧아진 거. 이건 또 우리의 그 사용자들의 어떤 그, 사용하는 그 형태에 따라서, 그 방식에 따라서 또 음악이 생존하기 위해서 또 약간 맞춰가는 그런, 그 어떤 리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음악이 그래서 점점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저도 이 선곡표에 딱떠 있는 그 음반 음악의 그 알트를 쭉 보면 5분 넘는 곡, 4분 30초가 넘어가는 곡도 점점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특히 요즘 나온 곡들은 정말 많이 들거든요. 3분 후반대만 돼도 길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내심의 속도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1545 쓰시는 카페이님. 아, 반짝 그렇군요. 클래식, 팝, 가요 다 좋아하는데 3분 가량이란 건 진즉 알았는데 그런 연유가 있군요. 권투 1라운드 시간도 3분, 통화도 3분 하셨습니다. 통화도 3분. 통화 3분인가요? 이제 요즘 통화 3분 이것도 되게 예전에 들었던 그 리듬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통화도 이제 점점 기피하는 시간이 그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다들 메시지로 주고받는 거, 전화를 좀 기피하고 공포스러워한다라는 특히 어린 세대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뭔가 아무튼 시간이 달라지고 있어요. 시간 개념이. 그리고 정경희님, 요즘은 전주가 예전보다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어떤 곡은 전주가 아예 없어서 바로 시작.

하는 곡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본론부터 서두가 너무 길면 떠나간대요. 이게 음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소설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 영화도 그렇고 점점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는, 바닥나고 있는 이 현대인의 모습이 초상이 또 반영된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약간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개가 되게 긴 소설을 일부러 삐딱한 마음으로 쓰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런 해프닝 너무 재밌습니다. 예, 동명이인 분들이 우리 북카페에도 꽤 계시거든요. 지금 안정숙님이 사과 보내주셨는데 그 안정숙님은 5083 번호 쓰시는 안정숙님이셨고요. 오늘 그 반짝반짝에 얽힌 그 지금 16살 딸아이의 3살 때의 기억을 정말 또 선물처럼 보내주신 우리 안정숙님은 또 다른 안정숙님입니다. 네. 두 분 다 감사드려요. 이렇게 뭔가 동명이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 이름이 같은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 감사드립니다. 선물 같은 사연, 선물 같은 사과였고요. 손경선님, 살기 바빠서 대학 다니는 큰딸과 대화도 별로 못했는데 4학년이 되더니 전공과 관련 없는 ESG 기후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학생 공모전에 두 팀이나 선발되어서 올 한 해 바쁘게 지낼 것 같다고 하니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작은 나무 한 그루 단단하게 자라서 숲을 아우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와, 이 큰 딸에 대한 어떤 큰 응원의 메시지, 정말 나무들이 모두 다 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막 이렇게 탬버린 흔드는 것 같은 소리 낸다고 느껴지는 시절이 있는데 딱 지금 이 시기가 그렇기도 한데요. 그런 방식의 응원 아닌가, 부모님의 든든한 응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 듣고 읽기의 기쁨으로 넘어가시죠.

0: 어제부터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달 출판사에서 나온 나희덕 시인의 산문

손집, 마음의 장소 읽어봅니다. 이 책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나이덕 시인이 삶을 견디게 해준 두 가지로 이것을 꼽고 있습니다. 이것과 여행입니다. 네, 이것은 바로 산책이고요. 산책과 여행, 삶을 견디게 해준 두 가지. 아, 그래서 이 시인은 스스로를 산책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서도 산책하면서 힘 얻고 삶을 다시 추스를 어떤 기운을 회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그렇게 걷다가 또 특별한 풍경, 공간, 사람들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그 산책하다가 또 이렇게 만나게 된 특별한 장소에 대한 기억, 뒷모습을 가졌다는 것이라는 글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한자리에 앉아있거나 서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대체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을 또는 돌아올 기약이 없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저교로운 등을 만나면 좀처럼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하염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곤 한다. 당신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굳이 묻지 않아도 그의 기다림이 곧 나의 기다림처럼 느껴진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찍은 내 뒷모습 사진을 받아들 때가 있다. 내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먼 타인처럼 내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또 하나의 얼굴이 거기 있다. 자신의 뒷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타인에게 포착된 시선을 통해서만 자신의 뒷모습을 확인할 뿐이다. 누군가는 내 뒷모습에서 때로는 쓸쓸함을, 때로는 차가움을, 때로는 경쾌함을 읽어냈으리라. 타인의 시선에 무방비로 노출된 등을 가졌다는 것, 자신이 알지 못하고 어찌할 수도 없는 신체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 왠지 두렵고도 안심이 된다. 얼굴은 표정을 통해 많은 것을 전달한다. 입가에 미소를 짓거나 미간을 찡그리거나 눈물을 글썽이거나 눈을 휘둥그레 뜨거나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다. 그러나 때로는 밋밋해 보이는 뒷모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노인의 헐벗고 여윈 다리는 참을 수 없는 연민을 느끼게 하고 이마에 손을 짚은 채 종일 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노파의 뒷모습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끌어안고 있는 연인의 뒷모습은 아름다웠던 옛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바닷가에 혼자 앉아있는 소년의 뒷모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세상에 넘치는 거짓과 위선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나마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한 등을 가졌기 때문이다. 뒷모습을 가졌기 때문이다.

읽고 있습니다. 이 뒷모습 생각해 보면 우리 얼마 전에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했던 그 격곰질 백일장 시제 중에 하나가 또 뒷모습이기도 했잖아요. 아, 이 뒷모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 엄청난 깊은 세계의 그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 선재님은 지금 출산하고 오랜만에 출석하신다고 너무 반갑다고 사연 주셨는데요. 아, 출산하셨던 거 이게 정말 축하드리고 또 사랑하는 한 존재가 생긴 거잖아요. 그 존재와 함께 산책하시는 그첫 산책의 순간이 또 어떨까 사연 보면서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뒷모습을 내가 딱볼때 어떤 관계든 간에 뭉클하게 치솟는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8671 쓰시는 카페인님, 여행과 산책 즐겨 합니다. 여행도 자연을 만나러 가지만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또, 내일부터 이제 연휴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옥현님도, 이 옥현님도, 왜 오늘 숙성방송 아니지? 저만 착각했나요? 하셨는데, 금요일인 줄 아셨대요. 내일이 쉬는 날이어서. 근데 이렇게 오늘 착각하신 분들 꽤 많이 사연에 지금 보입니다. 여행지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김태윤님은 이번 주 제가 다른 사연도 봤거든요. 태윤님이 보내주신 알로하라는 인사 계속 하시더라고. 해변에 계신다고 하고 알로하 반짝. 오늘은 또 조금 늦었어요. 알로하 반짝 하셨는데 하와이에 계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낯선 여행지에 있든 익숙한 산책 길에 있든 우리 카페인 분들 또이 글과 함께면 그 순간 잊지 못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회산 백년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잘. 전남 무안에 위치한 곳입니다. 회산 백년지로 시인과 함께 가보시죠. 회산 백년지에 처음 간 것은 2001년 8월이었다. 기대했던 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진초록의 둥근 연잎들이 10만 평 넘는 연못에 가득 차 있는 모습만으로도 장관이었다. 마치 싱싱한 우주의 자궁이나 허파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바람이 불자 연잎들이 일제히 나부끼기 시작했다. 그 연잎들은 하늘을 향해 흔드는 무수한 손바닥이나 푸른 깃발처럼 보였다. 아주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그 공간이 나를 받아주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것은 그래서였을까? 나는 손을 내밀어 연잎을 누구의 손이라도 되는 양 만져보았다. 한 달이 채안 되어 나는 백년지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흰 연꽃이 피어난 모습을 볼수 있었다. 아직 꽃봉오리를 머금고 있는 것도 있고, 벌써 꽃이 지고 연밥이 맺히기 시작한 것도 있었다. 연못 둘레에는 다양한 수중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쪼그리고 앉아 그 오종종한 잎과 꽃을 들여다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진흙 속에 뿌리 내리고 그토록 환한 꽃을 피워낼 수 있다니. 늦가을에 그곳을 다시 찾았을 때, 나는 차라리 오지 말걸 후회를 했다. 꽃은 물론이고 잎과 줄기가 누렇게 말라가며 연못 속에 처박혀 있었다. 썩어가는 줄기들을 창처럼 가슴에 꽂고 연못은 가라앉는 패선처럼 보였다. 싱싱한 잎과 향기로운 꽃으로 나를 맞아주던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 말 건네려 해도 손잡으려 해도 멀리 사라져가는 누군가의 등만 보였다. 어쩌면 그 뒷모습이야말로 연못의 가장 내밀한 표정인지도 모르겠다. 마치 누군가의 고통이나 치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몇 해가 지난 겨울날 나는 회산 백년지를 다시 찾았다. 연못 근처에서 길을 잘못 든줄 알고 잠시 헤매야 했다. 연못의 물을 다 빼내고 마른 바닥을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다.
작업복을 입고 긴 장화를 신은 채 진흙 속에 묻힌 연극

시인과 촌장이 부른 사랑일기 띄워드렸습니다. 달 출판사에서 펴낸 책 나희덕 시인의 산문집 마음의 장소.

눈을 캐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연못 바닥에 흩어진 마른 줄기와 잔해들을 끌어모아 불을 붙였다. 그렇게 연근을 수확하고 연못 바닥을 청소하는 광경이 내게는 은밀하고 신성한 제의처럼 느껴졌다. 저벅저벅 연못 바닥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마치 내 몸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사람의 몸이나 마음 속에도 저 연못 같은 게 하나씩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밖으로는 연잎처럼 싱싱해 보이고 연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시들어가고 썩어가는 기억을 붙잡고 싸워야 하는 마른 바닥이 있지 않을까? 연못에는 물이 있어야만 그 속에 생명체가 자랄 수 있고 수면 위에 아름다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물과 함께 수면 위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이야말로 연못이 스스로 본질을 드러내는 때일 수도 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자기 정화와 생명의 순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띄워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읽기 기쁨 통해서 다일 출판사에서 펴낸 나희덕 시인의 산문집 마음의 장소 만나봤습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글은 회산에 다시 온다면 이었습니다. 이 회산, 이 한자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지명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자가 돌다, 돌아오다, 돌리다.

돌아가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주고 또 부재한 존재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연꽃이 진흙 속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가 다시 또 진흙 속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이 지명에 담겨 있는 겁니다. 회산 백년지. 뭔가 더 아름답게 기억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라이덕 시인의 이 글 덕분에 우리 삶 또 우리 마음의 모습하고도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마크 다이아몬드의 곡 Books of Fantasy 들으면서 우리 2부로 건너가면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오늘도 재미난 책 들고 와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금방 다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번 자정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작가 되는 법, 편집자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들 있죠. 그렇다면 독자가 되는 것에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생활 밀착 독서 동료 가이드 따라가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맞아요.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작가 되는 법, 편집자 되는 법, 그리고 이런 책들에 관심 갖고 있는 우리 카페인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1: 네, 왜 본부장 되는 법은 없을까요?
0: 본부장 되는 법? 뭐 분야를 막론하고 다.
1: 제가 리더 네. 역할을 해보면서 갖는 고민이기도 한데 한국 사회가 그런 팀장, 뭐 본부장 네. 이런 직급이나 이런 것들을 줄 때 뭔가 배우고 교육하는 과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러네요.
1: 네, 리더를 길러내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성과를 냈던 사람이 그런 자리를 맡게 네. 되니까 그런데 팀원으로서 그런 성과를 내는 것과 리더로서 조직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건 다른 역량의 문제잖아요.
0: 아, 그러네요. 진짜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셈인 건데
1: 네,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네. 왜 그런 책이 없는지 답을 찾아낸 것이 드라마에 나오는 본부장들은 대부분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회장님.
0: 맞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본부장님, 본부장님 그건 좀 한때 실장님이었다가
1: 맞아요. 그것도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본부장님입니다. 지금 예, 박태근 편집자 본부장님이시잖아요.
1: 회사에서는 그 그쵸? 역할을 맡고 있죠.
0: 네. 네. 만약에 이 박태근 본부장님이 그 책을 쓰신다면 네. 거기 이 항목은 꼭 넣으리라.
1: 명상?
0: 명상. 본부장 되는 법에 명상이 필요해요?
1: 명상, 갈등 관리, 아. 뭐 협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0: 인간 관계에 얽힌 거네요.
1: 그렇죠. 그런 그쵸? 것들을 조정하고 뭐 업무를 분배하고 이런 네.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아,
0: 명상 도서가 되겠네요.
1: 명상이 꼭 필요합니다.
0: 네, 일단 우리 하나는 알았습니다. 본부장 되는 법에 명상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자, 오늘 우리 카페인 분들이 또 솔깃할 것 같은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 보고 약간 낯설다는 기분을 느끼긴 했어요.
1: 그렇죠.
0: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게 낯설게 느껴지다니 이 신선함
1: 네. 소개해 오늘 주시죠. 오늘 가져온 책이 한소범 작가의 독자 되는 법이에요.
0: 독자 되는 법.
1: 어색하다고

0: 느껴질 수 있는 게 카페인님들을 비롯해서 또 작가님이나 저나 독자가 된 지가 너무 오래됐고
1: 맞아요.
0: 되게 한참 동안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굳이 독자가 되는다라는 것이 어색할 수 있죠.
1: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독자 되는 법, 책 읽는 법하고는 또 느낌이 좀 달라요.
0: 아, 그렇죠. 좀 다르죠.
1: 네.
0: 책 읽는 법이 노하우나 방법론이라면 독자 되는 법은 거기에 조금 존재론 같은 게 더해진 느낌이라 할까요?
1: 맞아요. 더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될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가
0: 왜냐면
1: 독자로서?
0: 어떻게 읽느냐만 묻는 게 아니라
1: 네.
0: 왜 읽고 그 읽는 게 당신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걸 이제 묻게 될것 같은데
1: 네.
0: 이 저자가 프로 독자입니다. 이분은 그냥 일반 독자는 아니고
1: 네, 프로 독자.
0: 출발점부터 뭐 고등학교 때 동아리 뭐 독서부를 하셨고
1: 아, 네.
0: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졸업한 후에 소설을 쓰다가 신문사에 기자로 들어와서 서평을 쓰는 일을 했고
1: 네.
0: 지금도 북토크에서 사회를 본다든지 책에 추천사를 쓴다든지 그러다가 요번에 책과 독자에 대한 책까지 쓰게 된 거잖아요. 일반 독자는 아닌 거죠.
1: 네,
0: 프로
1: 그렇죠.
0: 독자로서 독자가 겪게 될 다양한 깊이와 층위의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어떤 경험들을 해왔는지
1: 네.
0: 그런 걸 공유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이 한소범 작가가 이 책을 내셨으니까 이전에도 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가 되는 법이었어도 뭐 괜찮은 거고 기자 되는 법이었어도 되는 거고
0: 그러네요.
1: 그런데 독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이게 참또 재미난 것 같아요.
0: 그게 본인의 삶이나 존재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읽는다는 거.
1: 네.
0: 읽어야 또 쓰는 거잖아요.
1: 네.
0: 이분이 그 책에 대해서 독자로서 갖는 감각들이 되게 재미난 장면들이 책에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도서관에서 하루를 이렇게 신나게 보내고 나면 왠지 주눅이 든대요.
1: 왜요?
0: 그쵸? 저도 왜일까
1: 왜
0: 싶었거든요.
1: 주눅이 들지?
0: 세상에는 책이 너무 많고, 내가 그 중에서 이번 생에 읽은 것과 읽을 수 있는 걸 아무리 모아봐야 너무 적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세계가 이렇게 넓고 풍성하고 많은데, 이 짧은 인간의 한 생이기 때문에, 게다가 종이책만 읽을 수 있나요? 사람이 먹기도 해야
1: 아유,
0: 되고, 먹을
1: 그럼요.
0: 거사 먹으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고뇌가 이제 오는 거죠.
1: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도서관에 있는 그 수많은 책들을
0: 네.
1: 내가 다 읽는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그 뭔가 주눅이 들어 본 적은 별로 없었는데.
0: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도서관 문 닫을 때만 허겁지겁 대출 도서를 몇권 빌려서 집에 오면 대출 도서 이외에 이미 집에 또 배송된 택배 상자에 책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뿐인가요?
1: 진짜 프로독자.
0: 그걸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미 사놓았지만 읽지 않은 책들이 또 한무더기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책들을 마주하고 보게 되면 이런 고민이 든대요. 이책 언제 다 읽지? 새책 읽기를 좀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정말 읽고 싶었던 프루스트도 읽을 수 있고, 도스토옙스키도 읽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또 뒤돌아보면 재미난 새 책이 계속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이 갈등은 저도 늘 하는 거거든요.
1: 맞아요. 아, 저도 해요, 이 생각은.
0: 그쵸?
1: 이렇게 진득하게 좀 어떤 책을 저 항상 제가 원하는 느리게 읽기, 느리게 깊이 읽기 하고 싶은데, 뭐, 지금 북카페를 하면서 더 이제 그렇기도 하고, 이게 항상 새로운 책도 왜 이렇게 재미난 게 많지?
0: 그러니까요. 이걸 좀 해결하거나 해소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안 되죠. 미완의 과제는 계속 더 밑에 깊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새 책이 계속 쌓이니까. 더 빼기도 어려워요.
1: 더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거의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그게 쌓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자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할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읽는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우 간신히 읽고 있는 것 같다.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책을 신간을 막 보는데 또 한편 어떤 영역에 가면 사람들이 그저 뭐 서평도 쓰고 책도 쓰고 하면 이 정도는 읽지 않았을까요? 하는 것들을 안 읽은 게 태반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 편집자 친구들 만나면 그런 그 빙고 같은 놀이를 하거든요. 정말 유명한데 이제 안 읽었을 것 같은 책들을 써가지고 뭐 동물농장 그런 게 나왔을 때 이제 안 읽은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 사실 작년에 내가 읽은 척했지만 완독해 보지 못했다.
1: 왜 그런 특히 고전들은 그런 게

0: 많잖아요. 나도 읽은 줄 알았어. 이런 느낌.
1: 맞아요. 정말 내가 네. 거짓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너무 익숙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맞아요. 당연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작품들이 있죠.
0: 그렇죠. 그럼 오죽하면 그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저 피에르 바이르 저 그 책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게 또 있을 정도로. 네. 아 이런 고민들 아마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한편에서는 독자로서 고민되는 이런 공감대가 있고 네. 그런데 이분은 그 독자에서 빠져나와서 이걸 어떤 평자로서 또 보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그런 독자들을 취재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독자들이 겪는 고민들을 좀 문제화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양서랑 양서 아닌 것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0: 아, 진짜 그러네요.
1: 아, 작가님은 편하죠. 내 책은 양서.
0: 예? 저 그러세요? 아, 좋네. 네. 근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아니, 그렇게는, 네. 네 아무튼.
1: 그리고 책 읽을 시간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0: 아, 이거 진짜 많이들 고민을 하고 그쵸? 계실 겁니다.
1: 혼자 읽기와 함께 읽기 가운데 어떤 것이 좀 더 재미나고 나을까?
0: 이것도.
1: 이게 나로서의 독자는 내가 너무 익숙하고 편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내가 사실 다른 독자가 책 읽는 일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0: 그렇죠.
1: 사실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0: 네.
1: 그래서 독자로서의 경험이 다 각자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걸 모아서 공통점은 뭐고, 이 사람들이 각기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뭐고,
0: 네.
1: 이런 것들을 펼쳐 보여주니까 제목이 독자 되는 법이잖아요.
0: 네.
1: 나는 어떤 독자가 될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0: 카페인님들 지금 들으시면서 한번 카페인님들 생각을 들려주시죠. 지금 살짝 예를 들어주셨던 양서와 양서 아닌 것. 좋은 책과 나쁜 책은 아니겠지만 좋은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뭐 아니면 책만 책을 읽을 시간은 어떻게 만드는가.
1: 진짜 어떻게 그 시간을 확보하고 계신지 저도 궁금합니다.
0: 그렇죠. 그건 진짜 궁금해요. 정말 카페인님들. 거기다가 그리고 항상 우리 카페인님 우리 방송 듣다가 지금 장바구니 터져 나간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따라오고 계세요? 이것도 궁금하고요.
1: 그쵸, 그리고 뭐 책 고르는 자기만의 방법도 있을
0: 맞아요.
1: 거고 독서법 재미난 것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그렇죠. 여럿이 함께 읽는 분도 계실 테고 아 저는 시도해봤는데 혼자가 좋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1: 그렇죠. 그리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병렬 독서도 있고 직렬 독서도 있죠.
0: 아. 그렇죠. 여러 권 한 번에 읽는지.
1: 그렇죠. 읽다가 뭐 어떤 건 영원히 그쵸, 안 읽게도 그쵸. 되고. 근데 직렬 독서는 난 잡으면 일단 끝을 내야 되고 중간에 다른 얘기가 들어오는 거 너무 별로다.
0: 막 독파하듯이 딱 끝을 그렇죠. 내고.
1: 이런 분들 계시죠.
0: 미미님은 당연히 좀 업무상도 그렇고 병렬 독서일 것 같아요.
1: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환경이. 하죠.
0: 네.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1: 저는 늘 직렬 독서를 꿈꿉니다. 특히.
0: 항상 그 현실과 환상이 다른 우리.
1: 제한이 없는 독서. 무슨 얘기냐면
0: 네.
1: 저는 예를 들면 방송에서 책을 소개해야 된다.
0: 네.
1: 제가 그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방송에 소개할 만한 것들을 많이 찾아내려는 독서를 할 거잖아요.
0: 아, 맞아요.
1: 나를 위한 독서가 아닙니다.
0: 맞아요.
1: 제가 다 이 카페인님들을 위해서 독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이해합니다. 다 지금 전달이 되고.
1: 네.
0: 네.
1: 그래서 나를 위한 독서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뭘 꼭 소개해야 될 목적도 없고
0: 네.
1: 몇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될 과제도 없고 그냥 잡았을 때 내 흐름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끝까지 읽어나갈 수 있는 경험 이거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0: 그거 진짜 너무 뭔지 알아요. 그죠? 제가 말한 그 느리게 하는 독서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아, 카페인님들 지금 우리 무슨 고향을 잃은 사람들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사연도 소개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1: 네, 이 뮤지션도 유명한 독자예요. 실제로 출판사를 운영하기도 하시는데요.
0: 네.
1: 이하립이 부른 시 해는 밤 골라왔습니다.
0: 네, 듣고 가시죠.

0: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박태근 편집자가 가지고 온 책은 안 읽는 사람에서 읽는 사람으로 한소범 작가의 책 독자 되는 법입니다. 아, 이승영님, 와, 미미님 얘기하신 거 그런 생각 저도 했어요. 내가 읽고 있는 게 얼마나 미미한지 마음이 조급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작가의 그 생각에 공감을 하신 거죠?
1: 아, 근데 이건 경쟁이나 다퉈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0: 저는 어차피 다 읽을 수 있으리라고는 네. 생각도 못해요.
1: 책 제목만 다 보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이 한국에서 네. 1년에 출간되는 단행본이요. 7만 종 가까이 돼요. 그러면 그 휴일이 없다 손치고 365일이니까 하루에 200종 정도의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0: 하루에 200종.
1: 네. 그러면 그 200종을 스크롤을 내리면서 제목만 확인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듭니다.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무리 양으로는 승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독자 되는 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0: 네, 다른 독자 되는 법. 네. 그리고 이민영님.
1: 네, 저를 위한 방송인가요? 읽으려고 대기 중인 책이 너무 많아 병렬 독서 중인데 병렬 책들이 계속 늘어요.
0: 이 병렬이.
1: 늘다 보면 지나가는 것도 잊힙니다.
0: 맞아요.
1: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0: 맞아요. 이 병렬 독서의 이제 단점이랄까?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1: 그렇죠. 하지만 늘리면 그중에 하나는 본다. 이런 장점이 있죠.
0: 약간 얻어걸린다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1: 그렇죠. 산 책 중에 읽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것처럼 일단 병렬 독서라는 건 내가 마음을 준 거잖아요. 한 번. 그 중에 읽게 되는 거죠.
0: 늘어놓으면 읽게 된다라는 거죠. 이승현님, 저만의 자연스레 책 읽는 법 외출시 1호선을 탑니다. 아, 대구. 대구는 1호선이 유독 역들이 다 개성 없게 똑같이 생겨서 싫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책 읽기엔 적합한 환경이 되는 거더라고요. 무슨 책이라도 몇 장이라도 보게 됩니다.
1: 이승현님은 고수실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1: 지하철이 아니라도 어디서든 책을 읽으실 분 같아요.
0: 지금 1호선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1: 네. 물론 1호선에서도 자주 읽으시겠지만 네. 2호선이었어도 괜찮다. 읽으실 분 같아요.
0: 어떻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1: 그 일단 감각... 책을 들고 나가야 되거든요.
0: 아,
1: 가만히 그러면, 책을 맞아요. 들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서부터 맞아요. 큰 차이가 생깁니다.
0: 맞아요. 책이 가방에 들어있느냐 아니냐.
1: 네.
0: 카페님 지금 밖에 계신 분들 책이 있나요 혹시? 몇 권이나?
1: 손에 쥐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카페님들은. 지금 내기 하나 싶은 분들. 임근서님. 저는 일어나서 20분, 자기 전 20분 확보해요.
1: 와, 이게 된다고요?
0: 일어나자마자 20분, 자기 전 20분.
1: 그러니까 이 20분, 20분을 네. 맨손 체조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0: 그러니까.
1: 독서를 하신다는 건 정말 대단하죠.
0: 근데 그러면은 이 일어나서 20분과 자기 전 20분이 같은 책일까? 아니면 다른 책일까? 좀

0: 궁금하기도 합니다.
1: 아, 침대에서 읽다가 자고 다시 눈을 뜨면서 그 책을 마주하는 건가요?
0: 아, 침대에서.
1: 굉장히 낭만적인 장면 같은데요.
0: 아, 눈 뜨자마자 이제 책을 펼쳤다가 네. 자기 전에 아,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1: 우리가 낮잠 잘 때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책을 읽다가 설핏 잠들었는데 다시 눈을 떴을 때 네. 뭔가 그 꿈에서 얘기가 연결돼가지고 엉뚱하게 갖다 붙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0: 그런 경우들이나 되나요? 그게 흔한 일이에요? 아니, 경험하신 거죠?
1: 읽다가 자주 자니까.
0: 아 진짜 꿈에 나온 적은 없는데 어쨌거나 아, 이 좀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생활 밀착적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들고.
1: 그리고 이게 일어나서 자기 전 있잖아요.
0: 네.
1: 20분씩 일하면 아마 연결되는 책보다는 분절이 많이 되는 책을 읽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그러면 한 두세 꼭지 읽다가 딱 잠들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맞아요. 큰 연결성 없이도 20분만 딱 집중해서 어떤 매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0: 맞아요. 이게 정말 좀 장소에 따라서 그 책이 어떤 방식의 책이 적합하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1: 맞습니다.
0: 사람마다 다르지만.
1: 장혜진 님께서 저는 아이가 어려서 화장실에서 겨우 읽습니다. 그래도 곶감 빼먹는 것처럼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서의
0: 화장실에서.
1: 묘함인데 늘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하는데
0: 네.
1: 시간이 여유롭게 주어지면 또 책을 안 읽습니다.
0: 너무 여유로우면 또.
1: 그러니까.
0: 네. 그 여유가 항상 없어졌을 때 아유 책 좀 읽어야 되는데.
1: 네. 장혜진 님 사연을 보니까 예전에 화장실에서 읽기 좋은 책이 100만 부가 팔리고 이랬던 시절이 기억이 나네요.
0: 아. 제목이 그거예요?
1: 그렇죠.
0: 화장실에서 읽기 좋은 책?
1: 네.
0: 야.
1: 우스갯소리들이 많이 담겨 있었던 책으로 아, 기억이 납니다.
0: 그렇군요. 자,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한소범 작가는 독자 되는 법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어떤 고민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어떤 주제를
1: 이 책이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이 양서와 양서 아닌 것의 구분이에요.
0: 네.
1: 근데 이게 자기 경험에서 나오거든요. 본인이 문학소녀였어요. 그런데 문학소녀라고 하면 뭐 도스토옙스키 읽고 뭐 오스틴 소설들을 읽고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런 작품 안 읽은 건 아니지만
0: 어.
1: 자기가 사실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 가장 푹 빠져서 읽었던 것은
0: 네.
1: 동방신기의 팬픽이라는 거예요.
0: 아.
1: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죠 상황이.
0: 네.
1: 그런데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프로 독자잖아요.
0: 네.
1: 기자잖아요.
0: 그렇죠.
1: 어디 공식적인 자리 같은 데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가장 중요한 읽기가 무엇이었습니까?
0: 네.
1: 그럼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동방신기 팬픽이어가 나오는데
0: 아...
1: 자기도 모르게 이걸 멈추고 은희경 작가와 뭐 이상문학상 작품집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꼭 뭐 양서 양서 아닌 거 구분하는 걸 넘어서
0: 네.
1: 자기가 이미 어떤 우리가 사회에서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0: 그쵸.
1: 기대하는 게 있고 예상되는 게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미 그걸 구분짓고 있고 이걸 양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0: 그리고 뭔가 여러 고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문학, 그러니까 문학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그거에도 부합한 어떤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1: 그렇죠. 아니 작가님도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뭐 인생의 책 같은 거요.
0: 아니 많이 봤죠. 저 뭐
1: 그때, 한 그때 달라요? 아니면 하나를 정해놓고 답하세요?
0: 아 그때 다르죠.
1: 오.
0: 뭐 80몇 번째 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헤아려 본 적 아마 미미님 같으면 엑셀로 정리하셨을 텐데 저는 그냥 그때 얘기하는데 거기에 막 끼워 넣죠. 그런데 저 예를 들면 뭐 만약에 빨강머리엔 이게 인생 책이죠.
1: 네네.
0: 전혀 뭐 이걸 뭐 우리가 만화로 접하고 이렇긴 했었지만 원래 책은 지금 10권에
1: 맞아요.
0: 거의 대하소설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전혀 제약 없이 생각하죠. 어떠세요? 미미님은?
1: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냐하면 단행본이 아니기 때문에 답하기가 저도 부담이 적더라고요.
0: 단행본이 아니기 때문에?
1: 시사 잡지입니다.
0: 아 시사 잡지가 내 인생의 책이다.
1: 네.
0: 아.
1: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0: 네.
1: 그때 우연히 동네 서점에서 한겨레 20일이라는 시사 주간지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 이과형 인재였거든요.
0: 네.
1: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0: 어.
1: 그런데 제가 그런 시사 잡지를 만나게 되면서 어떤 사회 문제 같은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0: 너무 딱 또 흡수하기 너무 좋은 시기에 만나셨네요. 네.
1: 그래서 뭐 문과로 완전히 전환이 되고 뭐 시민 단체 인권 운동가가 되겠다는 이런 외침들을 하고 다녔었던 기억이 나고
0: 네.
1: 지금도 사실 멀리 떨어져 있진 않죠. 어떤 글과 책을 만들고 있으니까.
0: 그쵸.
1: 정말 제 삶 자체를 바꿔줬던 독서의 경험이 있어서 그걸 자주 말씀드리죠.
0: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 주간지의 호흡이라고

0: 하는 것에 매료됐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일간지랑도 다르잖아요. 월간 잡지하고도 좀 다르고.
1: 제가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독서에 처음 재미를 느낀 것도
0: 네.
1: 잘난 척 아는 척 하는 게 재밌어서였거든요. 제첫 독서의 아주 인상적인 기억이 반갑다 놀리야예요.
0: 아.
1: 이걸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막 밀리언셀러 했잖아요.
0: 네.
1: 그걸 읽고 났는데, 와, 이거 애들이랑 말싸움할 때.
0: 도움이 됐어요?
1: 그렇죠. 애들 앞에 가서 너 그거 무슨 오류인데? 이러면 애들이 막 이비율 깜짝 놀라죠.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반박을 하니까.
0: 약간 무협지 읽으신 것처럼 얘기하는 느낌인데?
1: 주춤거리죠, 뒤로.
0: 어.
1: 네, 그래서 막그 책에 나온 사례를 한두 개 풀어주면, 우러러보죠.
0: 와.
1: 그게 너무 신이 나가지고
0: 네.
1: 책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요.
0: 반갑다 논리야.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지금 한소범 작가님 얘기처럼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 못하고 동방신기 팬픽이라고 왜 말을 못해요?
1: 아마
0: 네.
1: 시대가 조금만 지나면 하실 수 있을 것
0: 아,
1: 같은데,
0: 그래요?
1: 그런 양서 얘기가 한 걸음 더 지나가면
0: 네.
1: 이런 거예요. 한소범 작가가 이제 베스트셀러 매대들을 보면 여러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뭐 저런 책 너무 많이 팔려서 우리 사회가 문제야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0: 아, 네.
1: 비판적으로 그런 걸
0: 그쵸.
1: 보는 분들도 계신데, 본인도 뭐 독서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얼핏 갖고 있긴 합니다. 드러내진 않지만.
0: 네.
1: 그런데 본인도 그런 생각을 좀 했겠지만, 어느 날그 목록을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같은 책으로 묶여 있는데,
0: 네.
1: 진짜 이런 책에서부터 저런 책까지가 다 있고,
0: 이런 책부터 저런 책까지.
1: 예. 그리고 이런 책을 읽는 사람부터 저런 책을 읽는 사람까지가 또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그게 모여있기 때문에 재미나고 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베스트셀러 목록을 봤는데, 1위부터 100위까지가 진짜 막 사람들이 다막 양서 양서 양서 하는 책만 있어요. 숨 막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상상해보니까 그럴 것 같은 거예요.
0: 그쵸.
1: 세상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 거예요.
0: 맞아요. 취향이라는 것은 또 호기심이라는 건다 다양할 텐데, 사람마다.
1: 그렇죠. 그리고 양서라는 게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0: 네.
1: 우리가 지금 양서로 많이 읽는 책들이 뭐 18세기 말 19세기 초에는 정말 대중소설이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한편으로는 오래 살아남은 것이 양서 아닌가라는 작은 결론에도 이르게 됩니다.
0: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들을 여기 다 이렇게 나열을 하시네요. 유상기님, 저는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모임을 하게 되면 의무감으로 책을 읽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폰이 손에서 멀어지고 책이 가까워지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거제도 독서 모임 생수의 리더입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1: 독서 모임 이름이 너무 재밌네요. 생수.
0: 우리 밴드 이름 같기도 하고 생수의 리더예요, 지금.
1: 야.
0: 와. 아, 김완식님은 새벽 3시에 일부러 깨서 1시간 읽고 다시 자요.
1: 정말 별 독자가 다 계시네요?
0: 별 독자. 네. 아니, 완식님은 왜 새벽 3시로 정하신 걸까요? 궁금해.
1: 이때가 이제 머리가 맑고 사위가 조용하고 뭐 이러니까 독서에 집중이 될것 같긴 한데,
0: 근데 다시
1: 한
0: 주무시는데?
1: 시간을 읽고 다시 주무신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0: 그러니까요.
1: 아니면 이제 통잠을 잘못 주무셔서,
0: 아, 중간에 딱 깨게 되는
1: 네, 그때
0: 지점.
1: 잠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독서를 하실 수도 있고,
0: 네.
1: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0: 궁금합니다.
1: 김정숙님께서는 집안 곳곳에 책들을 배치해 놓고 동시에 다양한 책을 읽어요. 식탁 옆에는 요리나 취미서, 서재에는 인문사회서, 침실에는 수필과 시집, 거실엔 주로 잡지. 세상에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동시에 다양하게 읽어가고 있네요. 이건 거의 인테리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곳곳에 진짜 손 닿는 곳에 책들을 두는 거죠. 어떻게, 근데 미미님은 책집이 원래 따로 있긴 하지만
1: 네.
0: 지금 사람 집에도 책이 또 계속 생겨나고 있을 거
1: 저는
0: 아니에요?
1: 분류를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0: 그냥 뭐 여기저기 다
1: 예.
0: 책이다.
1: 요즘 책이 그나마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0: 네.
1: 나머지는 뭐다 섞여 있어요.
0: 지금.
1: 너무 안쓰러워 하시는데요?
0: 아니요.
1: 제 인생이 뭐가 크게
0: 아니,
1: 잘못되고 있나요?
0: 되게 그냥, 엉망진창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금. 아, 그래서 직렬 독서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뭔지도 알것 같고. 김연지 님도,
1: 아,
0: 저는
1: 그럼요.
0: 전통 직렬 독서파인데요. 마음에 안 드는 책도 끝까지 읽었어요. 요새는 별로인 책 그만두는 법 배우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책들이 많아서요.
1: 아, 이걸 잘해야 돼요. 이 한서범 작가도 책에서 얘기하는데,
0: 네.
1: 많은 독서가들이 책을 많이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별로인 걸 빨리 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0: 제가 독서를 학습으로 많이 경험했거든요.
1: 네.
0: 무슨 얘긴고 하니 문제집은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근데 독서는 나랑 안 맞거나 내가 이해가 잘안 가면 지금 나랑 안 맞는 걸수 있거든요. 나중에 읽으면 잘 읽힐 수도 있어요.
1: 그쵸.
0: 지금 이게 안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그냥 접는 거죠.
1: 네.
0: 에, 책이 별로네. 작가가 엉망으로 썼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자는 잘 썼는데
1: 네.
0: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지? 좀더 노력해야 될것 같아. 막 파고들고 그 시간을 인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서가 즐거운 경험으로 남지 않는 것 같아요.
1: 왜 독서 근육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렇게 계속 붙들고 붙드는 과정에서 근육이 그래도 뭔가 이제 근육량이 늘지 않을까라고 믿는 분들도 계실 텐데.
0: 아, 그런 근육이 늘어나는 유형은
1: 네.
0: 두꺼운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랑은 좀
1: 아,
0: 달라요.
1: 나하고 안 맞는 책, 흥미가 그렇게 가지 않는 책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0: 네, 그러면 근육은 근손실입니다. 근손실뿐 아니라
1: 네.
0: 운동 의지도 줄어드니까. 근데 긴 책을 읽으면
1: 네.
0: 확실히 근력이 붙는 것 같아요.
1: 막뭐 700페이지, 800페이지 이런 거.
0: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재미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모르잖아요.
1: 아, 그쵸.
0: 네, 근데 그걸 한두 번 맛보고 나면 언젠가 재미가 확 올라온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1: 네.
0: 지루함을.
1: 근육량을 늘리는 법, 근손실 겪는 법까지 이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음악 듣고 갈까요?
0: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Dear Leader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한소범 작가의 독자 되는 법입니다. 박태근 편집자가 이책 들고 오셨는데요. 미미님이 문자 보내신 건 아니죠? 지금 2179 쓰시는 카페인님이. 북카페 주중 내내 듣는데 미미님 나오시는 날이 가장 재밌어요. 오늘 주제도 흥미롭네요. 고은님, 미미님 응원합니다. 네.
1: 아, 너무
0: 네, 보고
1: 감사합니다.
0: 있으면 지금 문자 보내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미미님의 재미에 이렇게 홀린 분들이 많습니다.
1: 아, 너무 다행이고 뿌듯합니다.
0: 그쵸.
1: 네, 제
0: 그리고,
1: 인생의 어떤 과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0: 아, 여기서
1: 네.
0: 북카페에서 인생 과제를 해결 중이십니다. 김소영님, 저도 읽기 시작한 책 계속 붙들고 있는데, 지금 나랑 안 맞고 다음에 잘 읽힐 수도 있다. 요거 와닿네요.
1: 앞서 세상에 책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너무 많아서 이런 부담이 적기도 합니다. 얘 건너뛰어도 읽을 책이 너무 많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뭔가 내가 포기한다, 뭐 이렇게 끝까지 해내지 않았다, 성실하지 않다, 난 끈기가 없다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까지 없다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1: 7709님, 요즘 저의 최대 고민이 오늘 주제라 너무 재밌어요. 막 웃으면서 듣고 있어요. 저는 아침 30분 식사하며 읽어요. 밥은 먹어야 하니까 독서 안 놓치게 돼요. 오, 아, 식사하면서, 아, 정말 그 인생 도처 유상수라고 고수들이
0: 네,
1: 곳곳에 계시네요. 밥
0: 맞아요.
1: 먹으면서 저는 책을 읽어본 적은 없거든요.
0: 그럼 밥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식사 중에는?
1: 아, 물론 이제
0: 아,
1: 스마트폰에서
0: 보는
1: 스크롤을 하죠.
0: 거.
1: 그런데 책을 이렇게 읽는 건늘 종이책을 보다 보니까
0: 네.
1: 손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0: 그쵸. 근데 이거는 약간 저는 밥 먹으면서 책본 적이 있거든요. 글도 쓴 적이 있고. 근데 이거 약간 이게 메뉴에 따라 달라요.
1: 어떤 메뉴일 때
0: 예를 들면
1: 좋아요?
0: 뭐 이거 뭐 찌개에 밥에 이렇게 하면서 할 수는 없고 우리 그렇게는 좀 힘들고 근데 그냥 뭐 간단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뭐
1: 아,
0: 빵과 뭐 커피와
1: 스비나 샌드위치나 요 정도?
0: 그렇죠 뭔가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샌드위치 그 백작인가 그나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이해가 또될 수도 있죠.
1: 네. 그리고 밥 먹으면서 그렇게 책을 읽는 모습은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또 멋있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칭찬해 주셨을 것 같아요.
0: 부모님이? 그 시절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 또 볼까요?
1: 네, 최유한님. 대책 없이 책 사다가 싹 정리하고 일하면서 듣는 이북으로 소설 들어요. 식탁 위는 시집, 도서관에서는 두루두루 책 표지 구경하고 와요. 그쵸, 이런 정리가 필요한데, 저는 한 번도 그걸 못 해본 사람이라서, 여기에
0: 네.
1: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한소범 작가는, 한 1000권 조금 넘는 책 중에서 무려 900권을 정리하고, 200권으로 이제 장서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지금은 가급적 이제 읽고 뭐 바로 내보내든지
0: 네.
1: 없애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용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0: 장서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1: 모든 걸 저희는 다 책에 붙여서 쓰죠.
0: 아, 그러니까 장서 다이어트. 아, 그렇게. 아무튼 이 시간 내는 게참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밥 먹으면서 책을 읽는다. 저는 지하철에서 물론 북카페 오면서 가면서는 주로 자고요. 오면서 지하철 환승역에서 책 들면서 걸으면서 보기도 하거든요.
1: 오.
0: 그러니까 이 그런 모습이 이게 누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요. 그런 시간 모으면은 이어붙이면 꽤 길어요.
1: 그렇죠. 그리고
0: 네.
1: 그럴 때 의외로 몰입이 잘
0: 집중 잘
1: 됩니다.
0: 돼요.
1: 그죠?
0: 맞아요.
1: 푹 빠져서 지나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지하철 타는 시간도 뭔가 좀 단축되는 느낌이고 그런 거 아마 한소범 작가도 많은 노력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이 작가는 이동할 때마다 단편소설 계산법이라는 게 있대요.
0: 어떤 거죠?
1: 그러니까 짧은 단편소설 한편 정도 읽는데 이제 한 시간 정도 걸릴 거잖아요.
0: 네.
1: 그럼 본인이 오늘 나는 어디까지 갔다 온다 이러면 오늘은 2.5편.
0: 세상에 그렇게 이 단위가
1: 네,
0: 조성이
1: 거기에
0: 돼요?
1: 맞춰서 읽을 만한 그런 책을 가방에 넣어서 나가는 거죠.
0: 아.
1: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제 독서를 어쩔 수 없이 시간 관리를 하면서 읽는데
0: 네.
1: 한소범 기자의 방식은 너무나 아름답고 독자다운 방식이고
0: 네.
1: 저의 방식은 너무 억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반대예요. 시간이 한 시간밖에 없어요.
0: 네.
1: 근데 한 권을 어쨌든 검토를 해야 돼. 그럼 우겨 넣어서 읽는 거죠.
0: 그쵸.
1: 예. 네. 같은 시간 관리법인데 너무 반대 같아서.
0: 아니요, 그것도 아름답게 표현하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 그런가요?
0: 그렇게 네, 한 시간에 우겨 넣는다라고 했는데 그 또한 아름다운 겁니다. 한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읽은 거 아니에요?
1: 그렇긴 하죠.
0: 네.
1: 그리고 이제 캘린더에다가 네. 아예 그

우리 켈박이라고 하잖아요. 캘린더에 박제해준다. 네. 이렇게 자기 일정들을 색깔들로 해놓을 때 책 읽는 부분들을 아예 딱 회색으로 해서 제일 위에다가 올려둔대요. 그래서 월, 화, 수는 난 이 책 제목을 적어놓는 거죠. 오. 캘린더에다가. 그러면

0: 할 건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이런 걸 계속 확인하게 되잖아요.
1: 그냥 일정 스케줄표 위에다가 책의 제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독서 경험이. 이건 되게 도움 되겠네요.
0: 그리고 이런 걸 그 기록해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하면 네. 나중에 재미난 추억들도 많이 소환할 수 있대요. 잘 기록해두면 뭐 요즘 소셜미디어에서도 10년 전에 내가 올린 사진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네. 독서 어플리케이션도 그런 거 해준다는 거예요. 당신 1년 전에는 이 책을 읽었다. 그날 당신이 예를 들어 그게 종이책이나 전자책이라면 네. 당신이 읽었던 것 중에 밑줄 친 문장은 이것이다. 이런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1: 새록새록 진짜 기억이 샘솟을 것 같고.
0: 저는 전자책을 그간 거의 활용해보지 않았는데 네. 한소범 기자가 알려준 그런 장면들을 보니까 전자책에서도 새로운 낭만들을 발견할 수 있겠다 그쵸. 싶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1: 이게 참 시간을 어떻게 내느냐, 이게 시간이 진짜 없어서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0: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말 그렇게 시간이 있는데 독서에 안 쓰는 경우도 있을 네. 텐데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한소범 기자가 꺼내요. 한소범 기자도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반생이실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셨을 테니까 동세대의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20대들이 많이 보는 책.
1: 네.
0: 제가 이런 거 서점에 있었기 때문에 통계를 알거든요. 외국어, IT, 수험서, 자격증 이런 것들은 20대가 50%, 60% 비율을 차지해요.
1: 네.
0: 그러면 뭐겠어요? 지금 20대들이 놓인 상황,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1: 그쵸.
0: 상당 부분 거기에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환경 속에서 책도 많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저는 늘 독서 문제가 문화나 무슨 독서 지능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유를 찾을 수 있으면 책을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여유로운 일이잖아요.
1: 네.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영화만 해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내가 들어가서 2시간, 뭐 1시간 50분 보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독서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1: 네.
0: 그래서 가장 여유로울 때 할 수 있는 게 독서거든요. 근데 그 여유까지를 가지려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실 시스템이나 지원들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1: 와, 진짜 우리 모두가 함께 계속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0: 네, 뭐 부동산의 문제이기도 해요. 공간, 요즘 도서관 장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대학 도서관들이 장서를 놓을 데가 없어서 막
1: 맞아요.
0: 문화재인 줄도 모르고 몇만 부를 폐기하려고 했다. 물론 저는 개인인데도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저도 정말 이 공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너무 고민이긴 하거든요. 공간 때문에 책을 더 못 사고 있어요.
1: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이제 책 관련 일을 하시거나 너무 책을 좋아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진짜 실질적인 문제예요.
0: 맞아요.
1: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이 독서인들이 좋아하는 뮤지션을 설문을 하면 이분이 거의 탑3에 들어있습니다.
1: 아, 그런 설문조사 결과까지 반영해서 성공을 해오신 거예요?
0: 그럼요. 네. 강하솔의 다 고마워지는 밤 골라왔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오늘은 한소범 작가의 책 독자 되는 법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작가나 이 북카페 진행자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책과 좀 상관없는 일을 했다면 내가 책과 어느 정도 가깝게 살고 있었을 사람일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좋아했던 건 맞는데, 저 문학 소녀였고 이런 거 맞는데, 근데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책과 한 번 또 멀어지면 이게 또 뭐 워낙 눈 둘 때가 많으니까 또 그렇게 살고 있었으려나? 아니면 책을 굉장히 갈망했으려나? 이 가지 않은 길이 좀 궁금하기도 해요. 미미님은 어떠세요?
1: 아, 근데 이 길로 와주셔서 너무 저희에겐 다행이죠.
0: 왜요? 왜 갑자기?
1: 아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작가님 갑자기, 글도 읽을 수 갑자기 있고
0: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 다른 숨겨진 이면에 뭐가 있나? 이렇게 의심했잖아요.
1: 아 근데 재미난 물음인데 한 번도 정말 상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피부처럼 딱 붙어 있어요. 책하고 저도 삶이.
1: 그러니까 그런데 일과 삶이 다 여기랑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해봤는데 고민 좀 해볼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러니까 네. 미미님도 그랬다면 진짜 시사 주간지부터 지금 반갑다 논리야부터 시작된 그것을 계속 하고 계셨을까 아닐까.
1: 그러게요.
0: 그러니까 책이 궁금하다. 아무튼 내 삶에 있고 없고가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니까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없는 삶은 어땠을까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1: 가지 않은 길이죠.
0: 네. 자, 2882 쓰시는 카페이님. 저는 처음에는 신나서 책을 펼쳐 읽다가 끝까지를 못 읽어요. 흥미가 없어졌다기보다는 다른 책이 재밌어 보여서 거기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다 생각나면 예전 책을 폈는데 그러면 무슨 내용이었더라 하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도돌이표 독서 같아요.
1: 뭐 이런 독서도 재미날 것 같은데요.
0: 도돌이표 독서.
1: 네. 매번 새로울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그 계속 돌아가는 그 지점에는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1: 그렇죠. 이 저자가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뭐라 그럴까? 제목만 기억이 나요.
0: 네.
1: 그리고 아, 이 책 언젠가 내가 읽어야 되는데. 요 마음도 독서의 과정 중에 하나다.
0: 진짜요?
1: 네. 왜냐면 그게 있어야 독서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니까.
0: 아, 내가 읽어야 되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
1: 그렇죠. 그럼 마음이 언젠가. 어쨌든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좀 웃긴 얘기 해드리면 제 집에 그 책이 이제 2만 권 이상 있잖아요.
0: 네.
1: 제 동생은 책을 거의 읽지 않아요. 하지만 제 책을 정리를 도와주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0: 아.
1: 어디 가서 사람들이 책 얘기하면 제 동생이 아, 그 표지에 그런 거.

0: 그림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내용 네. 모르는데
1: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0: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네. 아니 책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기억하냐고. 어. 이제 그러면 짐짓 좀 젠체를 하면서 네. 이제 아 우리 형이 뭐 책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런 독자도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네. 책에 독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일종의 책의 겉모습을 굉장히 많이 본 독자인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자, 9908 쓰신 하피님. 매년 고전읽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다른 재밌는 책이 많아가지고 자꾸 뒤로 밀려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새벽까지 책을 읽기도 하고 모처럼 시간 나는 하루는 한 끼 건너뛰고 책도 읽습니다.
0: 와, 근데 이런 분인데도 자꾸 밀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네요.
1: 그러니까 아는 아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 세계가 좋은 거 아니까.
0: 서명희님. 책 읽다가 부부싸움 했어요. 퇴근 후 도서관에 들러서 1시간쯤 책 읽다가 가는 게 내 하루의 행복인데 신랑이 자꾸 전화해서 안 들어온다고 뭐라 해서 싸우게 돼요. 아, 제가 뭐 오은영 선생님이나 이호선 교수님은 아니지만 네. 신랑께 그날 네. 읽은 책 얘기를 해 주십시오.
1: 오.
0: 네.
1: 어, 좋은데요?
0: 그렇죠. 신랑은 지금 뭘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명희님과 대화하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한 시간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그게 이제 책 읽는다라고 하는 건 책을 막 읽기를 굉장히 많이 해봤던 사람이나 그 아는 사람 아닌 이상은 또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공유하라. 좋은데요?
0: 네. 그러면 천일야화처럼 네. 매일매일 사랑이 이어지는 거죠.
1: 명희님 후속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이채림님 다행히 저에게 책이란 물과 음식 같은 것들이어서 늘 함께하지 못한다면 허기져서 살기 힘들 것 같거든요.
0: 와 오늘 거의 사연들이 간증 같은데요?
1: 우리 이 명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과 음식 같은 것이다. 생존을 위한 것이다. 아, 이 한수범 작가의 책 통해서 우리가 정말 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0: 네. 이 몇 가지 그 네. 물음들을 더 살펴보고 싶은데 많이 빠르게 읽기와 느리게 제대로 읽기.
1: 오.
0: 근데 이걸 어떻게 비유해서 설명하냐면요. 아 이게 기가 막혀요. 10년 동안 한 사람하고만 연애한 사람. 내가 10년 동안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10년 동안 1년씩 10명을 만나본 사람이 있어요.
1: 아.
0: 어느 쪽이 더 연애를 제대로 해본 사람일까요?
1: 아 이거 답하기 힘드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빠르게 읽기와 느리게 제대로 읽기도 이거랑 비슷한 얘기라는 거예요.
1: 절묘한데 진짜.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독서라는 게 애초에 페이지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느리게 제대로 읽기 쪽 관점에서 보면 페이지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 이 표현도 기가 막힌데 그 페이지에 같은 페이지에 가능한 오래 머무는 것에 의미와 재미가 있다.
1: 아,
0: 아 멋지죠.
1: 맞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막 책장이 가볍게 넘어가는 책도 그 재미가 있지만 여길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 한 페이지.
1: 그렇죠. 하...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아까 같은 부분 자꾸 도돌이표 되돌아가는 그 과정도 되게 멋있잖아요.
0: 그렇죠. 그게 계속 날 잡아 끄는 거니까.
1: 그렇죠. 계속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1: 포기하지도 않고.
0: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병렬 독서랑 직렬 독서 얘기에서는 한소범 기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TPO 전술을 쓴대요.
1: TPO 전술?
0: 그러니까 시간, 장소, 상황을 고려해서 침대 머리맡에는 독파가 어려운 벽돌책.
1: 오.
0: 어차피 오래 걸리고 읽다가 네. 잠드니까
1: 그쵸.
0: 그런 걸 두고요. 그리고 소파 근처에는 에세이 같은 가벼운 흐름. 왜냐하면 지나가다 잠깐 앉는 거잖아요. 그때 가볍게 그냥 한 꼭지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거. 이런 걸 놓고
1: 네.
0: 책상에는 정독이 필요한 책.
1: 아...
0: 근데 이게 너무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책상이 아닌 곳에서는 책을 못 읽습니다.
1: 네.
0: 저는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는다라는 것이 정말 머리로는 알겠지만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너무 대단한 능력 같아요.
1: 저도 침대에서는 안 읽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앉아서 읽고서 가서 침대에서 자는 거지.
0: 약간 제과시네.
1: 네, 머리 네. 대면 자는 거고 거기 불도 좀 침침하고 약간 그런 느낌?
0: 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면 혼자 읽기와 함께 읽기 얘기도 하는데 이 한성훈 기자가 이 질문은 사실 좀 건조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장면들을 다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풀어내더라고요. 모든 독자의 시작은 함께 읽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1: 아, 하긴 처음부터 내가 책을 집어들고 이렇게 읽진 않았을
0: 그런 테니까.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네. 누군가 읽어줬을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애초에 읽기는 함께 읽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아가 생기고 내 취향이 생기면서 혼자 읽기로 갔다가
1: 네.
0: 뭐 각자 경험은 다르겠지만 성인이 돼서 뭐 대학에 가서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끼리 만난다거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거나 네.

0: 그럴 때 또다시 함께 읽기로 건너오게 된다라는 거죠.
1: 와, 이 멋있네요. 독자 되는 법 제대로 따라 읽고 싶어집니다.
0: 네. 그리고 또
1: 오늘.
0: 노년이 된다면
1: 네.
0: 다시 혼자 읽기로 건너가게 되지 않을까요? 꼭 슬픈 것만이 아니라,
1: 생애 주기에 따라서.
0: 이게 너무 그려지더라고요.
1: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훌쩍 갔는데요. 우리 독자의 미래, 어떻게 우리 품고 마무리를 할까요?
0: 기자도 그 고민을 하는데 그 미래는 막 사회적으로 우리 독자 일반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1: 네.
0: 나한명한 명의 독자로 보면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한 권이라도 많이 읽은 독자일 것이다.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1: 희망 맞습니다.
0: 그죠?
1: 확실하네요. 부인 못하겠고요.
0: 네, 이건 확실한 사실일 것 같아요.
1: 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미미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하현상의 A Book of Love로 오늘 끝곡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세상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는다는 건요? 아마도 그건 가족을 만들고 든든한 사회 울타리 안에서 한 대 어울려 살아간다는 걸 텐데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선 이런 삶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인구 교육 교사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총 40개 학교 5천 명의 학생을 만나 다양한 가족 형태와 양성 평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꿈꾸게 되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0: 또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108페이지 오늘의 한자.
1: 자, 오늘의 한자는 얄불박인데요. 정이 없거나 매정한 것을
0: 박정. 僕に 声も かけないで 言ってしまうなんて 박정한 人だな.
1: 박정, 이건 박정이라고 해서 박정은 정이 없거나 매정함. 僕に 声も かけないで 나한테 声を かける는 말을 걸다. 声も かけないで 말도 없이 言ってしまうなんて 가버리다니 박정한 人だな. 아유, 매정한 사람이네. 얇게 입는 것은
0: 우스기.
1: 우스기.
0: 우스기의 세가 가세오 히이테 시마타.
1: 우스기의 세가 옷을 얇게 입어서 그런지 가세오 히이테 시마타. 감기에 걸렸다. 우스기, 얇게 입는 거. 자, 그다음에 경솔하다, 경박하다 또는 얄팍하다라고 할 때는
0: 우스페라이. 우스페라이 지식시가 나이토 스그 바레테 시마우요.
1: 우스 라고 하면은요, 아주 얄팍하다. 거기서 또 경솔하다거나 경박하다는 뜻도 나타내는데 우스페라이 지식이 시카나이도 아주 얄팍한 지식밖에 없으면은 쓰고 바레테 시마우요. 바레르 들키다, 들통나다. 쓰고 바레테 시마우요. 금방 들통나. 자, 이 밖에 본문에 나온 게요, 희석하다라는 우스메르라는 것도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우스메르 동사입니다. 함께 기억해 주세요.

0: 기사시.
1: 기사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조짐이라든가 징조라는 뜻입니다.
0: 今年は景気が良くなるかな?
1: 올해는 좀 경기가 좋아질까?
0: 回復の兆しは見え始めてるらしいよ.
1: 回復, 회복. 回復の兆し 하면은 회복 조짐을 말합니다. 見え始める 하면은 보이기 시작하다. 그러니까 回復の兆しは見え始めてるらしいよ. 회복 조짐은 보이기 시작했다던데. 기사시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려는 조짐, 징조. 이거는 좋은 뜻으로도 나쁜 뜻으로도 징조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가이후쿠노 기사시. 자, 그럼 지금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 今年は景気が良くなるかな? 回復の兆しは見え始めてるらしいよ。回復の兆しは見え始めてるらしいよ。
1: 자, 기사시가 이렇게 쓰였고 두 번째로는요. 우라하라라고 하는 거는 정반대, 겉과 속이 다름이라고 하는 건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가 서로 정반대인 모양. 이럴 때 우라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대화를 볼까요? 새 프로젝트 히키우케루 맞다 맡기로 했어.
0: やる気のない気持ちとは裏腹に頑張りますって言っちゃったよ.
1: 야る気のない気持ちとは裏腹に. 야る気가 ない 하면 의욕이 없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예요. 근데 야る気のない気持ちとは裏腹に, 何々とは裏腹に의 꼴로 쓰이거든요. 뭐뭐와는 반대로, 즉 의욕이 없는 내 마음과는 정반대로 頑張ります 네, 言っちゃった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렸어.
0: 기대してるよ って 言われたら 断りづらいよね.
1: 기대する, 기대하다. 기대してるよ って 言われたら 기대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断りづらいよね. 断る, 断りづらい. 거절하다, 거절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의욕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깜바리마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그럴 때 나니나니 토와 우라하라니 하면 모모와는 정반대로 라는 뜻으로, 이것과는 정반대로 반대되는 사실을 뒤에다가 나열하게 되겠죠. 자, 다시 한 번만 대화를 보세요.
0: 새로운 프로젝트를 引き受けることにしたの? 야る気のない気持ちとは裏腹に 頑張ります 言っちゃったよ. 期待してるよって言われたら断りづらいよね.
1: 자, 오늘의 생활 어휘 두 개. 첫 번째는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는 조짐이라든가 징조라고 할 때
0: 기사시.
1: 기사시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쓰였냐 하면은
0: 今年は景気が良くなるかな? 回復の兆しは見え始めてるらしいよ.
1: 자, 올해 경기는 좀 좋아지려나 그랬더니 회복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했다는데, 회복 조짐이라고 할 때 가이후쿠노 키자시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는
0: 우라하라.
1: 우라하라, 겉과 속이 정반대인 모양을 나타냈죠. 가령
0: 아타라시이 프로젝트 히키우케르코토니시타노? 야르키노나이 키모치토와 우라하라니 간바리마스 때 잇쳤다요. 기대してるよ 때 言われたら 断りづらいよね.
1: 자, 이렇게요. 나니나니 또와 우라하라니 나니나니와 같은 형태로 쓰여서 모모와는 정반대로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하이 미나산 다이헨 오츠카레사마데시타. 4월 한 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꽃내음 가득한 5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それでは次回の放送でまたお目にかかります.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애를 좋아해요. 왜? 좀 맵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순하지도 않은 중간 맛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일본에서는
1: 츄카라.
0: 츄카라라고 합니다. 힘든 일, 괴로운 일은
1: つらいこと. 辛いことがあっても前向きに考えましょう.
0: 자, 이렇게 힘들다라고 할 때는요. つらい로 읽어주고 이거를요. 辛い라고 읽었을 경우에는 맵다라는 뜻이 됩니다. つらいこと. 辛いことがあっても前向きに考えましょう. 前向き 하면은 긍정적인 자세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호.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AI 개변 공조.
1: 그냥 AI라고 쓰는군요. 이제 중국에서도요.
2: 네, 或者说智能.
1: 智能.
2: 人工智能.
1: 人工智能. 응. 인공지능.
2: 比较长嘛. AI 比较简单.
1: 사실 우리말도 인공지능도 되고 AI도 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AI가 짧으니까 그런지 그냥 직관적으로 와닿아요. AI.
2: 맞아, 맞아. 예,
1: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거의. 但是 AI 好像我觉得还是这边也是更常用更简单. 예, 그렇습니다. 改变 바꾸다 무엇을 공조 일의 방식을 바꾸다 일을 바꾸다 AI 改变 공조 很多很多很多很多很多
2: 아,这个是全人类现在都很困惑的一个问题.
1: 뭐 선생님도 지금 쓰시고 있고 저도 쓰고 있고요. 거의 많은 친구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2: 对，但是它未来会怎么样改变我们的生活，还有改变我们的这个世界，真的是不确定啊。不好说，不好说，不好说，不好说。这种不好说的感觉，有点担心。对，没错。
1: 세 단어 보겠습니다. 바꾸다, 변경하다.
2: 改变.
1: 改变. 생각을 바꾸다.
2: 改变看法.
1: 改变看法. 看法가 생각이죠. 성격을 바꾸다.
2: 改变性格.
1: 改变性格. 性格, 성격이죠. 토론하다.
2: 讨论.
1: 讨论. 심도 있게 토론하다.
2: 深入讨论.
1: 深入. 讨论. 深入. 심도 있게 토론하다. 토론에 참여하다.
2: 参与讨论.
1: 참여, 토론, 참여 그대로 참여하다, 토론, 토론, 인공지능.
2: 人工智能.
1: 그러니까요, 人工智能 그대로 인공지능. 어리둥절하다, 멍하다.
2: 糊涂.
1: 糊涂. 대체하다, 대신하다.
2: 替代.
1: 替代. 대체 에너지.
2: 替代能源.
1: 替代能源. 사라지다, 소실되다.
2: 消失.
1: 消失. 消失, 소실. 반복하다.
2: 重复.
1: 重复. 일, 임무.
2: 任务.
1: 네, 任务, 임무. 맡다, 책임지다.
2: 负责.
1: 负责. 판단하다.
2: 判断.
1: 판단. 판단을 내리다.
2: 做出判断.
1: 做出判断.
2: 或者说做判断.
1: 네, 做判断.
2: 或者是两个字, 判断.
1: 아, 판단. 그렇죠. 판단이 명사도 되고, 동사 판단하다도 되죠?
2: 네.
1: 그렇습니다. 판단이 잘못되다.
2: 판단错误.
1: 네, 판단错误. 소통하다.
2: 沟通.
1: 沟通, 沟通, 沟通. 프로그래머, 개발자.
2: 程序员.
1: 程序员. 그대로 程序. 어떤 그 프로그램, 프로그래머, 개발자. 인터넷 방송인.
2: 网络主播.
1: 네, 网络, 인터넷, 주播, 방송인, 주播. 훈련사, 트레이너.
2: 训练师.
1: 训练师.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2: 说到底 怎么样.
1: 그렇죠. 이건 단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회화에서 한 단어처럼 결국에 말이야 본질적인 거는 이렇게 할 때 说到底.
2: 네, 其实它是一个句子的开头的一个
1: 그렇죠.
2: 常用的一个部分.
1: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 문장의 앞부분에 결국은 할 때 说到底 이렇게. 도구, 수단.
2: 공具.
1: 공具, 도구. 습득하다, 배워서 할 수 있게 되다.
2: 学会.
1: 아이, 学会. 学会走路, 学会说话.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2: 害怕.
1: 害怕, 害怕하라. 기대하다.
2: 期待.
1: 아야, 好, 期待, 好, 期待. 편리하다.
2: 方便.
1: 方便.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3: 最近大家都在讨论人工智能，我听得有点糊涂。

0: 걱정 마. 예전에는 프로그래머나 인터넷 방송인 같은 직업도 없었는데 지금은 있잖아.
1: 别担心，以前没有程序员、网络主播，现在不都有了？
0: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 물론 있죠. 있죠. 别担心, 걱정 마. 이젠没有程序员, 프로그래머 없었어요. 网络直播 없었어요. 그런데 现在不都有了, 지금은 있잖아. 물론 없어진 직업이 있죠. 앞으로는 AI 트레이너 같은 새로운 직업도 생겨날 거야.
1: 将来啊，也会有 AI 训练师这样的新职业。
0: 그러니까요. 将来 앞으로는 也会有 AI 训练师, 그 훈련사 这样的新职业,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야. 그런가요? 그러네. 결국 AI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지?
1: 有道理。说到底呀，AI 只是一种工具，我们要学会使用它。
0: 그렇습니다. 요다오리. 맞아. 일리 있어. 쇼다오디. 조금 전에 우리가 단어 익힐 때 쇼다오디는 보통 문두, 문장의 앞에 결국엔 말이야. 본질적인 거는 할때 많이 쓰여지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쇼다오디야. AI 只是一种 공具. AI는 공구, 도구일 뿐이고 我们要学会,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죠. 使用它,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맞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
1: 对，有人害怕，有人期待。
0: 有人害怕，有人期待。老师，你是属于哪一种？害怕、期待，
1: 我是比较害怕的那种，
0: 是吗？
1: 我比较悲观，
0: 哦，
1: 我还是比较喜欢亲近自然。我对这种科技这么快速度的发展，我是一种更担心的这样的程度。
0: 我比较乐观，还是期待
1: 哦。
0: 往后的生活，AI 让我们的生活怎么样变化？
1: 说不定等我们年纪大了，到时候可以用机器人来照顾我们。
0: 对，내가 보기엔 사는 게더 편리해질 것 같아.
1: 我觉得呀，生活会变得更方便。
0: 我是这样，
1: 哎，洪老师的想法，
0: 生活会变得更方便，더 편리해질
1: 更
0: 것
1: 积极的。
0: 같아.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1: 希望如此吧。
0: 아, 王老师的回答希望如
1: 没
0: 此
1: 错没错，
0: 吧。
1: 我也是这么想，希望如此。
0: 希望如此，좋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첫 번째, 替代, 대체하다, 대신하다. 손편지의 그 따스함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1: 手写信的那种温暖啊，是无法替代的。
0: 手写信, 손편지, 손으로 쓴 편지, 那种 温暖, 그런 따스함, 是 无法替代的,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 오래된 이발소는 결국 새로 연 미용실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1: 那家老理发店最终还是被新开的发廊替代了。
0: 그렇습니다. 오래된 이발소, 그래서 라오 리파디엔, 그죠? 最终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는 还是被新开的 새로 연 파랑 미용실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替代, 대체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替代了. 그의 경험과 능력은 대체하기가 매우 어렵다.
1: 他的经验和能力 很难被替代.
0: 그렇습니다. 他的 经验, 경험, 능力, 능력은 很难, 어렵습니다. 뭐하기? 被替代,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체력 구하기가 어려워요. 被替代. 说到底, 결국은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는 이 일은 결국 우리 사이에 신뢰가 부족해서 오해가 생긴 거야.
1: 这件事说到底是我们之间信任不够，才产生误会。
0: 这件事, 이 일은요, 说到底, 결국에는,是我们之间, 우리 사이에, 信任不够, 믿음이 부족해요, 不够. 그래서, 才, 그러고 나서, 비로소, 产生误会, 그래서 오해가 생긴 거야. 각종 운동 방법도,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움직여야 효과가 있다.
1: 各种健身方法，说到底还是要自己动起来才有效。
0: 당연하죠. 운동 막.
1: 不能躺着运动啊。
0: 各种 健身 방법, 그 운동하는 방법이죠. 헬스 방법. 说到底 결국은 还是要自己 스스로 직접 동起来 움직여야지만 비로소 자有效, 효과가 있다. 결국 집은 살기 편한 게 가장 중요해. 교통은 그 다음이야.
1: 说到底，房子住着舒服最重要。 交通是第二位的。
0: 说到底。

0: 결국에는 房子, 주택은 住着 舒服, 아주 살기 편안해야 돼요. 最重要, 가장 중요하고요. 交通, 교통은 是第二位的, 두 번째죠. 그 다음이야. 자, 107쪽입니다. 신링지탕.
1: 所有伟大的事都是因为坚持才得以实现.
0: 꾸준함이라는 게 결국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坚持
1: 才得以实现.没错，坚持不一定能胜利，但是不坚持一定不会胜利。对，没错。
0: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最近大家都在讨论人工智能，我听得有点糊涂。有人说很多工作会被替代，你怎么看？我觉得不是工作消失，而是工作内容会改变，比如。 重复任务交给AI，人负责判断和沟通。可听起来还是有点担心，好像我们以后没事可做了。别担心，以前没有程序员、网络主播，现在不都有了？将来也会有 AI 训练师这样的新职业。有道理，说到底
3: AI 只是一种工具。
2: 我们要学会使用它。对，有人害怕，有人期待。我觉得生活会变得更方便。希望如此吧。怎么说？这么说
0: 이렇게 말해요. 108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 산업에서 AI가 인간을 대체할까봐 걱정해요.
1: 有些人担心在有些行业里 AI 会取代人。
0: 行业 산업이죠. 取代 대신하다. AI를 단지 새로운 도구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1: 也有人认为 AI 只是新工具.
0: 공具, 도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예요.
1: 最重要的是我们怎么适应变化.
0: 适应变化, 변화에 적응하다. 새로운 기술은 도전을 가져오기도 하고 기회를 가져오기도 돼요.
1: 신기술带来挑战也带来机会.
0: 带来挑战, 도전, 기회, 기회. 인류는 배우는 습관을 유지해야 해요.
1: 人类需要保持学习习惯.
0: 保持 유지하다. 学习习惯, 학습하는 습관.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길 바라. 제발 그랬으면.
1: 希望如此.
0: 오, 希望如此.
1: 听说下半年会轻松一点，真的？希望如此。哦，王总监，真的？아닌것같은데그런真的와닿았습니다。不过按照往年经验，停停停停，就让我做两天美梦吧。嗯，享受这两天的美梦也不错。对。
0: 다나 보겠습니다. 하반기.
1: 下半年.
0: 편하다, 가볍다.
1: 轻松.
0: 무엇에 따라.
1: 按照.
0: 예년.
1: 往年.
0: 경험.
1: 经验.
0: 좋은 꿈, 단꿈.
1: 美梦.
0: 美梦. 오늘 배운 내용은 중급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0: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乐.
4: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5: 储备粮.
4: 어, 储备粮.
5: 오? 왜什么要储备呢? 发生什么事情了?
4: 원래는 이게 이제 주배량이 말 그대로 이제 비상식량,
5: 네네네.
4: 정말 위급한 시기를 대비한 식량.
5: 没错没错.
4: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위급보다는 최근에 들어서는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주배량, 비상식량을 얘기합니다.
5: 非常好奇.
4: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세 단어 봅니다. 비축식량, 비상식량.
5: 주배량.
4: 주배량. 점심.
5: 午饭.
4: 午饭. 배고프다.
5: 饿饿饿.
4: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5: 下楼.
4: 下楼. 아래층이면 그대로 러시아.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다면 下楼. 그대로 합니다. 간식.
5: 零食.
4: 零食. 서랍.
5: 抽屉.
4: 抽屉. 抽屉. 서랍이죠. 재고를 보충하다. 재입고하다.
5: 补货.
4: 补货. 부, 보충하다, 호, 물건. 그래서 물건을 보충하다, 재입고하다. 서두르다, 다그치다, 재촉하다.
5: 간.
4: 간. 일찍 서두르다.
5: 간早.
4: 간早. 차를 타려고 서두르다.
5: 간车.
4: 간车. 프로젝트 항목.
5: 项目.
4: 项目. 의지하다, 기대다.
5: 靠.
4: 靠. 운에 맡기다.
5: 靠运气.
4: 靠运气. 실력으로 승부하다.
5: 靠实力.
4: 靠实力. 实力 그대로 실력이죠. 运气, 운. 그래서 뭐뭐에 맡기다. 靠运气. 靠实力. 바치고 있다, 버티고 있다.
5: 撑着.
4: 撑着. 撑 그대로 버티다.
5: 很难很困难很累. 撑着.
4: 힘들게 힘을 바짝 쓰면서 쓰는 거, 버티고 있는 거. 撑着. 뭐뭐라고 여기다, 알다.
5: 이웨이.
4: 이웨이. 일반적으로 이웨이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 사실.
5: 맞아. 이거 在 고대 한유 당중. 이거 이웨이 就是我认为的意思.
4: 그렇죠. 예, 고대 중국어에서는 이웨이가 나는 뭐뭐라고 알고 있다. 지금 현재 현대 중국어에서 认为하고 같죠.
5: 但是意思
4: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웨이는 뭐뭐인 줄 알았는데, 어, 알고 보니까 아니었네?
5: 네.
4: 뭐 이렇게 할 때 이웨이고요. 런웨이는 말 그대로 그냥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숨기다, 저장하다.
5: 장.
4: 장, 마음대로.
5: 随便.
4: 随便 봐. 들다, 쥐다, 가지다.
5: 나.
4: 나. 유비무환.
5: 有备无患.
4: 한자 그대로입니다. 有备无患. 화이팅하다.
5: 加油！加油！加油！加油！加油啊！加油！
4: 중국 대표팀과의 경기를 할 때 보면 이 소리를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5: 没错，只要有加油的地方，加油，中国队，加油。
4: 네.
5: 但是也有中国的一个音乐人说，文化人也是音乐人，他说中国队加油这个话，这个节奏和韵律感不太好。哦，就是听起来。 没有这种真的加油的感觉。哦，你我们感觉一下，韩国队怎么说？
4: 화이팅.
5: 就是大韩民国加油的时候，比赛的时候。哦，대한민국
4: 짝짝짝짝짝.
5: 对，这个节奏感很强，但是中国队加油，这个力气不够啊，力气不够。哎，但是现在还没有更好的解决办法。嗯，对，没错。萨塔姆达，这个。 攒,
4: 攒, 모을 수가 없다.
5: 攒不下,
4: 攒不下. 포인트를 모으다.
5: 攒积分,
4: 攒积分, 积分이 그대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돈을 모으다.
5: 攒钱,
4: 攒钱, 钱, 돈입니다.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6: 刚吃完午饭又饿了.

0: 우리 얘기할 때 이웨이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나만, 나도 이렇게 我还以为 只有我 단지 나만 喜欢在抽屉里 그대로 서랍 속에 장零食.
1: 哎，很多人，很多上班族都喜欢藏零食。
0: 抽屉就是个人的空间，
1: 对对对，
0: 放什么东西都可以。
1: 对呀、啊，自己喜欢的小吃。
0: 对，
1: 累的时候，还有这个低血糖的时候。
0: 哦，糖糖，
1: 对，
0: 糖
1: 需要补充的时候，
0: 对对对对对，
1: 吃一点，心情好。
0: 巧克力什么的，
1: 对
0: 啊，藏그대로이게이제여기서는숨겨두다라는것이니까원래의 그 抽屉里的
1: 小秘密
0: 네, 小秘密吧 아, 그래서 抽屉里藏零食呢 다들 그래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가져가 다 먹으면 주말에 더 사다 놓지 뭐
1: 都这样 想吃什么随便拿 吃好了我周末再多买点
0: 오, 大方 자, 都这样 다들 그래 想吃什么随便拿 오, 大方
1: 我很少对别人说随便拿对你想吃什么随便拿
0: 마음대로 가져가 吃好了 거기다가 또 대단한 게 있습니다 吃好了 다 먹으면 我周末再多补货对자再多买点더 사면 돼 그렇다면 사양하지 않을게 인생은 역시 유비무한이야
1: 나我不客气了人生啊 还是得有备无患
0: 그러니까요. 나와 부카치라. 참 많이 쓰여지는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와 부카치라. 이렇게 상대방 서로 얘기할 때 그럼 나 체면 안 차린다.
1: 네.
0: 편하게 할게.
1: 네. 我不拒绝라.
0: 그러니까 편하게 할게. 부카치라. 人生啊. 인생이란 말이야. 사는 게 뭐 还是得有备无患나. 사람 사는 거 유비무환이 있어야 돼요. 하하하. 맞아. 우리 힘내자고.
1: 哈哈哈，说的对，我们加油干！哎，我们加油干，干
0: 그대로 이제 일 열심히 하자는 얘기죠. 일 열심히 하자. 인생을 위해 더 많은 비상식량을 쌓아보자고.
1: 给人生攒更多的储备粮吧。哦，
0: 여기서 这个 给人生攒的那个东西储备粮是不是金钱？
1: 哎，当然是喽！我还想把这个问题留给我们的听众朋友呢，对吧？这个呢不是零食啊，人生的储备粮，有备无患的东西，当然是叮叮叮，金钱。
0: 자, 给人生, 인생에게 무엇을 했죠? 잔, 저축을 해둬야 됩니다. 更多, 더 많은 储备粮,
1: 储备粮,
0: 비상식량, 띠디딩, 그렇습니다. 자, 10쪽 볼까요? 해설입니다. 첫 번째, 간, 일정, 마감, 시간 등에 쫓겨서 서두르다, 다그치다, 재촉하다. 요즘 회사에서 동시에 두 개 프로젝트를 급히 진행해서 매일 아주 바빠.
1: 这段时间公司同时在赶两个项目每天都很忙.
0: 오, 这段时间, 조금 전에 나왔던 대로 요즘이죠. 공스 동시 진행입니다. 동시在赶两个项目. 두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제 공스리 헌망아 매일도 헌망 매일 바빠요 요 며칠 원고 마감 일정 맞추느라 점심은 대충 때워
1: 这几天赶稿子中午饭就随便吃一口
0: 但是这个饭应该好好吃对还是要吃好吃对对对这几天 요 며칠 赶稿子 稿子 그대로 이제 원고죠 책을 쓰시나 봐요 赶稿子 중午饭 점심은 随便吃一口, 대충 때워. 다들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근하고 있으니 월말에는 제때 납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大家都在加班赶进度,月底应该能按时交工.
0: 오, 大家 모두들 都在加班, 계속 야근하고 있습니다. 간진도, 진도 그대로 이제 진도인데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여기서 이제 일정이죠. 그런 업무의 진도. 그러니까 즉 일정이 됩니다. 月底 월말에는 인가에는 안시 제때 交공 납품할 수 있다. 두 번째 靠 의지하다 기대다 뭣뭣에 달려있다 뭣뭣에 맡기다. 그는 몇 년째 원고료로 살고 있다.
1: 他这几年就靠稿费活着.
0: 他这几年 이 몇 해 동안 요 몇 해 몇 년째 그대로 靠 稿费 稿费가 그대로 원고료죠. 活着 생활하고 있다. 活着. 네가 가장 경험이 많으니까 이 일은 너만 믿을게.
1: 你最有经验了。

0: 这件事儿就靠你了。
1: 오, 이 표현 참 많이 쓰죠? 这件事情就靠你了.
0: 对.
1: 자, 너만 믿을게.
0: 对,
1: 너에게
0: 对.
1: 의지할게. 이런 의미가 됩니다.
0: 好有压力啊.
1: 어, 对. 那就有信心的.
0: 对,也更有信心.
1: 你就靠我吧.
0: 对对对.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0: 靠我了.
1: 靠我了. 자, 잘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고 선생님은 입문만 시켜줄 뿐이다.
0: 能不能学好主要靠自己老师只是领进门.
1: 그렇죠. 领进门. 입문만 시켜준다. 11쪽입니다. 신링지탕.
0: 比起被围观,悄悄努力或许更踏实.
1: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刚吃完午饭又饿了. 下楼去买点零食。不用，你看我抽屉里有没有你爱吃的。我周末刚补完货。补了这么多？这段时间赶项目，就多准备了一点。饿的时候就要靠这些储备粮撑着了。我还以为只有我喜欢在抽屉里藏零食呢。都这样，想吃什么随便拿，吃好了。 我周末再多买点。那我不客气了。人生啊，还是得有备无患。哈哈哈，说的对，我们加油干，给人生攒更多的储备粮吧。怎么说？这么说
1: 이렇게 말해요. 12쪽입니다. 업무가 바빠지면 간식은 때려야 뗄 수 없어요.
0: 工作一忙起来，零食就成了离不开的东西。离不开，
1: 헤어질 수 없다. 서랍에 먹을 걸 쟁여두는 게 그때그때 배달시키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0: 抽屉里囤点吃的，比临时叫外卖快多了.
1: 쟁여두다, 둔디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후에 가장 견디기 힘들 때는 뭔가를 좀 먹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해요.
0: 下午最难熬的时候，总得靠吃点东西提提神.
1: 提提神, 그대로 정신 차리다. 직장 생활 경험이 갈수록 풍부해지네요.
0: 你的职场经验可是越来越丰富了。越来越
1: 점점 뭐뭐하다. 간식을 먹는 것은 자신에게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예요.
0: 吃零食是在给自己补充能量。补充,
1: 보충하다, 能量, 에너지, 느낌대로 말해요.
0: 跟着感觉说.
1: 비축식량, 비상식량.
0: 储备粮.
1: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국가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저장해두는 원래 곡식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방금처럼 이제 사무실에서 일종의 이제 몰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숨겨둔 간식을 비유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怎么这么多饼干呢?
0: 아이야,
3: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거주거웨이.
0: 거주거웨이. 아, 이 표현도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일단 저는 첫 번째 떠오르는 건 군대. 아.
1: 您想到军队，我马上想到体育课
0: 啊，体育课、嗯、啊，체육수업。그렇뭐좀약간요즘엔좀많이좀그래도좀변화가됐지만예전에는体育课好像是军队的，
1: 没错，
0: 部队的。
1: 对，而且每次跑步开始之前，
0: 对，
1: 各就各位跑，
0: 对对对对对，
1: 跑出去，
0: 对对对对，还有一个这个排练，
1: 对对对。
0: 보통 이제 그 연극이나 이런 데에서 공연이라든가
1: 导演
0: 네, 리허설 할 때 거주거웨이 거주거웨이
1: 와, 저 이치로화
0: 위치로
1: 对对对
0: 거주거웨이
1: 还有这个医院
0: 医院 对 医院
1: 수술실
0: 是
1: 对不对 这个医生 主治医说 거주거웨이 所有的人都要马上 站在自己的位置
0: 当然
1: 紧张啊
0: 네, 对 没错 这个很重要的 네, 거주거웨이
1: 今天我们学的这个
0: 很有意思，很中国化的表现。是不是这个各就各位的意思？是我们刚才提到的内容呢，还是其他的内容呢？大家可以期待一下。对对，세 단어 보겠습니다. 각자 자기 위치를 차지하다.
1: 各就各位.
0: 各就各位. 어지럽다, 무질서하다.
1: 乱.
0: 乱. 기분, 심정.
1: 心情.
0: 마음, 心情, 심정. 짜증나다, 괴롭다.
1: 烦.
0: 烦. 烦死了，烦！ 정리하다，
1: 整理，
0: 整理， 준비하다，
1: 准备，
0: 准备， 상자，
1: 箱子，
0: 箱子， 놓다， 놓다，
1: 放，
0: 放， 소금을 넣다，
1: 放盐，
0: 放盐， 확정적이다， 명확하다，
1: 确定，
0: 确定， 버리다， 내버리다，
1: 扔掉，
0: 扔掉， 아깝다， 아쉽다。
1: 舍不得，舍不得，
0: 쓸모없다, 필요하지 않다,
1: 用不着,
0: 用不着. 이때 이제 발음이 그 뒤에 용不着 이렇게 갑니다. 用不着, 쓸모있다, 필요하다,
1: 用得着,
0: 네, 用得着.
1: 反义词.
0: 그래서 더하고 그 不, 가능보호 구문이죠. 그래서 用不着, 用得着, 유용하다,
1: 有用,
0: 有用. 남에게 주다, 선사하다,
1: 送人,
0: 送人. 팔아버리다.
1: 卖掉,
0: 卖掉. 거두다, 치우다,
1: 收,
0: 收. 옷을 거두다,
1: 收衣服,
0: 收衣服. 그릇과 젓가락을 치우다,
1: 收碗筷,
0: 네, 收碗筷. 碗, 그릇, 筷, 젓가락. 그래서 그릇과 젓가락을 치우다, 收碗筷. 那说明已经吃完饭咯?
1: 对对对,
0: 对吧? 창고, 다용도실,
1: 储物间,
0: 储物间. 그대로 이것이 물건을 쌓아두는 곳,
1: 네.
0: 물건을 두는 곳. 그러니까 주우지엔 이렇게 서랍.
1: 抽屉,
0: 抽屉. 처리하다, 해결하다.
1: 搞定.
0: 에, 搞定了.
1: 에,
0: 搞定.
1: 这个是从南方话里边，南方的口语话里边。
0: 哦, 南方人经常说.
1: 对,
0: 搞定.
1: 对对. 然后后来我们看香港的电影啊，台湾的电视剧啊，慢慢的。
0: 普通话也有了哦，对对对对对，我就想起来了，特别是香港电影，或者说台湾的电影，或者台湾的连续剧，连续剧里面很多，我经常听到的，听到，我来搞定，哎，搞定搞定搞定了，或者搞定了吗？对对对对，했어，对对对对，그래서搞定， 스트레스,
1: 压力,
0: 压力.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只要房间里一乱，我心情就很烦。我懂，很多人都这样。我有一个很简单的整理方法。真的简单吗？跟我说说。嗯，准备三个箱子，第一个放确定要扔掉的东西，第二个放舍不得扔但用不着的，第三个放有用。 但是不常用的东西，第一个箱子就扔掉了，那第二个、第三个箱子的东西要怎么办呢？第二个箱子里的你可以送人或者卖掉，第三个箱子的收起来，放进储物间，让每。

0: 어디에 넣어줘? 주우젠 창고에 가져다 둡니다. 모든 물건들에게 각자 자리를 찾아주는 거지.
1: 让每样东西都各就各位。各就各位。我们的题目出来了。
0: 그렇습니다. 每样东西 모든 물건들을 또 各就各位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갑니다. 아 쉬운 것처럼 들리는데 지금 바로 해볼까요?
1: 听起来好像挺容易的，那我现在就试试。
0: 아, 听起来, 어, 들어보니까 好像挺容易的, 좀 쉽게 들리는데, 나我现在试试, 지금 당장 해봐. 잠깐.
1: 停.
0: 停. 먼저 작은 서랍 하나부터 시작해.
1: 先从一个小抽屉开始吧。
0: 그러니까 서랍 안에 있는 것부터 열어서, 先从一个小抽屉里, 작은 서랍부터 开始吧。 한 번에 방 전체를 끝내려고 하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아.
1: 别想一次搞定整个房间，压力太大。
0: 그러니까 一步一步来。对对对，一点一点来。 一步一步来。 그래서 别想一次 한 번에 搞定. 한 번에 끝내자. 整个房间，전체 방을 하려고 하면.
1: 对对，整个房间或者是整个家。太累了。太累了。
0: 그래서 压力 太大. 스트레스 많이 받아. 좋습니다. 자. 18쪽에 해설 보겠습니다. 먼저 셔 부더 아까워서 차마 뭐뭐하지 못하다. 정이 들어서 버리거나 포기하기 어렵다. 이 옷은 우리 엄마가 손수 짠 거라서 차마 버리지 못하겠다.
1: 这件衣服是我妈亲手织的，所以我舍不得扔。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现在不穿，但是舍不得扔。是是是。怎么办呢？
1: 这个真的是有比较大的问题，而且送人也有点困难。别人也不想要。对对对对，就是比较啊，这个这样的东西其实对于老人来说可能更没法扔。对，没错，这件衣服是我妈亲手
0: 직접 织的， 织가 이제 짠 것을 얘기합니다. 실로 짠 거, 织的， 所以我舍不得扔。 이 화분은 3년 동안 키운 거라 남에게 주기 아깝다.
1: 这盆花养了三年，我舍不得送人。这盆花已花不腻久，养了三年，三年을키웠기때문에舍不得送人。我想问一下，洪老师养了很多很多很多很多很多植物。对。哦，养了多少年了？哦，长的话六七年，短的话两三年。哦，舍不得送人吧？
0: 可以送人。哦，是吗？我可以送人。
1: 是吗？
0: 这个没问题。
1: 如果有好的可以送我一盆。
0: 可以，没问题。
1: 我最近也想养养花。
0: 你什么样的要求就跟我说。好的。哦，下次。
1: 大方。
0: 我带给你。谢谢。
1: 아까와를꺼없어옛것이가야새것이오는법이야没什么好舍不得的旧的不去新的不来아
0: 재밌는 표현 나왔습니다. 旧的不去新的不来这个中国人特别喜欢的话对对对对对呃쓰던것이가야버려야또새것이옵니다자두 번째는요. 搞定 일이나 문제를 처리하다 해결하다 끝내다. 걱정 마세요. 거래처 일은 제가 이미 처리했습니다.
1: 放心吧，客户那边的事我已经搞定了。
0: 放心吧, 안심하세요, 걱정 마세요. 客户那边的事情, 그 거래처 그쪽 일은요, 我已经搞定了, 처리했습니다. 이 정도 가전제품 문제는 제가 직접 손보면 해결됩니다.
1: 家用电器这点问题，我自己动手就搞定了.
0: 家用电器, 그 가전제품이죠, 这点东西，我自己动手, 내가 직접 움직이면 就搞定了, 거의 처리가 됩니다. 就搞定了.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미 해결됐고 남은 건 간단해요.
1: 最难的部分已经搞定，剩下的就简单了。
0: 오, 那就好办。那就最难的部分， 가장 어려운 부분 已经搞定， 처리가 됐습니다. 搞定，剩下的， 남은 것， 剩下的，简单了， 간단해요. 19쪽입니다. 신링지탕.
1: 爱自己的方式绝不只有买买买。 这个只是一小部分，其实。对对对。真正爱自己的方式很多。很多很多很多。
0: 물건을 사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은 아.
1: 其实只是一小部分能够满足，而且你再买买买，它也只能满足一小部分的欲望。哦，没错，没错，没错。真正的需求，很多很多。是。본문
0: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只要房间里一乱。 我心情就很烦。
3: 我懂，很多人都这样。
2: 我有一个很简单的整理方法。真的简单吗？跟我说说。嗯，准备三个箱子。第一个放确定要扔掉的东西，第二个放舍不得扔但用不着的，第三个放有用但是不常用的东西。第一个箱子就扔掉了。
1: 那第二个、第三个箱子的东西要怎么办呢？第二个箱子里的你可以送人或者卖掉，第三个箱子的收起来放进储物间，让每样东西都各就各位。听起来好像挺容易的，那我现在就试试。停，先从一个小抽屉开始吧。
2: 别想一次搞定整个房间，压力太大。怎么说？怎么说？
0: 이렇게 말해요. 20쪽입니다. 방을 치우는 건 사실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기도 해요.
3: 收拾屋子其实也是在收拾心情.
0: 오, 收拾屋子, 방을 치우다, 收拾心情, 마음을 정리하다. 쓸데없지만 버리기 아까운 물건은 자리를 바꾸면 더 큰 값어치가 생겨요.
3: 用不上又舍不得丢的东西. 换个去处更有价值.
0: 그렇습니다. 换个去处 그대로 자리를 바꾸면 更有价值. 자주 안 쓰는 물건들은 치워놓으면 방 안이 저절로 환해져요.
3: 不常用的物件收起来，屋里自然就敞亮了。敞亮,
0: 환해지다, 敞亮了. 하루 만에 싹 다 끝내려 하지 말고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3: 不用指望一天弄完，从一小块地方下手就行.
0: 그러니까 抽屉, 그러니까 이小块地方小块地方 그대로 작은 곳. 정리는 집을 정돈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마음 편한 생활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3: 정리不只是为了屋子规整，更是为了日子舒心.
0: 规정 그대로 정돈하다가 되는 거죠. 舒心 편안합니다.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각자 제자리에 가다, 각자 맡은 자리로 돌아가다, 물건을 제자리에 놓다.
1: 各就各位.
0: 各就各位. 선생님.
1: 我都收拾好了.这么快?那是,按清单来,让东西各就各位就快了.
0: 오, 行. 我也列个单子.
3: 어. 按顺序来.
0: 오, 顺序来.
3: 很快.
0: 快. 단어 보겠습니다. 정리하다.
1: 收拾.
0: 收拾, 收拾. 뭐뭐대로.
3: 按什么什么什么.
0: 그렇죠. 按什么什么. 리스트 목록.
3: 清单.
0: 清单. 배열하다, 늘어놓다.
1: 列.
0: 列. 리스트 목록.
1: 单子.
0: 单子. 오늘 배운 내용은 중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 이어서 어린이를 위한 노래로 플리를 꾸몄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 어른과 아이가 함께 부른 노래,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프랑스 샹송의 수호자로 불리는 싱어송라이터죠. 이브 디데이의 1977년 노래 프랑드 런 앙팡, 아이를 안아주세요. 일요일 세계음악갱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이비디데이의 Fondre l'enfant, 아이를 안아주세요. 일요일 세계음악갱 첫 곡이었습니다. 프랑스의 1970년대를 대표하는 샹송이자 20세기 최고의 아름다운 샹송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어린이 찬가죠. 프랑스어권, 특히 캐나다 퀘벡에서는 아이의 세례식에서도 자주 불려지는 그런 의미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어린이를 위한 노래. 이번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코러스가 함께하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보사노바 가수 리사 오노가 리메이크한 앙드레 부빌의 샹송이네요. 샐러드 드 브리, 과일 샐러드. 우리나라 아티스트 김정범의 프로젝트 푸딩의 노래 스마일도 준비했는데요. 보컬 그룹 빅마마의 멤버인 신연아, 이지영,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탈리아로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코미디언 갤제로와 어린이들이 함께 부른 쿠바 노래 리코 바실론까지 세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0: come sei bella è il cia cia cia.
1: 광고나 영상 프로그램의 배경음악으로도 자주 사용됐던 세 곡이었죠. 리사 오노의 샐러드 드 프리, 과일 샐러드, 푸딩, 신현아, 이지영이 함께한 스마일, 그리고 갤르제로의 리코 바실론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어린이를 위한 노래. 이번에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어린이의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앰브로시안 주니어 콰이어의 노래로 웨일즈 민요, 수호강, 자장가 준비했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태양의 제국에 사용되면서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노래가 됐죠. 이어지는 곡은 프랑스 영화 코러스의 삽입곡입니다. 작곡가 브루노 꿀레가 만든 Voici ton chemin, 너의 길을 봐라. 당시 합창 단원으로 출연하고 노래도 불렀던 장바티스트 모니에르의 노래입니다. 세 번째 노래는 1968년에 나온 프랑스의 TV 시리즈 Belle and Sebastian의 노래인데요. 에릭 드막샹이 작곡하고 소년 합창단 Le Petit Chanteur Daniel의 솔리스트 브루노 폴리우스가 노래를 맡았네요. 로아조, 새라는 노래도 보내드립니다. 귀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정화되는 것 같은 어린이들의 순수한 노래 세 곡에 귀 기울여 보시죠.

앰브로시안 주니어 콰이어의 수호강 자장가, 브루노 꿀레의 Voici ton chemin, 너의 길을 봐라, 그리고 에릭 드막샹의 루아조 새였습니다. 종교적이고 성스러운 느낌까지 드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노래였는데요. 이런 분위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Children of Europe for UNICEF, 유럽 유니세프 어린이 합창단이 들려주는 스웨덴 민요 Love Conquers Everything 들으시고요. 프랑스의 또마 기비치와 위크드 쿨송이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를 엮은 앨범 Songs of Innocence에서 라틴 아메리카 민요 El Vuelo, 비행. 스페인 뮤지션 나초 카노의 앨범에 들어있는 Al Encuentro de la Alma, 영혼의 만남. 그리고 스페인의 El Bosco 수도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니르바나까지 네 곡 전해드립니다.

어린이의 목소리로 들어본 노래 네 곡이었습니다. Children of Europe for UNICEF 합창단의 노래로 Love Conquers Everything, 또마기비치와 윅드굴송이 엮은 앨범 중에서 남미 민요 엘 부엘로 비행, 스페인 뮤지션 나초 까노의 앨범에서요 Al Encuentro de la Alma 영혼의 만남, 그리고 스페인 엘보스코 수도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니르바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가 노래한 프랑스 영화의 삽입곡입니다. 1990년 영화 La Vue Les Femmes, C'est la Vie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영화의 삽입곡인데요. 영화 음악 작곡가 필립 사르드가 작곡하고 영화에 출연했던 당시 아역 배우 줄리 바타이가 노래한 La Bouche Pleine de Sable, 모래로 가득한 입 들으시고요. 나비 수집가인 할아버지와 엄마에게 버림받은 이웃집 소녀의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과 인생에 관한 로드무비죠. 남프랑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흘러나오는 버터플라이라는 영화의 주제곡, 주연 배우 미셸 셰로와 클레어 부아니크가 함께 부른 노래 르 파피옹, 나비까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영화 음악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미셸 사르트가 작곡한 La Bouche Pleine de Sable, 모래로 가득한 입. 이어진 곡은 영화 버터플라이의 노래였죠. 미셸 쉐로 그리고 클레르 바니크 주연 배우가 함께 노래한 Le Papillon, 나비였습니다. 이제 세계 음악갱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에서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세계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세계음악갱 2부에서는 이승열 DJ의 가사 낭독과 해설이 함께하는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 전해드립니다. 1부를 마무리하는 어린이를 위한 노래 역시 프랑스 샹송인데요. 출산율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프랑스의 어린이에 관한 노래가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줄리안 클레르의 1979년 곡 Sacomong Scomong Have d'enfant 아이의 꿈처럼 시작된다. 그리고 프랑시스 가브리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1987년 노래 Il faudra leur dire 그들에게 말해야 해요. 어른들에게는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해주고 아이들에겐 동심을 잃지 않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샹송 두 곡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해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카탈루냐의 루이스 라크가 부르던 아브릴 세 탄타 쿠아트라, 1974년 4월입니다. 루이스 라크의 1975년 앨범 위아제아 이타카, 이타카로의 여행 수록곡인데요. 곡 제목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974년 4월 25일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이른바 카네이션 혁명에 바친 노래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프랑코 정권, 독재 정권 치하에서 신음하던 터였습니다. 그때 이웃나라 포르투갈 소식을 듣게 되었죠. 파시즘 체제에서 억압받던 포르투갈이 유혈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거였습니다. 혁명에 참여한 군인들의 총구에 시민들이 카네이션 꽃을 꽂아준 일화로 이 사건에 카네이션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루이스 라크는 이 사건에 큰 감동을 받았고요.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민주화 투쟁에 영감을 주기 위해서 이듬해 이 곡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노랫말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쿠바니스, 동지들이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지칭하죠. 그리고 후렴부에는 플로르시 벨마이에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붉은 꽃이라는 뜻으로 이 포르투갈 민주화 혁명을 상징하는 카네이션을 암시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동지들이여, 하얀 달이 잠드는 곳을 알고 있다면 가서 그녀에게 말해주길. 내가 그녀를 원한다고. 그럼에도 그녀에게 갈 수 없다고. 우리의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에. 동지들이여, 바다 요정들이 잠드는 바다를 알고 있다면 내 기꺼이 그녀들을 보러 갈 것이나 그럴 수가 없다네. 우리의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에. 동지들이여, 자유로운 봄이 그리운가? 나 역시 그대들과 함께 봄을 찾아가고 싶다네. 그런 봄을 누리며 살기 위해 기꺼이 군인이 된 거라네. 만약 슬픈 운명이 날 꺾어 땅에 던져버린다면 동지들이여, 내 노래를 빠짐없이 가져가 주게. 그리고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는 날 붉은 꽃다발을 내가 사랑했던 이들에게 갖다 주게.

루이스 리아크가 부르는 텐드레즈다 다정함입니다. 카탈루니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1998년 발표곡 사랑 노래고요. 사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인간을 나아가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이 처음이자 마지막 동아줄 같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여리고 약하지만 삶과 이 세상의 악함을 견디게 해주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떠나온 길은 멀지만 멀어질수록 무거워진 짐을 이젠 덜고 싶다. 우연의 일치, 오래도록 걸어온 길, 바다의 푸르름, 그 어떤 것도 그 깊은 곳에서 뛰는 맥박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 그 맥박은 여리지만 다정함으로 헤아려주는 힘이기 때문이다. 너의 사랑이 있어 나는 모든 것을 기다린다. 그 마음이 끝까지 차오르는 저녁이면 나는 노래를 만든다. 너의 눈동자에 담긴 열망을 사랑한다. 어떤 것도 걸치지 않은 너의 몸이 당당하게 그리는 곡선을 사랑한다. 너는 다정함의 노예임을 나는 안다. 내 사랑, 그런 너이기에 나는 너를 더 사랑하고 늘 사랑한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다정한 맥박, 기다려주는 다정함, 우리를 숭고함으로 끌어올려주는 다정함, 외로움이 두려움으로 깊어질 때 제 품에 안아주는 다정함.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 거부감엔 이유가 있다. 비참, 전쟁, 기아, 죽음, 파시즘, 증오, 광기.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울고 있는 세상을 나는 거부한다. 그런 내게 홀연히 다가오는 것은 다정함이다. 다정함이라는 감정이 남아있기에 견뎌낸다. 다정함이 있기에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다. 우리를 보다 높은 곳으로 데려가주는 숭고함이 있다. 외로움이 두려움이 될 때 제 품에 안아주는 다정함이 아직은 남아있다.

0: Regardez-moi. Je suis le plus beau du quartier. Je suis le bien-aimé. Dès qu'on me voit.
1: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칼라 브루니가 부르는 Le plus beau du quartier. 이 동네 최고 미남입니다. 2002년 칼라 브루니가 모델이 아닌 싱어송라이터로 자신의 이름을 처음 새긴 해주. 그녀의 데뷔 앨범 Quelqu'un m'a dit 수록곡이자 자작곡입니다. 화자는 곡 제목에서 명시한 대로 남자인데요. 여자 싱어송라이터가 스스로를 남자로 지칭하고 있는 거죠. 젠더 경계를 일부러 흐리면서 자신의 매력에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까지 매혹된다라고 큰소리 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날 봐. 난 이 동네 최고 미남이야. 모두 날 사랑해. 모두 날 보면 곧장 사랑에 빠져.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내가 나타나면 여자들은 날 스치듯 지나가며 곁눈질해. 난 죄 없어. 이 동네 제일 미남일 뿐이야. 내 얼굴이 그리 잘생겼나? 피부가 아기처럼 고와서 그런가? 내 태도가 멋진가? 영국 남자의 멋진 허리선을 가져서인가? 미소가 아름다운가? 고급 캐시미어 옷이 잘 어울려서인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난 이 동네 최고 미남이야. 방심해선 안 돼. 내 아름다움은 절묘하게 혼란스러워. 여자도 남자도 모두 원하는 유형이야. 하지만 누구도 날 벗길 수 없어. 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어봐. 어디에서도 나 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을 거야. 이 동네 숙녀들도 그들의 남편들도 모두 사랑하는 멋진 존재가 바로 나야. 나의 기특한 희생양들은 나의 신발끈이라도 부여잡으려고 안달이지. 날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망쳐놨어. 콧대 높은 신사들은 날 벗기고 싶어 애가 달지.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야. 난 죄 없어. 이 동네 제일 미남일 뿐이야.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카를라 브루니가 부르는 Je suis un enfant, 난 어린애야 입니다. 2008년 발표곡이죠. 화자는 피터팬 신드롬이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이와 젠더에 부과된 사회적 통념에 신나게 저항하고 있죠.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난 어린애야. 나이는 마흔, 애인은 서른 명인데 난 여전히 어린애야. 난 어린 여자애야. 종달새의 털을 뽑는 어린 족제비야. 내가 어리다는 말에 내 아들은 발끈하고 어머니는 화내지만 난 굽히지 않아. 난 앞으로도 어린애로 살 거야. 큰 소리 치지.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고통 따위는 장난감 취급할 거야.

어린내라는 말에 내 영혼은 발끈하고 내 몸은 환해지만 난 지금 이 순간을 꿈꾸며 살 거야. 난 어린애니까 흐르는 시간에게 등을 돌린 채 치맛자락을 나부끼는 바람을 만끽할 거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무빌, 이 부르는 La Tendresse, 다정함입니다. 앙드레 무빌이라고 말하면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60년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코미디 배우죠. 파리 대탈출의 주연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는 가수이기도 했는데 예명으로 무빌이라고 줄여서 썼습니다. La Tendresse, 다정함은 무빌의 1963년 발표곡이죠. 참된 인생에 갇히는 다정함이 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정함이 없다면 살 수 없어요.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정함이 없다면 살 수 없어요. 살려면 일을 해야죠. 하지만 다정함이 없다면 일하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거예요. 가슴 뜨거운 젊은 시절 사랑이 온갖 묘기를 부리겠지만 그 사랑에 다정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모질게 굴 때 다정하게 응원하는 마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거예요. 아이의 입맞춤이 행복을 주고 슬픔을 몰아내듯 이 노래가 거센 비가 멈추길 바라며 우리 마음에 다정함을 불어넣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사랑이 우릴 지탱해주면 좋겠네요.

0: Quand j'étais gosse, haut comme trois pommes, je parlais bien fort pour être un homme. Je disais je sais. Je sais.
1: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에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장 가방이 부르는 Maintenant je sais, 이제 난 알아 입니다. 배우이자 가수 장 가뱅, 그가 1974년에 발표한 곡이죠. Spoken word 장르, 즉 낭독풍으로 부르는 노래고요. 인생 무상이라는 내용, 작년에 남자 배우가 읊조리듯 전해줍니다. 그래서 더 슬퍼지죠. 노랫말 함께 감상하시죠.
0: Vers 25 ans, je savais tout. L'amour, les roses, la vie, les sous.

0: Tiens oui, l'amour. J'en avais fait tout le tour.
1: Na 어릴 적 내 키가 사과 3개, 새우 놓은 것만큼 작았던 시절 난 큰 소리로 말했어. 난 남자야, 난 다 알아. 인생의 첫 걸음마를 뗀 시절 인생의 봄이었지. 18살이 됐을 때 난 말했어. 이거야, 이제 정말 알겠어. 25살에 난 세상을 다 안다고 믿었어. 사랑, 장미꽃, 인생, 돈. 그래, 사랑. 사랑이라면 안 해본 게 없었어. 인생의 절반을 살고도 살아남았으니 난 운이 좋았어. 중년이 되어서야 깨닫게 된 게 있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깨달음이란 이거야. 누군가 날 사랑해 줄 때 인생에도 볕이 든다. 젊었을 땐 나도 알아 이렇게 말하지 못해 안달이었지. 하지만 해답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지. 인생의 시계가 60번 울리는 지금 난 여전히 창가에 서서 관찰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어. 이제야 알겠어. 정말로 알게 되는 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겠어. 인생, 장미꽃, 돈, 친구, 또 장미꽃. 이 되풀이 되어도 우리 진실의 소리나 색깔을 절대 깨닫지 못해. 내가 아는 건 이게 전부야. 하지만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사실 하나는 알게 됐어.
0: J'en avais fait tout le tour. Mais heureusement, comme les copains, j'avais pas mangé tout mon pain. Au milieu de ma vie, j'ai encore appris. Ce que j'ai appris, ça tient en 3-4 mots. Le jour. Quelqu'un vous aime, il fait très beau. Je peux pas mieux dire, il fait très beau.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뮤동 나우시멘뚜가 부르는 일마우 지세, 믿음의 형제여입니다. 뮤동 나우시멘뚜의 1967년 데뷔 앨범 따라베시아 수록곡입니다. 제목이 종교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실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을 위해 일어설 것을 촉구하는 노래죠. 낭독하겠습니다. Sangue que brilha e para força que vai mudar. Vê no chão tua esperança. 내 형제가 삶을 이야기한다. 형제여, 나도 삶의 소중함을 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난 고독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단련하려 한다. 난 은으로 칼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람들이 결국 날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나의 형제는 결국 날 따를 것이다. 그가 바라는 것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래야 한다. 사륙이 핏빛 번들거리는 손으로 세상을 바꿀 힘을 꺾지 못하게 하려면 너의 희망이 땅에 팽개쳐진 것을 보지 않으려면 너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을 떠나라. 지금 네가 선 모래 언덕은 서서히 널 삼키며 너의 심장에서 평화를 앗아가고 있다. 와라, 모래 언덕은 이미 불타고 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라. 너의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멈추지 말고 가라. 새로운 날은 이미 시작되었다. 자유가 이미 여기 와 있다. 우리는 안다. 우리의 노래가, 평화의 노래가 오고 있음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끝내 행복해질 것이다. 그때 너는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삶의 시간 속에서 고통마저도 너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여명이 전한 노래, 오늘은 브라질의 이반 린스가 노래하는 Velas Isadas, 높이 올린 돛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높이 올린 돛, 시간의 바다에서도 정염에 찬 파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네. 그대의 마음은 높이 올린 돛, 안개도 폭풍우도 알지 못하며 좌절한 기억조차 없네. 그대의 마음은 한 번도 바다에 나간 적이 없는 배, 누구도 들인 적 없는 그대라는 배에는 지하실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네. 그대의 마음은 정박한 채 살아가는 배, 열정의 바람에 길을 잃더라도 몸을 맡겨본 적이 없네. 배를 고정한 밧줄을 풀어본 적도, 흐르는 대로 배를 띄운 적도 없는 그대라는 배는 난파의 기억조차 없지, 해적과 마주친 적도 없고 모험을 한번 해본 적도 없는 그대는 배가 타고난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겠지.

노랫말 통해선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에로스 라마조티가 부르는 밤비노 넬 템포, 시간 속의 아이입니다. 2005년 발표한 10번째 앨범 라 노스트라 비타의 타이틀곡입니다. 여행을 하던 화자가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죠. 동화가 환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 아이는 이제 없죠. 그래서일까요?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랫말 낭독하죠.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 생각이 날개를 달고 다른 시간의 위도를 향해 날아간다. 동화의 세계를 믿었던 시절, 나의 머리는 하늘에 잠겨 있었다. 환상의 동화 속에선 꿈도 소망도 현실이 되었다. 그 시절 서글픈 상념 같은 건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이제 고뇌 가득한 이 시간에 갇혀 있으니 더 이상은 날 속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지나와서도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날 보면 순진하다는 생각도 든다. 지치는 법 없이 왜? 라고 질문하며 계속 나아가 보고 싶다고 바라다니. 가는 길에 세상을 여러 색깔로 칠해본다. 언제나 호기심에 차 있던 시간 속에

그 아이처럼 날 여기서 날아오르게 하는 건 본능. 포기할 줄 모르고 행복을 구하는 시간 속의 아이. 짭짤한 바다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고독을 벗삼아 간다. 이곳은 마치 마법처럼 날 사로잡아 유년의 시절로 데려간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때의 나처럼 존재하지 않는 해답을 찾고 있다. 두 가지 길이 있고 그 차이를 나는 알지 못한다. 여기 그대로 있으면서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이곳을 떠나야 할까?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천재 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상대성 이론을 만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의 천재성을 보였지만 학교 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늘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출간된 무수히 많은 물리학 책을 차례차례 읽어나갔고 입문 고전에도 심취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다 보니 자신만의 독서법을 가지게 됐는데요. 걸러 읽기 독서법입니다. 책의 모든 부분을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유익한 부분은 취하고 무관한 내용은 빠르게 걸러 읽는 것.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산적인 독서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물리학 이론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독서법 아닐까요?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3: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EBT는 영어.
4: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과다이가 도테모 오이 데스.
0: 과제가 아주 많아요 라는 내용입니다. 화창한 햇살과 실록이 더해가는 계절 5월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명사문을 배웠는데요. 이번 달에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중심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활용 형태에 따라서 일본어의 형용사는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 형용사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맛있다.
1: 오이시. 오이시.
0: 오이시. 여러분 뭘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어요. 오이시. 맛있다. 이 형용사입니다. 선생님, 저는 타코야끼가 너무 맛있는데요. 타코야끼가 맛있다.
1: 타코야끼가 오이시. 타코야끼가 오이시.
0: 높다. 비싸다는요?
1: 타카이. 타카이.
0: 타카이. 여러분, 뭘로 끝났어요? 마찬가지로 타카이. 이로 끝났어요. 이런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합니다. 산이 높다.
1: 야마가 타카이. 야마가 타카이.
0: 야채가 비싸다.
1: 야사이가 타카이. 야사이가 타카이.
0: 이 형용사인 타카이는요, 높다, 비싸다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높다인지 비싸다인지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아주, 매우.
1: 도테모, 도테모.
0: 도테모, 아주, 매우인데요. 그럼 앞서 나온 이 형용사, 맛있다, 그리고 높다 넣어서 표현해 볼까요? 아주 맛있다.
1: 도테모 오이시. 도테모 오이시.
0: 아주 높다.
1: 도테모 타카이. 도테모 타카이.
0: 아주 비싸다는요?
1: 도테모 타카이.
0: 도테모 타카이. 여러분, 타카이는 높다, 비싸다 두 가지 의미 있어요. 딸기.
1: 이치고. 이치고.
0: 딸기가 맛있다는요?
1: 이치고가 오이시. 이치고가 오이시.
0: 딸기가 비싸다는요?

0: Yes.
1: 사이킨 최근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어요. 최근 혹은 요즘이란 뜻이죠. 물가가 타카이 데스. 물가가 비싸요라는 표현이죠. 물가가 비싸. 물가가 타카이.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본형 뒤에 데스 연결해서 타카이 데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참고로 형용사는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본어의 형용사에는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형용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를 사용해서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딸기 어때요?
0: 이치고 どうですか?
1: 이치고 딸기입니다. 너 데스까? 어때요? 딸기의 맛을 묻고 있나 봐요. 달다.
0: 아마이
1: 아마이. 달달한 뜻의 이형용사. 아마이. 이로 끝났습니다. 기본형이에요. 달아요.
0: 아마이 데스
1: 아마이 데스. 아마이 기본형 뒤에 데스가 연결됐어요. 이형용사의 정중형이네요. 굉장히 달아요.
0: すごく甘いです。
1: 스고크 아마이 데스. 스고크라고 하면 회화체에서 정말 많이 사용돼요. 굉장히 아주란 뜻이에요. 스고크 아마이 데스. 굉장히 달아요. 딸기는 달기만 한건 아니죠? 이번에는 시다.
0: 스파이
1: 스파이. 시다란 뜻의 이형용사예요. 스파이. 뭐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어요. 이형용사입니다. 셔요.
0: 스파이 데스.
1: 스파이 데스. 이형용사의 정중형은요? 기본형 뒤에 데스 연결합니다. 스파이 뒤에 데스 연결해서 스파이 데스라고 하면 셔요. 좀 셔요.
0: ちょっと酸っぱいです。
1: ちょっと 스파이 데스. ちょっと라고 하면 좀 조금이란 표현이에요. 스파이 데스. 셔요죠? 그래서 ちょっと 스파이 데스. 좀 셔요라고 하는 의미가 되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딸기 어때요?
0: 이치고 どうですか?
1: 굉장히 달아요.
0: すごく甘いです。
1: 딸기 어때요?
0: 이치고 どうですか?
1: 좀 쉬어요.
0: ちょっと酸っぱいです。
1: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1: 뱅쿄라고 합니다. 이 뱅쿄라는 단어는 한자를 그대로 풀면 억지로 힘씀이라는 뜻인데요. 옛날 사람들에게 공부랑 본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고 견디며 힘쓰는 과정이었다는 재미있는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선생님, 공부는요?
1: 뱅쿄
0: 국리는요?
1: 그흐
0: 일본어 공부는 재밌어요.
1: 니혼고노 뱅쿄와 오모시로이 데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5월도 頑張りましょう!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5월의 첫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2: 这是5月的第一课.
1: 분명히 5월 지금 이 첫 시간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2: 没错.
1: 이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말 아주 짧은 OT를 진행하자면 매월 진행될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슷한 난이도로 반복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어렵다 싶으신 어법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 다음 달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어휘랑 제가 꾸준히 우리 왕 선생님과 함께 늘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다시 듣기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Q&A 그리고 게시판 있으니까 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월말에 사연 소개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일과 제목 보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요일이지?
2: 明天星期几?
1: 왜 내일이 무슨 요일이지를 이렇게 말하는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어부터 천천히 한번 뽀개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나이 카인샤. 3월, 4월 꾸준히 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5월 첫 시간 이 수업이 조금 쉬울 수 있어요.
2: 쉬다.
1: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네, 안 들을래. 그게 아니라 이 본문 말고도 그 어퍼 포인트에 있는 예문들이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도 모조리 다 내가 먹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을 중국어로
2: 明天.
1: 이성 출발점이 낮게 가야 돼요. 明天 이게 아니라 明天.
2: 明天.
1: 오늘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2: 今天.
1: 일성 발음하실 때 저렇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처럼 今天 이게 아니라 今天 우리가 말할 때 하는 음정이 아니라 이 음정. 今天. 자, 그럼 어제는요?
2: 昨天.
1: 선생님은 되게 편하게 하신다. 우리는요 힘들어요. 이성 발음할 때 昨天 높이 시작해요. 낮게.
2: 我说韩语的时候也很辛苦了.
1: 아, 선생님이 지금 한국어, 본인은 한국어 할 때 힘들다.
2: 그렇죠.
1: 공평하다.
2: 네, 都一样的.
1: 그렇습니다. 우리 왕 선생님 한국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중국어 해야 됩니다. 자, 昨天 낮게 시작할게요. ZUO는요, 주오가 아니에요. 어로 끝나는 거예요. 昨 들어볼게요.

0: 昨天.
1: 자, 편리하다.
0: 方便.
1: 교통이 대한민국 서울이 정말 편리하잖아요.
0: 真的很多外国人都觉得.
1: 아, 이게 보이는 라디오면 우리 왕 선생님 표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완전히 막 그래 너무 좋아 진짜.
0: 超级方便.
1: 아, 완전 초울트라 편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편리하다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0: 方便.
1: 예, 很 方便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고요. 자, 나왔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요일.
0: 星期.
1: 그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그 달월자가 월요일, 수요일은 물수자, 나무 목 목요일, 그죠? 중국은 그게 아니라 숫자 1, 2, 3, 4로 표현합니다. 이 星期 뒤에 붙이면 돼요. 자, 월요일.
0: 星期一.
1: 화요일.
0: 星期二.
1: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일요일은
0: 星期天.
1: 네, 토요일은 6이에요. 싱치료. 그럼 일요일은 싱치치인가? 사실 근데 중국인들에게 싱치치에도 알아듣지 않습니까?
0: 어, 다시 외국인.
1: 어, 그렇죠. 외국인이구나. 알아듣겠죠. 일요일은 싱치티엔 하늘을 보고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외우세요. 네, 싱치티엔 그렇습니다. 몇 중국어로?
0: 지.
1: 보통 10 미만을 일컬을 뜻하는 말이죠. 몇 개 먹어 할 때 몇, 그죠? 한번 해볼까요? 몇 개가 중국어로 뭐죠? 몇 개?
0: 지가?
1: 지가 그렇습니다. 자, 화요일 한번 해볼게요.
0: 星期二.
1: 수요일은요?
0: 星期三.
1: 그렇죠. 일상 잘 하시고요. 뭐뭐 하려 하다 해야 한다. 갑자기 이제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자, 읽어볼게요.
0: 要.
1: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YAO 발음할 때 한국인들이 보통 야오 야오 하시는데요. 틀린 발음이에요. Y를요 항상 I로 바꾸세요. 정확히 발음하면은요 이야오예요. 야오. 이걸 빨리 발음해 볼게요.
0: 야오.
1: 예, 절대 야오 야오가 아니에요. 사실은 야오 이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 어떤 분들은 지금 표정 보니까 이로 시작하는 거였구나. 조동사입니다. 동사 앞에 쓰이면 하려하다 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자, 잠시 후에 볼게요. 가다.
0: 去.
1: 가야 한다. 가려하다.
0: 要去.
1: 동사 앞에 쓰여야죠. 조동사니까. 자, 갔다 오다 할 때 왕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0: 탕.
1: 잠시 후에 볼게요. 서점은
0: 书店.
1: 店 별표하시고요. 백화점 할 때 점, 편의점 할 때 점. 하나만 해볼까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왕 선생님 발음 들어보시고요. 편의점
0: 便利店.
1: 편리한 매점 便利店. 그래요. 이 店 잊지 마시고요. 본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팅이샤.
2: 第一课明天星期几?
3: 你明天方便吗?
2: 明天星期几?
3: 星期二.
2: 明天我要去趟书店。
3: 你明天方便吗?
2: 明天星期几?
3: 星期二。
2: 明天我要去趟书店。
1: 선생님 그거 아세요? 제가 이 책을 집필할 때 첫 번째 줄 니밍티엔팡비엔마 요거 쓰면서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 줄 아세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문장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린다 싶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0: 是这样啊.
1: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해석하면 어때요? 너 내일 편리하니?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중국인들은 정말 많이 쓰죠. 내일 시간 우리는 시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0: 是的.
1: 딱 이거잖아요.
0: 들어볼게요. 你明天方便吗?
1: 정말 많이 쓰는 구어체 표현입니다. 시간 있다 중국어로 요시지엔 써서 明天 요시지엔마도 되지만 더 구어체스러운 표현입니다. 시간 명사를 이제 뭐 오늘, 내일, 작년, 어제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시간 명사라 그래요. 주어 앞뒤에 올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넣어볼게요.
0: 明天你方便吗?
1: 제가 주어 뒤에 쓴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국인들은 주어 뒤에 많이 넣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선생님?
0: 네. 有的时候它是强调时间.
1: 강조할 때, 시간을 강조하고 싶을 땐 앞에 놓을 수 있습니다.
0: 是的.
1: 들어보시죠.
0: 明天你方便吗?
1: 그렇죠. 이럴 때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좀 강조하는 뉘앙스인데요.
0: 맞아요.
1: 좋습니다. 내일 무슨 요일이야?
0: 明天星期几?
1: 몇 지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무슨 요일이야라고 하니까 무슨 어떤 분들은 이제 어휘량이 좋은 분들은 무엇 什么 떠올린다고요.
0: 明天什么星期?
1: 什么星期 무슨 요일 딱 그거죠. 근데 什么星期 하면 알아듣잖아요.
0: 外国人.
1: 외국인 그렇죠.

0: 않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발견하셔야 되는데 밍티엔 싱치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장에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내일, 밍티엔, 무슨 요일, 싱치지 뭐가 없어요.
1: 밍티엔 시 싱치지.
0: 그렇죠. 입니다. 수로가 빠졌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요일이나 시간을 말할 때는요. 이 요일 자체가 수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내일 무슨 요일? 이게 말 되는 거예요.
1: 맞죠.
0: 좋습니다. 쓰고 싶으시면 쓰세요. 써볼까요?
1: 明天是星期几?
0: 또 됩니다. 화요일?
1: 星期二.
0: 이게 뭐의 줄임말이겠습니까?
1: 明天星期二.
0: 그렇죠. 실쓸까요? 시작.
1: 明天是星期二.
0: 그렇죠. 와, 같이 하니까 화음이 되는데요, 선생님? 자주 같이 하고 싶네요. 내일 나 서점 갔다 와야 해. 왜 갔다 오답니까? 바로 이 탕 때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1: 明天我要去趟书店.
0: 오, 지금 주어보다 앞에 있죠. 시간명사가 내일을 강조하는 거죠. 왕 선생님 말씀대로 내일.
1: 明天.
0: 나.
1: 我.
0: 하려하다 해야 한다.
1: 要.
0: 가다.
1: 去.
0: 왕복.
1: 趟.
0: 서점.
1: 书店.
0: 그렇죠. 야오는 원래 동사로 쓰이면 원트 니드예요. 원하다, 필요하다. 뒤에 명사가 오면 원트 니드인데 야오 뒤에 동사가 떠오면 이 야오가 하려하다, 해야 한다, 조동사라고요. 오늘은 그럼 문맥상 이게 뭐겠습니까? 하려하다예요, 해야 한다예요?
1: 하려하다.
0: 네, 사실은 해야 한다도 될 것 같아요. 네, 문맥상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렇죠. 중요한 건 원트 니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탕, 이 왕복을 갔다가 아니라 갔다 온다. 이 단어가 동사 뒤에 온다. 요걸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 훨씬 더 잘 들릴 겁니다. 오늘 이치 라이 팅이샤.
2: 你明天方便吗?
3: 明天星期几?
2: 星期二.
3: 明天我要去趟书店.
2: 你明天方便吗?
3: 明天星期几?
2: 星期二明天我要去趟书店
0: EBS 초급 중국어 10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 하실 겁니다. 혹시 지금 교재가 없고 듣기만 하신 분들은 반쪽짜리 수업이에요. 교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단위로 정기 구독 가능하니까 한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광고를 하고 있네요. 야오 조동사. 사실 지금 본문 설명할 때 이미 다 했어요. 근데 보시면서 들으면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조동사 하려하다 해야 한답니다. 커피 모르셨으면 체크하시고요. 마시다 몰랐으면 체크하세요. 나 커피 마시려고 해. 나 커피 마셔야 해. 다 됩니다.
1: 我要喝咖啡.
0: 한 번 더.
1: 我要喝咖啡.
0: 연배가 있는 우리 초급자분들께서 이 커피 발음을 꽤 어려워하세요. 제가 사실 초급 중국어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수업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이 빅데이터가 있어요. 카페이라고 하시거나 카페이라 하시거나 F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1: 아, 저양마.
0: 허카페이 알아들으시죠?
1: 可以나. 能听懂的, 외국인.
0: 꼭 교정해 주세요. 무조건 외국인이다. 그렇죠. 카페이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카페이.
0: 그렇죠. 그는 중국어를 공부하려고 해.
1: 他要学习汉语.
0: 한 번 더.
1: 他要学习汉语.
0: 그렇죠. 공부하다.
1: 学习.
0: 중국어.
1: 汉语.
0: 네, 동사 앞에 야오가 붙었죠. 그는 중국어를 배우려 한다.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제가 방금 연배가 이제 좀 있으신 분들 말씀드렸는데 나는 커피 발음이 안 돼. 커피는 못 마시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도전하세요. 방금 분명히 선생님 뭐라 그러셨죠? 알아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외국인 소리 들으면 어때요? 그냥 하세요. 카페이, 허 카페이 괜찮습니다.
1: 可以다.
0: 단, 교정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나, 우리 저거 살 거야. 우리 사야 한다.
1: 我们要买那个.
0: 저것을 중국어로.
1: 나가.
0: 혹은 이렇게도 발음해요. 숫자 1을 집어넣어서 나 이거의 빠른 버전 네이거.
1: 可以다.
0: 네이거. 그럼 이것을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어로 저거 같은 말로
1: 这个.
0: 这个.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부수적으로 필기를 하시고요. 한번 다녀오다. 동양사 바로 탕입니다. 어떻게 쓰이는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번 더 보시죠. 동사 뒤에 들어갑니다. 나 중국 가고 싶다가 아니라 나 중국 다녀오고 싶어. 갔다 오는 거죠?
1: 我想

0: 去趟中国。
1: 숫자1이빠진거예요1집어넣어볼까요
0: 我想去一趟中国。
1: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동양사왕복을뜻하는탕이동사뒤쪽에있다는거죠우리는한번다녀오다이렇게말하는데중국은동사뒤에쓰인다그는마트에두번다녀왔다볼게요
0: 他跑了两趟超市
1: 마트모르셨으면외우시고요마트중국어로
0: 超市
1: 超市뛰다
0: 跑
1: 이跑가원래뛰다예요근데이게일상생활에서는다녀왔다라고할때이렇게쓸수도있다는거죠뭔가좀빠른시간을나타내나요
0: 是的
1: 어좋습니다뛰었다라고만외우지마시고아다녀왔다그럼당연히이문장에서파오대신에그냥우리가알고있는취를써서타취일러량탕하면어떻습니까선생님
0: 可以的
1: 가능하다고말씀하십니다좋습니다지금입을쩍쩍벌리면서따라하셔야되는데요제가기대를해보겠습니다고수가되는지름길에서요일한번낱낱이더살펴보겠습니다오만이치라이카인샤요일이싱치배웠잖아요자월요일을중국어로
0: 싱치이
1: 안좋은소식입니다같은말로또있습니다
0: 리바이
1: 안좋은소식입니다또있습니다
0: 쪼이
1: 오유발음은어우예요절대쪼쪼하지마세요쪼쪼이이렇게발음하는거예요이쯤에서또제가드리는공식질문우리왕老师세계중에어떤걸제일많이쓰십니까하나둘셋
0: 我经常用星期
1: 네제가예상한그대로입니다압도적으로많이쓰시는것같아요제경험상제경험을일반화하면은내일이무슨요일이야오늘이무슨요일이야자싱치지기억나십니까싱치대신에리바이로바꿀게요
0: 今天礼拜几
1: 그런데이걸같은말로쩌지어떻습니까
0: 예可以的
1: 쩌지됩니다여러분자다음주를중국어로
0: 下周
1: 샤쪼하지마세요샤쪼다시들어볼게요
0: 샤쪼
1: 당연히같은말로샤싱치혹은
0: 샤리바이
1: 그렇죠일요일은아까기억나십니까싱치티엔있었죠혹은싱치르이날일자를르라고발음해요자여러분적으시면서들으세요일요일지금많아요싱치티엔싱치르리바이써서
0: 리바이티엔
1: 혹은리바이르자집중쪼집어넣어서
0: 周日
1: 그렇죠뭐가안됩니까
0: 周天不可以
1: 그런말은없습니다周天이란말은없다고요적으세요일요일은총다섯개예요선생님왜이렇게많아요 너무많아
0: 아我也不知道
1: 그러니까요일요일에나일있어
0: 礼拜天我有事儿
1: 일실발음인데얼화를집어넣어서
0: 실
1: 그렇죠일요일에너쉬니
0: 星期天你休息吗
1: 지금시간명사가다앞에왔죠주어뒤에넣어도전혀문제가없으니까꼭기억하시기바랍니다이쯤에서기습질문커피시작
0: 카페
1: 자라는그날까지응원하겠습니다표현한걸음도살펴보겠습니다
0: 好接下来一起进入深化练习
1: 그는다음주에이사해여러분이페이지는요본문에나온내용을좀더확장해서여러분들의어휘량을증대시키고자나온페이지입니다많이따라해주시고앞에내용이쉬웠다면여기있는것도모두외우세요그는다음주에이사한다
0: 他下周搬家
1: 쪼아니고쪼이사하다중국어로
0: 搬家
1: 옮기다빤집어넣어서집으로옮기다빤家기억하시고요너이번주말에스케줄있어
0: 你这个周末有安排吗
1: 스케줄을중국어로
0: 安排
1: 한번더들어볼게요
0: 安排
1: 安排는동사도있지만오늘의명사를외우세요스케줄입니다우리다음에보자
0: 我们改天再见吧
1: 안녕히계세요짜이티엔있죠
0: 是的
1: 네改天은사실직역을하면은이게나를바꿔서나를다시잡아서이런말인데여기서완전의역한거예요다음에보자다시한번
0: 我们改天再见吧
1: 가이티엔은단독으로도말했습니다나그날안될것같은데가이티엔봐
0: 常用的
1: 네가이티엔봐날바꾸지뭐다시한번잡아보자이렇게말하는거죠우리나를잡자그러죠중국은개역할때개자를씁니다네가한번다녀와
0: 你去一趟吧
1: 그냥가는게아니라갔다와이거죠이趟잊지마시고요나지금편의점에가야해혹은가려해
0: 我现在要去便利店
1: 편의점
0: 便利店
1: 서점기억나시는분하나둘셋
0: 书店.
1: 하려하다, 해야 한다. 동사 앞에 쓰이는 조동사 하나, 둘, 셋.
0: 요.
1: 여러분, 13페이지에 있는 실력 따지기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괄호친 거니까 무조건 다 맞으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화 플러스 노동절이었어요. 얼마 전에 선생님. 그죠?
0: 네, 한국에도 노동절이에요.
1: 아, 우리도 이제 드디어 노동절에 쉽니다.
0: 그리고 쉬었지. 아, 쏴쏴. 很高兴.
1: 중국은 원래 쉬었고요.
0: 네, 我们以前就休息的.
1: 좋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明天星期几?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고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不见不散. 不见不散.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심한 정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파트 1, 2의 날이죠. 우리 교재 구매하셨나요? 교재 23쪽에 미니 테스트가 나옵니다. 이걸 즐기세요. 7문제 푸는데 오늘 다 맞춰봐야지. 이런 욕심을 좀 내세요. 야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런 문제 하나하나 다 풀어주고 내가 이제 풀어봤더니 뭐에 약하더라. 그걸 스스로 어느 정도 진단하실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토익 일기를 써나가셔도 좋습니다. 일기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오늘 풀었는데 첫 단어를 놓쳤네. 아니면 이 사진에 사람만 봤더니 그 사물만 묘사하네. 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반성하는 대로 한두 마디씩 써보는 거. 그게 여러분의 발전을 낳습니다. 미니 테스트 함께 듣습니다.
1: Part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2: A worker is fastening a chain to a pier.
1: B.
2: Several crates are being loaded onto a van.
1: C.
2: A forklift is lifting supplies at a warehouse.
1: D.
2: A cargo vessel is transporting containers.
1: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3: They're looking at art displayed in a gallery.
1: B.
3: One of the visitors is sketching a landscape painting.
1: C.
3: The people are arranging photographs on the wall.
1: D.
3: A guide is explaining the exhibit to a group.
1: Part 2. Number 7.
4: I'm afraid your transaction didn't go through.
1: A.
2: Could I try using another credit card?
1: B.
2: Refunds are processed on Fridays.
1: C.
2: Keiko owns a blender at home.
1: Number 8.
3: May I bring on a couple more temporary staff members?
1: A.
4: They used a waterproof marker.
1: B.
4: We should hang the artwork a little higher.
1: C.

0: Again?
1: A.
2: Actually, we should turn left at the next corner.
1: B.
2: The machine hasn't been working recently.
1: C.
2: Our earlier projects together were very successful.
1: Number 11.
3: Could you start preparing a draft of the media announcement?
1: A.
0: 4 editions annually.
1: B.
0: Sure, we'll begin working on it immediately.
1: C.
0: No, he's employed by the City Herald.
4: 잘 들어보셨나요? 1번부터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2번 이거 눈 감고 한번 들어주세요. A worker is fastening a chain to a pier. 잘못하면은 chain 다음에 막 to appear 같은 그 어떤 appear 나타나다 출현하다 그 단어처럼 들을 수 있어요. 큰일 나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직원은 chain을 부두에 지금 묶고 있다 이거예요. Pier가 부두가죠. 네, 부두가에 chain을 단단히 묶고 있다 이런 뜻이 돼요. 아무튼 이제 답은 아니고 왜 그럴까요? 사진에 워커가 없어요. 이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오답이죠. 사진에 안 나오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이다. 그 다음 B번 Several crates 몇몇 상자들이 are being loaded onto a van. Van이 없어요. Van. Van에 싣고 있다 그랬는데 그럼 사람들이 지금 상자를 싣고 있어야 돼요. 근데 Van에다가 근데 Van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오답이에요. 그리고 C번, a forklift is lifting supplies at a warehouse. 여기 지게차가 창고에서 어떤 비품을 들어 올리고 있다 이랬는데 물품을 들어 올리나요? 아니죠. 지게차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그래서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모두 오답, A, B, C, 모두 땡땡땡이죠. D가 답인데, a cargo vessel is transporting containers. 화물선이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있다. 여러분, 이 파트 1 치고 어려운 단어, 이 transport도 들리죠? 이런 게 답이 돼요. 이 파트 1에 좀 어려운 단어가 들리면 답이 잘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이고,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1: A.
2: A worker is fastening a chain to a pier.
1: B.
2: Several crates are being loaded onto a van.
1: C.
2: A forklift is lifting supplies at a warehouse.
1: D.
2: A cargo vessel is transporting containers.
4: 2번입니다. 2번은 이제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로 여기서는 답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 이제 뭐 several pictures 해갖고 이제 블라블라에서 이제 답을 만들어 낼 수도 있죠. Several pictures are displayed in a room.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물 묘사가 되는 거죠. They are looking at art displayed in a gallery. 그래서 이게 저 전시된 화랑에 전시된 그런 예술 작품들을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B번, One of the visitors is sketching a landscape painting. 방문객 중에 한 명이 풍경화를 스케치하고 있다. 아니죠. 스케치하는 동작이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C번, The people are arranging photographs on the wall. 사진을 벽에 지금 정돈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사진으로 볼 수는 없죠. 이거는 그림이지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 그리고 D번, A guide is explaining the exhibit to a group. 안내원이 단체에게 전시물을 설명한다. 사진에 안내원 같은 사람은 안 보이죠.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A번, 2번 문제 다시 듣죠.
1: A.
3: They're looking at art displayed in a gallery.
1: B.
3: One of the visitors is sketching a landscape painting.
1: C.
3: The people are arranging photographs on the wall.
1: D.
3: A guide is explaining the exhibit to a group.

0: 교재에는 다양한 정답 표현에서 예문을 한 사진당 4개 이상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애정을 갖고 봐주세요. 이거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운 원고입니다. 이거 저 제가 만들 때 사람도 안 만나서 제가 어쩌다 이렇게 친구한테 보여줄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조용한 채팅방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도 여러분 저 성적표 분석해 드렸더니 나도 해주세요. 이거 다 해드리다가 이제 책을 못 써요. 이제 실제 하는 만큼 해드리지만은 또 그런 거를 좀 저대로는 시간을 줄여야 집중할 수 있죠. 그죠? 좀 애정을 갖고 만드니까 이 교재를 많이 또 알아주시고 또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같이 보시죠. I'm afraid your transaction didn't go through. 죄송하지만 저는 걱정컨대 이 거래가 안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봤죠. 이 카드를 줬는데 이거 저 결제 처리가 안 되는데요. 이 정지됐어요. 뭐 아니면 한도 초과예요.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A번 Could I try using another credit card? 다른 신용카드 사용해 봐도 될까요? 이래서 이게 정답이 되죠. 그 상황을 이해하시면 A번이 정답이 확실하죠. 그리고 B번 Refunds are processed on Fridays. 환불은 금요일에 처리된다. 아무 상관없고 개이권은 owns a blender at home. 집에 믹서기가 있다 그랬는데 아무 상관없죠. 우리가 믹서기라고 하는 걸 대부분 영어 원어민은 블렌더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 블렌더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답이죠. 정답은 A번입니다. 7번 문제 다시 듣죠.
1: I'm afraid your transaction didn't go through.
2: A.
3: Could I try using another credit card?
2: B.
3: Refunds are processed on Fridays.
2: C.
3: Keiko owns a blender at home.
0: 8번입니다. May I bring on a couple more temporary staff members? 임시 직원을 한 두 명 더 데려오면 안 될까요? 고용하면 안 될까요? 이럴 때 거절의 답도 답이 잘 되죠. I'm afraid 들리면 답이 잘 돼요. 그래서 C인데 I'm afraid not. 게다가 우리 많이 했던 거 최근에도 버짓 들려서 정답 많이 활용하셨죠? 최근에도 31번에 버짓 들려서 정답 나왔잖아요. 그죠? We are already over budget. 우리가 예산을 초과했어요. 버짓 들리면 정답. 좀 유치하게 알려드리지만 사실이잖아요. 이 시험에 적용되니까 하나라도 더 맞춰야죠, 여러분. 이 else 요즘 어려워지는데 1, 2에서 점수 깎아먹으면은 뒤에서 3, 4 더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맞춰야죠. C가 정답. 그리고 A번은 They use the waterproof marker. 그들은 방수 마커를 사용했다. 아무 상관없고 B번 We should hang the artwork a little higher. Hang the artwork 이러면 더 정확한 발음이죠. 그래서 예술 작품을 조금 더 위에 걸어야 된다. 이건 이제 높이를 맞추는 얘기인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저 직원 더 고용하자 그러니까 이 돈이 안 되는데 예산이 안 돼. 이런 의미로 C가 정답이 됩니다. 8번 문제 다시 듣죠.
4: May I bring on a couple more temporary staff members?
2: A.
1: They used a waterproof marker.
2: B.
1: We should hang the artwork a little higher.
2: C.
1: I'm afraid not. We're already over budget.
0: 9번입니다. Aren't the landscaping contractors responsible for cutting the bushes? 이 조경 업체가 관목을 다듬는 거, 관목, 이 bushes를 관목이라고 많이 번역해요. 이런 거를 자르는 거, 다듬는 책임이 있나요? 이렇게 말했더니 No. That area belongs to neighboring building. 그거는 우리 구역이 아니야. 저 그 구역은 옆 건물 소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되죠. 부정의 답이 정답이 잘 돼요. 실제 그래요. 예, 긍정도 물론 답이 되지만 부정이 통계상 더 답으로 잘 나오죠. 그리고 B번 On the third floor of Tower B. 그러니까 B동 3층입니다 했는데 상관없고요. Yes, that looks like a good camera angle. 좋은 촬영 각도 같아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느 때 답이 될까요? 아래 다 나와요. Short dialogue.

0: for wrong answers. 이 읽어봐 달라 그러면 또 안 읽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Is this a good angle for the photo? 이게 사진을 위한 각도로 이게 좋은가요? 그랬더니 yes, that looks like a good camera angle.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답의 정답 표현은 이런 질문에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것도 꼭 자습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9번 문제 다시 듣죠.
1: Aren't the landscaping contractors responsible for cutting the bushes?
2: Aang.
3: No, that area belongs to the neighboring building.
2: B.
3: On the third floor of Tower B.
2: C.
3: Yes, that looks like a good camera angle.
0: 10번입니다. I'm excited about collaborating with you again. 당신과 다시 일하게 돼서 기뻐요. 그랬더니 맞장구치는 거예요. C번. Our earlier projects together were very successful. 우리가 전에 같이 했던 프로젝트가 매우 성공적이었죠. 이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 잘 돼서 다시 일하게 돼서 기쁘다는 게 나도 기쁩니다. 이런 맞장구를 치는 걸로 C가 정답이 되죠. A번, actually, 이게 들려도 답이 잘 돼요. 그러나 100%는 없어요. 100%는 아닙니다. 사실은 We should turn left at the next corner. 다음 코너에서 좌회전해야 돼. 이건 이제 길 일로 가야 되는 거 맞아?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Which way should we go?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이럴 때 이제 대답할 수는 있겠어요. 그 다음 B번 The machine hasn't been working recently. 그 기계가 최근에 작동하지 않았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C. 맞장구를 치는 문장은 정답이 잘 됩니다. 10번 문제 다시 듣죠.
4: I'm excited about collaborating with you again.
2: A.
1: Actually, we should turn left at the next corner.
2: B.
1: The machine hasn't been working recently.
2: C.
1: Our earlier projects together were very successful.
0: 11번입니다. Could you start preparing a draft? 여기서 보면 초안을 준비하는 일 시작할 수 있어요. Of the media announcement, 이 언론 보도자료 초안 작업 해줄 수 있겠어요? Draft가 초안으로 많이 나와요. 초안을 작성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Draft 오늘 한번 사전 찾아봐 주세요. 심지어 이런 거 있죠. 막 겨울에 벽은 있는데 막 바깥 바람이 술술 들어와요. 뭐 우풍이 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우풍도 드래프트예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았죠? 애정을 갖고 보세요. 꼭 드래프트 비어 하나만 딱 외워서 맥주랑 관련해서 상상만 하지 마시고. 알았죠? 자, B가 정답. 그래서 sure, we'll begin working on it immediately. 우리는 바로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sure가 들리면 정답이 잘 돼요. 정답은 B. 그리고 A번. Four editions annually. 연간 4번 발행한다. 이건 상관없고요. 그리고 C번은 No, he's employed by the City Herald. City Herald 소속이다. 그곳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다. 거기 고용돼 있다 그랬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B가 되겠어요. 11번 다시 듣죠.
3: Could you start preparing a draft of the media announcement?
2: A.
4: Four editions annually.
2: B.
4: Sure, we'll begin working on it immediately.
2: C.
4: No, he's employed by the City Herald.
0: 예, 우리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거기 오랜만에 가보겠습니다. 김대균 토익킹 자료실이 있어요. 2026년 4월, 5월 김대균 토익킹 토익 만점 강의 노트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She chose medicine as a profession. 이 profession 쪽의 단어 문장 공부할 차례입니다. Professionalism은 셀 수 없는 명사. 그런데 profession은 셀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애정을 갖고 단어 공부해 주세요. 단어 공부하려고 하는데 나는 단어책 살 돈이 없다. 여기를 보세요. 알았죠? 토익킹 자료실에 많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결국 의학 쪽으로 택했다라는 거죠. There are many professions in the healthcare field. 의료 분야에 많은 직업들이 있다. 여기서 아실 수 있듯이 professions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Law

is a highly respected profession. 법조계는 매우 존경받는 직업이다. 이때 a highly respected profession. 어가 없으면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Monday.
1: 오, 벌써 한 주가 밝았네요.
0: I know. The weekend was good, wasn't it?
1: Yeah, yeah. Was. 자, 여러분들 한 주 영어로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페이지 넘버는 20 되겠고요. 아이에게 사줄 선물을 고민하는 아빠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네. 5월 5일 네. 하면 또 중요한 날 아닙니까?
0: 어린이날이네요. 네.
1: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0: 네. 갑자기 생각 안 하다가.
1: 아니, 미리미리 생각하셨어야죠.
0: Yes, I need to be ready for tomorrow.
1: 그래서 그런 상황 맞춰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All right. Here is a dad trying to pick the perfect gift for his child.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go.
2: Children's Day is only a day away. And I still have no clue what my 7-year-old wants. One day, she wants to be a princess, and the next day, she's training to be an astronaut. Since my wife and I both work full-time, we're a bit out of touch with what kids are into these days. Every toy lasts about a week before it ends up on some resale app. At this point, I'm just investing in curiosity and hoping something sticks. Hashtag Children's Day.
0: And now here are today's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우리말 version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린이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7살짜리 우리 딸이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하루는 공주가 되고 싶어 하다가 다음 날엔 우주 비행사가 되려고 훈련을 하네. 아내랑 내가 맞벌이라 요즘 아이들 유행을 잘 몰라. 사준 장난감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결국 중고 거래 앱에 올리게 되지. 이쯤 되니 그냥 아이의 호기심에 투자하며 뭐라도 하나는 오래 가지고 놀길 바랄 뿐이야. 해시태그 어린이날.
0: 야,
1: 얼마나 글쎄요. 아이들 유행은 계속 바뀌잖아요.
0: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아이 취향에 따라서 이제 이 선물을 부모 입장으로는 아, 이 선물이 딱이다. 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1: Right.
0: 근데 반응이 안 좋아요. 그게 특히나 비싼 선물이면 너무너무 슬퍼요.
1: 금방 마음이 식어버리고.
0: Yes.
1: 와, 이거 리서치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0: Yeah.
1: Okay. 자, 핵심 표현.

0: 표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이쯤 되니 그냥 아이의 호기심에 투자하며 뭐라도 하나는 오래 가지고 놀길 바랄 뿐이야. 이것저것 투자해보는 거지. 이런 느낌인데요. 자, 뭔가에 투자하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1: Invest in 명사. Invest in 명사.
0: 우리가 우리말로는 어디에 투자하니까 invest to를 쓸 것 같은데 in을 쓰네요.
1: 맞아요. 느낌은 뭔가 to인데 그 안으로 뭔가 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를 부어넣는 거예요.
0: 거니까. 네. Okay, so invest in 뭐 누구. 그리고 뭐 정확하게 예를 들어 돈을 invest한다고 하면 invest하고 금액을 쓴 다음에 in someone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1: Yes. Right. 선생님, I will invest $5. In
0: me?
1: In you.
0: Yeah? For doing what, though?
1: In your development.
0: Okay. $5면 많죠.
1: Yeah. 네.
0: 자,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어. 그들은 투자하고 있어.
1: They are investing.
0: 그녀의 미래에.
1: In her future. They are investing in her future.
0: 네.
1: So maybe this is a sentence that parents could use, right?
0: 아, 그렇죠. Yeah.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1: Yeah.
0: 자, 두 번째는요. 넌 마케팅에 투자하기 시작해야 돼. 넌 투자하기 시작해야 해.
1: You should start investing.
0: 마케팅에.
1: In marketing. You should start investing in marketing.
0: 네, 제가 이걸 진짜 못해요.
1: You'll get there, 선생님.
0: Okay, thank you. 자, 세 번째는요. 그들은 그 새로운 프로젝트에 더 많은 돈을 투자했어. 그들은 더 많은 돈을 투자했어.
1: They invested more money.
0: 그 새로운 프로젝트에.
1: In the new project. They invested more money in the new project.
0: 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뭐를 투자하는지까지 쓰게 됐네요. 그렇죠?
1: Mm-hmm.
0: So more money를 했다. 이렇게 해서 invest 뒤에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And don't forget, invest is not just about money, right? You could be investing time or effort or energy as well.
0: 아, 그런 예문도 좀. 써볼 걸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써주세요.
1: 네, 네. 좋아요.
0: 자, 핵심 표현으로 invest in something, 뭔가에 투자하다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가볍게 짚어볼게요. 우주 비행사 어떻게 표현할까요?
1: Astronaut.
0: Astronaut. Astronaut. AU 뒤에 부분 AU는요, not가 아니죠, 발음할 때.
1: 네, not입니다.
0: Okay.
1: 네, 저번에 tie the knot 배웠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Astronaut.
0: Yeah. Okay. 자, 다음은요, 풀타임으로 일하다. 어떻게 쓸까요?
1: Work full-time. Work full-time.
0: 아, 일반적으로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 9 to 5 job 같은 것을 얘기를 할 때 쓸 수가 있겠네요.
1: 네, 그리고 뭐 반대로 work part-time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0: 네,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지속되다, 오래 가다.
1: 아, last입니다.
0: 네.
1: Will their marriage last forever?
0: 굉장히 회의적인 눈빛으로 okay. 하시네요.
1: Or 오늘 같은 경우에는 will the toy last for more than a few months.
0: 아, 올해 뭐 몇 개월 이상을 갈 수 있을 것인가.
1: 네.
0: 오케이, 자 다음은요. 이쯤 되면, 이쯤 되니.
1: At this point. At this point.
0: 네, 이거는 왠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겪어봤더니 이쯤 되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
1: 네.
0: 뭐 허무할 때도 많이 쓸 것 같아요.
1: 맞아요. 정말 많이 써요.
0: 자 다음은요. 호기심입니다.
1: Curiosity. Curiosity.
0: 네, 우리 왜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할 때 wonder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데
1: 네.
0: 그냥 I was just curious, you know?
1: Yeah.
0: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죠.
1: 맞아요. 아, 그리고 영어에 되게 좀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요. Curiosity kills the cat.
0: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고요?
1: Yeah. Do you know what that means?
0: What is it?
1: It means if you're too curious, then you might be in like dangerous waters.
0: 그냥 모르는 게 약일 수 있다.
1: Yeah.
0: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 있나요?
1: Usually it's like someone who's very curious or trying to figure out a problem, and then the villain will be like, oh, you should stop asking questions.
0: You know too much already.
1: Yeah. Don't you know curiosity killed the cat?
0: 좋은 표현.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라붙다, 지속되다, 자리를 잡다.
1: Stick.
0: 아.
1: Stick.
0: 어딘가에 붙어 있는데 이런 표현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1: Yeah. Like 선생님, when we do our review, 네. right? We help all the

0: these words stick to people's brains.
1: 아, 맞아요. 뭔가 어딘가에 붙는다는 거가 mm-hmm. 계속 지속이 되고 머리에 yes. 오래 남고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yeah. 진짜 달라붙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뜻인 거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나한테 남아서 지속되거나 자리를 잡는 걸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Yeah.
1: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 가볼게요.
0: Here we go.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도 모르다. 감이 안 오다.
0: Have no clue. Have no clue.
1: 이건 don't know보다 더 강한가요?
0: 오, 네, 맞아요. 이거는 clue 하나도 모르다. 정말 하나도 몰라.
1: 실마리가 아예 없어.
0: 네.
1: 아예 감이 없어. 이런 느낌이네요.
0: I have no clue. Do you know where Mayu is? I have no clue.
1: I have no clue. 진짜 몰라. 이런 uh-huh. 느낌. Alright, 자,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있잖아, 내 여자친구가 왜 화났는지 진짜 전혀 모르겠어. Mm-hmm. 이런 느낌.
0: Typical of many men.
1: 그렇죠. 전형적인 정말 눈치 없는 남친의 느낌이죠. 난 감이 없어.
0: I have no clue.
1: 왜 내 여자친구가 화났는지.
0: Why my girlfriend is mad. I have no clue why my girlfriend is mad.
1: 굉장히 세리노는 눈치가 없는 친구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세리나는 전혀 몰랐어. 그 정비사가 뭘 얘기하고 있었는지.
0: Oh, sounds like me. Yes.
1: 자, 세리나는 감이 없었어.
0: Serena had no clue.
1: 그 정비사가 얘기하고 있던 것에 대해.
0: What the mechanic was talking about. Serena had no clue what the mechanic was talking about.
1: 네, 그 mechanic 분이 뭐 여기 브레이크 라인을 이게 느슨하면요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막 관심이 없다면 모를 수 있으니까.
0: That's true. Yeah, I have a lot of curiosity, but not for the way cars work.
1: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Alright,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유행에 뒤처진이라는 표현입니다.
0: Out of touch. Out of touch.
1: 이게 왜 유행에 뒤처진 걸까요?
0: 이 touch라는 거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이 사람은 느낌이 없어.
1: 그 현실과 touch가 되어 있지 않는
0: 맞아요.
1: 거네요.
0: 맞아요.
1: 저기 붕 떠 있는 느낌. 오케이, 그래서 최신 유행에 뒤처져서 결국에 잘 모른다.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0: Yeah.
1: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마유는 소셜미디어 트렌드에 대해서 유행이 뒤처졌어. 잘 몰라. 자, 마유는 접촉에서 벗어나 있어.
0: Mayu is out of touch.
1: 소셜 미디어 트렌드들에 대해.
0: With social media trends. Mayu is out of touch with social media trends.
1: 네.
0: 네,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예전에는 잘하셨는데.
1: 옛날에 그랬는데요. Yeah. 요즘에는 뭐 챌린지 이런 거 있어도 그 잘 뭔지도 몰라요.
0: I know.
1: 아,
0: but,
1: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0: But back 되는데. in the day, you were so... You were so cool.
1: And I was younger.
0: Yes,
1: you know?
0: that's true.
1: 자, 두 번째는요. 세리나는 오늘날의 기술에 대해서 약간 유행에 뒤쳐져 있어.
0: Why are you bringing me down with you?
1: 저만 죽을 수 없어요. 자, 세리나는 약간 접촉에서 벗어나 있어.
0: Serena is a bit out of touch.
1: 오늘날의 기술에 대해.
0: With today's technology. Serena is a bit out of touch with today's technology. 맞아요. I'm like treading water. You know, I'm trying really hard to stay in touch.
1: 겨우 맞춰가기 위해서.
0: yeah.
1: 세 번째입니다. 결국 뭔가에 이르다. 결국 명사에 이르다.
0: 네. End up. On 명사, 이거는 약간 명사 따라서 전치사가 달라져요.
1: Okay.
0: End up at 혹은 end up in 명사.
1: 아, 그럼 이 명사가 장소일 수도 있겠고 특정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0: Yeah.
1: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됐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것을 다 겪고 나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다던가
0: yeah.
1: 중요한 건 그런 상황으로 끝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린 허름한 카페에 결국 이르게 됐어. 그러니까 막 그런 거예요. 운전하고 모르는 동네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0: yeah.
1: 어떤 허름한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하게 됐다라는 느낌. 자, 우리는 끝나게 됐어.
0: We ended up.
1: 허름한 카페에서.
0: 자, 이거는 식당이잖아요. or 카페잖아요. 그래서 at the shabby cafe.
1: 아.
0: We ended up at the shabby cafe.
1: 네.
0: Called Mayu's Cafe.
1: 저기 죄송한데요. 아, 이게 일부러 좀 옛날 느낌.
0: I know. I know.
1: 그런 감성으로 만든
0: Don't 거. Judge a book by its cover.
1: 자, 두 번째는요. 내 게임기는 결국 재판매 앱, 중고 앱.

0: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이르게 됐어. 이 얘기는 게임기를 하다가 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되팔게 됐다는 느낌인 겁니다.
1: 네.
0: So 내 게임기는 끝나게 됐어.
1: My game console ended up
0: 재판매 앱에서.
1: 네, 앱 같은 거나 웹사이트는 on을 씁니다. On a resale app. My game console ended up on a resale app.
0: Alright. 자, 어순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All 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23.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어린이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7살짜리 우리 딸이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자, 아이들의 날이 겨우 하루 떨어져 있어.
1: Children's Day is only a day away.
0: 그리고 난 여전히 감이 없어.
1: And I still have no clue.
0: 무엇을 내 7살짜리가 원하는지.
1: What my 7-year-old wants. Children's Day is only a day away, and I still have no clue what my 7-year-old wants.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0: 그렇죠.
1: I still have no clue.
0: 약간 걱정되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Yes.
0: 자, 두 번째로. 하루는 공주가 되고 싶어 하다가 다음 날엔 우주 비행사가 되려고 훈련을 하네. 자, 하루는 그녀는 공주가 되고 싶어 해.
1: One day she wants to be a princess.
0: 그리고 그 다음 날.
1: And the next day?
0: 그녀는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 훈련하고 있어.
1: She's training to be an astronaut. One day she wants to be a princess and the next day she's training to be an astronaut. She can be a princess astronaut.
0: 어, 둘 다 될 수 있죠.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one day에는 뭐 하고 the next day에는 뭐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바뀐다라는 표현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1: Yeah.
0: 자, 세 번째. 아내랑 내가 맞벌이라 요즘 아이들 유행을 잘 몰라. 자, 내 아내와 내가 둘 다 풀타임으로 일해서
1: Since my wife and I both work full-time
0: 우린 약간 접촉에서 벗어나 있어
1: We're a bit out of touch
0: 무엇에 아이들이 빠져 있는지에 대해
1: With what kids are into
0: 요즘에
1: These days Since my wife and I both work full-time We're a bit out of touch with what kids are into these days
0: 네, 네 번째입니다 사준 장난감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결국 중고 거래 앱에 올리게 되지. 자, 모든 장난감은 지속돼.
1: Every toy lasts
0: 약 일주일.
1: About a week.
0: 그게 끝나기 전에
1: Before it ends up
0: 어떤 재판매 앱에서
1: On some resale app. Every toy lasts about a week before it ends up on some resale app.
0: 네, 여기서 end up을 쓴 이유는 이것저것 갖고 놀다가 얼마 안 돼서 아유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끝나는 곳은 여기구나 이런 식으로 푸념을 하게 되는 거고요.
1: 맞아요.
0: 자, 마지막 문장. 이쯤 되니 그냥 아이의 호기심에 투자하며 뭐라도 하나는 오래 가지고 놀길 바랄 뿐이야. Hashtag 어린이날. 자, 이쯤 되니
1: At this point
0: 난 그냥 호기심에 투자하고 있어
1: I'm just investing in curiosity
0: 그리고 바라고 있어
1: And hoping
0: 무언가가 달라붙기를
1: Something sticks
0: Hashtag 아이들의 날
1: Hashtag Children's Day At this point, I'm just investing in curiosity And hoping something sticks Hashtag Children's Day Let's take a listen
2: Children's Day is only a day away And I still have no clue what my 7-year-old wants. One day, she wants to be a princess. And the next day, she's training to be an astronaut. Since my wife and I both work full-time, we're a bit out of touch with what kids are into these days. Every toy lasts about a week before it ends up on some resale app. At this point, I'm just investing in curiosity and hoping something sticks. Hashtag Children's Day.
1: And here's today's review.
0: 우주 비행사.
1: Astronaut.
0: 지속되다, 오래가다.
1: Last.
0: 호기심.
1: Curiosity.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에 투자하다.
1: Invest in 명사.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유행에 뒤처진.
1: Out of touch.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Don't forget, it's still not too late to pick up the May issue of Easy Writing.
0: 네, 굉장히 커버 컬러도

0: 좋고요.
1: Yes.
0: 내용도 좋습니다.
1: And
0: 같이
1: upgrade your learning, right?
0: Yes, of course. Mm-hmm. 같이 픽업 하셔가지고 열심히 손형작, 입형작 하시면 말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Oh, 좋아요. All right, we'll see you guys tomorrow. Bye for now.
0: Bye.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5: Welcome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English listening skills. I'm Peter Bint.
6: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과 흥미로운 기사들 하나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아마존과 월마트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아마존이 연간 매출에서 월마트를 드디어 추월했다. 이게 이제 기사의 요지입니다.
5: Yeah, Walmart has been, in terms of annual revenue, the most profitable company for a decade or there or thereabouts. So this has ended a really long streak. Mm-hmm. And it's not all because of people buying things off of Amazon, which globally is very popular as a shopping platform, but it's other digital services they are offering too.
6: 그렇죠. 오늘 이제 연간 매출을 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이 revenue라는 단어인데 이 revenue는 단순하게 이제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매출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클라우드 서버라든가 디지털 광고를 통해서 그 디지털 생태계에서 얻은 그 수익 그것까지 포함한 개념이 revenue거든요.
5: 그렇죠. 네.
6: Sales는 단순하게 물건 파는 거고 이런 유통기업한테는.
5: 네.
6: 그래서 이 전통적인 어떤 마트 판매고를 이런 디지털 생태계의 수익이 좀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큰 변곡점이 좀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5: 그렇죠. Yeah. And Walmart is not trying to be left behind. It is trying to pivot towards technology as well. It went on to the Nasdaq after all.
6: That's right. Yeah. They're trying to beat Amazon in its own game.
5: Exactly.
6: That's what they're trying to do, I think.
5: Yeah, maybe in the old days, it was Amazon trying to mirror Walmart on a digital platform, but now Walmart is trying to compete with Amazon. And then we've got agentic commerce as well, right?
6: 그렇죠. 네. 요즘 이제 AI를 통해서 쇼핑 에이전트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 월마트의 반격 역시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의 유통 시장에서 그 유통 패권을 노리는 두 기업의 이야기를 한번 기사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5: Here's part one in your May books. Turn to page 20.
7: Amazon overtakes Walmart in annual revenue for the first time.
8: Amazon has surpassed Walmart in annual revenue for the first time, marking a symbolic shift in their long-running rivalry. The milestone reflects Amazon's expansion beyond online retail into cloud computing, advertising, and seller services. Walmart continues steady growth using its vast store network and Sam's Club locations to support a growing digital business.
6: 자, 핵심 단어가 그 annual revenue라는 단어죠. 연간 총 매출.

0: 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볼게요.
1: Amazon has surpassed Walmart in annual revenue for the first time, marking a symbolic shift in their long-running rivalry.
0: Long-running 하면 장기간 지속되온이란 뜻인데, 뭐 아마존이 점점 이렇게 온라인 커머스를 통해서 커오면서 두 회사의 오래된 경쟁 구도가 있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거기서 이제 드디어 연간 매출 기준으로 아마존이 이제 앞서가는 추월하는 그런 시점이 온 겁니다. So Amazon has surpassed Walmart. 이 자체가 모든 걸 얘기해 주죠?
1: Yeah, 네, to 앞서갔다. exceed, to go beyond, to pass by.
0: That's surpass, right?
1: Mm-hmm.
0: 처음이죠. In annual revenue, for the first time, marking a symbolic shift in their long-running rivalry. Marking a symbolic shift 뭘까요?
1: Yeah, symbolic shift is a change that represents something, maybe a larger trend of digital being the new offline.
0: 그렇죠. 뭔가의 의미부여를 할 때 marking해서 더 붙이는 것 같아요.
1: Mm-hmm.
0: 이것은 양사의 오랜 경쟁 구도의 하나의 상징적인 변화 혹은 변곡점을 의미한다. 혹은 시사한다. 이럴 때 marking 그다음에 의미를 붙입니다.
1: 그렇죠. Now, one more time. Amazon has surpassed Walmart in annual revenue for the first time, marking a symbolic shift in their long-running rivalry.
0: Okay.
1: The milestone reflects Amazon's expansion beyond online retail into cloud computing, advertising, and seller services.
0: 그러니까 아마존도 그렇고 월마트도 이제 유통산업 기업들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팔아서 거기서 남기는 마진을 갖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메인 수입이고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 기타 등등의 사업들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존이 이제 추월을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1: Exactly. So and it's an expansion beyond online retail. So retail being their main business. The expansion beyond means growing into new markets.
0: 그렇죠.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지금 예를 잘 주고 있는데 Amazon's expansion beyond online retail 전자상 거래 이제 외 그 이상으로 이제 확대한 부분들이 cloud computing, AWS, Amazon Web Services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기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1: 그렇죠.
0: 뭐 시장 점유율.
1: 네.
0: 컴퓨팅 사업을 그만큼 했다는 얘기고 advertising 광고 수익도 많았죠. and seller services. 이건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제3자 판매자들이 거기서 팔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형식의 공간을 만든 거잖아요.
1: Yeah, fees not charged to the customer, but to those third-party vendors, right? The milestone reflects Amazon's expansion beyond online retail into cloud computing, advertising, and seller services. Walmart continues steady growth, using its vast store network and Sam's Club locations to support a growing digital business.
0: Mm-hmm. 자, 월마트도 그렇다고 지금 기업 실적이나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1: 네,
0: 단지 그 아마존이 더 잘했다 뿐이지 월마트도 그렇죠. 상당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Walmart continues steady growth 그랬으니까. 월마트 또한 지속적인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뭘 활용하면서 using its fast store network 방대한 오프라인 매장망이 있잖아요. 미국에 뭐 여러 개의 매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천여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And Sam's Club's locations to support a growing digital business. Sam's Club 같은 경우는 약간 코스코 모델로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렇죠. 네. Yeah, it's a slight kind of spin-off. Yeah.
0: 그렇죠. 약간 회원제 창고형 매장 이런 그렇죠.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Location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제 장소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런 유통업이라든가 아니면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뭐 어디 어디 로케이션 그러면 매장을 말해요.
1: Yeah,
0: 스토어를 말합니다.
1: Store locations. 맞아요. Yeah, 그냥 스토어를 생략해도 되는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To support a growing digital business 그랬으니까 성장하는 디지털 사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대한 이 오프라인 매장망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Walmart continues steady growth, using its vast store network and Sam's Club locations to support a growing digital business. Here's part two.
2: Rather than falling behind, Walmart has adopted strategies similar to Amazon by investing in advertising and third-party marketplaces. The company has also positioned itself more like a technology firm, highlighted by its move to the NASDAQ and rising valuation. Strong digital sales growth has reinforced Walmart's strategy of combining physical stores with online services.
0: 자, 월마트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반격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좀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볼게요.
1: Rather than falling behind, Walmart has adopted strategies similar to Amazon by investing in advertising and third-party marketplaces.
0: Okay. Fall behind 하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의미로 rather than falling behind, Walmart has adopted strategies similar to Amazon. 아마존과 상당히 좀 흡사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1: Yeah, and how? By investing in advertising and third-party marketplaces. Mm. Yeah, so when we talked about seller services, that's to do with the third parties that are going to be selling now on perhaps Walmart's website.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광고 부분이라든가 제3자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는 등 이거 아마존의 플레이북이거든요. Mm-hmm. 이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상당히 유사한 전략들을 채택해서 구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Okay?
1: Rather than falling behind, Walmart has adopted strategies similar to Amazon by investing in advertising and third-party marketplaces. The company has also positioned itself more like a technology firm, highlighted by its move to the NASDAQ and rising valuation.
0: 이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행보잖아요. 네. 월마트도 전 세계 뭐 기업 가치로 말하면 뭐 10위권에 근접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런 행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원래는 이제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었는데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으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1: 맞아요.
0: 이전 상장은 뭐 그냥 쉽게 하는 결정이 아닐 것 같은데.
1: No, and Nasdaq is the number one tech stock and shares market in the 그렇죠. world, isn't 네. it?
0: 그러니까 완전히 테크 기업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So the company has also positioned itself more like a technology firm. 왠지 좀 전통 유통산업 기업보다는 테크 기업에 더 가깝게 그런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position 자체는 동사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1: Yeah. To move to another figurative location in this case from retail to the technology sphere and world.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으로 이렇게 옮김으로써 뭔가 입지를 그렇게 좀 구축을 했다는 얘기죠. Highlighted by its move to the NASDAQ and rising valuation. 그렇게 이전 상장을 하고 나서 기업 가치도 상승을 했거든요.
1: Mm-hmm.
0: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그렇죠.
0: Valuation은. Okay.
1: The company has also positioned itself more like a technology firm, highlighted by its move to the NASDAQ and rising valuation. Strong digital sales growth has reinforced Walmart's strategy of combining physical stores with online services.
0: Okay.
1: Yeah, so another way to say like a store network or store locations is physical stores. They're the ones you can touch, right?
0: 맞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서비스를 좀 컴바인한다는 얘기는 접목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두 가지를 접목하는 그런 월마트의 전략 자체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디지털 쪽에서 이제 매출 성장세가 뚜렷함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좀 접목해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1: Yeah, so those digital sales have reinforced the strategy. Reinforced just means to support it or they show it's working or it strengthens it.
0: 이미 그런 기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더 강화시켰다는 의미로 reinforce를 많이 쓰거든요.
1: 네.
0: 이쪽 이제 전략을 강화시키는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Strong digital sales.
1: Strong digital sales growth has reinforced Walmart's strategy of combining physical stores with online services. Here's part three.
2: Both companies are now going toe-to-toe in artificial intelligence, though their approaches differ. Amazon is investing heavily in AI infrastructure and tools such as the Rufus Shopping Assistant. Walmart, led by John Furner, is forming partnerships with firms like OpenAI and Google to add AI features that improve product discovery and customer experiences.
0: 자, 보겠습니다. AI 쪽에서도 이제 두 회사가 정면 경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1: Mm-hmm. Both companies are now going toe-to-toe in artificial intelligence, though their approaches differ.
0: Okay. 정면 대결을 펼치다라는 의미로 go head-to-head 이렇게는 많이 들어봤는데.
1: 아, 그렇죠.
0: Toe-to-toe도 쓰나봐요?
1: Yeah, because head-to-head, I guess you think of something like boxing, where your heads are almost touching, or in wrestling. But it's actually the same with your toes. You're so close together that your toes are touching, and they're facing each other.
0: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펼치는 거죠. 음흠. 피해가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두 기업이 정면 승부를 펼치고

0: 있다. 그걸 어떻게 써요? Go toe to toe. Though their approaches differ. 접근법 자체는 상당히 좀 상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Mm-hmm. 다르다는 얘기죠. Differ 자체가 다르다는
1: 얘기. Exactly. They're not the same. Both companies are now going toe-to-toe in artificial intelligence, though their approaches differ. Amazon is investing heavily in AI infrastructure and tools such as the Rufus Shopping Assistant.
0: 자, 아마존은 지금 AI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엄청 짓고 있다는 얘기고요.
1: 그렇죠.
0: 뭐 예를 들자면 Anthropic 같은 회사에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했거든요.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AI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포함이거든요.
1: 맞아, 네. 둘 다.
0: 네, AI라는 걸 이제 개발도 해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와 같은 하드웨어도 필요하니까. 자, 그것뿐만 아니라 and tools such as the Rufus Shopping Assistant, 루퍼스라고 부르는 아마존 자체 개발 AI 쇼핑 어시스턴트잖아요.
1: 그렇죠.
0: 이것에도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AI 쇼핑 어시스턴트는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걸 어떻게 유통 기업들이 이제 컨트롤하는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1: Yeah, I mean, these used to be an offline profession, right? In big stores, you would have someone help you with your shopping, but now they're going digital or AI.
0: 맞아요. 지금도 뭐 코옥 같은 프로그램 이용하면은 자기 컴퓨터에 접근 권한만 주면 가서 뭘 사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네. 진짜 신기해요. Walmart, led by John Furner, is forming partnerships with firms like OpenAI and Google to add AI features that improve product discovery and customer experiences.
0: Okay, break it down first, please.
1: The key phrase here may be product discovery, right? So that's just a fancy way of saying getting customers to find what they're looking for more easily.
0: 그렇죠.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체 AI 개발 이런 것보다는 오픈 AI나 구글 같은 회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AI features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AI 기능들을 이제 채택을 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that improve product discovery 이건 조금 넓게 보면 discovery란 건 발견이니까 아까 피터 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직접 고객이 검색해서 물품을 찾는 것도 디스커버리가 될 것 같고
1: 네.
0: 혹은 이제 피터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 축구 좋아하시네. 축구화, 축구공. 네. 근데 막 사셔. 그 좀 추천 자체도 하나의 디스커버리가 되겠죠.
1: Of course.
0: AI 이용한다는 얘기죠.
1: Yeah, and customer experiences. So the whole thing that they feel after using these services, 그렇죠. looking at improving 네. that.
0: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제 경험치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그 어떤 감정 있죠. 그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제 AI 회사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하고 있다. 좋습니다. Alright.
1: One more time. Walmart, led by John Furner, is forming partnerships with firms like OpenAI and Google to add AI features that improve product discovery and customer experiences. We'll listen to parts 1, 2, and 3 all together. You can fill in the blanks on page 24 in the book as you listen.
2: Amazon overtakes Walmart in annual revenue for the first time.
3: Amazon has surpassed Walmart in annual revenue for the first time, marking a symbolic shift in their long-running rivalry. The milestone reflects Amazon's expansion beyond online retail into cloud computing, advertising, and seller services. Walmart continues steady growth using its vast store network and Sam's Club locations to support a growing digital business. Rather than falling behind, Walmart has adopted strategies similar to Amazon by investing in advertising and third-party marketplaces. The company has also positioned itself more like a technology firm, highlighted by its move to the NASDAQ and rising valuation. Strong digital sales growth has reinforced Walmart's strategy of combining physical stores with online services. Both companies are now going toe-to-toe in artificial intelligence, though their approaches differ. Amazon is investing heavily in AI infrastructure and tools such as the Rufus Shopping Assistant. Walmart, led by John Furner, is forming partnerships with firms like OpenAI and Google to add AI features that improve product discovery and customer experiences.
0: So, 자, 저희 귀가 트이는 영어 책은요, 매월 월간지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경에 책이 나오고요. 월말 되면 이북으로도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구독해서 교재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 김태형 책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We'll be back tomorrow with some more news to expand our horizons. Don't miss the show. Great job, everyone, today. Goodbye.
0: Have a great day, everyone.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4: 웰컴 어보드
5: 입이 트이는 영어.
4: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반갑습니다.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6: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자, 이번 주 힘차게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시죠. 자, 오늘은 한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졸업할 때가 다 됐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아빠랑 놀다가 쿵 하고 넘어지면서 아이고, 얼굴에 멍이 든 거예요, 크게. 뭐 좀 없어지겠죠, 언젠가는. 근데 졸업사진을 찍어야 되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바로 근처에. 엄마 입장에서 이게 웬일이에요? 아이 이게 인생의 첫 졸업 사진에 이게 막 멍든 자국 그대로 이제 사진을 찍을 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죠.
4: 네.
6: 아이도 나중에 그게 얼마나 엄마 이건 뭐야 왜 이래 내 얼굴 이럴 텐데.
4: 네.
6: 그래서 이제 사진을 어쨌든 뭐 찍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물을 받아보고 엄마가 너무 감동을 하신 거예요.
4: 우리 선생님께서 해피엔딩이죠?
6: 해피엔딩이에요. 이거 네. 해피엔딩이 아니었으면 사연을 안 보내셨겠죠. 그 선생님께서 그걸 다 포토샵 처리해가지고 아이 얼굴을 또 이렇게 예쁘게 메이크업한 것처럼
4: 네.
6: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4: Wonderful.
6: 저희가 맞아요. 감사하네요. 다 진짜. 네. 그래서 정말 너무 그 이 따뜻한 마음에 행복한 주말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 저희도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자, 오늘 사연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4: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꼬북 도북 초복이 엄마 청취자님입니다.
6: 네.
4: 발음 어렵네요.
6: 네. 영어로 오늘 사연 바꿔봤습니다. 먼저 들어보실게요.
7: Touching graduation photo. I have a playful three-year-old son. Last week, while he was playing around with his dad, he took a hard fall and hit his face. As time passed, both of his eyes became badly bruised, like a raccoon's. Unfortunately, his daycare had scheduled their graduation photo shoot right around that time. I thought he would have to take his very first graduation photo with a badly bruised face. As a mom, it was really upsetting and discouraging. But I was deeply moved when I received his graduation photo today. His teacher had carefully photoshopped the photo and removed all the bruises. Thanks to the teacher's thoughtfulness and understanding, my son and I were able to spend a happy weekend filled with warmth.
6: 좋습니다. 자, 저에게는 장난기 가득한 3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4: I have a playful 3-year-old son.

0: playful?
1: Playful. 장난기 있는?
0: 그렇죠. Yeah. 아이들이 한창 이 나이 때 그렇고 yeah. 뭐 강아지들도 보면 얌전한 강아지도 있는데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강아지가 있어요. 저도 그 주변의 강아지들을 많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임시 보호

0: characteristics.
1: So playful. 그렇게 yeah, 썼거든요. 근데 sure. 아이들도 당연히 playful. 강아지나 yeah. 뭐 고양이들도 뭐 playful. 얼마든지 mm-hmm. 할 수 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I have a playful three-year-old son. Okay. 자, 그런데요. 지난주에 아이가 아빠와 놀다가 쿵 하고 넘어지면서 얼굴을 세 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2: Last week, while he was playing around with his dad, he took a hard fall and hit his face.
1: He was playing around with his dad. 그냥 he was playing with his dad 하면 왠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앉아서 레고 만들면서 놀고 있었다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뭐 play 자체가 뭐 뛰어다니면서 노는 것도 되는데 그냥 놀고 있다 어떤 느낌이라면 play around가 들어가면 이제 돌아다니고 뛰어다녔다가 느낌 나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뭐 뛰어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1: right. 가만히 앉아서 책 보고 막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So playing around with는 이제 구동사에서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요. So playing around with his dad 막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빠랑 놀다가 그만 넘어졌다 이 부분 he
2: took a hard fall
1: and
2: hit his face.
1: 그렇죠. 넘어져서 얼굴을 풍 부딪혔다.
0: Yeah.
1: 이거 이 문장 오늘 통한 1번으로 갈까요? 세게 넘어졌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문장이기에 그대로 외울게요.
2: 응? He took a hard fall and hit his face.
1: 그쵸. Hit 동사 과거 동사예요. Hit 똑같죠? 다시 한번 He took
2: a hard fall and hit his face.
1: 그쵸. 일단 이 문장을 오늘 아예 통한기하고 이 패턴은 뒤쪽에서 연습 더 할게요. Take a hard fall 쪽은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구리처럼 양쪽 눈 주변이 새까맣게 멍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 그랬으니 얼마나 심했을까요? 예.
2: As time passed, both of his eyes became badly bruised like a raccoon's.
1: Like a raccoon's eyes. Yeah. 이게 이제 생략이 됐겠죠? Raccoon, 이게 그 너구리예요. 강세 뒤에 줍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2: Raccoon.
1: 자, 시간이 지나면서 as time passed, both of his eyes became badly bruised. 일단 멍들었다는 bruised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became bruised인데 앞에 심하게 멍들었다니까 badly를 붙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딱 이 시점에 아이 어린이집에서 졸업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 Unfortunately, his daycare had scheduled their graduation photo shoot right around that time.
1: 그렇죠. 바로 그 시점에?
2: Right around that time.
1: Right around that time. 바로 그 즈음에서 졸업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다니까 graduation photo는 사진이고 그 뒤에 shoot까지 붙여야겠죠. 예. So shoot이 이제 촬영 자체를 말하는 명사입니다.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라. 자, his daycare, 어린이집을 이렇게 부르죠. His daycare had scheduled their graduation photo shoot right around that time.
2: You could also say just around that time.
1: 딱 그럴 때도 쓰네요. 네. just를 써도 돼요. Just around that time. 바로 그 즈음에서. 그 문구도 잘 표시해 두세요. 자, 인생의 첫 졸업사진을 심하게 멍든 얼굴로 찍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 I thought he would have to take his very first graduation photo with a badly bruised face.
1: 그렇죠. 앞으로 이제 졸업사진 많이 찍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우리나라는 특히나 많이 찍어요. 왜냐하면 뭐 여기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찍는단 말이에요.
0: 다 찍죠. Yeah.
1: 그래서 이제 근데 첫 번째가 좀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근데 첫 졸업사진에 이렇게 멍든 얼굴로 찍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I thought he would have to take his very first graduation photo. 이 very가 여기서는 매우의 뜻이 아니라 very good 할 때 그 뜻이 아니잖아요.
0: No.
1: 뭐 정말이지. 뭐 이런 강조의 의미를 쓰는 very거든요. So very first 그러면 정말이지 처음 찍는 그런 졸업사진을 멍든 얼굴로 찍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0: 네.
1: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I thought
2: he would have to take his very first graduation photo with a badly bruised face.
1: 아유, 엄마로서 그래서 여간 속상하고 실망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2: As a mom, it was really upsetting and discouraging.
1: 둘 다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Upsetting, discouraging. 이번 달에 동명사 강조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ing 붙은 형용사들 좀 챙길게요. 이번 달은 그냥 ing 붙은 단어들 나올 때마다 보세요. 그럼 이제 이 영작 스펙이 올라갑니다. Upsetting 하면 속상하다는 말로 쓸 수 있는 말이겠네요.
0: 네.
1: That was very upsetting. 내가 upsetting 한다고는 안 해요. I am upsetting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상당히 속상하게 만들었다의 upsetting입니다. and discouraging. 이건 좀 실망스럽다.

0: 의미로 쓸 수 있는 ing 형용사입니다. It was really upsetting and discouraging. 자, 그런데 오늘 아이의 졸업사진을 받아보고 저는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1: But I was deeply moved when I received his graduation photo today.
0: I was deeply moved. 그렇죠? Deeply 붙여가지고 감동의 깊이가 깊었다 이렇게 가지면 되겠죠. 자, 우리 선생님께서요. 아이 사진을 포토샵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정을 해서 그 멍을 다 지워주셨던 겁니다.
1: His teacher had carefully photoshopped the photo and removed all the bruises.
0: 너무 감사하죠.
1: 네. Carefully 아주 조심스럽게 photoshopped the photo. 뭐 프로그램 이름이긴 하지만
0: 그쵸?
1: 이렇게 뭐 우리도 포토샵 했다라고 하잖아요.
0: 포샵했다고 하죠.
1: 포샵했다고 네, 포샵. 하죠. Same thing.
0: 맞아요.
1: So got rid of things, I don't know, just beautify the photo. By removing all the bruises. 자, 멍든 자국을 다 이제 지워오면서
0: 그렇죠.
1: 네, 포샵을 해 주셨다.
0: 이거 저기 그 사진관에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키워가지고 보정 작업.
1: 네, 눈 크게 해 주고 네. 주름 없애 주고.
0: 근데 그 부분 확대해서 또 아주 세부적으로 해야 되니까.
1: 야.
0: Yeah. 아, 얼굴 이상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유지하면서 톤만 이렇게 이제 해 주신 것 같은데.
1: 네, 그래서 carefully가 붙었죠.
0: 맞아요. 맞아요. 자, 포토샵 앞에 선생님 중간에 이 대문자로 쓰는 게 맞습니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요거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제품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문자로 쓰는 게 맞는데 문장 안에서 이렇게 동사를 쓸 때는 소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도 되고 소문자도 돼요. 그게 뭐 원칙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뭐 구글 같은 경우도 검색하다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Just Google it. 그런 의미로
1: yeah.
0: 대표적인 검색 엔진을 검색하다의 동사로 쓰듯이 사진 같은 것을 보정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I just photoshopped it 이렇게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문장 다시 한번요.
1: His teacher had carefully photoshopped the photo and removed all the bruises.
0: 오케이. 자, 물론 요즘은 이제 포토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AI 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1: 프로그램들이 많이 소프트웨어가 그렇죠. 많이 생겼죠. 네.
0: 그래서 우리도 포샵이란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도요 심지어.
1: 네. 아, 그래서 수정했다라고.
0: 네, 수정했다, 뭐 보정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1: yeah.
0: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동사가 있어요?
1: Sure. So 수정했다에 조금 더 가까운 동사로는 you can use edited or even like retouched the photo.
0: 사진 쪽에서는 retouch 좋네요.
1: Yeah.
0: 네. Retouch 써놓으세요 여러분. Retouched. The photo 하면 이 자체가 이제 보정을 했다 이런 의미로 대체 동사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아이와 저는 참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주말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 Thanks to the teacher's thoughtfulness and understanding, my son and I were able to spend a happy weekend filled with warmth.
0: Okay. 자, 세심한 배려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선생님의 thoughtfulness and understanding. 그렇죠? 이해와 어떤 배려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Thoughtfulness는 이제 그만큼 많은 어떤 마음 씀씀이를 이제 이야기하는 단어고요. So thoughtfulness and understanding 이거 두 개가 다 합쳐서 세심한 배려의 의미입니다. My son and I were able to spend a happy weekend 모로 가득한 filled with warmth 그렇죠? 따뜻한 어떤 마음으로 주말을 보낼 수 있었다. 자, 문장 마지막 다시 한번요.
1: Thanks to the teacher's thoughtfulness and understanding, my son and I were able to spend a happy weekend filled with warmth. Let's listen one more time.
2: Touching graduation photo. I have a playful 3-year-old son. Last week, while he was playing around with his dad, he took a hard fall and hit his face. As time passed, both of his eyes became badly bruised. Like a raccoon's. Unfortunately, his daycare had scheduled their graduation photo shoot right around that time. I thought he would have to take his very first graduation photo with a badly bruised face. As a mom, it was really upsetting and discouraging. But I was deeply moved when I received his graduation photo today. His teacher had carefully photoshopped the photo and removed all the bruises. Thanks to the teacher's thoughtfulness and understanding, my son and I were able to spend a happy weekend filled with warmth.
1: Pattern practice.
0: 자, 우리 TN 방송을 아침에요. 같이 본방사수 시간대에 듣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만든 자료들도 교환하는 아주

0: 소중한 소통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서 본방사수 치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그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참여 코드는 1004입니다. 자, 여러분 입지영 교재 22페이지 볼게요. 자, 심하게 넘어졌다 그 표현 연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What do you say?
1: Take a hard fall. Last week, he took a hard fall and hit his face.
0: 우리 통한기 문장으로 외웠던 문장이죠. 얼음에 미끄러져서 심하게 넘어졌다.
1: I slipped on the ice and took a hard fall.
0: 미끄러져서 쿵 하고 엉덩방아찧었다는 얘기죠. So I took a hard fall. 그렇게 쓰시면 되고. 나 심하게 넘어져서 팔꿈치를 좀 다쳤다.
1: I took a hard fall and hurt my elbow.
0: 오케이. 여기 hurt도 과거 시제가 되겠죠. 앞에 hit과 마찬가지로 hurt, hurt, hurt. 불규칙 동사들 잘 챙기세요. 자, 누구의 정말이지 가장 첫 번째 이런 말 할 때 first 앞에 very로 강조해 주세요.
1: I thought he would have to take his very first graduation photo with a bruised face.
0: 그렇죠. 정말 난생 처음 찍는 졸업사진의 의미로 very first. 그건 정말이지 내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다. 강조할 때.
1: It was my very first overseas trip.
0: 그렇죠. 한 번 더요.
1: It was my very first overseas trip.
0: 이거 오늘 통한기 2번으로 갈게요. Very first를 통으로 문장에 넣어서 외우세요. When was your very first overseas trip?
1: I do not recall.
0: 아, 기억이 안 나세요?
1: Yeah.
0: 저는 대만. 어렸을 때 처음으로 가본 외국 나라는 대만이었어요.
1: 전 아마 한국으로 온 게 very first overseas trip이 아니었을까요?
0: 그렇네요. 미국에서 태어나셨으니까.
1: Yeah, yeah,
0: 그렇죠.
1: Yeah. 여기서 very도 강조하시고 first도 똑같이 강조하셔야
0: 그렇죠,
1: 돼요.
0: 그렇죠.
1: It was my very first overseas trip.
0: 양쪽에 강세 빡빡 넣어주시고 It was my very first overseas trip. 통항 2번이었습니다. 자, thoughtfulness and understanding 묶어서 세심한 배려 만들어내세요.
1: I was thankful for the teacher's thoughtfulness and understanding.
0: 그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1: I was deeply moved by his thoughtfulness and understanding.
0: Okay. 문장처럼 딱 그럴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2: Did your child's daycare graduation photo turn out okay?
3: Actually, my son had a bad bruise on his face.
2: Oh no, did it show up in the photo?
3: Thankfully, the teacher edited it out with Photoshop.
2: Wow, that was very thoughtful of her.
3: That's right. I was really touched.
1: Now the man says, did your child's daycare graduation photo turn out okay? Turn out great 기억나시죠?
0: 지난주에 했죠?
1: Right.
0: 금요일 날.
1: 근데 여기서 turn out okay라고 했으니까 뭐 괜찮게 나왔어?
0: Right.
1: 라는 표현 되겠죠. 그랬더니 actually my son had a bad bruise on his face. 사실은 아이 얼굴에 좀 심하게 멍이 들었거든.
0: 그렇죠. 이건 이미 멍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1: Right.
0: Have a bad bruise니까. Okay.
1: 남자가 oh no, did it show up in the photo?
0: 모습을 드러내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1: Yeah.
0: 그래서 he didn't show up 하면 걔 안 왔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티가 나다 정도로 보면 되는
1: 네네네.
0: 표현이겠네요, 여기서는요. Show up in the photo. 티가 났어요?
1: 네. And then she says, thankfully, the teacher edited it out with Photoshop.
0: Edit을 동사로 써서 out은 그 부분을 이렇게 뭐 삭제해서 내거나
1: 네네네.
0: 아니면 이제 뭔가 덮어 씌우거나 해가지고 편집해서 없앴다는 얘기죠.
1: Right. Mark it out. Carve it out. Edit something out 하면은 뭐 잘라내다 이런 식으로 cut it out.
0: 맞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많이 쓰죠 요즘에.
1: 네. 그랬더니 wow, that was a very thoughtful of her. 와, 선생님께서 배려가 정말 엄청나시다라고 하니까 엄마가 that's right, I was really touched.
0: 그렇죠.
1: 완전 감동받았어.
0: 우리말에 그 폭풍 감동.
1: Yeah.
0: 네. I was really touched.
1: Yes.
0: Okay.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4페이지에 5개 영작을 손으로 직접 쭉 해보시고 그 페이지 사진을 찍으세요. 그 다음에 AI 챗봇한테 준 다음에 정답 문장과 비교해서 내 영작은 어떤지 피드백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1번과 4번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1: And that is all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Have an amazing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Goodbye, everyone.
1: Bye-bye.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2: 카메론입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가정의 달이라서 어버이날도 있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가족들과 소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준비해봤어요. 질문일 수도 있고요. 감사의 표시일 수도 있고요. 어떤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의 달 5월에 이 첫 번째 그 어린이날이 있는 주에 어떤 표현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2: I'm grateful for my family.
1: I'm grateful for my family. 제 가족이 참 고마워요. 인데 이 표현은 타인에게도 쓸 수 있지만 가족끼리도 쓸 수 있어요. 엄마 아빠를 보면서 I'm grateful for my family. 그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그 반대로 siblings, 우리 형제 자매하고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제 가족이 참 고마워요. 이 말을 이제 영어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문을 트이면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 Ready, start!
1: 자, 오늘의 미션 문장, 제 가족이 참 고마워요. 다시 한번 영어로 어떻게 말한다고요?
2: I'm grateful for my family.
1: I'm grateful for my family 입니다. 자, 일단 내가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상태나 감정을 말할 때는 여러분 무조건 그냥 I'm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I am을 줄인 표현이지만 I am을 띄어서 말하는 경우는 생활 영어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I'm. I'm 그냥 I만 말하지 말고 I'm 이렇게 나오는 거를 계속해서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고마운 상태죠. 자, 어떤 게 고맙다, 뭐뭐에 대해서 감사한이라는 표현은 grateful for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물론 thankful for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grateful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감사함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는 느낌이에요. 더 감사한 느낌이 grateful이 thankful보다 있습니다. 이건 약간의 그냥 뉘앙스 차이인데 사실 같기도 하지만 조금 더 grateful이 좀 더 강한 뉘앙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m grateful까지만 얘기하면 저 진짜 너무 감사해요 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일단 뭐가 감사한지 그 대상이 와야 하는 구조잖아요. 제 가족이 참 고마워요이니까 그럴 때는 grateful 뒤에 for가 붙는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I'm grateful for. I'm grateful for. 다음에 이제 내가 고마운 대상이 오면 돼요. 나의 가족이 너무 고마운 거니까 나의 가족은 my family라고 하면 되겠죠. 나의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my가 앞에 붙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말로는 우리 가족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외동들도 우리 가족이라고 하지 내 가족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영어에서는 나의 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나의 가족이라고

0: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지 우리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아마 형제자매가 같이 있는 상황 아니면 뭐 엄마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가족을 얘기할 때 그때 빼고는 대부분 다 my family라고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grateful for my family 라고 하면 그래서 제 가족이 참 고마워요 라는 말이 되겠죠. 이 표현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m grateful for my family.
0: I'm grateful for my family.
1: I'm grateful for my family.
0: I'm grateful for my family. Good job. 자, 이제 이어서 패턴 연습해 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패턴 어떤 패턴을 배워 볼까요?
1: Well, our sentence was I am grateful for my family. 우리는 my family 대신에 다른 거 넣을게요. 그래서 I am grateful for 모모.
0: 모모가 참 고마워요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누군가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이죠.
1: Mm-hmm. Now, obviously, the most grateful time is when someone does something for you or gives something. So you would use your. I'm grateful for your help.
0: 아, 그쵸. 상대방이 뭔가를 해주거나 할 때 그때 가장 고마움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까 my family처럼 my, 소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의 뭐뭐이기 때문에 your가 들어가는 거죠. I'm grateful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참 고마워요 라는 말이겠네요.
1: Or you might also say, I'm grateful for your kindness.
0: Kindness는 친절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친절함이 아니라 당신의 친절함이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your kindness라고 하는 게 맞겠죠. I'm grateful for your kindness.
1: Mm-hmm. Or even more literally, I'm grateful for your gift.
0: 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선물을 얘기할 때는 I'm grateful for your gift. 당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니까 your gift, 당신의 선물이 고맙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1: I'm grateful for your time.
0: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는 I'm grateful for your time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영어로는 당신의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Your time이라는 표현 쓴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1: Now, like our example sentence, you can also use this with my when you're thinking about your life and you're grateful for something. For example, I'm grateful for my health.
0: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마운 것들을 얘기할 때도 my를 쓸 수 있겠네요. I'm grateful for my health. 여러분, health는? 건강이죠. 그래서 나의 건강이 참 고맙습니다. 맞아, 우리가 아프기 전에는 이 건강함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모를 때가 있는데 매일같이 I'm grateful for my health 이렇게 얘기해줘도 좋겠네요.
1: I'm grateful for my job.
0: 우리 가끔 불평불만 많이 하잖아요. 직장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직장도 얼마나 고마워요. 네. 나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1: 없으면 더 힘들어요.
0: 훨씬 힘듭니다. 네. I'm grateful for my job. 이 경우도 나의 직장이니까 my job이라고 해야 되겠죠.
1: I'm grateful for my education.
0: Education, 교육이라는 뜻이죠. EBS의 E가 바로 education의 줄임 표현인데요. 자, I'm grateful for my education. 내가 받은 교육이 my education인 거죠. 그래서 그게 참 고맙다라고 할 때 쓴 거예요.
1: You might say that to your parents.
0: 맞아요.
1: They're usually the ones who provided your education.
0: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모으신 돈으로 우리 교육비를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I'm grateful for my education. 이렇게 또 가정의 달이니까 얘기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1: And you can also use it less personally, just for things in your life that are good. Like, I'm grateful for today.
0: 아, 그쵸. 꼭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지만 내가 일생에서 뭐 인생을 살면서 고마웠던 것들. 예를 들자면 오늘. 오늘이 너무 고맙다. I'm grateful for today. 오늘이 있어서 참 고마운 거죠. I'm also grateful for today.
1: I'm grateful for public transportation.
0: Public transportation. 진짜 우리나라만큼 이 대중교통이 정리가 잘 된 나라도 많이 없을 거예요. 네. So I'm grateful for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이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네, 기름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더욱 많이 할 수 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1: And one last one that you can use every day.
0: Okay.
1: I'm grateful for this meal.
0: This meal, 이 식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먹을 때 항상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I'm grateful for this meal.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이것만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해도 이 패턴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m grateful for 뭐뭐라는 패턴을 쭉 연습해봤는데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I'm grateful for your help.
0: I'm grateful for your help.
1: I'm grateful for your kindness.
0: I'm grateful for your kindness.
1: I'm grateful for your gift.
0: I'm grateful for your gift.
1: I'm grateful for your time.
0: I'm grateful for your time.
1: I'm grateful for my job.
0: I'm grateful for my job.
1: I'm grateful for my health.
0: I'm grateful for my health.
1: I'm grateful for my education.
0: I'm grateful for my education.
1: I'm grateful for today.
0: I'm grateful for today.
1: I'm grateful for public transportation.
0: I'm grateful for public transportation.
1: I'm grateful for this meal.
0: I'm grateful for this meal. 자, 굉장히 유용한 표현들이었죠?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또 이 패턴을 응용해서 여러분들도 문장을 많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2: 우리 가족이 너무 고마워.
3: 맞아. 너희 부모님이 정말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잖아.
2: 그렇지. 힘든 시기에 나를 도와주셨어.
3: 정말 좋겠다.
0: 이런 가족이 있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우리 가족이 너무 고마워라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이 이제 영어로 슬슬 나와야 되겠죠? I'm으로 시작하는 거 기억나시죠? 맞아 라고 이렇게 동의할 때는 뭐 yes도 될 것 같고요. I think so, 뭐 yeah, 뭐 이런 다양한 표현도 있을 것 같고요. 너희 부모님이 정말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잖아.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주어가 뭘까요? 너희 부모님, your parents. S가 붙어야 되겠죠? 자, 든든하게 지원해 주잖아. 이 말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지. 여기도 동의하는 표현인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말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힘든 시기에 나를 도와주셨어. 누가 도와준 거죠? 그들이, 부모님이. 그래서 그게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they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도와준 게 먼저 나오겠죠. 힘든 시기에 이런 표현들은 영어에서 뒤에 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도와준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말을 합니다. 정말 좋겠다. 이렇게 부러울 때 쓸 수 있는 표현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정말 좋겠다.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힌트를 드리자면 너는 참 행운이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연상해 봤고요. 이제 영어 표현을 실제로 한번 들어볼까요? 대화 내용 쭉 들어보겠습니다.
4: I'm grateful for my family.
5: Yeah,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
4: They are. They helped me through hard times.
5: You're so lucky.
0: 자, 어려운 거 없었네요.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장 나왔어요. 우리 가족이 너무 고마워.
4: I'm grateful for my family.
0: What did he say?
1: I'm grateful for my family.
0: I'm grateful for my family. 라고 했죠. I'm grateful for my family. 이 문장이 이제 여러분들 그냥 우리 가족이 너무 고마울 때 그냥 나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동의하면서 맞아, 너희 부모님이 정말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잖아.
5: Yeah,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
0: 맞아.
1: Yeah.
0: 너희 부모님이 정말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잖아.
1: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
0: 네, your parents가 바로 아까 말했던 주어였죠.

0: 저 당신의 부모님들, 뭐 부모님이라는 표현이겠죠. Are, 자 복수기 때문에 are가 나왔고요. Very supportive이라고 했는데 supportive 이 단어를 보면 스펠링을 보면 support가 보일 거예요. support하다, 뭐 지원하다, 도와주다라는 의미죠. supportive는 그래서 지지해주는, 도와주는이라는 뜻으로 이게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물질적 플러스 정서적 그런 후원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힘든 시기에 나를 도와주셨어.
1: They are. They helped me through hard times.
0: 그렇지.
2: They are.
0: 자,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이라고 했더니 they are라고 했잖아요. Mm-hmm. So 여기서 they는 my parents를 대신한 말이고요. are는 그렇다라는 의미로 그런 상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supportive 한 거를 이렇게 줄인 거예요. They are very supportive에서 very supportive을 생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힘든 시기에 나를 도와주셨어.
2: They helped me through hard times.
0: They, 여기서 my parents, helped me. 나를 도와줬어요. 언제? 힘든 시기에. Through hard times가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이 through가 통과하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함께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정말 좋겠다.
3: You're so lucky.
0: 다시 한번요.
2: You're so lucky.
0: 네, 너는 참 행운이 있네. You're so luck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러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2: Okay,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1: I'm grateful for my family.
3: Yeah,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
1: They are. They helped me through hard times.
3: You're so lucky.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2: I'm grateful for my family.
0: 네, 여기서 어려운 거는 F 발음이 세 번 나와요. 자, F 발음은 윗니를 아랫입술에 댄 상태에서 F라고 하는 것처럼 바람 소리죠. 그래서 I'm grateful. Full for my family. 요거를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그거 생각하면서 연습해 볼까요?
2: I'm grateful for my family.
0: I'm grateful for my family.
2: I'm grateful for my family.
0: I'm grateful for my family.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2: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ooch.
0: 네, 자 오늘은 5월 4일입니다. Mm-hmm. 자, 월요일 또 새롭게 한 주를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1: Are you ready for Children's Day tomorrow?
0: I don't have to be.
1: Yeah, I don't know.
0: I don't have any children around me. That's the thing.
1: I still have to get ready.
0: I know.
1: I'm buying them gifts, maybe taking them to a park.
0: Oh, okay.
1: They're still young.
0: Right. Like they're in middle school, right? One of them.
1: First one is in middle school, yes. Uh-huh. Second one is in elementary school.
0: Aha. Uh-huh. Mm. So do you know what you're going to get her?
1: Oh, no, I got them like a nice stuffed animal.
0: Stuffed animal. Oh.
1: They love stuffed animals.
0: Ah.
1: 진짜 인형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Oh. 아직까지도.
0: 저도 인형 저희 집에 되게 인형이 많았었거든요.
1: 아, 그러셨구나.
0: 네, all kinds of Barbie dolls 있었어요.
1: All kinds of animals, all kinds of Barbie dolls.
0: 어, 그러시구나.
1: They like idols, K-pop idols. So. 진짜 아니, 많아요.
0: 제가 지금 그러시구나라고 했는데, you know I got that from 그 크리스티나. From Italy.
1: 크리스티나 선생님.
0: 그러시구나라고 하는 거.
1: 그러시구나. 네.
0: 근데 네. 그게 참 좋은 말인 것 같더라고요.
1: 재밌는 말이죠.
0: 그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러시구나라는 말.
1: Oh, is that so?
0: Is that so?
1: Oh, really? Is 네. that so?
0: 그 좋은 말이네. Is that so? 아, 그게 그렇군요. 라는 뜻으로.
1: 그렇구나.
0: 그렇구나. 네, 자, 알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어린이날을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또
1: yes.
0: 기대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Mm-hmm.
0: 자, 이제 내일이면 그야말로 It'll be 어린이날 tomorrow. Children's
1: yes.
0: Day. 근데 이 두 친구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각자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특별했다라고 하는데 왜 특별했다고 하는지 또 그 추억을 어떻게 상대방은 공감하고 있을까요? 대화
1: right.
0: 먼저 들어보시죠.
1: Mm-hmm.
0: 넌 어렸을 때 어린이날 이런 거 좋아했니?
1: 어우, 너무 좋았지. 매년 그날만 기다렸는걸.
0: 허, 정말? 뭐가 그렇게 특별했는데?
1: 오롯이 이 나만을 위한 날인 것 같잖아.
0: 아, 알겠다. 그런 느낌은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지.
1: 이런 상황을
0: 네.
1: walking down memory lane.
0: walking down memory lane.
1: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0: 아, 맞아요.
1: 아, 보영 쌤 and I, we always walk down memory lane. 그렇죠?
0: 맨날 옛날 얘기만 해.
1: 옛날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0: 왜냐면 그게 또 그럴 법도 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게 변했고
1: yeah.
0: a lot of them from the past, they're gone.
1: Yeah, many things from the past They're not. They don't exist anymore.
0: They don't exist anymore.
1: Yeah, that's right.
0: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때 참 신기했다라는 느낌도 그렇죠. 있고
1: yeah.
0: 바로 그러한 느낌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네,
1: that's right.
0: 오롯이 어린이날은 나만을 위한 날 같았다라는 그런 느낌. 지금도 뭔가 그렇게 말하면 아 맞아, 나 그런 느낌 알아 이럴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Know that feeling.
0: You know that feeling.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feeling이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1: 아, stay라는 표현했는데.
0: 네.
1: 기다려보세요.
0: 네, 기다려볼게요. 그야말로 stay put 하겠습니다.
1: Stay put.
0: 네, 그대로 둔 대로 가만히 있는 거 어디가 안 가고 stay put 되는 거죠.
1: Just 자, wait.
0: 하나, 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너는 어렸을 때 어린이날을 좋아했니 안 했니 이런 뜻으로요.
1: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0: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이렇게 묻는데요. 자, did you 하면은 뭐뭐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뜻이 되잖아요.
1: Right.
0: 근데 did you like 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즉 yes 혹은 no에 해당하는 답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묻는 말이죠. 여기서는
1: right.
0: Children's Day를 좋아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언제? When you were little. 이렇게 언제 언제에 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을 때 그 연결고리가 when이 되는 거죠.
1: When you were little.
0: When you were little. 예를 들어서 너 대학 다녔을 때 이렇게 만든다면 when you were in college.
1: When you were in college.
0: 네, 그렇게 말하면 되고 너 군대가 있을 때.
1: When you were in the military.
0: When you were in the military.
1: Right.
0: 이렇게 과거의 어느 시점을 가리켜서 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근데 when you were little 하면
0: 네.
1: 그 little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little일까요?
0: 글쎄요. 진짜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뭐 초등학교 정도 되지 않을까요?
1: Yeah, I think elementary school. I think starting middle school, we don't say little anymore. Only during elementary school time.
0: 그렇다면은 어떤 what other vocabulary word would you use to refer to the middle school
1: middle
0: days?
1: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I would just say young.
0: Young.
1: Yeah, when you are young. Or generally in your younger days.
0: In your younger days.
1: That's right.
0: 아니 지금도 young한데 뭐 그때는 younger 아니에요?
1: 다 상대적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딱딱 꼬집어서 elementary school, I would always say little when you were a kid. 그렇죠. 그 표현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When you were a kid.
0: 네가 아이였을 때.
1: That's right.
0: When you were a kid. 아이였을 때. When you were little.
1: Little.
0: 네가 어렸을 때. Right. 이런 말이 되겠군요. Mm-hmm. 맞아요. 우리는 꼭 초등학교 다녔을 때, 중학교 right. 다녔을 때 이렇게 꼭 꼬집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 영어도 있죠. 그렇죠.
0: 네, 그렇죠.
1: When you were in elementary school.
0: In elementary school.
1: In middle school.
0: In middle school.
1: In high school.
0: In high school.
1: That's
0: 그렇습니다.
1: Right.
0: 자, 이렇게 when you were라고 해서 그 뒤에 말을 다양하게 바꿔서 하시면 되겠 것 같아요. Mm-hmm. 자,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하고 물었더니 yes, I did. 혹은 no, I didn't.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너무 좋았지. Like Children's Day 정도가 아니지.
1: That's right. Oh, I loved it.
0: I loved it.
1: I loved it.
0: 네, 이렇게 말한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1: 이건 yes, no 필요 없어요.
0: 네.
1: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랑했다라는 표현으로 너무 좋았다. I loved it.
0: I loved it. 자, 그래서 발음하실 적에도 oh, I loved it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1: No, no. I loved it.
0: I loved it.
1: Oh, I loved it.
0: I loved it. Oh, I loved it. 나는 그걸 그냥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했었어. 라는 뜻으로 I loved it. 발음하실 때 loved를 강하게 약간 높여서 띄워서 크게. 아유 참. I loved it. 이렇게 되네요.
1: That's right.
0: 네. 근데 그렇게 발음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 단어를 쓰시면 안 될, 안 쓰시면 돼요.
1: 그냥 I really liked it.
0: 네, 그렇죠.
1: But love라는 단어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표현을 좀 강하게 하셔야 돼요. I loved it.
0: I loved it.
1: You have to feel it when you say it.
0: 아, 그렇죠.
1: Oh, I loved it.
0: 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백이면 백이 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1: Of course.
0: I loved it.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왜 그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또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매년 그날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1: 손꼽아 기다린 거죠.
0: 네, 맞습니다.
1: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0: 네, 물론 기다렸다고라고 해서 I waited for that day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괜찮긴 할 텐데 이 감정을 담아서 그날이 오기만을 손가락 꼽으며 기다렸다라는 뜻으로 count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1: 언제부터 count 할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0: 한 달 전부터 정도 되지 않을까요?
1: Okay. 네. That's fair.
0: So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라고 해서요. counted the days라는 말을 쭉 이어 발음하게 되면
1: I counted the days.
0: I counted the days. I counted the days.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0: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counted를요. 빠르게 발음하면 저렇게 counted. Counted
1: 맞아요.
0: 이렇게 발음이 돼요.
1: Counted.
0: Counted.
1: I counted the days.
0: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네. Mm-hmm. 그러니까 count라는 게 그 말로 수를 센다라는 말이 되겠죠.
1: That's right.
0: 네. 자 이렇게 해서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그 다음에 I loved it.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까지 들어보세요.
2: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3: Oh, I loved it.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0: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그랬더니 정말 그 정도로 좋아했단 말이야? 하는 뜻으로 뭐가 그렇게 특별했길래?
1: Really? What made it so special?
0: Really? What made it so special? 뭐가 그렇게 특별했는데? 라는 말이 바로 무엇이 그것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었는가? 라는 뜻으로 What made it so special? 하고 묻습니다.
1: Or you can say, why was it so special?
0: Why was it so special to you? 뭐 이럴
1: to
0: 수 있겠죠?
1: Yeah.
0: 너한테 뭐가 그렇게 특별했느냐?
1: But this is more detailed. What made it so special? I want to hear details.
0: 그렇죠. Yeah. 무엇이 그것을 특별하게 만들었느냐? What made it so special? 그렇죠. 뭐 때문에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라고 하는 말이 바로 what made it so special이 되겠습니다.
1: 보잉쌤은 젊은 시절 때 네네. when you were little
0: 네.
1: Do you have a
0: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라고 해 주세요, 선생님.
1: 아, 죄송합니다. 네. 어린 시절 네. 때 네. was

0: Children's Day special to you?
1: Honestly, not really.
0: Not really?
1: 어, 별로
0: 공부밖에 모르셨구나.
1: 아니 아니요.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니 저는 별로 사람 많은데 가는 거를 어릴 때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0: Oh, you don't like overcrowded places.
1: Oh, I dreaded those overcrowded places.
0: Crowded parks.
1: 왜 그랬냐면은 한 번은 엄마 아빠랑 동물원을 갔던 것 같은데
0: the zoo.
1: 제가 손을 놓쳤어요. I was holding my mom's hand,
0: okay.
1: but somehow I lost my mom. 그래서 막 사람들 많은 데서 조그만 애가 막 길을 못 찾고 막 이렇게 그 I was stuck really
0: stuck
1: in the
0: somewhere.
1: crowd.
0: Okay.
1: Yeah. 근데 그때가 막 traumatic experience였던 것 같아요.
0: So childhood trauma, like no more Children's Day.
1: 네.
0: Going to the park.
1: Going to the park. 그러니까 I dread란 말이 맞아요. 그 말로 사람 많은 데 가는 거를 별로 이렇게 또 길도 잘 모르고 막 이래가지고. 선생님, what about you?
0: Oh, I also have wonderful memories. The little time I spent in Korea, my memory of Children's Day is 2 years. 2학년, 3학년.
1: 아, 그, 한참 좋을 때네.
0: So I remember going to the zoo, going to the park, and going on picnics with friends. So
1: friends? With their families, of course.
0: Yeah, yeah. Oh. Family and friends, yeah.
1: Yes.
0: So Children's Day, I have two special memories from childhood.
1: Ah, 좋았겠다. Envy you, 선생님. Oh, lucky.
0: It's okay. Oh. Yeah.
1: 네, 이런 식으로. What made it so special?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계시는 그런 Children's Day에 대한 추억을 말씀하시면서 뭐가 그렇게 특별했길래? 라고 할 때 I did this, I did that.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Mm-hmm.
1: 자, 여기서는 마치 그날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날 같았다고 합니다.
0: It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1: 네, 오롯이 나만을 위한이란 뜻으로 just for me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It felt like 어떤 느낌처럼 느껴졌냐 하면 it felt like 하고 시작하는데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오로지 나만을 위한 그런 하루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0: Oh, you know, the sentence feels very special, very personal.
1: Yes, very personal.
0: And special to that child.
1: Uh-huh.
0: Oh, it felt like the one day, one special day that was just for me.
1: 그렇죠. Whatever you want to do, wherever you want to go.
0: Yeah.
1: 네가 가고 싶은 곳, 네가 먹고 싶은 거, 뭐 좋아하는 거 다 네 뜻대로 해주겠다.
0: 내가
1: 오늘만큼은.
0: 주인공이야.
1: 그러니까 그쵸? 네가 네. 주인공이야 라는 뜻으로. 근데 그렇게 어른들이 해줬다고 한다면 이런 느낌이 들었겠죠.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오로지 나만을 위한 그런 날같이 느껴졌다.
0: That's right.
1: 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2: Really? What made it so special?
3: It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1: So, 주치생님, would you say the same thing about your Children's Day memory? Like, it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0: 이 정도까지는 안 느낀 것 같은데 같이 막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I think we felt it together. But it was always special because no school, eating all day, getting gifts, and just without a care in the world.
1: Right.
0: Nothing to worry about.
1: But without a care in the world.
0: Yeah.
1: 세상에 대한 그 어떠한 그 신경 쓰임도 없이
0: 네,
1: 아무리 아이라고 하더라도 네, 아유선 참 정말 good for you, 선생님. So happy for you.
0: I know. I'm very thankful.
1: 좋습니다. 난 길 잃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0: 그러니까.
1: 트라우마가 있는데. 자, 그랬더니 켈리 하는 말은 아, 알겠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라고 하면서 그 느낌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거지.
0: I get that. That feeling stays with you.
1: 네.
0: Right?
1: I get that. 자, 이 예전에도 나왔던 말이긴 합니다. I get that. 어떤 뜻일까요?
0: When you get something. We studied this many times. Yeah, I get it.
1: I get it.
0: I understand. I know what you're saying. 아, 그런 말 충분히 이해해. I get it.
1: I get it. 네가 하는 말 나도 공감을 하고 이해한다는 뜻으로 I get it. 그렇군요.
0: Right.
1: It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라는 말을 듣고 아, 그 마음 나도 알겠어. 나도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I get that. 이라고 한 다음 또 이제 부연 설명을 하기를 그런 느낌은 오래도록 남아있는 거지. That feeling stays with you. 라고 합니다.
0: That nice memory, that warm memory, that wonderful experience. Minus 보영쌤. That feeling 아니, stays with you.
1: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듣고 계신 또 그 트라우마 트라우마죠. 사람 많은 데 가는 건 좀 그러니까.
0: 그러니까.
1: 자, stay with you.

0: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선생님. 이게 너와 함께 머물러 있다. 좀 시적인 느낌도 들고요.
1: That's right.
0: 네, stay with you 하면은 어떤 뜻으로 주로 말하게 될까요?
1: So you remember that nice feeling that you had.
0: Remember.
1: From that time. And you still feel it now.
0: 아.
1: It stayed with you over the years.
0: 그러니까 기억도 하고 그 느낌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느껴진다.
1: Yes,
0: 하고 할 때 그
1: right.
0: stay with you. 즉 좋은 기억이라든가 어떤 강한 감정에 대해서 right. 주로 쓰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right. 그런 행복한 느낌은 오래 남아요. That happiness stays with you 라고
1: right.
0: 한다든지.
1: It can be a good memory and a bad memory.
0: 아, bad memory도 있어요?
1: It can stay with you.
0: 오.
1: That's why it becomes a trauma.
0: 아.
1: Right. So good memories, bad memories, they stay with you.
0: 맞아요.
1: 여기까지.
0: 네. 네, stay with you. 어. 항상 내 곁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1: right.
0: 추억에 대해서도 기억에 대해서도 경험에 대한 인상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는 거.
1: Yes.
0: 네, 잘 알겠습니다. Mm-hmm. 자, 맨 마지막 부분 듣겠습니다. I get that. That feeling stays with you. 네, 자,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2: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3: Oh, I loved it.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2: Really? What made it so special?
3: It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2: I get that. That feeling stays with you.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과거의 어린이날에 대한 그 경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1: Mm-hmm.
0: Counted the days라든지 what made it so special이라든지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그다음에 mm-hmm. stay with you 같은 표현까지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입에 착 붙여보시죠.
1: Let's go.
0: 넌 어렸을 때 어린이날 좋아했었어?
2: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1: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0: 너무 좋아했었지. I loved it.
1: Oh, I loved it.
0: 매년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걸.
2: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1: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0: 정말? 아니, 뭐가 그렇게 특별했는데?
2: Really? What made it so special?
1: Really? What made it so special?
0: 마치 오롯이 나만을 위한 날 같았거든.
2: It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1: It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0: 아, 그 마음 알겠다. I get that.
1: I get that.
0: 그런 느낌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지.
2: That feeling stays with you.
1: That feeling stays with you.
0: 네, 잘하셨습니다.
1: Good job, Yay! everyone.
0: 함께하신 이런 표현들은요, 항상 그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많이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Mm-hmm.
0: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de.
0: 영어 배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shortfall, 뜻은 부족, 부족뿐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2: The country's managed fiscal deficit reached more than 104 trillion won in 2025, marking the second consecutive year the shortfall has exceeded the 100 trillion won threshold.
0: 여기서 shortfall이라는 표현은 필요한 금액이나 목표에 비해

0: 관계에 부족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1: The budget shortfall widened last year.
0: 예산 부족이 작년에 확대되었습니다. 뉴스에서 budget shortfall, revenue shortfall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필요한 금액이 부족하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hortfall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Monday the 4th of May and I'm your host, Che Soo Jin. Losing your luggage while flying, well, that's a dread that everyone probably has. But imagine losing one of the most coveted and recognisable trophies on the planet. That's exactly what happened to director Pavel Telankin when his Oscar went MIA between New York and Germany.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 짐을 잃어버리는 상황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상황일 텐데요. 만약 그게 오스카상 트로피라면 어떨까요? 바로 그런 일이 올해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부문을 수상한 파벨 탈랭킨 감독에게 일어났습니다. Now, Telankin, the co-director and protagonist of the Academy Award-winning documentary Mr. Nobody Against Putin, was forced to check his trophy in after JFK security deemed it a potential weapon. Upon landing in Germany, the trophy, however, was nowhere to be found. But fortunately, it has since been recovered. Telankin 감독은 독일행 비행기에 이 트로피를 들고 타려다가 미국 교통안전청 측이 이를 저지하면서 수화물로 붙이라고 했고요. 마침 여분의 가방이 없었던 감독은 공항 직원들이 준 종이 상자에 트로피를 담아 붙였는데 이 수화물이 중간에 분실된 겁니다. 다행히도 수소문 끝에 항공사 측이 트로피를 찾았다고 하네요. Well,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Monday morning is Shane Ham. Good morning, Shane.
1: Good morning, Sue. What a nightmare story, huh?
0: Have you ever lost anything?
1: Knock on wood, I have not. That is some, you know, what I always debate before I travel is whether to get additional travel insurance.
0: Do you?
1: I do not because, you know, as with most insurance, it's a what if, just in case thing. Luckily, my most recent trips, I haven't had any nightmares like this. But for this gentleman, you know what I suggest is he should make a replica Oscar statue, keep the real one in a safe, and just, you know, carry the replica around. Yeah. I know a lot other... Well, it seems like he likes to carry it around. That's his thing,
0: Well, he had to go from America back home to Germany.
1: Oh, is that what he was doing?
0: Yes.
1: Oh, okay, okay. So I understood it wrong. I thought he liked to parade his trophy around everywhere he went. Okay. Yeah. Well, yes, that's a nightmare. My goodness.
0: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약간 뭐 승무원들을 아니면은 저 항공청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플리카 들고 다닐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요. 탈랭킨 감독이 또 다행히 이걸 찾았다고 합니다. And just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his movie, the documentary film that won an Oscar this year. It's called Mr. Nobody Against Putin and it stars himself. He's also the director, but also the star. And it's about ramping up, the ramping up of war propaganda in a Russian school where he actually worked. So, you know, you get to see a different side of the war in that part of Europe and also what Putin's influence has on schools as well, I suppose.
1: Yeah, but with airport security, there's just no... leeway, no way around it, huh?
0: No, well, the trophy, you mean?
1: Yeah, I mean, whatever TSA says, you have to go, right?
0: Yeah, exactly. Well, Telankin has since been exiled from Russia, as you can imagine. He made this movie, which is very anti-Putin. He lives in Germany, but as I said, after the Oscars in New York, he wanted to obviously hold his trophy as he was going back home, but security said no. That could be a potential weapon.
1: Well, I wonder how he got from L.A. to New York. I don't think he drove, because the Oscars are held in California.
0: But maybe within America, or maybe
1: Domestic flight, possibly.
0: Security people at the airport in L.A. thought it was fine. But then the security people in New York thought it could be a risk. I don't know.
1: It sounds like he got a little unlucky with his TSA agent.
0: He did, 맞아요. 자, 그리고 수화물을 붙일 때 우리가 check... something in 이렇게 얘기하죠. Check, you have to check that in. 그러면 이제 수화물로 붙여야 됩니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정말 너무나도 허름한 종이 상자, 종이 박스에 이 귀중한 트로피를 넣었다가 그게 없어졌는데 다행히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1: Good luck for him.
0: 뭐 더한 것도 많이 겪었는데요. Yeah. 러시아에서.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거 영어로 바꿔주세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로 보내주시고요. 반디와 유튜브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You can use our text messaging service, #1045. You can also use our Pandy application free of charge. That's EBS Pandy. And we're live streaming right now on YouTube, EBS Pandy. No, sorry, EBS Radio.
1: Yes.
0: 공식 채널인데요. EBS 라디오까지만 검색하면 됩니다.
1: And I'm curious what other nightmare travel stories our listeners have had. So if you have any stories like that, please share it.
0: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여행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1: April exports surged nearly 50% year-on-year, propelled by an ongoing semiconductor supercycle, signaling resilience in the trade-dependent economy despite geopolitical risks stemming from the Middle East conflict.
0: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급증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중동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악재에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A survey by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finds that both Korean children and adults agree children are entitled to the right to play. Yet many children say they are unable to fully enjoy it, mainly due to a lack of time.
0: 아동 권리 보장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아동과 성인 모두 아동의 놀 권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나 아동 응답자의 많은 수가 놀 권리를 보장받는 데 가장 방해되는 요인으로 놀 시간의 부족을 꼽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Spirit Airlines, the ultra-low-cost U.S. carrier that once operated hundreds of daily flights, has shut down after 34 years, citing soaring oil prices driven in part by the war in Iran as a key reason it could no longer stay aloft.
0: 미국의 초저가 항공사로 한때 매일 수백 편을 운항했던 Spirit 항공이 34년 만에 폐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Spirit 항공 측은 이란 전쟁 등의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한 것이 운항 중단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Amsterdam has become the world's first capital to ban advertisements for fossil fuel products and meat as part of a broader initiative to discourage the consumption of goods linked to high carbon emissions.
0: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이 세계 최초로 화석연료와 육류 제품의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량이 높은 상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 정책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And a study finds that adopting the simple dietary habit of frequently eating eggs can significantly help prevent dementia, reducing the risk of developing the condition by up to 27%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consume them.
0: 달걀을 자주 섭취하는 간단한 식습관으로도 치매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달걀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성이 최대 27%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ll,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1: April exports surged nearly 50% year-on-year, propelled by an ongoing semiconductor supercycle, signaling resilience in the trade-dependent economy despite geopolitical risks stemming from the Middle East conflict.
0: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급증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중동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악재에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Yeah, I was going to say crisis, but it's conflict, and they're both acceptable here.
0: Or war, we could say.
1: Yeah, yep. Absolutely. But going back to the story here, a new month means new trade figures here in Korea.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exports here rose 48% in April to nearly $86 billion, much of that due to a rise in outbound shipments of semiconductors, jumping 173%, nearly tripling to more than $31 billion last month. On the other hand, auto exports, another key sector for the economy, dropped 5.5% to just over $6 billion. On the flip side, imports also increasing about 16.7%. That means a trade surplus for the 15th straight month of just under $24 billion.
0: Mm, the word supercycle appears in the headline. Mm-hmm. This is an economy term. 경제 용어로 이제 슈퍼사이클 하면은 장기간에 걸쳐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호황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계속 우리의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출 소식이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있네요. Mm-hmm. Let's have a look at signaling resilience.
1: Yeah, so resilience, we're talking about the strength, you know, the recovery and the ability to sort of continue despite having difficulty. And if you're signaling it, you're showing or communicating that.
0: 보여주는 것을 signaling이라고 합니다. signal 있잖아요. signal 자체가 어떤 표시지만 동사일 때는 보여주다. 무엇을 보여주는지는 뒤에 붙입니다. signal resilience.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경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저앉지 않는 모습이죠. What about stemming from something?
1: Yeah, so if you think about a plant or a flower, there's a stem and underneath there's the root. So if something stems from something, it's explaining the source or the sort of root cause of something.
0: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명사 stem, 줄기라는 게 있다면은 동사 stem from이라는 것은 무엇에서 비롯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꽃 같은 거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꽃이 어디서 왔느냐? 이 줄기에서 왔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em from the Middle East conflict. 그러면은 중동 지역의 이 분쟁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상승세, 또 우리나라 수출이 또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April exports surged nearly 50% year-on-year, propelled by an ongoing semiconductor supercycle, signaling resilience in the trade-dependent economy, despite geopolitical risks stemming from the Middle East conflict. Let's move on to the second headline.
1: A survey by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finds that both Korean children and adults agree children are entitled to the right to play, yet many children say they are unable to fully enjoy it, mainly due to a lack of time.
0: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아동과 성인 모두 아동의 놀 권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으나 아동 응답자의 많은 수가 놀 권리를 보장받는 데 가장 방해되는 요인으로 놀 시간의 부족을 꼽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Yeah.
0: Tell us more.
1: Yeah, so this survey surveyed minors and adults, and they gave an average of about 3.21 out of 4 when they were asked how much they think children are granted their due rights. But when they were specifically asked about a child's right to play, that score actually dropped. Mm. And what that means is that Koreans believe

0: children are entitled to the right to play, but even though it's not actually granted to them. And most respondents also agreed that the rights outlin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garding children's right to play as well, very, very high, but in actuality, that's not really happening, it seems.
1: 누구나 아동의 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충분히 노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0: Mm-hmm. And if you break it down between adults and children, children and adults both say the lack of time, like the headline said, is the main reason. But for children and minors, the second biggest reason was that adult intervention was the reason for that. So adults,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highest reason was a low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playing rights, and adult intervention was third, according to adults.
1: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충분히 놀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아이들은 놀 시간 부족이 1위였고요. 그 다음으로 어른들의 간섭이 문제다. 이게 2위였고 3위로는 인식 부족 이렇게 나왔는데 어른들의 답변은 순서가 약간 달랐어요. 어른들도 사실 이제 놀 시간 부족이 1위로 꼽히기는 했는데 2위가 인식 부족, 3위가 어른들의 간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1,000명 이상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2 사이에 아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과 어린이들, 그 다음에 성인 한 800명 이상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All right, so if you're entitled to something, what does that mean?
0: Yeah, entitled, E-N-T-I-T-L-E-D, means you have the right to do something. You can talk about this in legal terms, but also there's a negative sort of definition to being entitled to something, meaning that you deserve special treatment, perhaps, right?
1: Yeah, if you say, oh, that kid is so entitled, that means they feel like they need special treatment,
0: right?
1: But they don't.
0: Right. Or you could say someone has a sense of entitlement, right?
1: Yeah.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Mm-hmm. 명사, entitlement. 그럴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뉘앙스로 본인이 남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착각하나 봐. Yep.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They have a sense of entitlement. They're so entitled.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만 원래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뭐뭐 할 자격이 있다. 뭐 받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의 의미로 여기서 아동은 놀 권리가 있다. Children are entitled to play.
0: Yeah.
1: Or entitled to have the right to play.
0: Mm-hmm.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는 not many children are able to play as much as they want. Because of a lack of time.
0: Yeah, L-A-C-K, a lack of time, meaning you don't have enough of something.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not enough time.
1: 그렇죠. 시간 부족이 되겠죠? A lack of something. L-A-C-K는 부족이고요. Lag, L-A-G, 그러면은 이게 뒤처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런데 다릅니다. Lack, 탁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 survey by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finds that both Korean children and adults agree children are entitled to the right to play, yet many children say they are unable to fully enjoy it, mainly due to a lack of time. 안타깝네요. 내일 어린이날인데 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뭐 이제 만국 공통으로 다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아동들이 참 많답니다. 오늘 쉬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오늘도 좀 충분히
0: yes.
1: 놀고 내일까지 쭉 놀고 내일 하루 쉬는 우리 어린이들은 그래도 좀 잘 놀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사연 보겠습니다. 박성숙 님이 비 내린 후 파란 하늘 뽀얀 뭉게구름 그림같이 너무 예쁜 월요일 아침입니다. 멋진 두 분 너무 반가워요 하셨어요. Yeah, last night it was raining,
0: yeah.
1: The skies were grisly, and then this morning, glorious skies.
0: Beautiful spring day.
1: It's night and day.
0: Yeah.
1: Literally, but also, you know, the weather is night and
0: yes.
1: day as well. 우리가 정말 너무나 달라졌다라고 할 때 it's night and day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어제 밤과 오늘 아침, 오늘 낮이 많이 다르네요. 이은미님, 공기가 깨끗하고 상쾌합니다.

0: 오늘 아침 가을 아침 같아서 산책하기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1: Yeah, this is the best weather in Korea, I
0: think. Yeah, lovely spring day. Mm. Almost feels like autumn, as this mm-hmm. person says. Let 7113 says on YouTube, it's my day off today, so I'm glad to watch YouTube live.
1: Yeah.
0: 하셨어요. Oh, well,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1: Yeah, enjoy
0: hello.
1: Your day off. Yeah, mm. hello.
0: 와 오늘까지시면은 그럼 쭉 이어서 정말 긴 주말을 보내고 계신거나 마찬가지네요.
1: Yeah.
0: Wow, Friday to tomorrow Tuesday. How many days is that?
1: I think many. And across Asia, I think it's Golden Week in other countries as well. So this is a very popular time to travel. Yeah.
0: Oh, 그래요. 푹 쉬세요. 쉴 수 있을 때 이렇게 즐기고 계시다고 8785님은. 미국 여행 중 해변에서 어떤 외국인이 저에게 한국 팬이라고 자신의 CD에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이제 이건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당신 거라면서 또 저에게 강매를 하더라고요. 어머나, 사기를 당하셨구나. 저는 냅다 help me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사람이 도망가더라고요. 어머, 한국 팬이다 하고 다가와서 사인해달라. 사인해줬더니 이제 살아.
1: Yeah.
0: 그래도 어쨌든 도망갔다니까 사기꾼. 잘 다행이긴 한데 이런 수법도 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해야겠어요. 8667님. 저는 혼자 스페인 여행할 때 소매치기가 무서워서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혼자 가방 껴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그냥 지나갈 골목길을 괜히 백화점 통과해서 가고 그랬어요. 크크 하셨습니다.
1: Yeah, no, that's smart, I think. Smart traveling.
0: Yeah, exactly. Yeah. Because, I mean, pickpocketing is sadly common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So, you know, better safe than sorry.
1: Absolutely.
0: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한 썬님이요. 아까 쉐인쌤이 쓰신 knock on wood가 어떤 의미예요?
1: Yeah.
0: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 Yeah, knock on wood.
0: Do you want to tell us?
1: Sure. When you say something that could bring bad luck, saying something like, I've never been in a car accident before, then, of course, Murphy's Law says, you'll be in a car accident. So just kind of reverse that, saying something that's bad luck, you knock on wood, right?
0: 그래요. Yeah. 자, 그 knock on wood는 미신이에요, 일단. 영어권 국가에서 지금까지 깨지지 않았던 좋은 기록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괜히 남발했다가 그게 깨질까 봐 knock on wood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록이라는 게 뭐 대단한 기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난 한 번도 여름에 감기 걸려본 적이 없다? knock on wood.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말을 해놓고서 아니야, 나 괜히 이러다가 올 여름에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생길까 봐 하는 거예요.
1: Yeah.
0: 아니면은 나는 학교 다니면서 나 지금도 학생인데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지각을 해본 적이 없어. knock on wood. 이거는 뭐냐면 이러다가 괜히 입이 방정이야. 그러다가 내가 지각할까 봐 걱정돼. 그래서 영어권 국가에서는 요럴 때 knock on wood 하는 건데요. 아까 선생님 어떤 상황에서 쓰셨죠?
1: We're talking about traveling.
0: 뭐 근데 right? 어떤 상황이었죠?
1: That I've never had lost luggage before.
0: 가방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Yeah. 여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knock on wood를 했어요.
1: Right.
0: 이제 이해 가시죠? 괜히 내가 이거 말해서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온 이 나만의 기록이 깨질까 봐 하는 겁니다.
1: Right.
0: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1: And in the UK, my understanding is you say touch wood, right?
0: 그래도 돼요. Yeah. 네, touch wood, yeah. knock on wood, 다 됩니다.
1: It's like 퇴퇴퇴? Would you say similar to that? When
0: 그,
1: you say
0: 그런가요?
1: something, it's similar, I think you can.
0: 맞나요?
1: There's overlap, I think, maybe.
0: 네. Yeah. 잘 모르겠어요. Yeah.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무모한 문장 계속 보내주시고요. 뭐냐면은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 영어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This is Milky, Just the Way You Are.

0: One reason, there are multiple causes, but one reason would be, of course, soaring oil prices stemming from the Middle East.
1: Right. 그렇죠. Driven by something 그러면은 이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라는 뜻인데 in part라는 표현은요. 일부, 부분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 이 oil prices 때문은 아니지만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일부분이 그거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driven by 사이에다가 in part를 끼워 넣었어요. So it's driven in part by oil prices or surging oil prices. And the company is no longer able to stay aloft. Now this is a very curious expression because we don't normally say this in this situation.
0: You could say afloat as well. They both mean similar things where aloft specifically means something in the air.
1: Yes.
0: It's suspended in the air like a plane, a bird, or a balloon. But figuratively, you can describe a business, for example, or an idea that's surviving or continuing.
1: Yeah. Right? But more specifically, you would only reserve this expression to talk about a business operating if it has something to do with aviation, because the word itself has everything to do with the air. 원래 표현은요, 이제 stay afloat가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Stay afloat하고 stay aloft를 지금 간단하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Stay afloat는요, 물 위에 떠 있다, 수면 위에 떠 있다. 그 다음에 stay aloft라는 것은요, 공중에 떠 있다. 하늘에 그냥 붕 떠 있는 느낌, 공중에, 대기 중에 떠 있다. 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비유적으로 썼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경영을 하기 힘들다 할 땐 더 이상 이제 수면 위에 있기 힘들다, 물 속에 가라앉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it's no longer able to stay afloat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항공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는 이런 이제 variation을 좀 둬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기자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사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헤드라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쓰인 표현이었고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경우에 특수한 이런 경우에. 근데 다시 정리하자면은 원래는 경영난으로 더 이상 이렇게 회사가 운영하기 힘들다. 그러면 the company is no longer able to stay afloat. 그러니까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air, aviation, 항공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은 약간 변형해서 afloat, aloft를 써도 다 이해해요. 딱 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썼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pirit Airlines, the ultra low cost.

0: US carrier that once operated hundreds of daily flights has shut down after 34 years, citing soaring oil prices driven in part by the war in Iran as a key reason it could no longer stay aloft.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headline.
1: Amsterdam has become the world's first capital to ban advertisements for fossil fuel products and meat as part of a broader initiative to discourage the consumption of goods linked to high carbon emissions.
0: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이 세계 최초로 화석 연료와 육류 제품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량이 높은 상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 정책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Mm-hmm. Yeah, so based on this new law here, advertisements for things like airlines, again, cruises, you know, faraway destinations are no longer allowed because they implicitly, they promote the burning of fossil fuels. They take a lot of oil and energy. And also ads for things like beef, chicken, pork, and fish because of the environmental harms caused by animal agriculture. Now, this only applies to public-owned properties in the city as well as public spaces like bus shelters, you know, benches, trains, metro stations, of the like. Privately owned establishments and media like newspaper, radio, it's exempt from this law.
0: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는 앞으로 화석연료와 관련된 광고, 그러니까 비행기, 아까 우리 뭐 항공사 캐리어 얘기도 했지만 이런 뭐 항공사와 관련된 광고 이런 거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육류 제품, 그러니까 뭐 햄버거라든지 이런 거 광고 공공장소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 privately owned 사유지인 곳이라든지 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뭐 특히 이게 특별히 규제가 있지는 않으니까 여전히 광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공공장소에서는 앞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다 환경을 생각한 조치네요.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term fossil fuel products.
1: Yeah, of course, fossil fuels are things like oil, coal, natural gas, and of course, fossil fuel products would be sort of materials and energy sources made from these things.
0: 그래요. Fossil fuel, 화석연료, products, 제품. And if you discourage someone to do something?
1: Yeah, it means you're sort of, someone's less motivated or less willing to do something if they're discouraged to do it, right?
0: 그렇죠. Discourage something.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말은 encourage가 되겠죠.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encourage someone to do something or just encourage someone. They discourage someone to do something or just discourage something, ing 형태로.
1: Yep.
0: 예를 들어서 people are discouraged to, let's see,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1: Drinking and driving.
0: Drinking and driving is discouraged.
1: Highly discouraged.
0: 네, 주어를 아예 예, 그거 이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걸 주어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drinking and driving is highly discouraged. 이거는 사실 근데 discouraged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면 안 되죠.
1: Yeah.
0: 근데 뭐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Speaking on public transportation or speaking loudly on public transportation is discouraged.
1: Mm-hmm.
0: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되는 것까진 아니지만 안 하는 게 좋죠.
1: Right.
0: 공공적이 대중교통 탔을 때 우리가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좋진 않죠.
1: No.
0: So you're discouraged to do that. To do 이렇게도 쓸 수가 있군요. 말하다 보니까 네, there are many different forms of this verb that you can use to discourage someone from doing something or discourage something.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msterdam has become the world's first capital to ban advertisements for fossil fuel products and meat as part of a broader initiative to discourage the consumption of goods linked to high carbon emissions. Here's our final headline.
1: A study finds that adopting the simple dietary habit of frequently eating eggs can significantly help prevent dementia, reducing the risk of developing the condition by up to 27%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consume them.
0: 달걀을 자주 섭취하는 간단한 식습관으로도 치매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달걀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성이 최대 27%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kay, this is interesting.
1: Yeah, so researchers in the U.S. looked at 40,000 adults over a period of 15 years, and the results showed that individuals who ate eggs 1 to 2 times a month had a 17% lower risk of dementia. That increased to 20% if you consume eggs 2 to 4 times a week. And if you eat 5 or more times a week eggs, the risk goes up 27%, or down 27%, I should say.
0: Oh, that's almost every day.
1: Yeah, almost every day if you talk about 5 or more times a week, yes.
0: All right. Dementia. 치매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달걀을 먹으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15년에 걸쳐서 4만 명을 관찰하면서 미국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What's a dietary habit, Shane?
1: Yeah, dietary habit would be sort of the regular pattern of what and how someone eats, right?
0: Yeah, 식습관이 되겠네요. And what about developing a condition?
1: Yeah, that means you begin to have a sort of disease or a health problem over time, usually not suddenly, right? When you say develop.
0: 네, 어떤 질환이 생기는 것이 developing a condition인데요. 여기서는 앞에 이제 dementia가 언급이 한번 됐기 때문에 부정관사가 아니라 정관사, developing the condition이라고 뒤에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A study finds that adopting the simple dietary habit of frequently eating eggs can significantly help prevent dementia, reducing the risk of developing the condition by up to 27%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consume them.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자, 이렇게 해서 셰인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headlines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의 무모한 문장 미션이에요. 이거 영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입니다. Let's listen to Justin Bieber with Daisies.

0: 네, 저스틴 비버 Daisies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요 표현을 쉐인 선생님의 예문과 함께 복습해 볼게요. Let's start off with stemming from something.
1: To stem from something, the student's success stems from years of hard work.
0: 수년간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학생은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수년간 열심히 일한 것. It stems from years of hard work. 자, 다음 표현은 be entitled to something.
1: Employees are entitled to paid vacation days after 3 months.
0: 뭐뭐 할 자격이 있다,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직원들은 석 달이 지나면은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to stay aloft.
1: The helicopter struggled to stay aloft in strong winds.
0: 그래요. 이 stay aloft는 공중에 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헬리콥터가 강풍으로 인해서 떠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휘청휘청거리는 거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 helicopter struggled to

0: wins. 자, 다음 표현은 discourage.
1: The government introduced new laws to discourage smoking.
0: 그래요. 그래서 discourage라는 것은 보통 discourage 무언가. 그래서 무언가를 못하게 한다, 막게 한다, 단념시킨다 뭐 이런 의미로 아니면 discourage someone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죠. 낙담시킨다. 그 다음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구조는 discourage someone from doing something. 이런 구조를 가장 많이 쓰긴 하는데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Oh, oh, sorry. Did you want me to read it again?
0: Oh, sorry. 하셨죠?
1: Yeah. 네.
0: The government introduced new laws to discourage smoking. 그래서 흡연을 사람들이 못하게끔 새로운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discourage smoking이라는 것은 흡연을 단념시키게끔 한다.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Sometimes we use it for feelings as well, as I said earlier on. You know, you can feel discouraged.
1: Yeah.
0: That means you just feel like, oh, I can't do this anymore.
1: Yeah.
0: 좀 낙담한다는 의미로 심리에 관해서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단념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억제한다. 그런 의미로 to discourage something. 이런 구조로 써주셨습니다. All right. Final one is dietary habit.
1: Mm-hmm. Education can help people build better dietary habits.
0: 네, 식습관.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좋은 식습관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먹는 것도 좀 더 신경을 쓰겠죠.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 expressions. 이렇게 오늘 Morning Headlines에서 나온 표현들 리뷰해봤고요.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였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주셨나요? 김잔디 님이 그 뉘앙스를 살려서 You can't do that.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법이 어딨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 Yeah.
0: 라고 제안 주셨습니다.
1: Hello, 김잔디님. Yeah, you can't do that. This is as straight to the point as you can get. Especially in the situation we were talking about.
0: 그쵸.
1: You can't do that.
0: 그 JFK 공항 측의 yeah.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You can't do that.
1: Mm-hmm. And yeah. I love the way Kim Jong-un also capitalized the can't to yeah. sort of emphasize that. So you can't do that, right?
0: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 can't를 대문자로 쓰시긴 했는데 근데 can만 대문자하고 그 다음에 apostrophe t를 t를 소문자로 또 써주셨거든요. 하실 거면 t까지 대문자로 하시는 게 그러면은 좋죠. 이 한 단어니까. 그래서 대문자로 영어를 썼을 때는 소리 지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좀 외치는 느낌이 될 수도 있어서 잘 하셨습니다. T까지만 하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자, 김희영님, How on earth can this be happening?
1: Yeah, a great expression that's commonly used. How on earth can this be happening? On earth, this is sort of an expression that this can't be happening. Sort of not rhetorical, it's the opposite. Right? How on earth can this be happening?
0: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질문 같지만 사실 질문이 아닌 영어로는 a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합니다.
1: Right.
0: 이거 스펠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R-H-E-T-O-R-I-C-A-L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해서 질문의 형태는 띄고 있지만 질문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아 어떻게 그러냐면 그래서 이유를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exclamation mark 잘 써주셨어요.
1: Yeah. Or you can use a question mark and an exclamation mark.
0: Question mark 해도
1: emphasize.
0: 돼요. 해도 yeah. 그래도 어쨌든 이게 질문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들으면은 딱 알죠. How on earth can this be happening? 네. 자 잘하셨고 그다음에 윤정훈님. You've got to be kidding me.
1: Yeah, 윤정훈님, you and I are on the same wavelength. This was my sentence. You've got to be kidding me.
0: You've

0: got to be kidding
1: yeah.
0: me.
1: 말도 안 돼.
0: 그렇죠. 네. 자, 그래서 kidding이라는 게 우리가 뭐 조킹 할 때도 just kidding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나한테 지금 농담하는 거지. 직역을 하면 그 정도가 될 텐데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돼라는 뜻이죠.
1: Yeah.
0: You've got to be kidding me.
1: I'd say don't try to translate this sentence. Just use this sentence as it is.
0: 그래요.
1: You've got to be kidding me.
0: 괜히 직역을 해드렸네요. 헷갈리게.
1: Well, I mean, to explain the meaning, of course, you need to translate it. But
0: 그래요, 그래요.
1: It's used so commonly
0: 맞아요,
1: that it's just
0: 많이 쓰죠.
1: To use it just like that.
0: 그래요, 그래요. 자, 최병준님은요. No way. Is this okay?
1: No
0: 하셨어요.
1: way. This is such a perfect sentence, 최병준님. You know, no way. Is this okay? Right.
0: 그래요. 저도
1: no way. Kids
0: no
1: use
0: way
1: this
0: 생각했어요.
1: Yeah.
0: 정말 short and sweet하게 짧지만 많은 걸 담고 있는 표현이죠. 이것도 역시 말도 안 돼가 될 수 있습니다. No way. 그 다음에 뒤에다가 is this okay를 덧붙였는데 이것도 이제 컨텍스트에 따라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1: Yeah.
0: 좋아요.
1: Very good.
0: 네. 신은재님은 It's outrageous. What kind of world has laws like this?
1: Yeah, again, another good rhetorical question here, right? So it's outrageous.
0: 근데 laws를 우리말을 너무 이제 직역을 하신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라는 거를 영어로 What kind of world has laws like this? 했는데 사실 진짜 그 어떤 법을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는. 영어로 law를 써버리면은 진짜 갑자기 legal한 그런 컨텍스트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적혀 있는 법은 아니니까 이것보다는 what kind of world?
1: I think we can go. Go maybe general. Just what kind of world is this?
0: 그래요, 그래요.
1: Huh? How about that?
0: 좋아요. 저도 laws를 좀 빼고 싶었는데 what kind of world is this?
1: Yeah.
0: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무슨 세상이 이래? 이런 뜻으로 This is outrageous 라고 저는 할 것 같거든요 앞부분은 근데 It's outrageous도 괜찮아요 It's outrageous What kind of world is this? 이게 무슨 세상이 왜 이래
1: yeah.
0: 네, 정말 황당해하는 느낌 자 양옥희님 No way, Jose!
1: Yeah, okay.
0: 오, 잘 써주셨어요.
1: This is a common expression. Often that kids use this a lot, right? When we're young.
0: 저는 좀 고백할 게 있는데 No way, Jose라는 표현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썼는데
1: yeah.
0: 어떻게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 late teens, 10대 후반이 되어서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쓸 일은 없었거든요.
1: Right.
0: 말로는 No way, Jose 정말 많이 써요. 애들이 외국에서. 저도 많이 썼는데 이게 그냥 호세이가 뭔지 몰랐고 제가 스페인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J-O-S-E 스페인어로 이게 호세이라는 이름인데 No way랑 rhyme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붙여서 많이 써요 No way, Jose 이런 식으로 예, 근데 No way, Joes가 아니고요
1: right.
0: 잘 쓰셨습니다, 양옥희님 좋아요, 좋아요 자, 이채현님 Even if I came Roma I can't follow this law.
1: Yeah, okay. I think, of course, playing on the expression
0: when in Rome,
1: right? Do as the Romans do. But I think just grammatically, if we want to make a couple changes, possibly say, even if this were Rome, possibly, I wouldn't follow this law or this rule, perhaps.
0: Even if this were Rome.
1: Yes, Rome. Uh-huh.
0: I wouldn't follow this.
1: Yeah.
0: 이렇게요?
1: Simple, yeah, sure.
0: 여기가 로마라 한들 이거는 내가 못 따르겠다
1: yeah.
0: 이런 느낌으로 영어로는 이제 Rome이라고 해요. 우린 로마라고 하지만 그래서 even if this were Rome, I wouldn't follow this. 그래서 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규칙이 어디 있어? 이런 느낌으로 잘 써주셨습니다. 자, 이은미님은요, it feels like the law is out to get me.
1: Yeah, this is a good expression.
0: It's really good, actually.
1: Yeah, because if something's out to get you, that means it's trying to enact revenge on somebody.
0: 나한테
1: right?
0: 왜 그래? 이 느낌이 좀 있어요. 아주 나한테 나를 표적 삼아서 이러는구나 그 법이 이런 느낌인데.
1: Yeah.
0: 좀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 있어요. 번역을 하다 보면은. 근데 영어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조용수님. This is daylight robbery.
1: Yeah, daylight robbery. I don't know if it's exactly in this context you'd use this because it's when someone cons you or you're sort of disadvantaged in the bright of day. Just out in the open, right?
0: 아니 무슨 뭐 백주대낮에 이런 도난 사건이 어디 있어? 이런 yeah. 느낌으로 쓰신 것 같아요. Mm-hmm. 사실 뭐 공항에서 훔치려고 한 건 아니긴 한데
1: no, exactly.
0: 근데 좀 오래 걸렸어요. 다시 찾는데.

0: 왜 그걸 이제 귀중한 트로피를 놓을 것도 없는 감독한테 아 그러면 여기 이거 랜덤 박스에다가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했을까? 그렇습니다. 자, 선물 받을 두분 뽑을게요.
1: Yeah, I'm going to pick Yun Jong-hoon님. We had the same sentence. That's why I have a good backup one. You've got to be kidding me.
0: 윤정훈님께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김희영님의 문장 This can't be happening.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단백질 쉐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What would you say, Shane?
1: What kind of nonsense is this?
0: What kind of nonsense is
1: Yeah.
0: this? 좋아요. 저는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What in the world? 그리고 또 하나는 Holy moly! 다 감탄인데 이제
1: Yeah.
0: 좋은 감탄이 아니라 뭐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좀 깜짝 놀랐을 때쓸수 있는 표현들이죠, 다.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This is The Cure, Just Like Heaven. We'll see you in part two.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0: 여기 약국 맞아요?
1: 오늘도 역시나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긴 한쪽에는 약이, 다른 쪽에는 책이 빼곡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0: 왜 약국에서 책을 팔아요?
1: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약국에서 책을 팔게 됐을까요? 약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해도 됐어요 하고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인사는 허공으로 날아가기 일쑤죠. 그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본업이 아닌 딴짓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약장 한쪽을 치우고 책을 한 권, 두 권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처럼 훌륭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약. 책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Monday, the 4th of May. I'm your host, Chesu Jin, and we have Shane Ham in the studio with us.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have a look at the New York Times. 자, 오늘은요, 요새 미국에서 결혼식 필요한 음식을 다르게 내고자 하는 커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퀴즈 드릴게요. Shane?
1: Mm-hmm. So in a wedding, what do the bride and groom traditionally cut together? Number one, dates and chestnuts. Number two, wedding cake. Number three, noodles.
0: 자, 다음 중 서양 결혼식에서 보통 신부와 신랑이 함께 자르는 것이 있죠. 자, 뭘까요? Number one, dates and chestnuts. Two, wedding cake. Or three, noodles. 뭘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결혼식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도 혹시 사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결혼식 때 요거 커팅 신랑 신부 같이 하셨나요? 근데 요즘엔 워낙에 간소화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게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서양에서는 거의 좀 심볼릭한 것 같아요.
1: Yeah. 이제
0: 웨딩 데이가 되면은 몇 가지가 있죠. 서양에서 같이 춤추는 것도 뭐 거의 항상 있는 것 같고 빠지지 않고.
1: Yep.
0: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가 같이 이제 이거를 자르는 장면도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1: Yeah.
0: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거가 뭘까요? 이제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와 유튜브로 사연도 보내주세요. 결혼식 얘기니까 사랑 노래 들어야겠죠? This is Love in Exile, Charlie Puth featuring Michael McDonald and Kenny Loggins.